몇 번이 될까요?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독과 공동에 놓았던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들, 부동산의 용어들이죠. 토지 용어는 단순하게 출제되니까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주택은 조금만 더 신경 쓰면서 분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했던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단어 암기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사실 단어를 막 쓰면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기하게 되면 배운 단어를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단어를 오래 기억하는 방법은 그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포텐 영단어에서는 이 단어가 쓰인 핵심 예문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단어가 쓰인 맥락까지 같이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우리 오늘의 학습 내용을 학습 목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학교에는 춤 동아리, 농구 동아리, 배드민턴 동아리처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동아리의 회원인가요? 아니면 새로 가입해보고 싶은 동아리가 있나요? 오늘은 동아리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자, 여러분, 오늘 학습 목표에서 읽어본 것처럼 오늘은 다양한 동아리와 관련된 단어를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어는 바로 join, join인데요.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같이 한번 써볼게요. J-O-I-N 자, 이렇게 쓰면 join, join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여러분, join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함께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무슨 활동을 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 좀 그럴 때 나랑 같이 하자 라고 말할 때 이 join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뜻 말고도 가입하다 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어떤 단체나 팀과 함께하다 라는 의미로 이 가입하다 라는 의미도 정말 자주 쓰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두 가지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빈칸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면 될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첫 번째, Will you join us? Will you join us? 라고 했어요. 자, 우리랑 뭐 할래? 함께 할래? 혹은 같이 할래? 이런 의미가 되겠죠. Will you join us? 우리랑 함께 할래?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문도 같이 살펴볼게요. I want to join the school's basketball team. 자, 여러분, basketball team이라는 건 농구팀이죠. 나 농구팀에 join하고 싶어. 이 말은 나 농구팀에 뭐 하고 싶다? join, 가입하고 싶어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join의 두 가지 의미는 교과서에 모두 중요하게 자주 나오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club, 동아리라는 단어 같이 한번 먼저 써볼게요. club, c-l-u-b 자, 이렇게 써주면 돼요. club, 스펠링은 별로 안 어렵죠. 이 club이라는 단어는 동아리라는 뜻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활동하는 이 동아리를 우리가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동아리에 속해 있나요? 요즘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는 동아리가 많던데 뭐 예를 들면 힙합 클럽, 힙합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사커 클럽, 축구 동아리 그리고 volunteer 클럽 하면 자원봉사 동아리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동아리 중 여러분은 어떤 동아리의 회원인지 궁금한데요. 자, 여러분, 이 동아리라는 단어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를 보면 항상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 이끌어가는 사람을 leader, leader, 네, leader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보면 lead, lead라는 부분이 어떤 단체나 모임을 이끌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의미하는 이 R을 붙여서 이끄는 사람, 리더라는 의미로 leader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예문 같이 보겠습니다.
I want to join the dance club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dance club에 밑줄 쳐볼게요. 춤 동아리가 되겠죠? dance club은 춤 동아리. I want to join the dance club이니까 나는 춤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badminton club이라고 했는데 배드민턴 동아리가 되겠죠? I am the leader of the badminton club 하면 나는 배드민턴 동아리의 리더이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쌤이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동아리에서 이끄는 사람, 리더가 있고 나머지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이 구성원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member, member입니다. member은 구성원이나 회원을 의미해요. 어떤 단체 안에 소속되어 있거나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자, member이라는 단어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바로 써볼게요. member, M, E, M, B, E, R. 읽을 때는 member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자, member이 들어있는 핵심 예문 두 가지 살펴볼게요. 먼저, He is a new member of our club 이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 new member 이라고 했어요. 그는 우리 동아리의 새로운 멤버야 라는 것은 새로운 회원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하나 더 볼게요. We have four members on our team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팀에는 four members, 네 명의 멤버가 있대요. 네 명의 회원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동아리와 관련된 단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어떤 단어들을 공부했죠? 먼저 동아리에 가입하다라는 의미로 join 공부했고요. 또 동아리라는 단어, 네, club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member이라는 단어까지 공부해 보았어요. 자, 이 동아리라는 주제로 배운 세 가지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꼭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만날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학이 발전되니 우리 사회, 우리 인류의 문명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현재 과학기술은 얼마만큼이나 발전이 된 것일까요? 오늘은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면서 이 첨단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바꿔 놓을지 조사해서 한번 발표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요, 우리의 뇌속 포텐 지금부터 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발전된 과학기술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질문하신 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발표 자료, 학습을 위한 발표 자료 만들려면 도대체 어떻게 질문을 했어야 했을까요? 우리 그러면 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얻어야 하니 질문 이렇게 생성합시다. 그 질문 생성하기 위한 개념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도대체 첨단 과학 기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선생님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우리가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첨단 과학기술 이거 어떻게 정의하는 것인지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첨단 과학기술은요, 아주 최신의 과학기술과 과학지식과 기술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현재 혹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삶을 크게 바꿀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첨단 과학 기술 무엇이 있는지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요즘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옵니다. AI, 우리 인공지능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공 두뇌를 가진 컴퓨터가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거고요. 사람이 직접 해야 했던 그 복잡한 일들을 인공지능이 대신해서 도와주면서 우리의 생활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우리 그거요, 인공지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 인공지능, 아, 단연 첨단 과학기술에 해당이 되겠구나. 그럼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요즘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분야입니다. 생명의 기본 설계도, 우리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DNA를 이해하고 조작하는 기술이거든요. 불치병 치료하고 식량 문제 해결, 인류의 수명 연장 등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기술을 우리는 바로 생명의 비밀을 풀어줄 미래를 디자인하는 첨단 바이오 기술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요, 여러분들이 어떤 VR, AR, 확장현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거든요. 현실 세계의 디지털 정보를 더딥히거나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세계로 이동하는 거.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바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확장현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어떤 기술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요, 스마트폰 하나로 전자제품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작동하는 거죠. 우리는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우리가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제어할 수 있는 그것도 바로 이 사물 인터넷 덕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딱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바로 행성 탐사나 우주 자원 활용, 우주에서 살아가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기술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기술을 바로 우주 탐사 기술입니다. 라고 해서 우주 탐사 기술 역시 첨단 과학 기술에 한 분야가 됩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거 딱 보면 무슨 생각 들 거냐면 새로운 성질을 가진 물질을 개발하여 더욱 가볍고 튼튼하거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전달하는 데 활용되는 기술이거든요. 우리 그거 바로 신소재입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신소재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첨단 과학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얻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질문을 했어야 하는 걸까? 질문 같이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보면요. 먼저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이야.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첨단 과학을 5개에서 6가지 정도 뽑아주고, 각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해 설명해줘라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렇게 정의라고 하는 형식을 지정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이런 첨단 과학 기술이요. 도대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 이야기를요. 우리 포텐에게 도와달라고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 AI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 혹은 자동 번역 앱, 아니면 컨텐츠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영상을 추천해주는 시스템, 지금 나와 있는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등 무궁무진하게 그 영역이 넓은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앞에서 첨단 바이오 기술이라는 거 살펴봤잖아요. 이거 이용해가지고요.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장기를 개발하든지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앞에서 확장현실, 증강현실 이런 거 한번 같이 살펴봤죠. 우리가 이렇게 딱그 글라스를 쓰게 되니까 내가 마치 다른 공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 가상현실 이용해서 특수 안경과 장비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가상의 세계를 경험하죠. 게임 속의 주인공이 되거나 우주를 탐험하거나 먼 나라를 여행하는 경험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요, 가구를 살 때, 혹은 옷을 살 때, 이거 정말 잘 어울릴까?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확장현실 이용한다면, 우리 증강현실 이런 거 사용한다면, 스마트폰이나 특수안경 이용해가지고, 이 가상의 정보 이미지들을 겹쳐보는 기술이 증강현실인데, 길을 찾을 때 스마트폰 화면에 화살표를 나타나게 하거나, 가구 앱으로 우리 집 거실의 가구를 미리 배치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예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앞에서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씨를 묻거나 스마트 스피커에게 불을 꺼달라고 말하면 불이 꺼지죠. 스마트 워치로 우리 운동하면서 운동량을 기록할 수도 있고요. 공장들의 기계들이 서로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러한 일들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농장의 센서가 토양의 상태를 감지해서 스스로 물을 주게 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편리하게 변하겠구나. 즉, 첨단 과학 기술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정보 얻으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질문을 생성했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질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네가 말해준 첨단 과학 기술 중에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기술, 확장현실, 사물 인터넷 등이 궁금해. 각 첨단 과학 기술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중학교 1학년이 이해할 수 있게 그 활용 범위를 알려줘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답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어? 내가 좋아하는 과자잖아? 누구 보는 사람 없지?
1: 어? 여기 과자가 있었는데 누가 먹었지? 회의 때쓸 과자인데.
2: 야, 누군지 정말 양심이 없네.
0: 사실대로 말할까? 가슴이 콩닥콩닥하네.
3: 오늘의 속담, 도둑이 재발절이다.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무단횡단을 한 철수는 경찰을 보자마자 겁이 났다. 이렇게 쓸수 있는 속담이지요.
1: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하늘은 말 것만 현더. 문기는 숙모의 심부름으로 고깃간에 가서 고기를 산다. 그런데 주인의 실수로 너무 많은 거스름돈을 받게 된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인 수만이를 만나는데 돈을 함께 쓰자는 제안을 받는다. 고민을 하지만 결국 수만이와 함께 그 돈을 사용하게 된다. 삼촌의 훈계로 죄책감을 느낀 문기는 쓰고 남은 돈을 다시 고깃간집 앞마당에 던지고 거스름돈으로 산 물건을 버린다. 그러나 수만이는 문기가 돈을 돌려주었다는 말을 믿지 않고 문기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다. 문기는 수만이의 협박에 결국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에게 주게 된다. 자신으로 인해 점순이라는 아이가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자 문기는 죄책감을 느낀다. 학교에 가서 수신 시간, 즉 도덕 시간에 정직에 대해 배우며 문기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진다. 선생님께서 거짓의 악함과 정직의 중요함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마음에 가책을 느낀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에 대한 내용이 마치 문기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 문기는 담임 선생님께 사실을 털어놓으려 했으나 결국 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 병원에서 깨어난 문기는 삼촌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잘못을 고백하며 마음의 짐을 덜게 된다.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정직에 대해 말씀하자 문기가 정직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양심에 찔려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이는 우리 속담 중 도둑이 재발절이다와 관련이 깊어요.
3: 오늘의 속담, 도둑이 재발절이다였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짐을 뜻하는 말이지요. 그대들도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 마음이 두근거릴 것이며, 중요한 것은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잘못해서 두근거린다는 거,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 할수 있어. 그대들은 자신에게 당당하고 떳떳한 길을 걷길 바라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탐구 주제는 디지털 탐구 도구를 이용하여 소리의 진폭, 진동수, 파형 탐구하기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 소리의 특징을 눈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죠? 이번 실험에서는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소리를 내보고 각 소리의 진폭, 진동수, 파형을 직접 관찰해 볼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스마트 기기에서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앱을 실행하고 다른 스마트 기기에서는 소리 분석 앱을 실행합니다. 소리 분석 앱은 소리의 진폭, 진동수, 파형을 화면에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악기 연주 앱에서 악기 하나를 선택하고 소리를 냅니다. 소리 분석 앱에 나타나는 파동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먼저 한 가지 악기를 선택해 기본 파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후 변화는 이 파형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소리의 색이나 높낮이를 달리하여 소리를 내고 그에 따라 과정 3에서 관찰된 파동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소리의 세기를 바꾸면 진폭이 달라집니다. 소리의 높낮이를 바꾸면 파형의 촘촘한 정도, 즉 진동수가 달라집니다. 이때 파형의 기본적인 모양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의 악기를 선택하여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는 동일하게 유지한 채 소리를 낸 후 과정 3에서의 파동 모습과 비교하여 악기에 따라 파동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합니다.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를 같게 유지해도 악기의 종류에 따라 파형의 모양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음색이며 음색은 악기마다 다른 진동 방식에서 생깁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다양한 소리의 특징을 서로 비교하며 관찰해 보았습니다. 소리는 공기와 같은 주변 매질을 진동시키며 전달되는 파동의 한 종류예요. 우리는 이러한 소리를 세 가지 요소, 즉 소리의 색이, 높낮이, 음색에 따라 나누어 탐구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세기를 달리했을 때 진폭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는 작은 소리에 비해 진폭이 더 크게 나타나며 이는 공기를 더 크게 진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폭이란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소리의 높낮이를 다르게 했을 때에는 파형의 촘촘한 정도, 즉 진동수가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소리는 낮은 소리에 비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가 더 많아 진동수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악기의 종류를 바꾸어 소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를 같게 유지하더라도 악기의 종류에 따라 파형의 모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파형의 모양 차이로 인해 생기는 소리의 특징을 우리는 음색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한번 떠올려보면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음을 같은 크기로 내더라도 각자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죠. 이는 진폭과 진동수는 비슷하지만 파형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실력의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자,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 우리 시험 대비 강의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문학 작품에서 이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면서 작품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새로운 작품, 소설 한번 만나볼 텐데요. 어떤 작품일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작품은 하근찬의 순한 이대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인데요. 자, 여러분이 이미 개념책에서 이 소설의 꽤긴 이야기를 읽어왔기 때문에 내용이 기억이 날것 같은데, 자, 여러분이 순한 이대라고 하는 작품은 어떤 이야기였나요? 그렇죠. 이대에 걸친 순한의 이야기.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이들 부자에게 어떤 고난을 안겨주었는가.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을 이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을 갔다가 한쪽 팔을 잃은 만도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쵸, 한쪽 다리를 잃고 돌아온 아들 진수의 이야기였는데요. 자, 우리 이 소설 작품들 함께 개관 살펴보고 작품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설은 현대 소설이고요. 시간적 배경, 언제를 시간적으로 배경을 삼고 있습니까? 그렇죠. 일제강점기와 1950년대 6.25 전쟁 당시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 공간적으로는 한국의 평범한 마을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또알 수도 있거든요. 자, 만도와 진수가 사투리를 쓰는데 어디의 사투리예요? 그렇죠. 경상도 지역의 사투리였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지역의 평범한 마을이다라고 여러분이 서술할 수도 있겠죠. 자, 제재는 일제강점기에 무엇으로 인해서 팔을 잃은 아버지? 그렇죠. 강제징용으로 인해서 팔을 잃은 아버지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다리를 잃은 진수 아들의 삶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재를 통해서 주제, 무엇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제강점기와 6.25라고 하는 이 역사적 비극으로 인해 서민들이 얼마나 아프게 살아왔어야 했는가를 주제로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소설의 특징은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했다는 건데요.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일제강점기와 1950년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서술이 되어 있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상처가 민족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에서 인물의 낙천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 유대의 가치, 이런 것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만도와 진수의 모습 살펴볼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이 마지막 특징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인물이 처한 상황과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함께 엮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도 같은 경우에는 언제? 그렇죠.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에 끌려가서 사고로 팔을 잃게 되는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진수 같은 경우는 언제? 그렇죠. 6.25 전쟁에 참전을 해서 수류탄을 맞고 다리를 잃게 됩니다. 자, 이것이 시기상으로도 사실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렇죠. 1910년부터 우리 광복 언제 했어요? 1945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은 언제 일어났어요? 그렇죠. 1950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역사적 사건이 아버지와 아들, 이 이대에 걸쳐서 일어난 이야기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정말 있을 법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이 민족의 아픔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소설도 발단, 전기의 위기, 절정, 결말,

발로 우리 구성 단계를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발단 부분에서 우리 개념 책에서 읽었던 부분 잘 기억하시면 우리 만도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정거장으로 진수를 만나러 갑니다. 진수를 마중 나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막 용머리째 단숨에 넘어서 가고, 그래서 외나무 다리 건너서 우리 정거장으로 나가는 이 만도의 설렘 모습 살펴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아무개는 전사했다고 하고, 막 이러면서 이 전사라고 하는 그 당시 전쟁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 상황에서 진수가 돌아온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을지 우리 발단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었고요. 전개 부분에서는 이제 정거장에 도착한 만도가 자신의 과거 정거장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합니다. 언제예요? 그렇죠. 자기가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에 끌려가느라 정거장에서 마누라와 헤어졌던 그 장면, 그 장면부터 이제 회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의 과거 회상이 이루어지면서 무엇에 대한 설명이 나오냐면, 만도가 팔을 잃게 된 과정.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그것을 설치하고 나오는 길에 공습이 일어나서 다시 굴로 들어가서 숨다가,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서 만도가 팔을 잃게 되죠. 자, 위기 부분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요? 그렇죠. 아들 진수를 만나는데,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예전과 같은 진수가 아니었다 라는 서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수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상위 군인이 되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절정 부분에서 이제 정거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진수가 다리를 잃은 사연을 들으면서 아들을 위로하는 만도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는 우리 만도가 진수를 마중 나가면서 건너갔던 바로 그 외나무 다리, 이제는 진수와 함께 건너가야 하는데, 진수는 한쪽 다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도가 아들을 업는 것으로 해결하는, 그래서 아들을 업은 만도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모습 결말 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가 문단부터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그래서 이두 문장에서 이 살아서라고 하는 것이 추가됨으로써 독자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일인 거구나,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되고,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 뒷문장에서 설명되어 있죠.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즉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통지가 왔고,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소식이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수는 지금 어디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살아서. 생각할수록 어깨바람이 날 일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만도는 어깨바람이 나겠죠.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쵸? 자, 그는 이 외나무 다리를 퍽 조심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만도가 진수를 만나러 가는 길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외나무 다리를 조심한대요. 왜? 언젠가 한번 읍에서 술이 꽤 되어가지고 흥청거리며 돌아오다가 물에 굴러떨어진 일이 있었던 것이다. 지나치는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누가 보았더라면 큰 웃음거리가 될 뻔했었다라고 하면서 이 만도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서 자신의 있었던 아, 나 그때 한번 맞아 넘어졌었지 물에 빠졌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 교재에는 서술되어 있지 않은데 이 만도의 또 긍정적인 성격을 알수 있는 부분이 소설 본문에 보면 만도가 이 일을 또 회상하면서도 흐흐 거리면서 웃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도는 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작가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이 진수를 만나러 간 만도가 정거장에 도착을 해요. 자, 그러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12, 3년 전 옛날의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만도가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서술 시점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의 구성이 순행적인 구성이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나중에 현재로 돌아오는 역순행적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도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 12,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만도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을 갔다가 팔

손을 잃었던 그 순간을 회상하고 있는 거죠. 북해도 탄광으로 갈 것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틀림없이 남양군도로 간다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북해도 탄광, 남양군도라고 하는 단어를 보는 순간, 아,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됐던 지역이구나.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보여주는 단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부분이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만도가 다이너마이트를 설치를 했고 이 불을 붙이는데 왠지 좀 꺼림칙해요. 그쵸. 앞으로 일어날 이 불행한 사건을 암시하듯이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고 다이너마이트에 이제 불을 붙이고 나오는 순간 만도의 머리 위로 뭐가 지나가요? 그렇죠. 비행기가 지나가고. 그래서, 아, 공습이다 해서 그것이 두려운 마음에 굴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굴 안에서 무엇이 터져요? 다이너마이트. 만도가 불을 붙였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게 되죠. 만도의 두 눈에서 불이 번쩍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순간입니다. 자, 만도가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 바로 거기 눈앞에. 누구의 것인지 모를 팔뚝이 하나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 누구의 것인지 모를 팔뚝 누구의 것이에요? 그렇죠. 만도 본인의 것이죠. 그래서 이 팔을 서술하면서 이끼 낀 나무 토막 같다 라고 하는 서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도가 그것이 자기 몸에 붙어 있던 것인 줄 알자 정신을 잃게 되는 그 장면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거장에서 기차 소리가 나면서 만도가 다시 이제 정거장으로 과거 회상을 접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아들 진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도가 이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진수가 없었거든요. 다만 저쪽 출찰구에 누가 지나가요? 지팡이를 짚은 상의 군인이 지나가긴 했지만 만도의 눈길은 가지 않죠. 왜? 우리 진수는 아닐 거니까. 그렇게 다쳤을 리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누가 부르는 거예요? 진수가 부르는 겁니다. 만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만도 어떤 거예요? 지금 심리 어때요? 놀랐어요.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는 아니었다. 자, 옛날에 진수는 멀쩡했었는데 지금 돌아온 진수는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짓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자, 진수는 전쟁에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한쪽 다리를 잃었네요. 자, 만도는 눈앞이 노래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오,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우리 진수가 저렇게 크게 다치다니. 그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한참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가 코허리가 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 진수의 모습을 확인한 만도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한참 동안 멍멍하기만 하고요. 두 눈에 눈물이 고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 진수를 만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진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만도가 앞장서서 걷거든요. 그러니까 진수와 빠르게 차이가 있잖아요. 만도가 훨씬 더 먼저 앞장을 서게 돼요. 그럼에도 만도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진수의 모습을 마주할 수가 없어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주막을 지나서 논두렁길로 가면서는 누가 앞장서고, 그쵸. 진수가 앞장을 서고, 그 뒤를 느릿느릿 한쪽 팔이 없는 만도가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자, 진수야, 예, 니 우짜다 그래랬노? 전쟁하다가 이래 안 되십니까? 수류탄 쪼가리에 맞았신더. 하면서 지금 어쩌다가 다리를 잃게 된 거예요. 전쟁 중에 수류탄 쪼가리에 맞아서.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이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징용을 갔다가 한쪽 팔을 잃고, 우리의 아들 진수는 6.25 전쟁에서 한쪽 다리를 잃은 상황입니다. 얼른 낫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군의관이 잘라버립디도 병원에서요. 아버지, 와. 라고 하니까, 자, 진수가, 이래가지고 저 어떻게 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만도 성격 어때요? 그쵸, 징용 끌려갈 때도 뭐 남양군도나 뭐 북해도 탄광이나 뭐 어디든 가겠지. 설마 하늘 밖으로 끌고 가겠어? 라고 하는 이 낙천적인 마음가짐이 있던 우리의 이 만도는 우째 살긴 뭘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 봐라. 팔뚝에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나잘 산다. 그러니까 어떨 수 있다. 너도 잘살수 있다. 남 보기에 좀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사 왜못 살아. 우리 잘살수 있어. 응. 라고 하면서 아들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야? 그렇죠. 위로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용기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잘살수 있어. 라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수와 만도가 잘 살게 되는 그 과정에는 이 만도의 낙천성, 이 힘내는 이 힘, 만도의 힘, 강인함, 이런 것들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여러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만도가 건너갔던 외나무 다리, 우리 앞부분에서 봤잖아요. 그 외나무 다리를 이제는 진수와 함께 건너가야 합니다. 자, 만도도 흥청거리며 걷다가 물에 빠지는 곳인데, 진수, 한쪽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기 너무너무 힘들겠죠. 자, 그래서 진수가 하는 수 없이 두개 퍼지고 앉아서 바지가랑이를 걷어 올립니다. 나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갈 자신이 없으니 물을 첨방첨방 건너가겠어. 자,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 업자 하는 것입니다. 자, 외나무 다리를 어떻게 건너갈 거예요? 만도가 진수를 업고 건너갈 거예요. 업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가? 일이 다 되는 거 아니냐? 자, 이거 받아라라고 하면서 이거 뭐예요? 그렇죠, 고등어 묶음 이거잖아요. 자, 이 고등어 묶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진수가 퍽 난처해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들어요. 받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만도는 한쪽 팔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들을 한쪽 팔로 업으면 이제 팔이 없죠? 고등어 묶음을 들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래서 한쪽 다리가 없어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지 못하는 진수, 한쪽 팔이 없어서 고등어 묶음을 들지 못하는 만도가 서로의 팔, 서로의 다리가 되어서, 즉, 서로 협력해서 이 외나무 다리라고 하는 시련을 이겨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그래, 이들 부자는 이제 못할 것이 없겠다. 서로 협력해서 앞으로 닥칠 그 힘든 일들도, 그래, 다 이겨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소설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등어 묶음이 주는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아휴,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하고 나서 진수 니 신세도 참 똥이다 똥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6.25 전쟁 시기여서 아휴 저렇게 된 우리 아들 하면서 아들을 걱정하고 있고요. 진수도 마찬가지로 나까지 이렇게 되다니, 우리 아버지도 힘들었는데, 그쵸, 우리 아버지 일제강점기에 힘들었는데 나까지 6.25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 그래서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두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무엇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용머리째. 그래서 이 용머리째라고 하는 공간, 앞으로 만도와 진수가 만나게 될 공간이잖아요. 넘어야 할 고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용머리째가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는 건이 의인화된 용머리째를 통해서 사실 누구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작가의 마음. 이 서로 협력해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만도와 진수를 이 기특하게 바라보는 작가의 이 따뜻한 시선이 용머리째에 투영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이 서술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시점과 연결시켜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점으로 쓰였습니까? 이 소설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까? 그렇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몇 인칭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3인칭이란 뜻이에요. 그럼 3인칭일 때 선생님이 던져야 하는 질문 또 있다고 했어요. 뭘 던져야 돼요? 그렇죠. 심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가? 지금 이 소설 같은 경우에 심리 서술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심리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시점? 3인칭, 전지적, 서술자 시점이 되겠죠. 자,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사건이 전달된다. 어린아이의 관점입니까? 아니죠.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한다. 주인공 나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두 서술자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서술자가 두명 나오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작품 밖 서술자가, 즉 3인칭, 인물의 외양과 행동만을 서술한다. 자, 이건 뭐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얘는 외양과 행동만을 서술한다는 건 관찰하고 있던 뜻이에요. 근데 지금 관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의 감정과 심리를 모두 전한다. 전지적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서술자. 맞아요. 전지적 서술자가 감정과 심리 모두 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정답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이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든요. 자, 이것은 인물에 대한 이해. 그 다음 여러분이 이 소설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 내용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1번. 진수는 전쟁에 참전하여 다리를 잃었다. 맞나요? 맞아요. 아들 진수는 6.25 전쟁에 갔다가 다리를 잃고 왔습니다. 만도와 진수는 유사한 아픔. 무엇으로부터 오는 아픔? 그렇죠. 시대적 상황으로부터 오는 유사한 아픔을 겪고 있죠. 그래서 만도는 한쪽 팔을 잃었고 진수는 한쪽 다리를 잃었던 그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자, 만도는 아들의 비극을 처음에는 쉽게 수용하지 못한다. 맞나요? 맞아요. 현실에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어느 누가 이 아들의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요. 진수는 자신이 처하게 된 불우한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혹시 이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진수와 만도가 서로 대화를 나누던 그 장면. 이래가지고 우째 살까 싶습니다 하던 그 장면. 걱정이 많아요. 자, 만도는 자기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려서 살아갈 힘을 얻고자 한다. 완전히 잘못된 설명이죠. 일단 만도는 잘못도 없고요. 그렇죠?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의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기억부터 미음 중에서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기억부터 미음이 이렇게 우리 본문에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도와 진수가 넘어야 할 대상이면서, 자, 만도와 진수가 함께 넘어가야 할 대상,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순환을 극복하는 과정을 응원하고 싶은 작가의 감정이 투영되고 있는 공간, 여러분 머릿속에 한 군데 기억나야 돼요. 어디예요? 그렇죠. 우리 마지막 문장에 있었던 용머리째가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서술이잖아요. 그렇죠. 기억, 생각할수록 어깨바람이 날리리다. 이것은 만도가 진수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서술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지나치는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누가 보았더라면 큰 웃음거리가 될 뻔하였다. 이거는 외나무다리 건널 때 이야기고, 만도는 눈앞이 노래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진수를 확인한 만도에 대한 서술이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두개 퍼지고 앉아서 바지가랑이를 걷어올리기 시작했다. 이거는 만도와 진수가 함께 외나무다리 건널 때의 서술이었고요. 마지막, 이제 드디어 뭐 나옵니까? 용머리째가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 바로 이 미음이 이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나는 소재를 이 글에서 찾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에요.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강제로 전쟁에 징용되어야 했던 우리 민족은 연이어 발생한 6.25 전쟁으로 인해 많은 희생을 겪어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일제강점기에 대한 소재이거나 또는 언제? 그렇죠. 6.25 전쟁과 관련된 소재여야만 적절한 것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전사. 자, 전사는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까? 맞아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6.25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사가 무슨 뜻이니까? 그렇죠. 전쟁에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6.25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자, 수류탄. 일제강점기의 6.25 전쟁이에요. 저6.25 전쟁에서 폭탄이잖아요. 수류탄 사용했겠죠. 자, 남양군도. 이건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

징용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제강점기와 관련이 있겠고, 외나무 다리. 이거 관련 있나요? 외나무 다리는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과는 관련이? 그쵸, 없어요. 자, 북해도 탄광. 이건 무엇과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일제강점기와, 아까 위에서 봤던 남양군도와 마찬가지로 이 북해도 탄광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 징용되었던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 정답 몇 번? 그렇죠. 4번, 외나무 다리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 텐데요. 서술형 문제입니다. 보계를 참고하여 이 글에서 고등어의 역할을 쓰시오. 자, 이 고등어의 역할을 쓰라는 건 고등어라고 하는 소재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이 소재의 의미, 소재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서술할 수 있는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잘 참고해서 답에 반영해서 써야 좋은 답이 되겠죠? 보기 읽어볼게요. 만도는 하나밖에 없는 손에 고등어를 들고 아들을 만나러 간다. 자, 이 장면 여러분 기억나죠? 장에서 고등어 사고 나서 한쪽 손에 고등어 들고 걸어가는데, 겨드랑이 밑이 간지러워요. 근데 팔이 없어. 그러니까 긁을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손이라고 지금 보기에서 서술을 해줬어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할때 손이 하나뿐인 만도는 고등어를 들 수가 없다. 그쵸? 왜? 뭐 해야 되니까? 한쪽 손으로. 그쵸? 우리 진수 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어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등어를 누구 줍니까? 진수주죠. 이에 고등어를 아들에게 들게 한다. 고등어가 없었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등에 업히기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등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만약에 고등어가 없었으면 진수는 만도한테 업히기만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만도의 도움을 받아야 살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등어 묶음을 진수에게 넘기는 장면이 있음으로써 이 소설에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장면은 누군가 한 명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도와 진수가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의 팔과 서로의 다리가 되어주는, 그러니까 서로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등어가 아주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등어의 역할을 쓰라고 했으니까 만도와 진수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준다 라고 하는 서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쪽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의미가 여러분의 답에 살아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순환이대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드러내는 소재가 어떤 것이 등장을 하는지, 그리고 그 외에도 외나무 다리라든지 고등어라든지 이런 소재의 의미, 기능,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요. 이 사회문화적 상황으로부터 도출된 이 작품의 주제까지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뉴런 동기화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의 과제는 뭐냐면 순환이대를 한 장에 여러분만이 할수 있는 정리 노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관계도를 중심으로 한장 정리를 만드셔도 되고요. 사건의 흐름을 중심으로 한장 정리를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 직전에 나이한 장만 봐도 순환이대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한장 정리를 만들어서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수업하느라 아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새로운 작품, 또 새로운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잘도 변함없이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영어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챕터의 실전 문제 우리 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이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 문제 다 풀으신 거 맞지요? 1번 문제부터 출발해봅니다. 다음 중 형용사와 부사가 잘못 짝지어진 것. 1번은 맞지요. 강한, 튼튼한. LY

A를 붙여주면 강하게, 튼튼하게. 자, 이번도 bright, 밝은이고요. brightly, 밝게. 우리 부사가 된 거예요. 형용사와 부사의 관계가 맞죠. 그런데 3번은요, hard. 얘는, 그렇지요. 형용사로 어려운 또는 딱딱한 또는 열심히 하는. 그리고 부사로 열심히. 형용사이자 부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hardly는, 그래요. 거의 뭐뭐한다. 우리가 바로 찾고 있는 정답 3번이었고요. 하드가 뭐라고요? 어려운, 힘든, 딱딱한, 열심히 하는, 또 열심히. 부사도 되고요. 하들리는 거의 뭐뭐한다. 됐죠? 4번. 젠틀이 부드러운, 온화한. 젠틀리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이를 Y로 바꿔주고요. 부사가 되는 겁니다. 부드럽게, 온화하게. 5번도 보니까 비싼이고요. 그 다음에 LY 붙여주면 비싸게. 부사가 되는 거죠. 1번에 우리 3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2번부터 4번까지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건데요. 일단 2번은 빈칸 다음에 뭐가 보이나요? 그러네. rain, 비라는 새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가 나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요, 바로 거의 없는의 의미로 5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고요. 니들이 여러분들, 새는 것이 불가능한, 셀수 없는 명사 앞에 나와주게 되면 거의 없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은요. We had little rain last week. 자, 직역하면, 자, 지난주에 우리가 거의 없는 비를 경험했다. 결국, 지난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거의 비가 오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나 마찬가지가 되겠고, 어쨌든 little 다음에 그래요. 새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 셀수 없는 명사가 나와주고요. 거의 없는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번 문제 통해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어지는 세 번째 문제는요. 일단 표현부터 잡아 주셔야 됩니다. went on. 원래 원형은 그렇지요. 당연히 go가 되겠지요. go on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뭐, 불, 전기 등이 들어오다. 뭐라고요? 불, 전기 같은 것이 들어오다. 의미로 go on이 사용이 가능하고, 여기는 the light went on. 불이 들어왔다. 과거를 얘기해 주는 문장이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문장이 되는데요. 아,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 위해 뭐가 들어가는 건가요? 바로 빈칸에 부사가 들어가 줍니다. 문장 전체를 꾸며준 역할은 부사 역할 중에 하나였고요. 우리 보기 가운데 부사는 그러네요. 이번에 suddenly뿐이 없네요. 갑자기 불이 들어왔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진 4번 보도록 합니다. 댄이 보이고요. 그 앞에 빈칸이 나와주네요. 댄은 그렇죠. 뭐뭐 보다의 의미로 바로 비교급의 절친입니다. 우리 보기 가운데 비교급 골라주게 되면 그러네요. 4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긋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불규칙 변화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변화형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이 긋이 원급이고요. 우리 4번의 better가 비교급이고요. 5번의 best가 최상급이죠. 우리는 than 앞에 빈칸이기 때문에 비교급 4번의 better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는 문제였고, 자, 의미는 뭔가요? You look better than before. 너는 전에보다 더 좋아 보인다. 자, 이어지는 5번이에요. 1번에서 5번 중 usually가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곳. 이 문제의 의도는 맞아요. 빈도부사의 위치를 묻는 문제였고, usually가 보통, 대개, 빈도부사 중에 하나였죠. 이 빈도부사의 위치는 어떤 동사를 만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일반 동사를 만나게 되면 일반 동사 앞에 오고요. 비동사나 조동사를 만나게 되면 조동사 뒤, 비동사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go라는 일반 동사가 보이고 있죠. 당연히 정답은 일반 동사 앞에. 2번 보기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의미는 뭔가요? 피터와 그의 남동생이 Usually go to bed. 자, 보통 잠자리에 든다. Before midnight. Midnight. 뭐야? 밤 12시. 자정을 얘기하는 거죠. 피터와 그의 남동생은 보통, 밤 12시. 자정 전에 잠자리에 든다. 자, 이어지는 6번입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잘못 짝지어진 것. 정답은 3번이었죠. 우리 아까 봤던 good과 마찬가지로 well 같은 경우에도 비교급이 better, 그리고 최상급은 best. 이런 식으로 불규칙 변화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비교급과 최상급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good 또는 well 같은 경우에는 비교급 better, 최상급은 바로 best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보기들은 다 맞고요. 6번에 3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7번 가볼게요.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끼리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 일단은 자, 첫 번째 빈칸 같은 경우는 sorry라는 형용사가 나와주고요. 형용사를 꾸며줘야 됩니다. 우리 보기 가운데 terrible, 끔찍한 형용사가 보이죠. 그런데 형용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바로 부사의 역할이에요. 우리 terrible 같은 경우는 부사로 만들어줄 때 L이로 끝나기 때문에 E를 Y로 바꿔주면 부사가 되는 거고, terrible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의미 뭐예요? 끔찍한, 심한. terribly 부사가 되면 심하게, 몹시, 대단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I'm terribly sorry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보니까 I couldn't understand. 내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뭐를? This explanation. 자, explanation. 설명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내가 이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말래. I couldn't do it. 자, 우리 부정문이고요. to인지 either인지를 묻고 있네요. 부정문이니까 당연히 either가 정답이 되고요. 그렇다면 4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줘야 돼요. I couldn't do it either. 나도 또한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야. 7번에 우리 4번 보기 정답이었고, 8번 갑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모두 골라주는 문제예요. 빈칸 나와준 다음에, 자, fast. 우리 원급 그대로 나와주죠. 비교급 또는 최상급이 아닌 형태. 우리가 원급이라고 얘기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as가 보입니다. 아, 그렇다면 여기는 바로 as 원급 비교의 내용이 되는 거고요. 앞에 일단 as가 나와준 거고, 그러고 보니까 부정문이네요. 그런데 우리 as 원급 as 이 비교 표현이 만약에 부정문에 사용이 됐다, 그럴 때는 앞에 나온 as는 서로 바꿔줘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5번 보기 정답으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의미는 뭔가요? I cannot run as 나 so가 나와주고요. Fast as Jim 나는 짐만큼 빨리 달릴 수 없다. 이 의미를 전달해 주는 문장입니다. 8번에 3번과 5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9번부터 11번까지의 문제는 빈칸에 알맞지 않은 말을 골라주는 문제였네요. 일단 9번은요, there is 나와주고 빈칸 다음에 salt. 자, 소금이라는 센 것이 불가능한, 셀수 없는 명사가 나와줍니다. 빈칸에 알맞지 않은 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5번에 a few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a few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금 있는 이런 의미로, 뒤에는 세는 것이 가능한 명사, 우리 복수 형태로 나와주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좀 전에 읽던 salt, 이거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a few salt.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9번에 우리 5번 보기 정답이었고, 10번 가보도록 합니다. 요번에는 빈칸 앞에 더와 함께 most가 붙여졌죠. 최상급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 빈칸에 알맞지 않은 말을 골라주는 거니까 결국 mo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어준 단어가 아닌 거를 골라주는 문제였고, 우리 바로 5번 보기가 정답이었던 이유가, 자, 라지 같은 경우에는 이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최상급을 만들어줄 때, 그렇죠. ST만 살짝 붙여주면 바로 최상급이 되는 거죠. Most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The largest. 이게 바로 최상급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보니까 interesting, important. 자, 그 다음에 complex는 complex. 뭐야? 복잡한 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opular. 인기 있는. 전부 다 앞에 mo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어주는 단어에 해당이 돼요. 우리 5번만 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10번에 우리 5번 보기가 바로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11번째 문제는 보니까 more popular, 더 인기 있는 popular의 비교급이 나와줬죠. 비교급이 나와준 이유가 바로 뒤에 비교급의 절친인 뭐뭐보다 임의로 than이 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비교급 문장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의 의도는 뭘까요? 비교급 앞에 빈칸이 나와주죠. 오, 우리 비교급 앞에

훨씬이란 의미로 비교급을 강조해 줄때 much, far, even, still 또 하나 a lot 기억나시죠? 자, 우리 much, even, far, still, a lot 비교급 앞에 오게 되면 훨씬이란 의미로 비교급을 강조해 줍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에요. 왜? very 같은 경우에는 비교급 앞에 사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 단어의 쓰임 자체가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much, even, far, still, a lot 이거 기억해 주고요. very는 비교급 앞에 오지 못한다. 하지만 좀 전에 했던 much, even, far, still, a lot 비교급 앞에 오게 되면 훨씬이라는 의미로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바로 1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나머지 보기, 만약에 빈칸에 넣어주게 되면 그녀는 그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12번,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주는 문제였는데 바로 정답 가보도록 할까요? 바로 4번 보기였죠.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many 다음에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머치가 나오니까 뒤에는 새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 호목이었는데 새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였지요. 많은 숙제 잘 써줬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a lot of는 많은이란 의미로 여기처럼 뒤에 새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가 오기도 하고 새는 것이 가능하면서 복수형이 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money 그런데 새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a lot of money 많은 돈 맞는 표현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되는 이유는 자 머치가 많은이란 의미일 때는요. 우리 좀 전에 왔던 것처럼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우리 questions, 세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워치를 그렇죠. many로 바꿔주셔야 되는 문장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의미는 뭔가요? 너는 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니? 너는 왜 질문이 많니?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Lots of sugar, 많은 설탕. 설탕이면 세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우리 앞에 lots of 써준 거 괜찮죠? 됐나요? 12번에 우리 4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13번, 14번. 빈칸에 들어갈 만한 순서대로 적재진 거 골라주는 건데 첫 번째 빈칸에는 앞에 thin의 비교급이 보입니다. thin을 이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뭐뭐보다의 의미로 바로 than이 들어가 주고요. 이 책이 더 얇다. 뭐보다 than that one. 저것보다, 저 책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앞에 더와 함께 스마트의 최상급이 보입니다. 크리스가 가장 똑똑한 학생이다. 어디서 그런 건가요? 그에 반해서. 바로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in이 들어가주고요. 최상급 나와준 다음에 이렇게 in 나와주고, 집단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단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는 거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예문이에요. than과 in이 정답이었고 1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진 14번째 문제. 자, 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how가 나와주는 의문문인데요. 차이가 뭔가요? 빈칸이 나와주고 빈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은 what을 세는 것이 불가능한 셀수 없는 명사가 나와줍니다. 반면에 두 번째 문장은요. 빈칸 나와준 다음에 time, 시간이라고 얘기할 땐 일반적으로 세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몇 번, 몇 회를 얘기할 때그 time은요. 근데 세는 것이 가능해요. 복수 형태로 나와준 거야. times. 그렇다면 아, 첫 번째 빈칸에는 많은의 의미로 뭐야? much가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많은의 의미로 뒤에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기 때문에 much가 아닌 many가 나와줘야 돼요. 우리 보기 가운데 바로 3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 첫 번째 문장은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지요? How much water do you drink every day? 너는 매일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How many times a day do you brush your teeth? 너는 하루에 몇번 이를 닦니? 몇번 양치질을 하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지요? How many times a day do you brush your teeth? 너는 하루에 몇번 이를 닦니? 너는 하루에 몇번 양치질을 하니? 됐지요? 바로 14번에 우리 3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진 15번 문제.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정답 가볼까요? 2번 보기 잘못됐죠. 왜냐면, 우리 bad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 변형을 가지는데요. bad가 원급이고요. 비교급은 worse. 그 다음에 최상급은 바로 worst.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암기가 안된 친구들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앞에 더가 붙었거든요. 최상급이 필요합니다. 이 형태가 아니라 바로 worst가 되겠네요. 의미는 뭔가요? It was the worst time of my life. It was the worst time of my life. 나의 인생에 최악의 때였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문장이에요. 15번에 우리 2번 보기의 정답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올바르게 고쳐졌지요. 16번부터 18번까지는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기고 올라주는 건데요. 16번. 나는 절대 밤에 뭔가를 먹지 않는다. 절대 뭐뭐 않다. 바로 그렇지요. 빈도부사인 우리 never를 활용해 주는 문장이 되겠고요. 바로 정답 가보도록 합니다. 정답은 4번이었네요. I never ate anything at night. 자, never가 절대 뭐뭐 않다. 결코 뭐뭐 않다. 의미로 빈도부사였는데, 결국 빈도부사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동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먹다라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 앞에 빈도부사가 위치하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네버가 절대 뭐뭐 않다. 이 안에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3번처럼 또 이렇게 낫이 들어가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4번. I never eat anything at night. 나는 절대 밤에 뭔가를 먹지 않는다. 16번의 4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17번. 탐은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남자아이다. 가장 키가 큰, 결국 그렇죠. 이 문제에도는 최상급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가? 이거를 묻는 문제였고요. 우리 보기 가운데는 그러네요. 3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일단 탐 is 주호동사 나와주고요. 최상급이기 때문에 앞에 더를 붙여줍니다. 털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리 짧은 단어예요. 특별한 철자가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EST를 붙여주면 최상급이 되는 거고, 가장 키가 큰 남자아이이다. In my class. 나의 반에서. 결국 우리 반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의역이 되는 거죠. 17번에 우리 3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18번째 문제. 원숭이도 가끔 나무에서 떨어진다. 자, 우리 가끔 sometimes라는 빈도부사. 이 위치를 묻는 문제나 마찬가지이고요. 자, 보기 가운데는 그렇지요. 바로 1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가끔이라는 의미로 sometimes가 사용된다는 거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고, 3번은 often이 사용됐고요. 4번은 never가 보이죠. 그리고 5번 드럼들 never가 보이고요. 어쨌든 또 우리 sometimes라는 가끔이라는 의미의 빈도부사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위치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떨어지다라는 의미의 fall. 주어에 맞게 false, 현재형이 된 건데, 일반 동사잖아. 그러니까 일반 동사 앞에 sometimes가 위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even은요, 뭐뭐조차, 뭐 심지어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even a monkey, 원숭이조차 sometimes falls from a tree. 가끔 나무에서 떨어진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원숭이조차, 원숭이도 가끔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자, sometimes가 일반 동사를 만났기 때문에 앞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되네요. 18번에 1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19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와 다른 거를 골라준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그렇지요. 1번이었죠. 1번에 뭐가 들어가나요? 앞에 더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뒤에는 in my town. 나의 동네, 나의 마을에서를 얘기하는 거지요. 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단수 형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나와줄 때 더가 보이고 빈칸이 나와준다면 이거는 그래요. 최상급을 써주는 것이 바로 문제 의도가 되겠고요. 일단은 hardworking 이 단어 의미부터 잡아줘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이런 의미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이 단어는 뭐 음절도 길지만 어쨌든 ing로 끝나주기 때문에 최상급을 만들어주기 위해 뭐가 붙을까요? 바로 most가 들어가주는 거야. 탐이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남자아이다. In my town, 나의 마을에서, 나의 동네에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2번부터 5번까지는 뭐가 들어가주나요? 전부 다, 자, 비교급의 절친인 바로 댄이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급을 만들어주기 위해 2번부터 5번까지는 빈칸에 뭐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2번 보니까 호랑이가 여우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3번, creativity, 창의성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의미 몰랐던 친구들 의미 적어주시고요. 쌤도 적어드릴게요. 창의성이

네, 세는 것이 가능하니까 복수 형태의 명사로 students 이렇게 사용됐고요. 그렇다면 a little이 아닌 그렇지요. a few 이게 맞겠지요. 몇몇 학생들이 were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었다, 지각했다는 이야기야. 언제? In the morning. 아침에 했지요. a little은 약간의 조금 있는 이란 의미로 뒤에는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가 나와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자,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기 때문에 a little이 아닌 a few가 맞다란 이야기예요. 자, 이어진 21번. 역시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준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4번이었죠. 왜냐면 one of의 표현은 뭐뭐 중에 하나, 뒤에는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여야 돼요. CD가 근데 단수 형태로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 4번 보기가 정답이 되고요. 당연히 cities 이런 식으로 복수 명사로 바꿔주셔야 되는 그런 문장이에요. 서울이 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들 중에 하나이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이었고요. 우리 원업 다음에 더와 최상급 나와주고 뒤에는 복수 형태의 명사 보이는 우리가 공부했던 표현이 적용되는 21번 문제였고 자, 이어지는 22번, 23번은요.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골라준 문제였는데 22번 바로 정답 가볼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바로 그렇지요. 2번이었지요. 왜 그럴까? The final test. 기말고사가 was so easily. easily는 자, 쉽게라는 의미로 부사예요. 자, 근데 우리말 들었지만 그 기말고사가 정말 쉽게였다 말이 안 되잖아. 뭐야, 그러면? 그렇지요. 비동사 과거형 보이고요. 우리 보호 자리에 부사가 아닌 형용사가 나와주는 겁니다. 쉬운 이거지요. 어땠던 거야? 정말 쉬웠던 거예요. 이진리가 아닌 이지. 바로 형용사를 필요로 하는 문장이었고, 자, 기말고사가 was so easy. 정말 쉬웠다. 매우 쉬웠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은 아니지만 표현 하나 잡아줘야 되는 것이 4번에 made contact with. 원래 동사 원형은 당연히 make가 되는 거지요. 자, make contact with는 누구누구와 연락이 되다, 연락이 닿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finally 마침내 내가 made contact with him. 그와 연락이 됐다. 그와 연락이 닿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우리 make contact with 누구누구와 연락이 되다, 연락이 닿다. 이 표현도 잡아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22번에 우리 2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진 23번도 우리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골라주는 거였는데, 자, 정답은 그렇지요. 5번이었죠. 왜냐면, a little 다음에는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그치요? 자, 약간 있는, 조금의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 a little 다음에는 세는 것이 불가능한, 셀수 없는 명사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 여기는 cause, 대놓고 그런데 세는 것이 가능하니까 복수 형태로 나와준 거야. 복수 명사예요. 그러면 a little이 아니라 그렇지요? a few가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고요. There are a few cars. 차가 몇 대가 있다라는 의미야. 차가 조금 있는 거죠. 어디에? 도로에. 됐죠? 자, 23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a few 다음에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니까 맞는 문장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a little 다음에 쓰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가 보입니다. 맞는 문장이에요. 그다음에 거의 없는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뒤에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는 거 맞죠? 그리고 a few 다음에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는 거 맞는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24번 문제.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일단 첫 번째 문장 의문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니가 사용되고 있죠. 반려동물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slowly 비교급을 만들어주기 위해 뭐를 붙여준 거 너무 잘했죠. 맞는 문장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의 핵심 포인트는 뭔가요? Always 빈도부사가 조동사를 만났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 온거 역시 맞는 문장이고요. 의미는 뭔가요? 너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야.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까지 다 맞는 문장인데요. 마지막 문장. 잘못됐지요? 뭐가 잘못됐지요? 우리 아까 문제 풀었던 것처럼 very 같은 경우에는 비교급 앞에 오지 못해요. 비교급을 강조하려면 much, even, far, still, a lot. 자, 이 중에 하나가 나와주는 거야.
훨씬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 very 같은 경우에는

0: B급 앞에 오지 못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문장 바로 우리 그러네요. 하나뿐이 없으니까 정답은 2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어법상 올바른 문장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거 일단 A번은 정답에 해당되지 않죠. 자, 긍정문이 여러분들. 그러면 또한 역시라는 의미로 이더가 아닌 투가 와줘야 되는 문장이었고요. B번 잘못된 거 없네요. 에린이 제인보다 스페인어를 더 잘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우리 웰의 비교급으로 배다가 사용된 거 너무 잘했죠? 그리고 뭐뭐보다 의미로 댄이 나와준 거예요. C번, 문장 전체를 꾸며주려면 부사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ly를 붙여줘야 돼요. Fortunately, 다행히도 he got well soon. 그는 곧 회복되었다. 곧 나았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법적으로 어법상 올바른 문장 바로 그렇죠? D번입니다. 1월이 is the coldest month. 가장 추운 달이다. of the year, 1년 중에. 최상급 제대로 활용됐고요, 여러분들. 바로 B와 D가 올바른 문장에 해당이 되고 자,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잘못됐죠? 여기 여러분들 우리 아까 봤던 부사가 보이는데 내용상으로 legs 다리를 꾸며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사가 아닌 형용사를 필요로 합니다. ly를 떼어 주셔야 되고요. 의미는 뭐예요? 말이 매우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다. 부사가 아닌 형용사로 strong 이게 맞는 형태가 되는 거야. 왜? 명사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됐지요? 자, 그렇다면 B와 D가 올바른 문장이니까 그러네요. 우리 보기 가운데 2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A번은 긍정문이기 때문에 또한 역시란 의미로 이더가 아닌 투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장이었고요. C번은 우리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가 아닌 우리 부사 형태로 fortunately, 다행히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고요. 2번 마지막 문장은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가 아닌 형용사로 바꿔줘야 되는 문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마무리가 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남아있는 실전 문제 26번부터 50번 문제까지 꼼꼼하고 또 정확하게 풀이해드릴 테니까 오늘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문제 먼저 풀어주신 다음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많은 문제 푸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합니다. 오늘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 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은 은혜쌤이 왔어요. 우리 대상을 설명해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49번부터 64번까지의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점 고치기 퀴즈 잘 풀었는지 선생님 확인해 보려고 해요. 폭염이 계속되는 날에는 책상이나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한다. 자, 정답은 X였습니다. 자연재해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왔었는데 폭염이 아니라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X로 적고 이유까지 잘 적었다면 아주 잘해주었습니다. 오늘의 만점 구치 퀴즈는 무엇이 나올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 국어 만점 100점을 기원하면서 교재는 100쪽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초등학교의 신문이에요? 신문이니까 날짜도 나오고 있죠. 언제, 몇 월, 며칠에 발행을 했는지 날짜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을 맞아서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우가 학교 신문에 쓴 글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1000년 넘게 울려 퍼진 종소리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글들 많죠. 그럼 우리가 질문을 들으면서,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읽는 독자들도.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성덕대왕 신종은 지금도 그 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유산이다. 성덕대왕 신종. 그것이 한국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이다.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유산 가운데 하나인 성덕대왕 신종을 알아보자 라고 했으니까 알려주겠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아요.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이 언제였죠? 6월 22일이었는데 아마 여기는 날짜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6월 22일에 쓴 글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성덕대왕 신종은 통일신라 시대 왕 가운데 한 명인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려고 만들어졌다. 자, 종이란 이 신종이 어떻게 탄생했나 설명해주고 있죠. 통일신라 시대에 왕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명인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성덕왕의 이름을 따서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우리나라 국가유산인 성덕대왕 신종은 에밀레종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아,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겠죠. 아, 이것이 탄생한 배경, 통일신라 시대. 이런 것도 바뀔 수 있으니까 표시하고요.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려고 만들어졌는데 무엇으로도 불린대요? 에밀레종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똑같은 거예요. 성덕대왕 신종과 에밀레종.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봅시다. 49번. 지우가 이 글을 쓴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갑자기 이 글을 올리게 되었어? 지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하려고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을 소개하려고 둘다 그럴싸합니다. 친구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나 이거 궁금한데 지우야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아닌 거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1, 2번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놔두고요.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한꺼번에 소개하려고 아니죠. 한 가지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여러 종의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우리가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 배우긴 했었지만, 여러 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을 소개하려고 하는 걸까요? 설명하려는 대상을 확인해야 되겠죠.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죠.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을 맞아서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헷갈렸을 수 있지만 설명하려는 대상을 확인했다면 1번 정답으로 잘 적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50번.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까닭은 무엇인지 적는 거예요. 왜 만들어지게 됐을까? 탄생 배경. 그래서 찾아서 쓸수 있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려고. 그러니까 성덕왕 이름이 꼭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왜?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썼다면 통일신라 시대의 왕 가운데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려고 이렇게 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역시 정답으로 볼수 있어요. 51번. 성덕대왕 신종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는 겁니다. 이 글의 주인공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인 성덕대왕 신종에 대한 설명 알맞은 거예요. 에밀레종과는 다른 종이다. 선생님, 이렇게 나올 것 같았어요. 에밀레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같은 거예요. 그쵸? 다른 종? 아니죠.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종이다. 역시 아닙니다. 통일신라 시대요. 1000년 넘게 종소리가 울려 퍼진 종이다. 여기 정답이 있네요. 우리나라의 국가유산 중에 하나이다. 그쵸? 국가,

유산치키미에나를 맞이하여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성덕왕이 자신의 공덕을 기리려고 일본에 보낸 종이다. 아, 일본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정답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52번. 지유가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하고 있는 방식을 알맞게 말한 친구예요. 알맞게. 자, 어떻게 설명하고 있니? 방식, 방법이 무엇이니? 한번 찾아봅시다. 영서, 성덕대왕 신종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어. 민지, 성덕대왕 신종을 에밀레종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 채은, 왕의 순서에 따라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어. 아, 너무 쉬운데요. 정답은 일단 영서라고 적을 수 있겠죠. 특징은 이런 것이다. 쭉 나열하는 것이고, 민지의 말은 왜 틀렸어요? 에밀레종이랑 성덕대왕 신종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 아니고요. 왕의 순서에 따라서 어떤 왕이고 그 다음엔 어떤 왕이 있는데 일어난 일은 이렇다. 차례대로 순서대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글의 주인공은 왕의 순서 이런 것이 아니라 성덕대왕 신종이었던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영서입니다. 자, 3문단 마저 읽어볼게요. 국가유산 포털 누리집에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아, 어디서 자료를 얻었는지 출처도 드러나고 있네요. 어디요? 국가유산 포털 누리집. 성덕대왕 신종은 높이가 3m가 넘는 아주 큰 종이다. 크기가 엄청 크대요. 여기 사진도 나와 있는데 굉장히 크네요. 종의 맨 위에는 소리의 울림을 도와주는 소리통이 있고, 종을 매다는 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용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 자, 우리가 고리가 달려있으면 어딘가 걸수 있고 매달 수 있잖아요. 그 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용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대요. 종의 입구가 꽃 모양인 것도 이 종의 특징이다. 용머리 모양 나왔는데 꽃 모양도 있네. 헷갈리면 안 되겠다. 아, 고리 역할은 용머리 모양. 종의 입구는 꽃 모양. 이렇게 잘 구분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계속해서 나열, 열거하고 있네요. 4문단. 성덕대왕 신종은 소리통 덕분에 종소리가 아주 맑으면서도 웅장하기로 유명하다. 종소리는 깊고 은은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고 알려져 있다. 아, 깊고 은은한 소리래요. 국가유산청 소식지인 국가유산사랑에서는 이러한 종소리를 장엄한 천상의 소리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깊고 은은한 그런 소리인가 봅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울림을 간직한 성덕대왕 신종은 지금도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을 보여주는 소중한 국가유산이다. 아, 맞아. 이 종이 국가유산이었지까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선생님이 보니까 3문단에서 문제 내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소리통이 있고 뭐 용머리 모양, 꽃 모양, 모양이 두 개나 나오니까 여러분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험한 단락입니다. 잘 기억해 보시고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3번. 성덕대왕 신종의 크기와 모양에 관한 자료의 출처. 자, 어디였었죠? 어디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얻을 수 있었죠? 국가유산 포털 누리집. 그래서 쓴 글에 보면 국가유산 포털 누리집에 따르면 이러이러하다고 하더라. 이렇게 글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처, 어디서 그 자료가 나왔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더 붙일 것도 뺄 것도 없이 국가유산 포털 누리집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정답입니다. 54번. 성덕대왕 신종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에요. 어떤 것이 틀렸나 한번 찾아봅시다. 종의 입구가 꽃 모양이다. 자, 일단 쭉 읽어볼게요. 종의 맨 위에는 소리통이 있다. 높이가 3m가 넘는 아주 큰 종이다. 종을 매다는 부분은 꽃 모양으로 덮여 있다. 종을 매다는 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 자, 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 모양이 용머리 모양도 나왔고 꽃 모양도 나왔었는데 1번과 4번에 둘다꽃 모양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해요. 자, 1번, 4번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이에요? 알맞지 않은 것이니까. 종을 매다는 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꽃 모양이 아니라 무슨 모양이었어요? 용머리 모양이었죠. 용머리 모양.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다르게 고치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적어보면 확실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죠. 꽃 모양이 종의 입구에 있는 것은 맞았어요. 그렇죠? 나머지 2번, 3번, 5번도 알맞은 내용인데 4번만 틀렸습니다. 55번은 서술형 문제예요.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 특징을 두 가지 적는 거예요. 그냥 모양이 아니라 소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요. 아, 모양이 어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종소리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통 덕분에 종소리가 아주 맑고 웅장하다라고 그래서 그대로 찾을 수 있었죠. 소리통이라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맑고 웅장한 소리를 낸다. 또두 번째 특징 찾으셨나요? 선생님이 보여주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종소리는 깊고 은은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었죠. 그런데 두 가지 쓰라고 했지만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2번에 적힌 내용이 첫 번째로 가거나 1번에 적힌 내용이 두 번째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종소리가 아주 맑고 웅장하다, 굉장히 깊고 은은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모두 정답이에요. 두 가지 중 하나만 적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써야 정답 표시할 수 있어요. 56번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하기 위한 글의 구조에 맞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 글의 구조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나열하는 열거 구조 있었고요. 사례가 중요한 순서 구조도 있었고요.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나누는 비교와 대조 구조도 있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지금 틀을 보니까 어떤 구조예요? 저 열거 구조네요. 열거 구조. 열거 구조. 꼭 차례를 지켜야 한다거나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나와서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는 그런 내용 아니었으니까 열거 구조구나. 그럼 이런 모양의 틀을 쓸수 있겠구나. 그럼 이제 한번 우리 채워봅시다. 내용 읽은 대로요. 성덕대왕 신종이 여기 와야 되겠죠. 그것이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니까. 대상. 대상.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죠. 내용. 내용. 처음에는 이제 만들어진 까닭이 나왔습니다.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려고 했었죠. 그리고 크기와 무엇을 설명했어요? 모양 설명했었습니다. 크기와 모양. 3m가 넘는 굉장히 큰 종이었었고요. 뭐 고리 부분은 무슨 모양, 입구는 무슨 모양 해서 모양에 대한 설명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종소리의 특징. 서술형 문제에서도 우리가 만나봤었는데, 소리통이 있어서 이런 소리를 내고 맑고 은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 했던 것들 내용으로도 만나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틀을 통해서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우리가 요약하기도 쉽고요. 읽은 내용을 요약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글을 쓰는 입장이에요. 무언가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설명하는 글을 쓰고 싶어 할 때도 먼저 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글을 문장으로 써내려가기가 참 좋답니다. 어떤 구조를 사용할까, 어떤 내용을 넣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한 후에 우리가 글을 쓰게 되지요. 자, 57번부터 60번까지의 문제는 다음 그림을 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유라는 친구가 나와요. 국가유산 지킴이로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유산을 내가 자세히 한번 알려주고 싶어. 즉, 설명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글을 쓰는 목적, 그리고 읽을 사람 정하는 거죠. 누가 읽을지, 독자라고도 하죠. 그것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정해야지, 어떤, 단어를 쓸까? 너무 어렵지 않은 거? 아니면 좀 어려운 단어를 써도 되겠다. 이런 걸 정할 수도 있고요. 내가 왜이 글을 쓰는 거지? 아, 내가 국가유산 지킴이니까 국가유산 좀 알려줘야겠다. 목적 정해야 되겠죠. 그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대상을 설명하는 글을 쓰는 단계에서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요, 설명하고 싶은 대상이나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아까는, 국가유산을 설명해야 되겠다. 근데 국가유산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서울 숭례문, 봉산탈춤, 강릉 단오제 등등등 국가유산이 참 많은데, 소개하고 싶은 국가유산이 많지만, 그 중에서 내가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해야지!

하고 대상을 정했죠. 직접 본 적이 있어서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주제와 대상을 딱 하나로 정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굳혔으니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죠.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 학생들이 잘 모를 법한 만들어진 까닭을 알려주자. 아, 무엇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는 게 좋을까? 만들어진 까닭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성덕대왕 신종의 크기나 소리와 같은 특징을 소개하면 더 흥미를 느끼겠지? 더 재밌어 하겠지? 이것은 무엇을 떠올리는 거예요?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내가 소개하고 싶은 거 정했어. 문화유산 그 중에서도 국가유산 중에서도 성덕대왕 신종. 근데 뭘 알려주지? 하다가 쓸 내용을 떠올린 거예요. 만들어진 까닭, 크기, 소리. 그래서 이렇게 공책에다가 정리를 했네요. 그러면 하나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글의 구조가 또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구조가 좋을까? 아, 세 가지가 떠올랐어요.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과정을 소개해야 하니까. 순서 구조? 아니면 성덕대왕 신종의 여러 특징을 설명하려면 열거 구조가 적절하겠지. 아, 성덕대왕 신종을 다른 문화유산과 비교해서 설명해 볼까? 그러려면 구조가 비교와 대조 구조가 돼야 될 텐데, 어떤 구조로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쓸 내용에 어울리는 글의 구조를 선택해야 한다. 이건 뭐예요? 어떤 틀이죠? 글의 구조 중에서 비교와 대조 구조. 그다음 이 그림은 뭐예요? 화살표가 있네요. 자세히 보니까. 순서 구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설명할까? 그럼 요 틀을 써야 하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여러 특징을 설명하고 나열하니까 열거 구조. 어떤 걸 쓸까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단계, 나는 열거 구조를 활용해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까닭, 크기와 모양, 종소리의 특징을 포함하여 설명하는 글을 쓸 거야. 자, 하나 선택했네요. 무슨 구조요? 열거 구조. 자, 이렇게 구조를 정했기 때문에 들어갈 내용도 달라졌죠. 뭐 만들어진 과정이나 다른 종이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까닭, 크기와 모양, 종소리의 특징을 적어야겠다. 그래서 글의 구조에 따라서 쓸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57번입니다. 그림에서 지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명하는 글을 수정하는 방법, 수정한다는 건 고치는 거잖아요. 아직 쓰지 않았어요. 설명하려는 내용에 알맞은 글의 구조. 자, 더 읽어봐야 하니까.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한 자료 수집의 내용. 확실히 아닌 것만 먼저 X하는 거예요. 자료 수집?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설명하는 글에서 어색한 표현 고치는 거? 수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뭔가를 써야 고칠 텐데. 아직 쓰지 않았단 말이죠. 설명하는 내용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아, 2번과 5번이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이란 단어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 지우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떤 틀을 사용할까? 어떤 구조로 글을 전개해 나갈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요? 2번이 되겠네요. 58번입니다. 지우가 설명하고 싶은 대상 무엇이었죠? 뭘 얘기해주고 싶어 해요? 그렇죠. 성덕대왕 신종. 그냥 국가유산 이렇게만 쓰면 곤란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개하고 싶은 것을 한번더 골랐기 때문에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여러분 적어주셔야 해요. 59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하려는 내용에 어울리는 구조를 연결하는 거예요. 내용에 따라서 구조도 달라지죠. 첫 번째.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뭐 마지막으로 이런 순서가 중요하게 되겠죠. 과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어떤 구조가 어울려요? 순서 구조. 우리 마치 음식을 만들 때처럼 순서가 중요한 과정을 소개할 때는 순서 구조. 성덕대왕 신종의 여러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은 먼저 무엇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쭉 나열하는 거니까, 또 열거하는 거니까, 열거 구조. 성덕대왕 신종을 다른 문화유산과 비교한대요. 그럼 우리 떠오르는 모양, 이런 모양 떠오르죠.
성덕대왕 신종이 있고 다른 어떤 유산이 있는데 그것을 비교하면서 공통점, 차이점, 이 구조 뭐예요? 비교와 대조 구조.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지는구나. 한번 익혀두시고요. 60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설명하는 글을 쓸때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기호를 쓰는 거예요. 자,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가라고 주어졌네요.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하는 거죠. 아, 지우가 고민했던 그 과정, 그림 기억나시죠? 그 순서대로 우리가 풀면 돼요. 자, 목적과 읽을 사람 정했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였죠? 그렇죠. 아, 내가 설명하고 싶은 주제, 그리고 대상을 정하는 거였죠. 내가, 아, 오늘 글을 쓸때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까를 먼저 그 다음에 정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뭘 정할 수 있을까요? 쓸 내용을 정리할까요? 구조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을 떠올릴까요? 그렇죠. 대상이나 주제를 정했으니까 그것에 맞게 쓸 내용을 떠올리는 것이 바로 다음에 와야겠군요. 그 다음에 라랑 나 중에서 무엇이 올까요? 구조를 선택하는 것과 쓸 내용을 정리하는 것 중에 무엇이 먼저 돼야 돼요? 구조를 선택해야죠. 내가 이런 내용을 쓸 건데 세 가지 구조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 그리고 선택했으면 그 구조에 따라서 쓸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거죠. 아, 여러분 복잡할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읽을 사람 정했죠? 대상이나 주제 정했으니까 그것에 맞게 쓸 내용 떠올리죠. 그리고 쓸 내용에 맞게 또 마치 그 연결하는 것처럼 우리 끝말잇기 하는 것처럼 쓸 내용에 어울리는 글의 구조를 선택했고 그 구조에 따라 쓸 내용을 정리한다. 이렇게 풀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 다음에 우리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다 오고요. 그다음에 마. 그다음에 오는 것이 라. 가장 마지막 단계가 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라는 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설명하는 글을 이렇게 쓰는구나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 도자기로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가 있다. 두 도자기는 모두, 아, 모두라는 단어 보니까 공통점 말하려나 보다. 우리 조상의 뛰어난 기술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서로 다른 시대의 특징을 담고 있다. 서로 다르니까 또 차이점도 있나 봐요. 고려 청자는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맑은 푸른빛이 돌아 그 색이 매우 아름답다. 자, 고려 청자. 그러니까 고려 시대를 대표하고 푸른 빛을 띤대요. 구름 무늬, 학 무늬, 연꽃 무늬처럼 섬세하고 화려한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고려 청자는 고려인의 세련된 미의식과 예술 감각을 잘 보여준다. 그다음 반면 선생님 이럴 때는 세모 표시했었죠. 뭔가 다른 내용이 오려나 봐요. 조선 백자는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흰색이 특징이다. 아까는 푸른빛이었는데 흰색이래요. 복잡한 장식 없이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을 준다. 아, 복잡하거나 화려한 게 아니라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 조선 백자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소박하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이처럼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는 색과 무늬는 다르지만 모두 우리 조상의 뛰어난 손끝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두 도자기는 시대는 달라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자, 이 글은요. 학급 누리집에 게시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우리 누리집에 올린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새싹천사는 그 밑에 댓글을 단 친구예요. 비교와 대조구조를 사용하니 두 문화유산을 더잘 이해할 수 있었어. 도자기들을 주로 언제 사용했는지도 더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겠다. 잘 읽었어! 라고 댓글을 달았네요. 아, 비교와 대조구조를 사용했구나. 이렇게 조언도 해주면서 댓글이 끝나고 있는데요. 문제 봅시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대상을 두 가지 쓰는 거예요. 자, 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는 대상 두 가지 뭐예요? 고려 청자, 그리고 조선 백자였지요. 62번. 고려 청자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거예요. 자, 고려 청자입니다. 고려 청자.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0: 도자기이다. 아, 너무 쉽죠? 고려 청자, 고려 시대를 대표한 도자기 맞아요.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무늬가 있다. 이것은 조선 백자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맑은 푸른빛이 돌아 그 색이 매우 아름답다. 청자가 푸를 청자이기도 하고요. 푸른빛이라는 내용 고려 청자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복잡한 장식 없이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을 주는 것은 2번 설명과 똑같은 조선 백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고려인의 세련된 미의식과 예술 감각을 보여준다. 고려인. 그렇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은 무려 세 가지나 있네요. 1번, 3번, 5번이 정답입니다. 63번. 글쓴이가 선택한 글의 구조를 알맞게 말한 친구. 빛나.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의 특징을 나열했어. 영지.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를 만드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했어. 화영.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와 대조하고 있어. 어떤 것이 맞아요? 두 가지, 모두 하면서 공통점도 얘기했지만, 이러이러한 차이점이 있어 설명하는 글이었잖아요. 그래서 화영이가 알맞게 얘기했네요. 특징이 나오는데 나열한 거 아닌가 헷갈릴 수 있겠지만, 공통점, 차이점 나왔었잖아요. 그쵸? 색깔이나 모양, 이런 것들이 달랐지만,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이다,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었으니까, 화영이가 알맞게 설명했어요. 64번입니다. 이 글을 읽고 새싹천사 댓글을 쓴 친구가 조언한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한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보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그래요. 도자기들을 주로 언제 사용했는지도 더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겠다. 잘 읽었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더 좋겠어. 그것이 바로 조언한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사용했는지 이런 것을 뭐 어디에 사용했는지로 바뀌면 답이 될수 없겠죠? 언제 사용했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겠어라고 조언하면서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자, 우리 64번 서술형 문제까지 잘 풀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중요한 내용 넣는 퀴즈 확인하셔야죠. 오늘의 퀴즈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이것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여러분, 맞춤법에 맞게 잘 썼는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뭐였더라? 잘 찾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공부하느라 수고했고요. 선생님은 여기서 이만 인사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시간 소화계, 그리고 배설계, 호흡계 등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부터는요, 전기와 자기 단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요, 16강은 전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전기에 대한 이야기, 원대한 개념 미션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한 꼬마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더니 머리가 사방으로 뻗쳐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 뒤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뻗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꼬마가 미끄럼틀을 내려오면서 미끄럼틀과 옷 사이에 마찰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한 마찰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어떠한 과정이 있었길래 머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뻗칠 수 있는지 한번 그에 대한 해답 바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은요, 바로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하여서 생기는 전기입니다. 우리가 마찰해서 생기는 전기다라고 해서요, 마찰 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찰 전기는요, 꼭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켜야만 전기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전자가 이동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는 전자가 잘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 마찰 전기는 다른 물체를 마찰시켜서 발생하는 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밑에 이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힘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전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하를 띤 물체, 이 전하라는 말 혹시 어떤 단원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나요? 그렇죠. 바로 원자의 구조를 공부할 때 우리 양전하, 음전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원자는요, 가운데 우리가 양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중심에 있었고요. 그 주변에는 무엇이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전자는 이렇게 원자의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리면 어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전자를 잃어버리면 그때는 우리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반면에 밖에 있던 전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양전하량보다 음전하량이 더 많아져서 그때는 무슨 전하를 띈다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요,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래요. 즉, 전하를 띄었다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양전하를 띠고 있거나 음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때 그 전기력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다른 종류의 전하 사이에서 작용하는 이 물체는요, 어떠한 힘이 있냐면 서로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우리 자석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극은 어떤 극을 끌어당겼나요? 그렇죠. N극과 S극, 즉 서로 다른 극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는요, 서로 어떠한 방향으로? 그렇죠.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 이러한 전기력을 끌어당긴다라고 해서 다른 말로 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면 서로 미는 힘도 존재를 하겠죠. 바로 그것이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 물체를 이렇게 밀어낼 거예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하를 띤 물체는요, 플러스 전하를 띈 물체를 밀어내게 됩니다. 아, 우리 같은 종류의 전하를 가진 물체들끼리는요, 서로 어떤 방향으로? 그렇죠.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요, 이 밀어내는 힘은요, 다른 말로 청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앞에 개념 미션에서요, 우리 마찰이 일어났더니,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 이 꼬마가 마찰이 일어나서 그 머리카락이 전하를 띠게 된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이 같은 전하를 띠게 되면서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머리카락과 머리카락이 서로 멀어지게 되었구나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때 대전과 대전체라고 하는 용어와 함께 물체가 어떻게 전하를 띠게 되는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물체가 전하를 띠는 이 현상을요, 우리는 대전이라고 배워요. 중성이었던 물체가 전하가 들어오거나 혹은 전하를 빼앗기면서 플러스 전하가 되거나 음전하가 되어서 전하를 띠게 되는 이 현상을 우리는 대전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표현을 하고요. 그때 대전된 물체, 즉 전하를 띤 물체를 대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이두 용어를 사용을 해서 물체가 대전되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플라스틱 막대와 털 가죽이 있습니다. 현재 둘은 마찰을 시키지 않았어요. 즉, 아직 전기가 발생하기 전이겠죠. 그래서 보시면요. 플라스틱 막대 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즉,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습니다. 즉,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털가죽도 보시면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지금 같죠? 이럴 때는요. 마찰전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은 전기적으로 무엇이다? 중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중성을 띠고 있는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을요. 이제 뭐 해요? 마찰을 시킵니다. 그러면요. 그때 어디에 있던?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 전기 단원에서 항상 이동하는 것은 전자예요. 이게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자가 이동하는구나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찰 과정에서요, 털가죽에 무엇이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요, 우리 마지막 그림에서 플라스틱 막대에는요, 전자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습니다. 아, 그럼 이 플라스틱 막대 무슨 전하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따라서 이 플라스틱 막대는요, 마이너스 대전체가 됩니다. 반면에 털가죽은요,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게 됩니다. 아, 이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가 되었구나, 대전되었구나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읽어보면요. 마찰 후 전자를 얻은 플라스틱 막대는 무슨 전하로 대전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었고요. 전자를 잃은 털가죽은 무슨 전하로?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대전이라고 하는 과정은요. 마찰이 일어날 때 어떻게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물체들이 전하를 띠게 되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요. 선생님, 정전기는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찰 전기를 다른 말로 정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전기의 뜻은 머물러 있는 전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도선에 흐르는 전기는요. 전기가 흐른다. 보통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마찰 전기의 경우는요. 머물러 있는 전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 정전기라고도 불러요. 정전기는 아, 머물러 있는 전기구나. 그럼 머물러 있는 전기를 유도시키는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무엇을 대전체를 가까이 할때 물체의 양쪽에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우리는 정전기 유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글로 읽으면요, 잘 이해가 안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물체는 대전되지 않은 물체예요. 대전되지 않은 이 물체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대요. 자, 여러분들, 우리 마이너스 대전체와 전자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할까요? 그렇죠.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띤 물체라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즉, 마이너스 대전체를 이쪽에 가까이 하면요.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어디로 이동해요? 다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왜? 마이너스 대전체와 가장 먼쪽으로 전자들이 이동할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요, 왼쪽, 물체의 왼쪽에는요, 상대적으로 전자의 양이 더 많아요.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물체의 왼쪽은 무슨 전하를 띠게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 오른쪽은요, 전자가 다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아지겠죠. 따라서 이 물체의 오른쪽은 무슨 전하를 띠게 될까요?
그렇죠.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은 전자가 이 마이너스 대전체로부터 가장 먼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왼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오른쪽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구나. 따라서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했더니 이 물체의 양쪽에 서로 다른 전하가 유도되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오른쪽에서 한번더이 개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대전되지 않는 물체에 어떠한 대전체,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온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때도 항상 누가 이동을 할 거예요? 그렇죠. 전자가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전자와 플러스 대전체 사이에는 어떠한 힘이 작용을 해요? 그렇죠.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여기 저기 멀리 있던 전자들도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플러스 대전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플러스 대전체와 가까운 곳에서는 어떠한 전하가 지금 많아요? 상대적으로 전자가 더 많습니다. 즉, 마이너스 전하가 많게 되고요. 반면에 왼쪽에는요, 즉, 플러스 대전체와 먼 방향에서는요, 전자가 다 이동을 함에 따라서, 즉,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반대쪽은 당연히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아,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체를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우리 이 물체의 양끝에 서로 다른 전하가 유도되는 것이구나라고 이두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알루미늄 캔의 정전기 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되지 않은 알루미늄 캔이 있고요. 그 캔에 마이너스 대전체 막대를 가까이 했대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대전체이므로 여기에 있던 전자가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어디로? 이 대전체와 가장 먼 쪽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알루미늄 캔의 이 왼쪽 편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막대는 마이너스 대전체인데 지금 이 막대와 가까운 알루미늄 캔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대요. 얘네 둘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겠죠. 따라서 이 실험 화면은요, 이 막대에 알루미늄 캔이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잡고 있으면 캔이 그 막대 근처로 계속 굴러오게 돼요. 아, 정전기 유도로 이렇게 캔을 움직일 수도 있구나. 이게 바로 전기력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우리 머물러 있는 전기가 아니라 흐르는 전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전하의 흐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하가 흐른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전류의 세기는요, 1초 동안 전선의 단면을 통과한 전하의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전하의 흐름이라고 했을 때이 전하는 어떤 전하의 흐름을 이야기할까요? 선생님이 항상 이동하는 건 누구라고요? 전자라고요. 그러면 전하가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1초 동안 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은 1초 동안 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이 전자의 이동하는 양을 생각해주면 되는구나라고 이해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도선이 있고요. 도선의 단면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1초 동안 이 전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동하냐에 따라서 이 전류의 세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때요. 전류의 세기의 단위는요. 대문자 A로 쓴 다음에 읽을 때는 암페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뭐 50암페어, 100암페어 이런 식으로 암페어 단위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 방금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고 그때 그 전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이 도선 안에서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도선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때 그 도선을 이렇게 확대했더니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전자는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이동할까요?
그렇죠. 우리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 당연히 플러스 급수를

북쪽으로 끌려가겠죠. 읽어보면요. 전자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어디로? 플러스 극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전류는 이 전자의 이동으로 생기는 거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은 똑같겠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어떤가요? 여기를 보시면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 이동 방향이 지금 같나요? 아니에요.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선생님, 전류는 전자의 이동으로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둘의 방향 왜 다른 걸까요? 라고 의문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수업 정말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면요. 과거에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알게 됐을 때 전자의 존재를 몰랐어요. 즉, 전하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전류라고 하는 걸 알게는 됐는데 이 전류가 전자가 이동해서 생긴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 아직 전자의 존재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요, 과거에 그때 그냥 전류의 이동 방향을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즉,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걸로 해라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자의 존재가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이 전자의 이동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구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전류는 오랫동안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라고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따로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낸 결론은요. 그래,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 하지만 전류는 그냥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걸로 약속하자라고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아,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야. 그런데 그때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야. 라고 추가적으로 함께 공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전류를 공부했으면요.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바로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압의 단위는요. 대문자 V를 쓰고요. 읽을 때는 볼트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우리에게 친숙한 볼트가 있죠. 바로 220볼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220볼트의 전격 전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인 전압은요, 우리가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바로 전기회로와 물 흐름 모형을 비유하여서 이 전압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 흐름 모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요, 물을 무엇이? 펌프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펌프질을 박 하면요, 아래 있던 물이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이렇게 흘러서 위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지겠네요. 우리는 높이 올라간 물은 우리 폭포수에서처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물이 흐르겠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이 물의 높이 차에 의해서 이 높이 차이에서 무엇이 물이 흐를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의 높이 차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물이 흐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물의 흐름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 전기회로에서? 그렇죠. 전하의 흐름. 바로 전류에 비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류는요, 우리 물 흐름 모형에서 물의 흐름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렇다면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 뭐예요? 전압이죠. 물을 흐르게 하는 원인은 물의 높이 차입니다. 따라서 물의 높이 차는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어요? 전압에 비유를 할수 있습니다. 아, 전압은 여기서 말하는 물의 높이 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의 전압은요, 물 흐름 모형에 뭐에 비유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물의 높이 차에 비유를 합니다. 물의 높이 차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흐를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요, 전압에 의해 전류가 흘러요. 그럼 물의 높이 차에 의해 무엇이 흐른다? 물이 흐른다. 흐르는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우리는 사실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눈으로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전자가 이동하고 있네라는 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기회로에서 지금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전류가 흘렀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물 흐름 모형에서도요, 멀리

이동을 했겠죠. 따라서 플라스틱 막대는 무슨 전하로 대전되었을까요? 그렇죠.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가에서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기억 맞죠? 나에서요. 전자는 주로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빨대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털가죽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됐습니다. 니은도 맞고요. 디귿. 나에서 마차로 털가죽과 플라스틱 빨대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일까요? 여러분들 마차로 해.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 됐고요. 플라스틱 빨대는 마이너스 전하 됐어요. 그럼 서로는 전하가 다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서로 밀어낸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대전된 가벼운 물체 A, B, C를 절연된 실에 매달아 각각 두 개씩 가까이 하였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A, B, C는요, 대전된 물체고요. 절연된 실이라고 하는 건이 실에는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다, 전자가 잘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고요. A와 B는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띤대요. 지금 A와 B는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밀어내고 있죠.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했다라는 건 서로 어떤 전하예요? 그렇죠. 같은 전하. 같은 전하요. 같은 전하. 그러면 B와 C는 서로 당기고 있네요. 그럼 어떤 전하예요? 끌어당기는 힘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인 거죠. 아, 다른 종류의 전하가 전하로 대전이 된 물체들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AB는 같은 종류의 전하 맞고요. B와 C는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디귿. A와 C를 가까이 하면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즉, 우리가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냐라는 걸 물어본 건데요. A와 C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A와 B가 같은 전하잖아요. 그러면 B를 뭘로도 쓸수 있어요? A로도 쓸수 있어요. B와 A는 같으니까. 그러면 B와 C가 서로 다른 전하였다면 A와 C도 서로 다른 전하고 다른 전하를 띠고 있으면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했겠죠. 즉 A와 C도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을 합니다. 디귿. 옳은 내용이라서요.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림은 대전되지 않는 금속 막대에 플러스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간 모습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플러스 대전체 가까이 했어요. 멀리 있던 전자도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이동을 했겠죠. 따라서 A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B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1번. A 부분은 플러스 전하, 아니요, 마이너스 전하 띠고 있고요. 전자가 A에서 B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B에서 A로 이동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A 부분과 B 부분이 띠는 전하의 종류는 지금 서로 다릅니다. 우리 정전기 유도 현상 그랬잖아요. 양쪽에 서로 다른 전하가 유도됐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플러스 대전체와 금속 막대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 플러스 대전체와 금속 막대는 지금 마이너스고 여긴 플러스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 작용했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플러스 대전체를 제거해도 금속 막대의 양끝은 대전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 이렇게 제거되면요. 여기 몰려있던 전자가 몰려있을 이유가 없죠. 여기 플러스로 대전됐으니까. 그래서 전자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상태 유지되는 거 아니고 원래 처음 전자가 이쪽에 있었던 것처럼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캔의 전하 분포를 나타낸 것이래요. 대전되지 않은 금속캔이 오른쪽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했을 때 금속캔이 플라스틱 막대에 끌려가는 순간 원자핵과 전자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하면 여기에 있던 전자가 밀려나는 힘에 의해서 서로 미는 힘에 의해서 왼쪽으로 몰려가게 되겠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네, 전자가 왼쪽에 몰려있는 2번이 정답입니다. 5번은요,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하는 문제고요. 여러분들, 검정기는요, 위에 있는 금속판과 그리고 금속막대, 그리고 아래 금속박으로 이루어진 기구입니다. 이 검정기는요, 어떠한 물체를 갖다 댔을 때이 아래 금속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벌어지

그러면 이 물체 대전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구를 검정기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원리로 도대체 이 금속박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요. 그럼 어디에 있던 전자들이 이동하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대전체와 가까이 있던 전자들이요. 어떠한 힘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어디로 이동할 거예요? 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에는 전자가 몰려 있겠죠? 그러면 B 부분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C 부분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럼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 이 금속박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적으로 A 부분에 있던 전자는요, 아래로 다 이동했어요. 그러면 A 부분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1번. A 부분은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전자는요, BC에서 A 부분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요, A에서 아래, BC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반대로 되었습니다. 틀렸고요. 3번. BC 부분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는 같나요? 네. 전자가 다 아래로 내려오면서 B와 C에 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둘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4번. B와 C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왜?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체니까요. 서로 밀어내는 힘일 거고요. 5번. 대전체를 멀리하면요. B와 C 사이에는 오므라들게 될 거예요. 왜? 여기 있던 전자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 금속박 오므라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전기회로를 무르른 모형에 비유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무엇에 의해 무엇이 흐르는 것은 그림과 같은 장치에서 밸브를 열면 물에 무엇에 의해 물이 흐르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전기회로와 물 흐른 모형이죠. 여러분들, 무엇에 의해, 전압에 의해, 전류가 흐르는 것은 물에 무엇에 의해, 높이 차에 의해 물이 흐르는 것으로 우리 비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압, 전류, 높이 차.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개념 클리어입니다. 우리 개념 클리어에 해당하는 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선생님이 가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드디어 오늘 또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황에 맞게 표현해요 라는 단원에서 드디어 견학 기록문을 봤어요. 기억나시죠? 네. 견학. 내가 보고 배운 것을 기록한 글이다 해서 견학 기록문. 견학 기록문에 무엇을 써야 되나요? 노래 부르면 된다고 했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견학 기록문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쓸수 있는지 선생님하고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외치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 보여준 라면하고 모양이 약간 달라졌죠? 죄송해요. 이렇게 자꾸만 뜯어먹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달라졌어요. 안 그래야지. 자, 나라면.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쓸수 있어요. 라면 있어요. 네. 견학 기록문을 우리가 한 편을 봤는데 굉장히 양도 많았고 문제도 많아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 농담도 할 틈이 없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틈도 없이 다다다다다 읽어 내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어우, 얼마나 숨이 찼는지. 자, 견학 기록문 쓰기 과정을 이번엔 볼 겁니다. 와, 나도 저렇게 어딘가에 실제로 가서 뭐 배우고 한 적이 있었는데, 나도 견학 기록문 뭐 써보고 싶다. 이런 친구 아마 스물스물스물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쓰기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멋진 견학 기록문을 쓸수 있을까? 일단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쵸? 이 모든 일에는 다 계획이 필요해요. 계획만 제대로 잘 세워두면 글을 쓰는 과정을 아주 쉽게 겪을 수가 있어요. 일단 한번 과정을 쭉 보여드릴게요. 일단 계획을 잘 하셔야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나중에 보시고 그런 다음에 무언가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과정으로 뭘까요? 글 쓰셔야죠. 계획을 잘 짰으니까, 세웠으니까, 글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쓰고 그냥, 자, 봐봐! 내 거야! 그러고 그냥 탁 던져놓고 그냥 나몰라라 하시면 안 되고, 그 글을 수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쓴 글을 내가 읽잖아요? 어우, 잘 썼어. 어우, 내가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우, 다 좋아. 이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바꿔 읽어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좀 아프지만, 창피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글을 읽어주면 훨씬 더내 글의 좋은 점, 또 부족한 점을 잘볼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고쳐 쓰겠죠? 수정하겠죠? 그리고 나서 공유해요. 견학 기록문을 내가 잘 쓰고 서랍 속에 넣어두면 무슨 소용이에요? 자, 내가 쓴 견학 기록문을 다른 사람이 널리 읽을 수 있도록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 이제 끝났어. 끝! 그게 아니라, 항상, 예,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글을 제대로 잘 썼나? 친구들이 수정할 부분을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 내가 잘 수정이 되었나? 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견학 기록문을 훌륭하게 쓸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에요. 그게 어렵지 않죠? 사실은요, 우리가 운동을 할때 열심히 해야 그 운동 효과가 있잖아요. 줄넘기 잘하고 싶으면 줄넘기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글도 똑같아요. 나글잘 쓰고 싶어. 그런 친구는 글을 여러 번 써봐야 돼요. 쓰다가 멈추고, 쓰다가 멈추고 하지 말고, 잘 쓰든, 뭐, 쓰지 못하든, 한 편을 쫙 완성은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글쓰기 실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계획하기 단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나 견학 기록문 잘 쓰고 싶은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쓰면 될까요? 자, 첫 번째. 견학 기록문을 쓰면 좋은 점을 함께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죠. 뭐든지,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야, 나 견학 기록문을 한번 봤는데, 야,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더라. 그쵸? 나 여기 가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견학 기록문이 되겠죠? 그 다음,
가장 기억에 남는 견학을 떠올려요. 여러분, 솔직히 여행을 난 평생 한 번밖에 못 해봤어요. 이런 친구는 없을 거야.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가깝든 멀든. 자, 그중에서 아, 내가 여기가 굉장히 이곳이 기억에 남았어. 이곳을 여정을 이곳을 그 견학 장소 여정으로 삼아서 한번 글을 써볼까? 이제 이런 단계에 오게 되겠죠? 글을 쓰는 목적과 주제, 읽을 사람을 정합니다. 뭐 읽을 사람은 부모님도 좋고요, 친구들도 좋고요, 선생님도 좋고요. 불특정 다수 온라인에다 착 올려놓으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읽어볼 수가 있겠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견학 기록문에 쓸 내용을 생각 그물에 한번 써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생각 그물 아마 만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견학 장소, 견학한 까닭, 함께 견학한 사람, 여정 견문 감상. 요거는 꼭 외워놓으라고 했죠? 견학 기록문의 3요소라고 했어요.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 어디를 갔는지, 또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그때 나의 생각과 느낌은 무엇인지. 요 3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견학 기록문에 쓸 내용을 생각 그물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생각 그물 한번, 해보죠, 뭐. 어렵지만. 그래서 요걸 준비했어요.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읽었던 장생포 고래문화 특구를 다녀와서 요글 있잖아요. 만약에 이 글을 쓴 사람이 나다.

나다. 그러면 어떤 생각 그물을 엮어 놓았었을까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지. 아니면 거꾸로 해도 돼요. 거꾸로. 우리가 글한 편을 딱 읽었잖아요. 그 글에 맞는 생각 그물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해볼까요? 일단, 가운데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 알죠? 네. 이 생각 그물은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위에서 아래로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 요 가운데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일단, 제목이, 장생포. 고래 문화 특구를 다녀와서잖아요. 그러니까 고래니까 여기다가 고래 한 마리 쫙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바다를 헤엄치는 우리의 고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거기 보면 포유류라서 물속에서는 숨을 잘못 쉰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숨구멍이 얘는 어디 있어요? 여기 머리 부분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유, 우리 고래는 화나면 안 되지. 화난 부분 같아.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꿔주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자, 그런데 누구랑 갔다고 했어요? 가족이랑 갔죠?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 간 사람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자기 자신하고, 예, 울며 겨자 먹기로 배탄 우리 동생하고 이렇게 우리 가족끼리 갔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아, 나 우리 가족 얘기도 써야지 하고 이렇게 그 생각 그물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 제목? 제목도 여기다 뭐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다녀와서 딱또 써놓고요. 자, 그럼 이제, 견학 기록문의 3요소. 여정, 그 다음에 견문. 그 다음에 감상. 이것이 빠지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 생각 그물에도 넣어볼게요. 일단 어디를 갔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이 어디다? 예, 고래 박물관을 갔어요. 고래 박물관. 네, 고래 박물관. 네, 여기가 이게 여정이죠? 이게 여정 부분이에요. 여기를 갔어요. 자, 여기서 견문을, 예, 정리할 수가 있죠. 견문. 자, 거기서 나 그때 1층 전시실 갔어. 1층 전시실에 가서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나이그 2, 3층 그 사이에 아주 커다란 그 모형. 그다음에 뼈도 봤어. 이런 내용이 있었었죠? 그래서 고래 모형과 네, 뼈를 봤다. 네. 이런 것 내가 보고 들은 걸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내판. 네. 안내판에 있는 내용도 써줬었어요. 기억나죠? 네. 이 고래들의 지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데서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다. 예.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을까? 생태 체험관에 갔어요. 자, 여기 두 번째로 어디 갔어요? 생태 체험관. 생태. 체험관. 이거 선생님은 지금 아련한 기억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기억할 필요 없어. 그냥 교재를 한번 보세요. 예. 여기 교재 어디 갔지? 교재. 막 이러면서 교재를 보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연습형. 자, 생태 체험관에 갔죠? 생태 체험관에 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엇이 있었다? 예, 수족관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생태 체험관에서 여기서 수족관, 네, 수족관을 갔고요. 여기에 누가 있더라? 어떤 친구가 있더라? 돌고래 네 마리. 네. 돌고래 네 마리. 아, 보고 싶다. 그쵸? 네. 그래서 이 돌고래들이 막 이렇게 막 재주 넘고 할때 우레와 같은 박수를 관객들이 쳐주었다. 예, 이런 표현들도 있었었죠.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 돌고래의 정체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남방 큰 돌고래였더라. 그래서 뭐 거기 보면 수명이 뭐 3, 40년이 되고 뭐 이런 말도 있었었죠. 네, 자, 이런 그 견문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갔지? 예, 세 번째로. 자, 여기, 예, 어디로 갔더라? 그렇지. 여행선을 탔어요. 그쵸? 고래 바다 여행선. 거기, 그렇게 써져 있는 거 맞나요? 고래 바다 여행선을 탔어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봤어요? 거기 가가지고 출몰 지역을 갈수 있는 경로로 갔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세 번째 경로 출몰 지역을 갔어.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봤더라? 참돌고래를 봤어. 맞아. 참돌고래. 참돌고래. 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그 생각 그물에다가 정리를 한번 간단간단하게 해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정이 되겠죠? 여기가. 자, 첫 번째는 여길 갔어요. 두 번째는 여길 갔고, 세 번째는 여길 갔어요. 이간 장소들이 바로 여정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 가지 뻗어나간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견문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견학 기록문에는 3요소 중에 이걸 빼놓을 수 없어요. 감상 부분이죠. 그래서, 그 글에 보면 문단이 다섯 개가 있었어요. 다섯 개 문단 중에 마지막 5문단에는 전체 여행에 대한, 전체 견문에 대한 이 글쓴이의 감상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기억나죠? 기억 안 나면 그냥 여러분은 편하게 교재 보세요. 네, 선생님은 지금 볼수 없지만. 네. 자, 여기 이 부분, 감상 부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감상. 감상 부분. 어떤 감상을 여기다 썼을까요? 내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그 고래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고래들의 생태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뭐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뭐 고래와 인간의 역사, 인간 사이의 역사. 사실은 인간이 고래를 막 잡았지. 왜 향유고래인 경우에 그 기름을 얻으려고, 예, 품질 좋은 그 기름을 얻으려고 인간들이 마구마구마구 이 향유고래를 막 잡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거기 견학 기록문에는 없지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었어? 그렇지. 마지막에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뭐 생각하고 뭐 생태에 알게 되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이 압권이었죠. 자연을 잘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고 뭐 이런 말, 네. 생태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글쓴 사람이 어떤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다. 네. 이런 글을 이한 편의 글을 우리가 그때 보았어요. 자, 그래서 예, 우리는 지금 거꾸로 했어요. 아,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고래 문화 특구를 다녀와서 그 글을 읽고 이렇게 생각 그물을 만들어 봤죠. 여러분은 이제 요걸 연습을 해봤으니까, 아, 그래. 나 옛날에 부모님들하고 어디에 갔었어. 그걸 가지고 생각 그물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견학 기록문을 어떻게 계획을 할지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고요. 자, 계획하기 계속 볼게요. 견학 기록문의 짜임을 생각하면 내용을 조직합니다. 참, 이게 아주, 예.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 그물 속에 아, 나 이렇게 써야지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내용을 조직하는 거예요. 즉 짜임을 만들어 보는 거죠. 진짜로 한번 더 만들어 보는 거야. 나 처음에는 견학한 까닭, 함께 견학한 사람, 견학 장소 쓸 거야. 막 이렇게. 그다음 가운데 부분은 견학한 여정에서 글쓴이가 보고 들은 사실은 견문과 생각이나 느낌 등의 감상을 씀 이랬으니까 나 가운데에다가는 내가 보고 들은 거쓸 거야. 그리고 그때 생각을 쓸 거야.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견학 내용을 정리하고 내가 깨달은 점을 써야지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요건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그 쪽수에 있는 부분에는 이 부분 없어요. 선생님이 다른 데서 가져왔어요. 찾아봐라. 어디서 가져왔을까? 자, 여기에 여러분들을 이걸 보면 좀더 이해가 잘될것 같아서 선생님이 살짝 여기다가 한번 옮겨 놔봤어요. 자, 우리 5문단까지 그때 읽었어요. 지난 시간에. 첫째 문단. 지난 일요일 우리 가족은 울산에 있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다녀왔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중심 내용을. 장생포 고래 박물관을 관람하며 고래의 진화와 생태를 이해할 수 있었다. 3문단은 어떤 게 중심 내용이었어요?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 돌고래를 봤다. 돌고래의 모습은 동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신기했다. 자, 4문단은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고 참돌고래 떼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5문단에는 예, 그 내용을 정리하고 네, 여기 보면 자연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고래와 바다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정리했죠. 자, 그래서 한번 쭉 보세요. 앞에 그 선생님하고 같이 생각금을 만들었고, 처음 가운데 끝에는 뭘 써야지 얘기했고,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 내용을 조직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서야 비로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글쓰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나 이제 내용 조직 다 했어. 이제 쓸래? 하고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쓰고 툭 던져놓으면 안 된다고 했죠? 친구들하고 바꾸어 가면서 이제 읽어보는 거고요. 야, 여기 부분은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이 부분은 빼는 게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것을 고쳐쓰기, 수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학 기록문을 어떻게 공유할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공유를 해보고요. 마지막이죠.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아, 나 이번에 견학 기록문을 썼는데, 한번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기억을 더듬어 보고 또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고 그 과정을 스스로 나 이거 잘했어. 아, 이거 좀 부족했었어.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 견학 기록문 쓰기에 계획하기 단계에서 할수 있는 활동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를 쓰래요. 어떤 단계? 계획하기 단계. 가장 인상 깊은 견학을 떠올린다. 쓴 내용을 친구들과 바꿔 읽는다. 글쓰기 과정 전반을 스스로 점검한다. 견학 기록문을 누가 읽으면 좋을지 생각한다. 1번과 4번이 되겠고요. 요 부분은 수정하기 단계죠. 네. 수정하기. 친구들하고 바꿔 읽어가면서 고칠 부분은 고치는 것이고요. 요것은 말 그대로 점검하기 단계. 기억에 들어갈 과정으로 알맞은 것. 아까 무엇이었어요? 1번. 글쓰기 단계고요. 그다음. 다음은 글쓰기의 과정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시오. 계획하기, 공유하기, 수정하기. 글의 처음에는 견학한 까닭, 함께 견학한 사람을 쓰고, 가운데에는 견학하면서 보고 들은 사실은 견문과 감상을 쓰려고 해. 그리고 끝에는 견학 전체에 대한 감상 쓸 거야.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죠? 네, 그래서 기호만 쓰면 되니까. 어우, 또 계획하기라고 쓸 뻔했어. 어우, 그럼 안 되는데. 기호 쓰라고 했으니까. 친구들이 내 글을 읽고 좋은 의견을 주었어. 나 이거 잘 적어 두었다가 반영할까요? 반영해야겠어. 자, 보세요. 친구들이 좋은 의견을 주었어요. 이걸 그대로 내 글에 반영하겠대요. 그러면 내 글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정 단계에 들어가겠죠? 네.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고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 솔로몬 로우 파크를 다녀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로우가 뭐냐면, 예, 보통 우리가 로우 그러면 길일 것 같죠? 길, 길. 그런, 그게 아니라 이 로우가, 예, 로우죠, 로우. 법. 네, 법. 그러니까 이 솔로몬 로우 파크를 다녀와서 이 법과 관련된 부분, 그렇죠? 법과 관련된 것을 스스로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무엇을 어디 어디를 다녀와서 어디 어디를 다녀와서 그러면 십중팔구 예, 견학 기록문이구나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지난 토요일 가족과 함께 대전에 있는 법무부 솔로몬 로우 파크에 다녀왔다.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하여서 방문했다. 방문하게 된 까닭을 썼고요. 먼저 둘러본 곳은 법 역. 역사관이었다. 자, 여기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법 역사관.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법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법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다. 동영상을 보거나 문제를 풀며 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서 흥미로웠대요. 다음으로 견학한 곳은 선거와 국회였다. 자, 두 번째 여정이 여기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투표소 모형과 모의 국회를 볼수 있었는데, 모의는 예,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예, 진짜가 아니라, 예, 한번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국회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뉴스에서 국회의원들이 회의하는 방법, 회의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6학년이니까 그런데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 사회 공부를 위해서. 자, 그럴 때, 거기 보시면 가운데에, 예, 국회의장이 있죠? 예, 의장. 의장이 여기 딱 있으면 삥, 삥 이렇게 둘러가면서 국회의원들이 딱 앉아 있습니다. 네, 이만큼 크게는 아니지만 모의 국회라고 했으니까 예, 좀 작게 만들어져 있겠네요. 선거와 국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어서 간 법과 과학. 자, 여기 여정이 또 여기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여정, 법과 과학이에요.
사건 현장처럼, 오, 흥미진진한데? 사건 현장처럼 꾸며져 있어서 신기했고, 여러분들은 이런 걸또 좋아하지. 진짜 현장이요? 막 이런 거. 네. 모의 법정에서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재판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자, 여기에 또 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의 법정. 법정이니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재판장이 여기 딱 있겠죠. 재판장 있고, 이쪽에는 뭐 검사가 있고, 이쪽에는 뭐 피고인과 변호인이 있겠죠? 또 여기는 뭐 어떤, 여기 또 증인. 제가 그때 봤습니다. 막 이러면서 증인석도 있겠죠? 자, 이런 진짜 법정은 아니고요. 그 법정을 비슷하게 가져다 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의 법정이에요. 자, 이렇게. 자, 차분한 분위기에서 재판 과정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디 갔어요? 법무직업관. 네.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기서는 출입국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정, 두 번째 여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정,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정. 여기 이렇게 쫙, 그래서 지워진 것처럼 됐네. 미안. 그 다음에, 모의 법정,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법무 직업관까지. 자, 이 여정을 따라서 내가 여행하는 것처럼 잘 썼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견학 기록문 봤잖아요. 읽어봤잖아요. 그 견학 기록문은 굉장히 양이 아주 많지요. 진짜 보고서처럼. 이 정도의 견학 기록문은요, 여러분 일기장에도 이렇게 쓸수 있어요. 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니은, 네, 법무부가 운영하는 이곳에 직접 와보니 법이 생각보다 가깝게 느껴졌다. 여기에 관용 표현이 들어갑니다. 자, 힌트. 직접 와서 보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십니까? 예. 100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관용 표현이고요. 그동안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법이 이제는 친구처럼 친근하게 다가왔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앞으로 작은 약속부터 잘 지키며 생활해야겠다.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 이 글에 나타난 견문은 뭡니까? 예. 우리나라 법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법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다. 실제 투표소 모형과 모의 국회를 볼수 있었다. 출입국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견문이고, 감상 부분은 여기겠죠? 예, 친구처럼 친근하게 다가온 법. 네. 이 글에 나타난 여정, 법 역사관 갔다가, 선거와 국회 부분 갔다가, 법과 과학 부분 갔다가, 모의 법정에 갔다가, 법무직업관까지 갔습니다. 자, 기억은 견학 기록문의 내용 가운데 무엇에 해당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하여서 방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기가요. 이런 곳이래요. 그래서 방문했어요.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견학한 까닭이 되겠죠. 그 재밌어 보여요. 그러니까는 나 방문한 거예요. 네. 견학 장소. 그다음에 견학하러 가는 과정 이게 뭘까요? 이게 여정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견학하면서 보고 들은 것 이게 뭐예요? 견문. 자, 이제 여정, 견문, 감상 이제 여러분 얼추 잘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니은에 들어갈 관용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듯 법무부가 운영하는 이곳에 직접 와보니 법이 생각보다 가깝게 느껴졌다. 안 맞죠? 네.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듯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가듯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듯 100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만 못하듯 법무부가 운영하는 이곳에 직접 와보니까 그 법이 생각보다 가깝게 느껴졌다. 예, 실감이 났다. 이런 뜻이 되겠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다. 여러분, 느릿느릿 걸어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표로 한 그곳에 갈수 있을 것이다. 예, 이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관용 표현 디귿의 뜻은 무엇인지 짐작했으시오? 라고 했어요.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리길이 어느 정도일까요? 천리길. 물론, 뭐, 천냥빚을 뭐, 말로 갚을 수 있다라는 뜻, 그런 말에 그 속담도 있는 걸로 봐서 일단 천자가 들어가면
좀 많거나, 그렇죠? 멀거나, 뭐 이럴 것 같아. 자, 이 천리가요, 대략, 대략, 한 서울에서 부산,

0: 시간까지 거리예요. 대략, 대략. 자, 그러면 그먼 거리도 무엇부터 시작한다?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예,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예, 시작,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 예,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예, 우리가 견학 기록문을 보면서 그냥 여정, 그 다음에 견문, 그 다음에 감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사이에 그글 사이에 많은 관용 표현들이 있었어요. 예, 그 하나하나 다 봤죠? 네. 여러분도 이제 그 관용 표현을 넣어서, 이건 미션! 네, 미션이야. 견학 기록문을 쓸 때, 예, 아까처럼 일기장에 쓸 만큼 요만큼만 써도 한번 욕심을 내보세요. 관용 표현 한개 정도는 한번 넣어보자. 욕심 내시는 겁니다. 자, 그럼 라면 문제로 갑니다. 라면 문제예요. 다음 관용 표현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어떤 쪽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래요. 그런데 또 어떤 쪽에서는 모르는 게 약이래요. 이거 어떡하지? 어떤 말이 맞는 걸까? 아, 물론, 에, 요 때는 요 말, 저 때는 저 말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아,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자유롭게 게시판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아, 아는 게 힘일까? 아니면 모르는 게 약일까? 아, 나도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 궁금하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중단원 실전 테스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닮은 비에 관련된 재밌는 문제들을 풀겠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요. 오늘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골라놓은 8번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5번부터 풀어갈 텐데, 5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아이디어의 문제들이 한 3개 정도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8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이야기들 충실하게 잘 들어주시고, 또 다른 구원픽 하나가 13번인데요. 이 13번 문제는 우리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들어있는 여러 공식들을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둘다 너무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봐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럼 먼저 5번부터 생각하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의 두 개의 원기둥이 서로 닮은 도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큰 원기둥의 밑넓이를 구해봐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뭘 찾아야 돼요? 큰 원기둥의,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 찾아야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하고 있는 변이, 즉 높이가 길이의 비가 1대 2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대응하고 있는 반지름의 길이의 비도 1대 2다. 이런 이야기 할수 있겠죠? 3cm에 2배 하고 쓰면 되니까 커다란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넓이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파이 곱하기 6의 제곱해서 36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 풀면 되는데 살짝 다르게 풀어가 봐야겠지.

예. 실제로 높이가 대응변이고, 그래서 닮은 비가 1:2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넓이의 비를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넓이의 비를 생각하는데, 입체도형에서 넓이 비를 생각하면 우리 보통은 겉넓이의 비를 얘기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응하고 있는 면끼리의 넓이의 비도 우리 닮은 비를 가지고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닮은 비가 1:1이라면 넓이의 비는 1의 제곱 대 2의 제곱하고 얘기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지 않더라도 원래 있었던 넓이를 생각했을 때이 민넓이가 9파이 제곱 센티미터였으니까 그것의 몇 배? 4배 하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어서 36파이 제곱 센티미터라고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길이의 비를 가지고 반지름을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민넓이를 구해서 넓이비를 통해서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모두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부피비도 생각해야죠. 부피비는 닮은 비의 3제곱에 해당되는 거니까 1의 3제곱 대 2의 3제곱, 즉 1:8하고 쓰여지면서 오른쪽에 있는 도형의 부피가 왼쪽에 있는 도형의 몇 배? 8배다. 부피의 8배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피의 비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직접 부피를 계산해 버리는 친구들이 있던데 복잡한 계산을 해서 지울 거 지우고 약분할 거 약분하고 나누면 역시 간단하게 1:8하고 등장할 거니까 닮은 비와 넓이 비와 부피 비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는 거,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시험에 진짜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 다시 한번 별표 붙이면서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뒤에 몇개더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5번 문제, 이런 식으로 가벼운 문제지만 공부할 것들을 챙겨가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6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가 12cm인 원뿔 모양의 그릇에 일정한 속도로 물을 채우고 있대요. 그랬을 때 2분 만에 아래에 높이 4cm만큼 물을 채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틀리는 친구들은요, 높이가 4cm가 되는데, 선생님, 2분 걸렸어요. 12cm 높이 3배니까요. 그럼 3배 해서 6분 걸리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지금 단순히 물을 가득 채운다라는 건 높이가 높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원뿔 모양의 그릇에 부피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길이에 비해 3제곱비로 접근을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그냥 4대 12가 우리 시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가 아니라는 거지. 부피의 비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닮은 비를 활용을 해야겠죠? 닮은 비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4대 12였어. 그래, 1대 3이었죠. 그렇다면 부피비를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하면 부피비는 그렇지 3제곱할 거니까 1의 3제곱 대 3의 3제곱해서 1대 27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근데 실수하면 안 돼. 여기서 부피비가 1대 27이니까 1만큼을 채우는데 2분이 걸렸으니까 27만큼을 채우는 데는 54분 걸리겠구나라고 이야기해서 54분하고 답을 쓰면 틀리는 거지. 왜? 지금 이미 1만큼의 부피는 물로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걸 채우는데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피는 이렇게 작은 원뿔 모양의 부피와 뭘 비교해야 돼? 위에 비어있는 커다란 원뿔대 모양의 부피의 비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이 끝에 이렇게 원뿔까지 달려 있었다면 1대 27의 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원뿔 부분 빼져 있잖아요. 빠져 있으니까 1대 27이 아니라, 그렇지, 1대 26의 비를 가지고 있을 거야 생각할 수 있어요. 1만큼을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다? 그래, 여기 있는 2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26만큼을 채우려면
52분이 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우리 5번을 정답으로 골라야겠죠. 그렇지? 한번 응용한 겁니다. 어떻게? 부피비가 1대 3의 1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이어서 남아 있는 부분의 도형이 1대 20 1대 27이 아니라 1대 26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였었죠. 어때요? 요거 헷갈리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가 응용되어져 있는 게 8번 문제예요. 8번 문제에서 우리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혹시나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는 지금 이 주어져 있는 원뿔의 반지름을 R이라고 잡고요. 커다란 원뿔의 반지름을 3R이라고 잡으면서 부피를 직접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도 문제가 풀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닮은 비가 1대 3, 부피의 비는 1대 27, 그러면 채워져 있는 부분과 채워야 할 부분이 1대 26이라고 비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때? 괜찮니? 이거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해가 잘 됐다면 8번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8번 기대하면서 이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사이에 7번 문제 하나 더 있으니까요. 7번 먼저 보고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 자, 얘들아, 지금 보면 삼각형 ADE는 세 변의 길이를 모두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삼각형 ABC는 세 변의 길이를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SSS 닮음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대신에 아, 각 A를 공유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겠네. 자, 그러니까 어때? 아, 그 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생각을 해보자. 그럼 5대 6 하고 쓸 수 있으니까 나머지 커다란 삼각형에서도 이 공유하고 있는 동그라미라는 각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5대 6이면 닮음이겠구나라는 생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10대 12가 바로 5대 6의 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맞추고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 ADE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ACB라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더라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럼 길이의 비를 생각해 볼까요? 원래 5였던 길이가 대응변이 10이 되면서 두 배로 늘어난 상태죠. 그러니까 7cm도 두 배로 늘어나야겠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왜 갑자기 5에서 오른쪽에 있는 10을 가지고 길이의 비를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던데 여러분, 대응하고 있는 변이 지금 위치가 뒤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세요.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해서 5대 6이 위에 있는 작은 삼각형에서는 왼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왔죠. 근데 커다란 삼각형에서는 오른쪽에서 출발해서 5대 6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 5cm와 대응하고 있는 변이 선분 AC, 즉 10cm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배? 두 배 됐다. 그러니까 7cm에 두 배가 되면서 선분 BC의 길이가 14cm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나요? 좋아.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지금 끼어있는 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 이걸 커다란 삼각형에서 이렇게 5대 6하고 이렇게 찾아낸 거였습니다. 끼어있는 각 하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각 하나가 끼어있으면 작은 삼각형에서 먼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큰 삼각형에서 나중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이걸 생각해서 B를 따져보는 게 계산이 훨씬 편할 겁니다. 됐죠? 좋았어.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다렸던 8번 문제로 한번 가보자. 8번 오늘의 구원픽입니다. 아까와 비슷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원뿔이 몇 개야? 세 개야. 작은 원뿔이 하나 있고요. 중간 원뿔이 하나 있고요. 커다란 원뿔이 하나 있다 생각할 수 있고 세 개의 입체 도형을 A, B, C로 지금 끊어 놓은 상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닮은 비를 가지고 부피비를 생각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풀었던 6번 문제와 아이디어가 비슷합니다. 우선 닮은 비부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닮은 비를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 A,
그리고 A, B가 합쳐져 있는 원뿔, 그리고 A, B, C가 합쳐져 있는 원뿔의 모서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요. 1대 2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래서 세 도형의 닮은 비는 1대 2대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좋아. 그러면 부피 비는 어때요? 3제곱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피 비를 생각을 하면 부피 비는 1대 8대 27이더라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여기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 여기 있는 1이라는 건 A라는 도형 자체의 부피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8이라는 건 B라는 도형의 부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A와 B가 더해져 있는 원뿔의 부피를 말하는 거다 생각할 수 있겠고, 27은요, C라는 도형에 대한 부피가 아니라 A와 B와 C라는 도형이 합쳐져 있는 도형의 부피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그렇다면 A가 1이었으니까 B는 7이고요. C는 19가 된다. 이야기할 수 있겠네. 결국 이걸 통해서 A 대 B 대 C라는 부피비를 생각해 보면 1대 7대 19야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어때요? 원뿔 대의 개수가 하나 늘어났을 뿐이지 실제 6번 문제에서 풀었던 이 물의 부피에 관련된 문제랑 거의 동일한 형태의 문제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단지 도형이 그냥 하나 더 늘어났을 뿐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뒤에 똑같이 D라는 도형 하나가 더 붙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민 없이 이 원뿔 대들의 부피를 다 생각해 볼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할수 있습니까? 하나 더 있으면 어때? 1대 2대 3대 4라고 만들어질 테니까 부피비는 4의 3제곱하고 만들어지면서 64하고 쓸수 있겠죠. 4의 3제곱하면 64 나오니까. 자, 그렇다면 이 64가 뭘 의미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7이라면 A 대 B 대 C 대 D까지 생각을 한다면 D까지 생각한다면 1대 7대 19대 64에서 27 빼준 것만큼이겠죠? 산수만 안 틀리면 될것 같아. 64에서 30 빼면 34 남고, 거기다 3도 해주면 37? 하고 이렇게 쓸수 있나요? 그래서 1대 7대 19대 37이 A 대 B 대 C 대 D의 B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가 붙어 있던지 간에 계산이 지금 복잡해질 뿐이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6번 문제가 오히려 물을 채우는 속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섞여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이해할 게 많은 문제이지, 실은 8번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8번에다가 우리 오늘의 구원픽을 골라본 겁니다. 왜? 8번을 가지고 6번처럼 응용해 볼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마음 같아서는 8번 문제를 먼저 풀어드리고 6번을 나중에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문제의 구조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6번 먼저 풀어드렸는데, 8번이 다른 문제의 응용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다. 그래서 구원픽으로 골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때? 개수 하나 더 늘린 것까지도 선생님이 보여드렸으니까 뭐 충분히 다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정답은 아까 1대 7대 19, 4번이 정답이었었고, 이 문제 풀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다음 문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9번 문제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다 다음과 같이 각이 같다라고 조건 주어져 있고요. 변의 길이 주어져 있을 때 옳지 않은 거 생각해봐라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각 하나가 똑같다라고 주어져 있으면서 우리 이 각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변을 그려보면 삼각형 눈에 하나 보이고, 또 각의 크기 같다라고 되어져 있는 각을 만들어내는 두 개의 변 그려보면 또 삼각형이 커다랗게 하나 눈에 보입니다. 그럼 두 개의 삼각형이 각 B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극각을 세모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삼각형 ABD가 동그라미 세모로 구성되어 있고, 또 삼각형 ACB도 역시나 동그라미와 세모라는 각을 가지고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삼각형이 AA 닮음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A가 닮음이야라는 얘기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 구별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삼각형 ABD에서 우리 나머지 하나의 각을 네모라고 표시해 볼게요. 그럼 그 네모가 어디에 있느냐?
요 전체 요렇게 만들어지는 각이 네모다라고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겠죠. 이제 그럼 어떤 삼각형들이 닮음인지 알았으니까 대응변들을 생각해서 닮음 비, 길이의 비를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선분 AB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또 선분 BC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게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변이 서로 대응변이 되면서 길이의 비를 알수 있는 조건을 가르쳐 줄 거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선분 BC를 생각해 보면 선분 BC는 커다란 삼각형에서 세모와 동그라미를 연결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선분 AC는요, 작은 삼각형에서 세모와 동그라미를 연결해 놓은 거죠. 대응변이 맞아. 그럼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길이의 비가 몇대 몇이더라? 12대 6, 2대 1이더라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 이야기가 4번에 나와져 있죠. 선분 AC의 길이와 선분 AD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선분 AC의 길이가, 자, 여기 있는 선분 AC의 길이가 지금 커다란 삼각형에서 네모와 동그라미를 연결한 거고요. 선분 AD의 길이가 작은 삼각형에서 네모와 동그라미를 연결한 거니까 대응하는 변이 맞고, 그럼 당연히 길이의 비가 아까 우리 찾았던 2대 1과 같아져야 된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참이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닮은 비를 찾아냈더니 4번도 참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자, 2번 당연히 참이 될 겁니다. 각 ADB를 생각해 보시면 ADB라는 각 네모, 각 BAC 생각하면 BAC라는 각 역시 네모로 각의 크기 전부 다 같아진다라는 걸알수 있게 되죠. 괜찮지? 그리고 선분 BD의 길이를 생각해 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BD의 길이는 작은 삼각형에서 세모와 네모를 연결한 거예요. 그럼 커다란 삼각형에서 세모와 네모를 연결한 6cm의 절반이 될 거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2대 1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3cm라는 얘기 역시나 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 2, 4, 5번이 전부 참이고 우리 3번이 옳지 않아라는 걸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3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자, 각을 표시를 해 놓고요. 도대체 어떤 각들에 관련된 길이의 비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분 AC 대 선분 AD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AC 대 AD를 생각해 보면, 자, AC 대 AD가 네모와 동그라미, 네모와 동그라미를 연결한 대응변이구나. 아, 그래서 이 길이비가 2대 1이구나라는 걸알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선분 AB와 선분 BC도요, 대응변이 되면서 길이의 비가 2대 1이면 참이 되는 건데, 실제로 대응변으로 길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선분 AB를 생각해 보면, 선분 AB는 여기 커다란 삼각형을 봤을 때, 네모와 세모를 연결해 놓은 거죠. 넌 네모랑 세모 연결한 거예요. 선분 BC를 생각해 보면요, 선분 AB 다시 보면, 작은 삼각형에서 우리 동그라미와 세모를 연결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선분 BC는요, 커다란 삼각형에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연결해 놓은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큰 거, 작은 거의 순서로 앞에는 주어져 있는데 뒤에 있는 건 작은 거, 큰 거의 순서로 주어져 있으니까 길이비가 1대 2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대응하고 있는 변끼리 짝을 지어주기는 했는데 순서를 반대로 뒤집어 놓았네요. 그지? 그러니까 좌변은 2대 1, 우변은 1대 2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두개 길이의 비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다라고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닮은 삼각형인데 문제에서 각의 크기 하나가 딱 주어져 있으면 공유되고 있는 각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찾아내면 우리 닮은 삼각형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AA 닮음의 구조를 잘 파악해 볼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10번 가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지금 선분 DC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바로 공식 적용하면서 문제 풀어냅시다. 자, 요거 선분 DC의 길이 X cm라고 이야기한다면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하는 곳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라고 식 세울 수 있으니까 6의 제곱이 4 곱하기, 중요합니다. X가 아니라 X 더하기 4여야죠. 도착하는 지점에서 먼 점까지 긴 길이가 X 플러스 4가 됩니다.
양변 4로 나누어 준다면 9가 x 플러스 4다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 x값이 5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선분 DC의 길이를 구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1번 5cm 하고 정답 써줄 수 있는 게 10번이었습니다. 닮음에 대한

괜찮죠? 자, 그리고 AB의 제곱이 BH 곱하기 BC다라는 거, 아, 공식 적용해봐라 라는 거니까 실제로 그림 한번 그려보면 되겠네요. 자, 문제의 좌변에서 AB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공식이 맞으려면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하고 만들어져야 돼서 우변이 BH 곱하기 BC하고 만들어져야 되지 맞는 이야기겠죠. 아, 3번 공식 참이야라는 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4번도 볼게요. 4번은 AC의 제곱 이렇게 내려오는 거네. 그렇다면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거 곱하기 긴거 생각하면 되니까 CH 곱하기 CB하고 만들어져야 맞아요. CH 곱하기 CB가 아니라 HB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아 이거 잘못됐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옳지 않은 건 4번이다라고 바로 찾아낼 수 있겠죠. 마지막 5번도 공식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5번은요. AH의 제곱 그럼 H라는 곳에서부터 짧은 거 곱하기 긴거 이렇게 해서 BH 곱하기 CH 만들어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번도 참이다라는 거 발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잘못된 거몇 번? 4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2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는 선으로 접었다라고 이야기했네요. 당연히 접기 전과 접은 후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위쪽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닮았다라는 게 눈에 바로 보일 것 같아요. 자, 너 직각? 그럼 너도 직각이다. 접혔으니까.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각 하나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하나를 세모라고 하면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하면 90도다라는 거알수 있는데 요거 직각이니까 나머지 각 세모, 너 직각이니까 나머지 각 동그라미가 되면서 아, 직각 세모 동그라미, 직각 세모 동그라미, 아, AA 닮음이구나. 두 삼각형을 발견해 볼수 있는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눈에 먼저 보였던 것 같아요. 괜찮죠? 그렇다면 선분 FE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 있는 FE의 길이를 X cm라고 할때 작은 삼각형에서 X cm와 4cm 주어져 있는 거니까 아, 세모에서 동그라미에서 직각으로 가는 것의 비율이 X 대 4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그걸 왼쪽에 있는 커다란 삼각형에서 찾아내면 되겠죠. 세모에서 동그라미에서 직각의 순서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모에서 동그라미에서 직각의 순서로 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선분 BF의 길이가 필요하고요. 그 BF의 길이는 접기 전 BC의 길이와 똑같아. 너 10cm야라는 거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X 대 4가 10대 8이야라고 식 세울 수 있고 그렇다면 X 값이 5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 선분 FE의 길이 5cm야라고 바로 정답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겠죠. 어때? 괜찮니? 좋아. 분명히 접기 전과 접은 후에 관련된 이야기 할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위쪽에 AA 닮음이라는 게 너무 눈에 명확하게 보이니까 위에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의 닮음에 먼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접기 전과 접은 후를 가지고 변의 길이를 옮기는 과정이 하나 포함되어 있긴 했네요. 할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13번 문제 중요합니다. 자, 여기 있는 13번은요. 공식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적용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 직각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그 안에서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또 직각 삼각형을 양쪽에 만들어 놓은 상태죠. 그래.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직각 삼각형에서 다시 수선의 발을 내려놓은 상태라는 거니까 우리 직각 삼각형 안에 직각 삼각형을 두 개나 적용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더불어 직각 삼각형의 중점 M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선분 MC의 길이와 선분 BM의 길이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분 BC의 길이가 10cm니까요. 아, 선분 MC의 길이가 5cm구나라는 걸 가르쳐준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있는 이 길이도 5cm니까 선분 DM의 길이가 3cm야라고 알려주고 있는 중이죠. 여기까지 됐니? 이거 말고요. 그렇지. 또 하나 가르쳐준 길이가 있죠.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은 외심이니까 AM의 길이를 생각해보면 이 길이도 5cm구나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문제가 안 풀어지겠지. 자,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커다란 직각삼각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내려가지고 아, 이 내려오는 길이의 제곱은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하고 만들어지니까 선분 AD

x의 길이의 제곱을 생각해보면 그게 2 곱하기 8이더라 라고 생각해서 선분 AD의 길이가 4cm야 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겠죠. 자, 이 길이가 4cm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생각해보면요. 4와 3, 5 그리고 사이에 있는 선분 DE라는 길이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소공식 적용해야지. 자, 이렇게 소자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 그래, 그렇다면 4 곱하기 3이 뭐하고 똑같더라? 5 곱하기 선분 DE하고 같아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분 DE의 길이를 생각하니까 네가 5분의 12cm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그런 문제였었다라는 거죠. 어때? 할 만합니까? 좋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제, 지금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우리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생각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안에도 또 직각삼각형이 들어있고 수선의 발 내리기 때문에 또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지? 그러면서 심지어 무슨 공식? 소공식 사용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소공식. 괜찮니? 삼각형의 넓이가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5 곱하기 선분 DE 곱하기 2분의 1 같아지니까 결국은 3 곱하기 4와 5 곱하기 선분 DE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분 DE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4번 정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닮음을 이 그림 안에서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 풀기 불가능합니다. 아셨죠? 꼭 공식화 시켜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선생님 진행할게요. 다음 시간에 14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것만 알면 100까지 다 센다. 누구나.
1: 좋아요. 다음. 하나, 둘, 셋. 너무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아, 그러면 이번엔 토토키키.
2: 토토, 우리 차례래.
3: 아, 벌써?
2: 아우, 뭐야, 토토.
3: 아, 왜? 월간 수학이 좋아 잡지에 실릴 건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쵸, 기자님?
1: 어, 진짜 우리 잡지 팬인가 봐요.
3: 그럼요, 그럼요. 저 1호부터 10, 20, 30, 40, 50, 아, 그리고 60, 70, 80, 90 쭉 와서 96, 97, 98, 99까지 다 봤다고요.
2: 저도요. 99 다음은 100. 바로 그 100호 특별판에. 우리 유원 학교가 나오다니.
1: 잠깐만요. 근데 곰끼 요원은 언제 오죠?
2: 곰끼! 곰끼! 이제 올 때가 됐을걸요?
3: 그럴걸요?
1: 뭐지?
2: 무슨
1: 소리예요?
3: 왜 이래?
4: 으리으리 기왓제 포탈에 사건 발생! 누군가 미세먼지 폭탄을 설치했다!
2: 미세먼지 폭탄? 그게 터지면 온 세상이 미세먼지 조성이가 될 거야. 안 돼. 미세먼지? 기장님!
1: 기장님!
2: 기장님!
4: 모두 나만 믿으라고. 공개 출동!
3: 조심해야 해.

0: 우리 세번째 폭탄 어디에 있습니까?
1: 아이고, 곰기온 오셨어. 저기 저 안뜰 100번째 방에 폭탄이.
0: 아하, 100번째 방 어디로 가면 됩니까?
1: 아, 그러니까 쪽으로 나가서 요렇게 요렇게 꺾고 요렇게 요렇게 요래 이렇게 이렇게 요래 요래 가면 끝에 있습니다.
0: 에?
1: 아유 참 난감하네. 아 참 올커니 이 갈림길이 나오면 몇 번째 방인지 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더 큰 쪽으로 가면 나온다오.
0: 아하, 수가 더 큰 쪽이요. 그거라면 쉽죠. 폭탄아 기다려라. 이 곰기님이 가신다. 야,
1: 조심하시오.
0: 자, 아, 나왔다 갈림길. 11, 14.
1: 더 큰 쪽으로만 가면 나온다오.
0: 아하, 11 다음 12, 13, 14니까 당연히 14가 더 크지. 차! 오! 37, 36, 36 다음에 37이니까 당연히 37이 더 크지. 차! 차! 차! 아, 수가 더 커졌잖아.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42, 44 모두 10개씩 묶음이 4개로 갔고 낱개를 비교하면 2개 4개니까 44가 더 크지롱. 자, 자, 58, 55 58! 자, 자, 자, 자, 다음은 뭐야? 62, 64? 넷은 알겠는데, 예수는 뭐였더라? 60보다 큰 건가? 작은 건가? 큰 건가? 작은 건가? 어, 모르겠다. 도와줘, 요원들!
2: 알았어, 곰기. 곰기가 수를 읽다가 헷갈린 것 같아, 요원들.
3: 벽에 62하고 또 뭐라고 써있었지?
4: 64.
2: 그래, 62는 12, 6, 60에 둘이 더 있어서 62. 이제 64의 예순이 뭔지만 알면 되는데, 혹시 아는 요원은? 승아 요원 말해볼까?
5: 60.
3: 어허, 역시 아는 친구가 있었어.
2: 하지만 혹시 모른대도 걱정 마. 지금부터 알아보면 되니까.
3: 그니까. 다 같이 수를 읽어볼까?
5: 1은 하나, 2는 둘, 3은 셋, 4는 넷, 5는 다섯, 6은 여섯, 7은 일곱, 8은 8, 9는 9.
2: 그렇지. 10개씩 묶을 수는 어떻게 읽냐면
3: 10은 10, 20은 20, 30은 30, 40은 40, 50은 50,
2: 60은 60, 70은 70, 80은 80, 90은
3: 요원들도 해봐.
4: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3: 와, 잘했어. 이것만 기억하면 100가지 세는 건 식은 당근 수프 먹기라니까.
2: 예, 우리 한번 해보자. 자, 이건 바로 61.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0: 예순 하나.
1: 맞았어.
2: 이건 칠십 이. 또 어떻게 읽을까?
0: 일은 둘.
2: 그렇지.
1: 자, 그럼 85는?
0: 여든 다섯.
1: 바로 그거야.
2: 99는?
0: 아흔 아홉.
1: 잘한다.
2: 그리고 99에서 하나 더 크면?
1: 네. 오, 예. 이제 알겠지, 곰기도?
2: 에?
3: 곰기? 폭탄을 처리한다요?
4: 아니요.
5: 아니요? 아니요?
3: 안 돼!
2: 청소 차려요!
1: 이제 우리 곰기가 처리할 거라고요! 그렇지, 곰기!
6: 그래, 맞아! 나도 생각났어! 고마워, 요원들! 62와 64! 당연히 64이 더 크다고! 드디어 찾았다! 100번째 번! 여기 있었구나, 폭탄! 남은 시간 7초! 영원히 멈추게 해주마! 으쌰!

0: 헷갈렸을까봐 걱정했소이다.
1: 저 헷갈리다뇨. 헷갈림이란 이 공기 사전에 거의 없습니다.
0: 역시 최고요.
1: 보았나 친구들, 100가지의 수를 잘 읽을 수 있으면 누구다 멋진 요리에 될 수 있다. 누구나.

0: 누웠구나 쿠팡에.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수학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
1: 오구구구구구구. 수학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걸 풀면 너의 그 사랑 인정해주지. 받아라. 자, 둘 중에 작은 수는 뭐게 뭐게?
0: 작은 수? 차례대로 놓으면 81, 92. 친구들, 더 작은 수는 뭐지?
2: 81.
0: 맞아, 81이 더 작아.
1: 이건 못.

0: 자, 둘 중에 작은 수는 뭐게 뭐게.
1: 아, 헷갈려. 너 걱정 없어. 요원들이 있으니까. 요원들, 더 작은 수는 뭐지? 좋았어! 차례로 놓으면 일흔, 여든, 아흔! 일흔이 더 작다고!
0: 야, 다 풀었단 말이야?
1: 제가 스파차!
0: 곰기, 다음번엔 각오해!
2: 공기 공기 공기 우에마 내가 바로 공기
3: 공기
2: 공기 공기 공기
3: 우에마
2: 우주 최고 요원
3: 공기
1: 내꺼
3: 1,2,3,4,5,6,7,8,9,10
1: 오케이
3: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1: 공기
3: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1: 공기
3: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2: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4: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5: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4: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5: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손에서 키우는 거북이가
1: 거북이가
0: 죽었어.
1: 진짜?
0: 응, 머리가 없어졌어. 너무 슬퍼.
1: 에이, 그거 거북이가 머리를 등딱지 안으로 집어넣은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쏙.
0: 와, 거북이가 머리를 집어넣어? 에이, 어떻게 집어넣냐?
1: 진짜라니까. 너 거북권 고수 이야기 기억 안 나?
0: 거북권 고수 이야기?
1: 아,
0: 기억 안 나. 아이고.
1: 어떻게 해야 코떡이 머릿속에 이야기를 잘 집어넣을 수 있을까?
0: 나는 학권이 좋은데.
1: 아, 좋아. 기억이 날 때까지 계속 얘기해주는 거야. 코떡아, 누나가 지금 다시 얘기해줄게.
0: 와, 역시 우리 누나가 최고야.

0: 거북은 어떻게 머리를 집어넣어요? 어느 날 무림고수 통통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1: 드디어 찾았다 통통! 아니 누구냐 넌? 내 이름은 단단. 10년 전 넌 내 부모님을 만...
2: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하겠군. 그냥 덤벼라!

0: 마이거! 마이거! 마이거! 그렇게 느린 공격으로 내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열아! 토끼의 움직임을 따라맞는 토끼꼴이냐! 자, 간다! 당첨, 당첨, 당첨!
1: 빠르다. 너무 빨라.
0: 자, 이제 마지막 공격이다.
2: 위기의 순간 단단한 10년 전 스승의 가르침이 생각났어.
3: 거북의 특징은 무엇이 있느냐?
4: 느립니다.
3: 또!
4: 또! 아! 등딱지가 딱딱합니다.
3: 또!
4: 또! 아, 잘 모르겠습니다.
3: 바로 이것이다. 거북권 제1무공! 머리 집어넣기!
5: 욕! 거북!
4: 아, 머리 집어넣기!
3: 그렇다! 누군가 너의 머리를 노린다면 머리 집어넣기로 피한 후 반격하거라.
4: 어떻게 반격하면 좋겠습니까?
3: 거북권 제2무공 등딱지 공격!
4: 등딱지?
3: 욕!
4: 아, 등딱지 공격!
3: 잘 봤느냐?
4: 네!
3: 좋다, 그럼 훈련을 시작하거라.
4: 네! 머리 집어넣기! 옆 등딱지 공격! 옆 옆 옆
3: 한 번 더!
4: 옆 옆
2: 통통의 공격을 머리 집어넣기로 피한 후
4: 등딱지 공격!
2: 등딱지 공격으로 반격했지!
1: 스승님,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2: 그렇게 간다는 거북권으로 통통을 물리친 거야.
0: 거북권 제1무공 머리 집어넣기. 아뇨.
6: 이제 거북이가 머리 집어넣는다는 거 알겠지?
0: 응, 누나. 근데 누나, 응? 거북이가 머리를 어떻게 집어넣는 거야? 거북이가 머리를 어떻게 집어넣는 거냐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6: 어떻게 말하면 좋지?
0: 뭐이?
6: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0: 괜찮아 누나, 호기심 딱지가 있잖아.
6: 아 맞다,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볼까? 호기심 딱지 나라.
2: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거북 딱지. 거북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7: 아, 거북권 스승님이다.
3: 난 거북 귀, 귀도사다.
6: 난 거북.
8: 안녕하세요.
3: 무엇이 궁금해 우리를 불렀는가?
6: 거북이가 머리를 쏙 집어넣잖아요.
8: 맞다.
6: 거북.
0: 그런데 어떻게 머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3: 그것이 궁금한가? 거북아, 우리가 잘 알려주도록 하자.
6: 거북.
3: 땅에서는 느릿느릿 움직이는 거북이. 하지만 물속에서는 제법 빠르게 움직이는 파충류다. 그리고 몸을 보호하는 단단한 등딱지가 있는데 등딱지에 있는 무늬를 보고 나이를 예상할 수도 있지. 나이테 같은 선이 많을수록 나이가 많은 거북인 거야.
8: 아, 배고파. 뭐 먹을 거 없나?
6: 어? 먹을 건가?

0: 이렇게 위험을 느끼면 등딱지 안으로 머리와 다리를 숨긴다.
1: 등딱지가 공사장에서 쓰는 모자처럼 위험해서 지켜주네요.
2: 맞아, 맞아.
0: 거북은 추운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는데 이때도 머리를 등딱지 밑으로 넣고 다리를 바짝 붙이지.
2: 아, 그럼 유치원에 있는 거북이도 겨울잠을 자느라 그런 건가?
1: 그럴 수 있다. 거북. 그런데 머리는 어떻게 집어넣는 거예요?
0: 거북이 종류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디귿자 모양으로 목을 옆으로 접어서 등딱지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과 목을 수직으로 접어서 등딱지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이다.
3: 우와, 신기하다!
1: 목이 생각보다 긴가 봐요. 그렇다. 거북.
2: 그런데 둘은 어디서 만난 거예요?
0: 아주 오래전 바닷가였지. 바다에 사는 거북은 해변으로 나와 알을 낳는다. 적당한 깊이로 모래를 파낸 후에 알을 낳지.
4: 두 달 정도 지나면 알꿈치를 깨고 밖으로 나올 수 있다. 거북.
0: 그리고 일부 거북이는 알이 묻힌 곳의 주변 온도에 따라 성별이 정해지지.
4: 모래 밖으로 나오면 모든 힘을 다해서 바다로 달려가야 한다. 거북. 왜냐하면
5: 자, 동생아, 조금만 더 힘을 내.
6: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좀만 쉬었다 가자.
5: 무슨 소리. 다른 동물들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고. 어서 일어나. 어서, 어서.
6: 알겠어.
5: 가자, 어서.
2: 새끼 거북들아, 어디 가니?
5: 동생아, 넌 꼭 바다로 가야 해. 알았지? 어서 가, 어서! 어서 가, 어서!
6: 꼭 다시 와야 해!
1: 슬프다! 그 이후로 형이랑은 다시 못 만난 거예요?
0: 뭐? 어제도 왔다 갔어!
2: 네? 우리 형 힘 세다! 에이, 놀랬잖아요!
0: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 다 풀렸는가?
1: 네!
0: 그럼 우리니만 가보도록 하마!
1: 안녕!
2: 거북!
1: 안녕히 가세요!
2: 유치원에 가면 거북이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어!
1: 그래! 보고 누나한테도 알려줘!
2: 응, 누나! 근데 누나! 통통을 이긴 단단은 어떻게 됐어?
1: 응? 단단히 어떻게 됐냐면
7: 거북권 제1무공 머리 집어넣기. 옆, 옆, 옆, 옆. 거북권 제2무공 등딱지 공격. 얍, 얍, 얍, 얍. 머리 집어넣기.
1: 단단은 거북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렸대.
2: 나도 가서 뵙고 싶다. 누나, 이제 나 거북딱지 주면 안 될까요?
1: 노래 잘하면 줄게.
2: 우와, 신나, 신나.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고고고!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요, 신나고 재미있게 국어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집중의 준비 운동 한번 해볼까요?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동물을 말하면 그 동물의 울음소리를 말하면 돼요. 강아지, 멍멍, 이렇게 말이죠. 자, 시작해 볼까요? 자, 강아지. 병아리, 삐약삐약, 오리, 돼지, 개구리, 소. 단원 정리 평가? 이게 뭔가 쉽죠? 자, 오늘의 아하 주제가 바로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단원 정리 평가 1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병아리, 짹짹, 강아지, 멍멍. 자, 오늘의 집중의 준비 운동 한번 재미있게 봤고요. 자, 오늘의 아하 주제가 바로 5단원,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를 샥샥샥 풀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우리 또 문제를 차근차근 함께 풀어보기로 해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문제부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강아지, 멍, 멍. 자, 1번부터 4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면은요. 두 까마귀에게 생긴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 속 인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글을 읽어봐야 되겠지요? 글 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까망이와 까미는 목이 몹시 말랐어요. 까망이는 까미에게 비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물을 찾으러 가자고 말했어요. 이곳저곳을 빙빙 날아다니던 까망이와 까미는 마침내 물이 든 병을 발견했어요. 물이다, 물이야! 우리가 물을 찾았어! 까망이와 까미는 물을 마실 생각에 신이 났어요. 하지만 둘은 물을 마실 수 없었어요. 왜? 부리가 짧아 물에 닿지 않았거든요. 평소 성질이 급한 까미는 무작정 물병을 밀었어요. 하지만 물병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나를 보죠.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혼자 남은 까망이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 이러면 되겠다. 까망이는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물어다 물병 속에 집어 넣었어요. 돌멩이가 들어가자 물이 쑥쑥 올라왔어요. 물은 곧 물병 입구까지 차올랐지요. 와, 정말 시원해. 이제 좀살것 같네. 까망이는 마침내 물을 실컷 마실 수 있었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다시 문제를 보면 두 까마귀, 그러니까 까망이와 까미에게 생긴 문제는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네요. 길을 잃어버린 문제, 물을 마실 수 없는 문제, 먹이를 찾을 수 없는 문제, 날개를 다쳐 날수 없는 문제, 약속 장소를 찾을 수 없는 문제 중에 물이든 물병을 찾았지만, 아이고, 부리가 짧아서 물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물을 마실 수 없는 문제였지요.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말하는 우리 속담이 있지요. 떡은 떡인데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이라는 속담도 있죠. 자, 계속해서 우리 이어지는 문제 2번 보도록 하죠. 자, 기역니은 디귿 가운데 까미의 성격을 알수 있는 표현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기역은 빙빙 날아다니던이고요. 니은은 신이 났어요입니다. 자, 디귿은요, 성질이 급한 까미는인데요. 이야기 속에서 인물의 성격을 알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말을 찾아보는 것이죠. 자,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이 까미의 성격을 알수 있는 말은 바로 여기 있죠. 성질이 급한이라는 표현을 보고 우리는 아, 이 까미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구나, 성질이 급하구나라는 성격을 알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디귿이라고 정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문제 3번을 보죠. 글 나에서 까망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방법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혼자 남은 까망이라고 하는 걸 봐서 까미는 갔나 봐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에이 못 먹겠다 하고 갔나 봐요. 하지만 까망이는요 혼자 남아가지고 곰곰이 생각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물을 마시게 되었냐면은 까망이는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하나씩 물어다 물병 속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물병을 깨트림. 2번 사람에게 도움을 청함. 3번, 까미와 물병을 기울여 마심. 혼자 남았다고 했는데. 4번, 나무 빨대를 만들어서 빨아올림. 5번, 작은 돌멩이를 쏙쏙 물병 속에 집어넣어 물이 차오르게 함. 물이 쑥쑥 올라왔어요.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5번이겠구나. 글의 내용을 통해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똑똑한 까망이네요. 자, 계속해서 보죠. 4번인데요. 리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이번엔 까망이의 성격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리을은요.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혼자 남아서 곰곰이 끝까지 생각하잖아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아, 까망이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끈기 있구나라는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여기 적어 볼게요.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적어 보는 겁니다. 까망이의 성격. 도전적이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도전적이고, 끈기가 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아. 끈기가 있다. 라는 까망이의 성격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바로 혼자 남아서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곰곰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적어 볼게요.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을 뭐 끝까지 남아서 생각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각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선생님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을 까미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고 까망이는 혼자 남아서 끝까지 생각하려고 노력해서라고 선생님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꿀단지 친구들도요, 이렇게 참고해서 한번 적어 보세요. 자, 4번까지 우리 서술형 문제 한번 풀어 봤고요. 계속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라고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 두 가지를 꼭꼭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5번 옆에 중요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이 이것만큼은 꼭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이 강의를 열심히 보고 있는 우리 꿀단지 친구들이라면 이거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인물의 무엇을 나타내는 말을 살펴보냐면 아까 성질이 급한 까미라는 말처럼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말을 찾아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 따른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봅니다. 그 인물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말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에서 까미는 에잇 포기해야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가버려야지 행동했지만 까망이는 혼자 남아서 끝까지 생각해봐야지라고 말하고 행동했잖아요. 따라서 상황에 따른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본다. 여기에 말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 두 가지 우리 꼭꼭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기로 합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6번부터 10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을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하루는 물구나무를 서서 쥐란다, 쥐란다, 쥐란다 하고 100번 말했어. 그리고 그러고는 다른 날처럼 도토리를 10군데 묻었지. 다음날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이야? 기억이 나는 거야. 어떤 기억? 자, 줄무늬는 도토리를 묻은 곳으로 달려갔어. 그러고는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지. 정말 잘 기억했어. 빠짐없이 찾아냈지. 무엇을? 어디다가 도토리를 묻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디다가 도토리를 묻었는지 빠짐없이 기억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줄무늬는 폴짝폴짝 뛰었어. 그 이유는 소리를 질렀지. 왜? 줄무늬는 더 이상 잘 까먹는 다람쥐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제 잘 까먹는 다람쥐가 아니기 때문에 기뻐서 폴짝폴짝 뛰고 소리를 지른 거네요. 잘 까먹는 다람쥐의 운명을 바꾼 거야. 이제는 까먹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알아냈거든. 줄무늬가 친구들에게 말했어. 이젠 공평하게 자기 몫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알아냈거든요. 줄무늬가 어른들에게 말했어. 기뻐서 지금 막 말하는 거죠. 줄무늬는 준비 운동을 했지.
물구나무 서서 보여주려고. 까먹어요. 아무나 찾아먹지. 까먹지 않으면 싸우게 될 거야. 저마다 자기가 묻은 거라고. 까먹으니까 싹이 날게 남아있지. 도토리에서 싹이 나야 나무로 자라고, 나무가 자라야 다시 도토리가 열리지. 이렇게 다른 다람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다람쥐들은 생각이 달랐어. 누구와? 줄무늬와 말이죠. 줄무늬는 기다렸지. 뭘 알아냈어? 하고 묻는 다람쥐를. 그러니까 줄무늬는 잘 까먹는 다람쥐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려고 막 기대하고 잔뜩 기대하고 뭘 알아냈어? 라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이고, 잘 까먹어야, 싹이 날게 남아있고 싸우지 않고 아무나 찾아먹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줄무늬에게.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오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에서요, 줄무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와, 막 폴짝폴짝 뛰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기뻤습니다. 왜? 더 이상 잘 까먹는 다람쥐가 아니기 때문에 막 기쁘고 신나고 빨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람쥐들의 반응이 시큰둥하죠.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오네. 여기서의 줄무늬의 마음은 어떨까요? 1번 기쁘다. 2번 아유, 실망스럽다. 속상하다. 뭘까요? 그래요. 2번,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에서 줄무늬의 마음이 샥샥샥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줄무늬가 이 기억과 같은 행동을 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기억은요, 하루 종일 물구나무를 써가지고 하루는 쥐람다, 쥐람다, 쥐람다 하고 100번 말했어입니다. 왜 그랬냐면, 약초 할머니가 시켜서 물구나무 서는 것을 좋아해서 도토리 껍데기를 잘 까기 위해서 거꾸로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토리 묻은 곳을 바로 까먹지 않기 위해서라고 우리 다음 내용을 보고 알수 있잖아요. 따라서 알맞은 것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이 이야기 속의 줄무늬의 성격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이첫 번째 꿀단지 친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까먹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아 끈기 있는 성격인 것 같아. 아까 우리 이 까망이처럼 끝까지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던 까망이처럼 이 줄무늬도 까먹지 않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끈기 있게 노력하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아,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네. 끈기 있는 성격이네. 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자, 2번 친구는요. 폴짝폴짝 뛰고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보아 산만한 다람쥐인 것 같아. 왜 폴짝폴짝 뛰고 왜 소리를 질렀다고요? 까먹지 않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에 기뻐서 뛴 건데 이걸 보고 산만해 하는 것은요. 확대해석한 것이겠죠. 따라서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첫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니은에서 다른 다람쥐들의 생각으로 알맞지 않은 것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자, 니은은요, 여기 있어요. 다른 다람쥐들은 생각이 달랐어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까먹어요. 아무나 찾아먹지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의 앞부분을 보세요. 여기 말이죠. 다른 다람쥐들의 대화를 보면 아무나 찾아먹지 맞고요. 2번. 까먹지 않으면 싸우게 될 거야. 이런 말도 했지요. 3번. 까먹어야 싹이 날 도토리가 남게 된다. 라고 했는데요. 까먹어야 싹이 날 도토리가 남게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역시 맞아요. 4번. 까먹으면 묻어놓은 도토리가 부풀어 오른다라던가, 5번, 까먹어야 내가 묻은 도토리를 내가 먹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두 가지는요, 4번과 5번이네라고 두 개를 잘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9번을 보죠. 자, 이 글에서 줄무늬의 마음의 변화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줄무늬의 마음이 끼고 있습니다. 기뻤다가 왜 아무도 관심이 없어? 에휴, 아무도 안 와.
실망하고 속상해하도록 바뀌고 있죠. 자, 그래서 1번 기쁨의

에서 설렘, 2번 기쁨에서 속상함, 기쁨에서 수줍음, 불쾌함에서 초조함, 당황스러움에서 신담. 이 중에서 알맞은 건 바로 기뻤다가 아무도 안와 속상함. 이게 맞겠죠? 따라서 2번이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인데요. 줄무늬와 비슷한 경험을 말한 친구 묻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꿀단지 친구들은요, 줄무늬와 비슷한 경험 한 적이 있나요? 어떤 경험? 그러니까 이 줄무늬는요, 지금 까먹지 않는 방법, 도토리를 어디에 묻었는지 까먹지 않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래서 나와 있듯이 이잘 까먹는 이 상황이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떤 다람쥐들은 조금만 묻어놓고 많이 찾아먹고, 어떤 다람쥐, 줄무늬 같은 다람쥐들은 많이 묻어놓고 다른 다람쥐들에게 그 도토리를 뺏길 수 있으니까 이건 불공평해. 내가 까먹지 않는 방법을 알아내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세진이부터 보도록 하죠. 도토리묵 무침을 먹어보았는데 맛있었다는 경험. 규환이 혼자 노는 친구에게 다가가 같이 놀자라고 말했던 경험. 기정이는 한 친구가 숙제를 안 해왔는데 모둠 전체가 피해를 볼때 불공평해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경험 중에서 이 줄무늬와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는 아우, 이건 좀 불공평한데 이런 경험이 알맞겠죠. 따라서 이세 친구 중에서는 바로 기정이가 줄무늬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0번 정답, 기정이라고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읽을 때 나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를 같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야기를 좀더 재미있게, 깊게 이해하며 읽을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어지는 문제 1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1번부터 1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만나볼까요? 자, 이번에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부터 한번 볼 텐데요. 글 가를 읽고 줄무늬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가를 보죠. 억울하지 않아. 내가 모은 만큼 내가 먹으니까. 아깝지 않아. 도토리를 썩히지 않으니까. 다른 동물에게 뺏기지 않으니까. 줄무늬는 새로운 삶이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삶이라는 뜻은요, 이 까먹는 다람쥐가 아닌 까먹지 않는 다람쥐, 도토리를 어디에 묻었는지 빠짐없이 기억해서 내가 모은 만큼 먹고 도토리를 썩히지 않고 다른 동물에게 단 하나도 주지 않고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세월이 흘렀어. 줄무늬는 엄마가 됐어. 쌍둥이를 낳았지. 줄무늬는 기뻤어. 줄게 많겠죠. 다내 도토리니까 말이죠. 줄무늬네 집은 마을에서 제일 튼튼하고 줄무늬네 도토리는 마을에서 제일 좋으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희진이, 세미, 지훈이란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희진이는요, 줄무늬는 쌍둥이에게 줄게 없어 슬펐어? 어때요? 줄무늬가 쌍둥이에게 줄게 없나요? 줄게 많겠죠. 줄게 많으니까. 따라서 틀렸고요. 자, 세미는요, 줄무늬는 도토리를 많이 모아서 다른 동물들에게 나누어 주었어가 아니라 다른 동물에게 뺏기지 않아 하나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알맞지 않습니다. 지훈이, 줄무늬는 자기가 도토리를 묻은 만큼 찾아 먹어야 억울하지 않은가 봐.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나 봐. 라고 생각한 지훈이가 알맞게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 보죠. 자, 글 나에서 줄무늬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글 나를 볼까요? 줄무늬는 약초 할머니에게 물었어. 새로운 인물이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뭘 먹고 살죠? 자, 걱정 마, 약초 할머니가. 여기저기 지난 가을에 묻어둔 도토리가 있을 거다. 그걸 찾아 먹으면서 봄을 견디면 된다. 저는 여기저기 묻지 않았는데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미안해서. 우리 줄무늬는요, 지금 다른 다람쥐처럼 도토리를 여기저기 묻지 않고 내가 다 먹을 거야 쌓아 놓았다가 어떤 일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 헉, 눈물이 흘렀대요. 뭔가 줄무늬의 마음에 지금 막 변화가 생기고 있는가 봐요. 자, 뭐라고 하냐면 생각합니다. 모든 게 무너졌는데 내 도토리도 다 없어졌는데 왜더 행복해 보일까? 그동안 난내 것만 챙기며 살았던 그동안 난 도대체 무얼 위해 애쓴 거지? 라며 줄무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자, 12번 문제 보죠. 줄무늬는 무엇을 걱정하냐면, 1번, 먹을 것이 없는 거, 묻어둔 도토리를 까먹는 거, 쌍둥이가 따돌림을 당하는 거, 약초 할머니에게 갚을 도토리가 없는 것, 묻어둔 도토리를 다른 다람쥐가 먹는 것 중에서, 여기 보면, 이제 뭘 먹어요? 라고 하는 거 봐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1번이 정답이겠네. 알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13번 문제인데요. 잘 까먹는 다람쥐들의 성격을 생각하며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봄이 오면 뭐라고 할까요? 어울려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쌍둥이. 1번, 도토리가 없어요. 아무나 찾아 먹어요. 모두 모두 나눠 먹어요. 자기가 묻은 도토리만 먹어요. 남이 묻은 도토리는 먹지 말아요. 중에서 다잘 까먹는 다람쥐들은 누구나 도토리를 찾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따라서 아무나 찾아 먹어요. 모두 모두 나눠 먹어요라고 노래 부르면 놀겠죠. 따라서 2번과 3번이 알맞겠네. 2번과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4번 문제인데요. 니은에서 짐작할 수 있는 줄무늬의 마음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줄무늬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 여기서 알수 있는 줄무늬의 마음은 뭘까요? 지금, 왜 나는 내 것만 챙기고 다른 다람쥐들을 생각하며 살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줄무늬의 마음은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하는 마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나는 나만 생각하며 살았을까? 자, 후회하는 마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자신의 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개인주의적인 행동, 그동안 자신의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 아래에다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적은 것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이 글의 내용을 보고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 보는 겁니다. 줄무늬의 마음은 후회하고 있어요. 왜? 그동안 자신의 개인주의적인,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이런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라고 글의 내용을 참고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줄무늬의 성격이 달라질 것을 생각하며 줄무늬네 가족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짐작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줄무늬가요, 까먹지 않는 방법을 알아내서 혼자만 잘 살겠다고 살다가 어떤 일을 통해서 모아두었던 도토리를 다 잃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결국 도움을 준 것은 바로 잘 까먹는 다람쥐들이었죠. 그리고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잖아요. 따라서 1번, 다시 까먹 마을로 이사를 와서 다른 다람쥐들과 이제서야 도토리를 잘 나누어 먹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다른 다람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것이다 라고 또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줄무늬는 쌍둥이에게 더 이상 우리 것만 먹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잘 어울려 살자. 다른 다람쥐들과 잘 나누어 먹자, 도토리. 이렇게 어울려 사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4번처럼
도토리를 묻은 곳을 까먹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요, 눈물을 흘리기 전에,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줄무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알맞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5번 문제 정답은 4번이겠다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5번 문제까지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풀어봤고요. 오늘의 아하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이번 시간 이야기를 함께 읽으며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못 다푼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랑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척척척 풀어볼 거니까요. 또 미리 풀어보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우리 다음에 또 함께 국어 공부 열심히 해봐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따지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증명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새롭게 어떤 공식의 형태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그 원리들을 이해하고 그 공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좀 갖추어 두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으로 연습 문제를 풀어볼 시간인데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평면 도형 혹은 입체 도형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유제를 남겨놓은 게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겨놓은 유제 두 문제와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까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 겁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는 6번으로 지정했는데, 이 6번에서 문제 풀이뿐만 아니라 개념 설명 하나를 덧붙여 갈 거거든요. 그 새로운 개념 설명을 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6번 반드시 필기할 준비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유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유제 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했네요. 선생님,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평면도형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원뿔에서 어떻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원뿔은 입체도형이지만 그 입체도형을 적당하게 자르면 평면도형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평면도형 중에서도 특별히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원뿔에 부피를 구하여라 이야기했으니까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높이는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하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보려고 우리 그 값을 r이라는 미지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눈에 보이죠? 왜? 저 꼭지점에서부터 밑면의 중심을 지나도록 평면을 하나 슉 내려 그어서 원뿔을 자른다라고 한다면, 즉, 단면을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이 눈에 하나 띄고요. 직각이 마주보고 있는 빗변의 길이가 25cm, 또 높이가 24cm인데, 그게 직각삼각형의 하나의 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해야겠죠? 25의 제곱,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런 이야기해야 되니까 24의 제곱에 더하기 r 제곱과 같아지더라라는 생각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쩔 수 없이 24와 25의 제곱을 생각해 봐야겠죠? 자, 25와 25두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 곱하기 25 하면 125에 50하고 만들어져서 625라는 결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좌변은 625가 됩니다. 자, 불편하지만 써주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이 불편함들, 계산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번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전까지

까지는요 한번 거듭제곱 하는 과정을 겪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 곱하기 24도 한번 합시다. 자, 근데 24 곱하기 24를 할 때는 머리를 살짝 쓸수 있을 것 같아요. 24가 12 곱하기 2, 24가 12 곱하기 2. 그럼 우리는 12와 12를 곱한 다음에 4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대신에 12와 12를 곱한 144에다가 4를 곱하는 과정을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576이라는 결과 얻어내실 수 있겠네요. 결국 24의 제곱은 576이다 생각할 수 있고, 그 값과 R 제곱을 더하면 625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R 제곱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576이 넘어가면서 빠질 거예요. 그러면 49라는 결과가 나타나죠. 어떤 반지름을 제곱해서 49가 나왔으니까 반지름 R을 생각해 보면 반지름 R은 7cm가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알수 있겠지. 자, 이제 우리 문제 거의 다푼 거나 마찬가지죠. 왜 그래요? 밑면의 반지름 알고 있고요. 높이 알고 있으니까 부피를 구하는 건뭐 가벼운 일이다.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피 계산해 봅시다.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현재 7cm로 주어져 있고, 부피 V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생각하면 되니까, 밑넓이는 파이 곱하기 7의 제곱, 그리고 높이는 24cm 하고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결국 3과 24 약분되어지면서 우리 8이라는 값이 등장하고, 49에 8 곱해서 파이를 곱해주면 되겠다. 자, 49 곱하기 8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392 하고 결과 나타나죠. 그래서 392파이 거기에 단위는 3제곱센티미터라고 붙여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찾아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주어져 있는 식들의 계산들을 진행을 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 계산들을 하면서 숫자들이 커지면 곱셈을 하는 게 불편하구나라는 게좀 느껴지죠. 그래서 곱셈을 최대한 적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 문제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시간 마지막에 할 거고요. 또 하나, 곱셈들이 이렇게 많아졌을 때 우리 곱셈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곱셈 계산을 많이 연습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비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곱셈 계산들을 다 이렇게 해 가면서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유제 8번 풀어봤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직각삼각형이 입체도형 안에서도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죠. 자,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네요. 직육면체의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꼭지점을 연결한 거, 이게 바로 대각선입니다. 자, 그 대각선의 길이를 생각해봐 이야기했으니까 저 대각선의 길이가 도대체 뭘까 고민해봐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해당되는 것이 대각선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 눈에 보입니까? 바닥에 있는 면에 대각선이 존재하고요. 그 바닥에 있는 면의 대각선과 높이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양끝점 이어주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면서, 아, 직육면체의 대각선이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해당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뭐만 구하면 돼요? 그래, 바로 바닥에 있는 밑면의 대각선의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우리 문제 해결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다시 하나 눈에 보여야 돼요. 밑변의 길이가 12, 높이가 9, 여기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고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이 보여야겠죠. 보이세요? 안 보이면 따로 떼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밑변의 길이 12cm, 높이가 9cm, 빗변의 길이를 A cm라고 하는 바닥에 있는 이 노란색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볼수 있어야죠. 그럼 어때? 9하고 12하고 A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이니까 다음과 같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9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9의 제곱 81에 12의 제곱 144 더해주신다면 이 값이 225라고 우리 만들어지겠네요.
어떤 A를 제곱해서 225가 나오는 길이 A, 즉 양수 선택.

225가 15의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 A 값을 계산하면 A가 15라는 사실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를 15라고 구했어요. 즉, 밑면의 대각선의 길이가 15cm다라는 얘기 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빨간색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구하면 되겠죠. 자, 빨간 직각삼각형 따로 떼서 그려본다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 상황이겠네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테고, 이 길이가 8cm, 그리고 너는 15cm, 그 둘이 서로 직각으로 만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이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직육면체의 대각선이죠. 자,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L이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그 L이 다음의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해당한다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이제 L 구하기 위해서 L 제곱을 생각해 볼 겁니다. 빗변의 제곱은요?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15의 제곱에 8의 제곱 더해준 거다. 자, 15 곱하기 15 계산하시면 225 나타나고요. 88에 64하고 등장하니까 289라는 L 제곱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저 289가 어떤 값인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익숙해지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289는 17을 제곱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가 17cm다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두번 사용해야 되는데 역시나 입체도형 직육면체에서 바닥면에 직각삼각형 있고 또 세워져 있는 면이 직각삼각형이다라는 걸 눈에 발견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물론 이 그림, 이 빨간색 직각삼각형이 눈에 잘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육면체에서의 대각선 그러면 다음에 이 빨간색 직각삼각형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을 머릿속에 좀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제 9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입체도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는 게 가능하죠. 입체도형의 일부분을 생각하면 평면도형인 직각삼각형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나게 되는 문제들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을 거라는 거죠. 자, 할수 있겠지? 연습해 봅니다. 계속. 자, 이제 우리는 연습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의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려 놓았다라는 거죠. 자, 이 그림 어디서 본적 있습니다. 그쵸? 첫 번째 시간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증명했을 때 그렸던 그림이죠. 자, 그때 어떤 일을 했어? 직각에서 아래 있는 변에 수선을 내려서 선을 쭉 연결시켰을 때, 자, 이렇게 수선을 그려서 선을 쭉 연결해 줬을 때,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이쪽 직사각형의 넓이로 가고, 자,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또 직사각형의 넓이로 옮겨가면서, 빗변에 붙어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나머지 두 변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넓이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했었죠. 자, 그 원리를 기억하고 있다면 10제곱센티미터와 15제곱센티미터를 더해서 x제곱센티미터가 된다라는 생각을 바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x는 25라고 우리 정답 쓸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문제는요, 별다른 계산을 하시면 안 되는 문제죠. 원리는 그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 원리를 기억하고 있다가 문제를 보자마자, 유클리드 증명에 대한 원리를 묻는 문제네, 라고 파악하시고, 아, 유클리드 증명에서는 여기 있는 두 개의 넓이의 합이 나머지 넓이였지라는 생각 할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또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요. 여기에 붙어 있는 도형이 꼭 정사각형일 필요는 없다. 반원인 경우 보여드렸었고요. 닮은 도형이기만 하면 무조건 작은 두 개의 닮은 도형의 넓이의 합이 큰 닮은 도형의 넓이하고 같아진다라는 얘기까지도 공식화시켜서 정리해드렸었습니다. 자, 그 얘기들을 생각한다면 정사각형들은 무조건 닮은 도형이니까 아, 작은 거두개 더하면 큰거 하나의 넓이하고 같아져야 돼라는 생각을 바로 떠올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은 여기 있는 연습 문제 1번은 선생님이 설명이 좀 길었지만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는 3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연습 문제 2번 보죠. 오른쪽 그림의 정사각형 ABCD가 합동인 4개의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자, 직각삼각형이 모두 합동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넓이 구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가운데 있는 것이 정사각형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는 상태니까요. 한 변의 길이만 구해낼 수 있으면 되죠. 선분 EH의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럼 EH의 길이 어떻게 구해? 그렇죠. ED라고 이야기하는 길이에서 HD라는 길이를 빼면 되는데, HD는 6cm라는 게 명확하니까 우리 결국은 선분 ED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각삼각형 하나를 따로 떼서 생각하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AED만 따로 한번 떼볼까요? 자, 이렇게 떼서 그려보자. 다음 여기 직각 있고요. 이점 A, 이점 E, 이 점이 D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알고 있는 숫자들은 선분 AE가 6cm, 선분 AD가 10cm라는 거 알고 있고, 그 조건들을 가지고 선분 DE의 길이를 구해내면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해 볼수 있겠네요. 자, 적용해 볼까요?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10의 제곱이 6의 제곱 더하기 DE의 제곱이다 생각할 수 있고, 36 넘어가면서 빼면 선분 DE의 제곱이 64더라. 따라서 선분 DE의 길이가 8cm더라라는 결론을 얻어주실 수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8cm인데, 요게 6cm였으니까 빼면 선분 EH의 길이가 몇 cm다? 2cm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선분 EH의 길이는 2cm야. 그렇다면 사각형 EFGH라는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2였으니까 제곱해서 4제곱센티미터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네, 요런 문제였었죠. 합동이라는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물론 합동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죠. 나중에 좀더 어려운 문제에 도달하면 합동이란 얘기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있는 두 개의 각을 동그라미 세모라고 한다면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하면, 그렇지, 90도가 되어야 하고, 그럼 네가 직각이니까 반대쪽 세모, 그리고 여기 직각이니까 반대쪽 동그라미여야 한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더불어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두 변의 길이 같아진다라는 얘기하면서 ASA 합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동이란 이야기가 문제 없더라도 합동이라는 거 발견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어져 있는 가운데 정사각형의 넓이 구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자, 그림에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의 꼭지점에서 선분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우리 선분 AD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길이 구할 때, 그렇지, 밑변 BC의 길이 알고 있으면 넓이 활용해서 무슨 공식? 소공식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분 BC의 길이만 구해내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커다란 직각삼각형을 보아하니 직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이 선분 BC니까 선분 BC를 빗변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분 BC의 제곱 이 값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다.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이다. 즉, 36에다 64 더하니까 100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100이 10의 제곱이니까 선분 BC의 길이가 10cm다라는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길이가 10cm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소공식 적용해 볼까요? 그래.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이게 넓이고요. 또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선분 AD, 이게 넓이니까 결국은 6과 8을 곱해준 48이 10과 선분 AD를 곱해준 것이랑 같아진다 이야기할 수 있고, 선분 AD의 길이가 5분의 24cm다라는 공식 결론 얻어내실 수 있겠죠. 소공식 사용해서 우리 문제 정리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때 밑변의 길이를 구할 때 먼저 뭐 사용한다?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한다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문제 3번은 가볍게 해결해 볼수 있었네요. 자, 문제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모서리의 길이가 5, 3, 6cm인 직육면체에서 꼭지점 A에서 출발해서 겉면을 따라 모서리 BF를 지나 점 G까지 이르는 최단 거리를 구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입체 도형의 겉면을 따라 움직이면 어떻게 하냐면 이 겉면을 펴서 평면 도형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까 전처럼 잘라서 단면에서 직각삼각형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겉앞면을 따라 움직이는 변, 꺾여있는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요, 꺾여있지 않도록 펴서 평면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지금 앞에 있는 면과 다음 오른쪽에 붙어있는 면 이거 두 개만 FB라는 선을 중심으로 해서 접혀있는 걸 앞에서 앞으로 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면을 앞쪽으로 가지고 와서요. 앞에 있는 AEFB라는 면과 같은 평면상에 오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 면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이 지금 만들어지면서 이 점이 E, 이 점이 A, 그리고 너 F, 여기 B, 그리고 G, 그 다음 C 하고 쓰여집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5cm였으니까 자, 이 길이가 5cm 생각할 수 있고요. BC의 길이가 3cm였으니까 자, 이 길이 3cm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 선분 CG의 길이가 6cm니까요. 자, 이 길이는 6cm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노란색 선분의 길이 이게 무엇이니 하고 생각해 봤더니 A부터 시작해서 선분 BF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지나면서 G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가운데 선을 지나면서 G까지 움직이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점을 지나는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들 중에 제일 어떤 거? 짧은 거리, 최단 거리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러려면 어때요? G라는 점과 A라는 점을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주면 이게 바로 최단 거리가 되겠다 생각할 수 있네. 그리고 나서 저 노란색 선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자, 이 길이 구하려고 봤더니 어때요? 너 직각인데? 그럼 직각삼각형이 여기 이렇게 놓여 있네? 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그래요. 선분 AG가 빗변의 길이고, 밑변의 길이는 8cm, 높이는 6cm가 된다. 그래서 선분 AG의 제곱을 생각해 봤더니,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하고 쓰여지고, AG의 제곱이 100이니까, 결국 선분 AG가 10cm다라는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문제죠. 펼쳐놓고 봤더니, 직각삼각형이 보이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도를 펼쳐내는 형태의 문제들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직육면체뿐만 아니라, 원뿔 펼치기도 하고요. 원기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도를 그 입체 도형을 펼쳐내는 형태, 잘 상상력을 발휘하실 수 있어야 한다. 자, 다음 거 가죠. 다음은 사다리꼬리 넓이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한 거래요. 자, 넓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중간에 무언가 설명이 있는데, 우리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각 AED가 결과적으로 90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AED라는 이 각이 90도야. 즉, 삼각형 AED가 직각삼각형이야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이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그리고 가운데 끼어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왼쪽 넓이 보시면 밑변의 길이가 A고 높이가 B인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AB라는 넓이를 쓸수 있어요. 그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도 역시나 밑변이 B, 높이가 A니까요, 2분의 1 AB라는 똑같은 넓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2라고, 2분의 1 AB 곱하기 2라고 해서 두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가운데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 생각해 볼 텐데, 이 직각삼각형은 어때? 두 변이 C이고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90도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넓이가 2분의 1의 C 제곱이 될 거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지. 이게 바로 가라는 네모에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라는 네모에 우리는 2분의 1 C 제곱이라고 값이 들어간다 생각해 주죠. 자, 그리고 나서 넓이를 좀 다른 방법의 형태로 정리를 또 해볼 겁니다. 자, 똑같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데요. 이번에는 삼각형 두 개로 구할 거예요. 첫 번째는 ABD라는 삼각형으로 넓이 계산할 거고요. 다음으로는요, 아래쪽에 있는 BCD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서 두개 더해서 사다리꼴의 넓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그두 개의 넓이가 서로 어때야 되니까? 같아져야 되니까.
자, 그럼 첫 번째,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a 플러스 b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밑변의 길이를 b로 생각하고 d라는 점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려서 높이를 잡은, 즉, 선분 BC가 높이가 되는, A 플러스 B가 높이가 되는 그런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해 본 거. 그게 바로 너겠죠.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A 플러스 B. 그리고 노란색 삼각형은 어때요? 밑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 높이가 A니까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하고 쓰여지는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식이죠. 그래서 왼쪽식은 빨간 삼각형, 오른쪽식은 노란 삼각형의 넓이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서 2분의 1 b를 곱하면 2분의 1의 ab 그리고 2분의 1 b제곱하고 만들어지죠. 자, 저 앞에 있는 식이 2분의 1 ab 플러스 2분의 1 b제곱하고 만들어져요. 뒤에 있는 식은요, 2분의 1 a와 a 곱해진 거니까 2분의 1 a제곱. 자, 그리고 분배하면 2분의 1에 b와 a 곱하니까 2분의 1 ab라고 식을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빨간색, 여기까지가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두식 정리해 보면 2분의 1 ab와 2분의 1 ab를 더해서 ab라고 쓸수 있기 때문에 결국 빈칸 네모에 들어가야 될 것은 2분의 1의 a제곱이다라는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아까 이 주어져 있는 넓이 그게 뭐였습니까? AB에다가 2분의 1C제곱 더하는 거였거든요. 앞에 거 기억나세요? 여기 AB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죠. 거기에 2분의 1C제곱 더해주는 거였으니까. 따라서 2분의 1의 C제곱이라는 값과 2분의 1의 A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B제곱이라는 값이 같아져야죠. 양쪽에 AB는 동시에 있었으니까. 그럼 양변에 2를 동시에 곱해준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 된다라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유명한 증명은 아니지만 이렇게 도형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용해서도 우리 증명을 해볼 수 있었다라는 거네요. 자, 이제 빈칸에 가나에 알맞은 거 전부 다 채워봤죠? 가는 2분의 1 C제곱, 나는 2분의 1 A제곱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연습 문제 6번 봅시다. 이거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한 문제입니다. 세 변의 길이가 각각 다음과 같은 삼각형 중에서 직각 삼각형인 걸 모두 골라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직각 삼각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의 제곱에다가 24의 제곱을 더한 것이 26의 제곱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와, 26 곱하기 26, 676을 구하는 것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계산이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복잡한 계산들을 좀 가볍게 정리하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수라는 걸 체크하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자연수 순서쌍을 우리가 피타고라스 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자주 등장하니까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3, 4, 5, 5. 자, 이거 어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하면 5의 제곱 나타나니까요. 5가 빗변이 되고 3과 4가 나머지 두 변이 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는 숫자다라는 거죠. 즉, 3, 4, 5라는 숫자들이 여기에 보인다면 그럼, 아, 그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지. 괜찮은가요? 그럼, 4로 시작하는 거 있니? 5로 시작하는 거 있니? 6으로 시작하는 거 있니? 이런 거 확인해 봐야겠죠. 대표적인 것들 선생님이 몇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로 시작하는 거 있어요. 5, 12, 13. 자, 이런 숫자들 많이 보셨거든요. 그 다음, 6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요. 6으로 시작하는 건 여기 있는 3, 4, 5를 두배 해서 6, 8, 1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치? 두배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2분의 1배 해도 돼요. 같은 비율로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5, 12, 13을 가지고 10, 24, 26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면서 직각삼각형이 되는구나라는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나마나 기억,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해, 직각삼각형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됐죠? 자, 7로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7, 24, 25도 있고요. 8로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8, 15, 17도 있고요. 9로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9, 40, 41이 있거든요.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고, 그것들의 2배, 3배, 4배 한 것들, 혹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한 것들이 전부 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킨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계산을 너무 명쾌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 생각들 가지고 보면 기억 참입니다. 자, 12, 16, 18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앞에 있는 12와 16을 4로 나눈다면 3, 4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5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8cm가 아니라 20cm여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죠. 그래서 니은은 안 돼요. 자, 여기 있는 디귿은요. 3개 전부 다 4를 곱하면 3, 4, 5 하고 만들어지니까 여기 있는 너를 4분의 1배 해놓은 거다. 그래서 디귿, 참이다, 즉각 삼각형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있는 리을 2배 하면 3, 4, 4.8이니까 즉각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다라고 아주 가볍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자, 이 마지막 피타고라스 수 잘 메모하시고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새로운 분야 들어가죠. 기술 분야의 두 개의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과학 분야, 기술 분야의 글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이해를 하려면 노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또 만나는 그런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정말 흥미롭기는 한 것 같아요. 오늘 만날 두 개의 글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글은 과거에는 길이를 어떻게 댔을까?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니시 세계로의 초대, 나노 과학이에요. 아, 제목도 너무 거창하잖아. 그죠? 너무 멋있어. 자, 내용 또한 멋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리 읽어봤죠? 꼭 강의 듣기 전에 먼저 지문 내용 파악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글인지 만나보죠. 첫 번째 글과 관련된 독해 지식부터 살펴봅니다. 정의예요. 정의. 대상의 본질이나 뜻을 풀이하여 설명하는 방법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치? 우리 국어 시간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체로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식을 취해요. 정의를 활용하면 설명하려는 대상의 의미와 범위를 분명하게 밝혀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문에는 어디에 정의가 쓰였는가? 큐빗은 팔을 구부렸을 때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로 라고 해서 큐빗. 세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큐빗이라고 하는 대상의 범위와 의미와 범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길이를 어떻게 댔을까? 그러니까요. 지금처럼 뭐 자가 있지 않았던 시절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길이를 쟀을까? 봅시다. 역사적으로 길이에 관한 수많은 단위가 존재했다. 그랬겠죠. 자, 중심 화제 길이에 관한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위에 대한 정의는 종종 모호하고 부정확해서 상당수 단위는 그 뿌리가 같았지만 단위의 실제 값은 나라와 시대마다 제각기 그렇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량형의 통일, 그 되게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도량형의 통일, 그치? 하지만 어떤 시대에는 단위가 상당히 정밀한 수준으로 정의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사물들이 현대 기준에서 봐도 매우 정교한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럼 그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어떤 시대의 단위가 어떻게 상당히 정밀한 수준으로 정의됐고, 또 이를 통해서 만든 사물들이 지금 봐도 얼마나 정교한 건지 설명이 돼야 되는데, 뒤에 이어서 피라미드의 예가 나오죠. 자, 일단 여기까지 1문단 역사적으로 존재한 길이 단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집트 기자 지역의 대피라미드다. 자, 정교한 길이 단위를 활용한 사례예요. 피라미드는 그렇죠. 뭐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도 하잖아요. 너무 신기해. 그렇게 커다란 그 건축물을 어떻게 그 옛날에 기원 전에 말이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근데 심지어 정교하기까지 하다네요. 보죠. 기원전 2500년 무렵.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야? 한 4000년이 더 된 거, 4000년 더 넘었잖아요. 4500년 더 전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전이죠. 무렵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피라미드의 높이는 146.60m에 이른대요. 146.60m가 어느 정도냐면 아파트로 따지면 45층에서 50층 정도예요. 엄청나네요.

엄청나. 그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저는 15층에 살아요. 근데 우리 건물이 27층까지 있는데, 어? 45층에서 50층. 어마어, 정말 어마어. 산이야, 거의 산. 그죠? 이집트 정부는 1925년에야 대피라미드의 규모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2500년 무렵에 만들어진 그 피라미드에 대해서 최종 보고서를 그로부터 4500년이나 거의 지난 이후에야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이 보고서는 대피라미드가 얼마나 정확한 수치로 지어졌는지 말해준다. 자, 예를 들어, 예시죠. 피라미드의 정사각형 모양의 밑면에서 각 변의 길이를 살펴보면, 피라미드, 이 정사각형으로 대충 치면, 이 길이에요. 보면, 남쪽은 230.40m, 동쪽은 230.45m, 서쪽은 230.38m, 북쪽은 230.25m예요. 정말 거의 정사각형이죠. 이들 간의 길이 차가 고작 20cm밖에 나지 않는데요. 그때는 cm의 개념이 아예 없을 때잖아.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길이를 잴수 있었을까? 그것도 뭐 작은 것도 아니고 230m, 너무 여러분 100m 달리기 두 배, 그렇게 긴 길이를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잴수 있었을까 말이야. 자, 이 문단입니다. 정확한 수치로 건축된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알려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그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정밀하게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로열 이집트 큐빗이라는 정확한 자가 있었기 때문이래요. 자가 있었네. 아, 이름 또한 로열 이집트 큐빗이야. 로열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로 봐서 뭔가 왕족과 관련된 거 아닐까? 이는 당시 통치하던 파라오, 아, 그래서 로열이라는 말이 들었네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 손바닥 폭의 길이를 더한 거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에 손바닥 폭의 길이를 더한 길이. 이게 바로 로열 이집트 큐빗입니다. 이렇게 정의된 로열 이집트 큐빗의 길이는 화강암에다가 새겼어요. 이를 로열 큐빗 마스터라고 했고요. 피라미드 건축자들은 로열 큐빗 마스터를 바탕으로 나무나 화강석 재질의 자를 만들어서 건축 현장에서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자를 가지고 만든 거라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피라미드 건축 자들이 주로 자로 사용한 도구입니다. 자, 3문단에서는 고대 이집트의 길이 단위인 로열 이집트 큐빗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자, 이와 같이 신체를 사용한 사례는 서양의 길이 단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큐빗은 팔을 구부렸을 때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래요. 팔을 구부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큐빗의 반은 스팬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스팬은 손가락을 쫙 벌렸을 때, 엄지손가락 끝에서부터 새끼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이게 스팬이야. 그리고 스팬의 3분의 1을 팜이라고 했고, 이는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의 너비. 이네 손가락의 너비가 팜이라네요. 그리고 팜을 다시 4로 나눈 것을 디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팜이 네 손가락의 너비니까, 1디지트는 손가락 한 개의 폭과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아? 도대체 누구의 팔? 누구의 손가락? 이게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준은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큐빗은 2스팬이고 6팜이면 24디지트가 되는 거예요. 정말 신체를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했죠. 또한 발꿈치에서 발가락 끝까지의 길이에 해당하는 피트, 피트 우리도 알고 있는데 피트라는 단위가 있어. 이는 16디지트에 해당하고 12인치와 거의 일치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피트는 16디지트이며 약 12인치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3문단 과거에 활용한 다양한 길이 단위의 관계. 복잡해요.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막 헷갈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길이 단위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이처럼 예전에는 몸그 자체가 자였던 셈이네요. 특별히 자를 휴대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편리했을지 모르지만, 그치, 우리가 예상하기로 몸의 크기가 다 다른데. 사람마다 길이가 다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길이 역시 제각각이었다. 단위는 있지만 표준이 없는 거지. 누구, 어떤 사람의 손이냐, 어떤 사람의 신체냐, 그런 표준이 없어. 이는 다툼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빌미라는 말은 재앙이나 탈 따위가 생기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예시죠. 옷감을 사고 팔 때, 누구의 몸을 기준으로 삼느냐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사는 사람은 내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큼 줘야 돼! 하고 파는 사람은
그러면 아니에요. 제걸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만 드리면 돼요. 이러면서 다툴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제 표준을 정하면 되잖아요. 권력자의 신체 부분을 표준으로 삼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에선 파라오였듯이 이렇게. 자, 영국 왕가의 후손이었던 헨리 1세가 자신의 코에서 손가락까지의 거리를 1야드로 선포를 했대요. 1야드. 우리 야드라는 말 들어봤는데, 아, 이게 여기서 나온 거구나. 영국에서 권력자의 신체를 활용해 길이 단위를 정의한 사례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례였다. 자신의 코끝에서 팔을 뻗어 엄지손가락을 세운 곳까지의 길이를 야드로 정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뻗어.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세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길이가 1야드인 거죠. 이거를 센티미터로 바꾸면 91.44cm라고 합니다. 1야드가요. 자, 여기까지 오문단 길이 단위의 표준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영국의 길이 단위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재밌죠? 흥미로운 길이의 세계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현대의 이제 길이의 여러 가지 단위들이 만들어졌네요. 자, 스텝 2,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과거 서양에서 사용한 길이 단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는데, 알맞은 내용 넣어볼게요. 자, 고대 이집트로 갑니다. 로열 이집트 큐빗이라는 게 있어. 당시 통치하던 파라오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다가 손바닥 폭의 길이를 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만든 게 이제 로열 큐빗 마스터죠. 화강암의 색인 로열 이집트 큐빗의 길이인데, 이 피라미드 건축자들이 로열 큐빗 마스터를 바탕으로 해서 자를 만들어 가지고 건축 현장에서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밀하게 피라미드를 건축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 자가 있다고 해도 진짜 너무 정교하다. 피라미드 대단하죠? 자, 이어서 과거 서양에서 신체를 활용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해서 뭐 큐빗, 스팸, 팜, 디지트, 피트, 야드까지. 큐빗은 길이의 기준이 팔을 구부렸을 때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예요. 스팸은 다른 길이와의 관계, 큐빗의 2분의 1입니다. 길이 기준은 손가락을 쫙 벌렸을 때 엄지 손가락 끝에서부터 새끼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팜은 스팸의 3분의 1입니다. 기준은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의 너비고, 디지트는 팜의 4분의 1이 기준은 손가락 한 개의 폭입니다. 피트는 1피트가 16디지트이면서 12인치와 거의 같다 그랬죠. 길이의 기준은 발꿈치에서 발가락 끝까지의 길입니다. 자, 야드. 신체를 활용한 인물로 영국 왕가의 후손이었던 헨리 1세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기준은 코끝에서 팔을 뻗어 엄지손가락을 세운 곳까지의 길이, 1 야드로 정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죠. 자, 이어서 스텝 3, 1번 문제 봅시다.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요. 영국의 헨리 1세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객관적 표준을 제시했다? 객관적 표준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자신의 코에서 손가락까지의 거리를 1야드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적인 지표잖아요. 때문에 맞지 않네요. 넘어갑니다. 로열 큐빗 마스터, 로열 이집트 큐빗을 세분화한 단위체계였다? 세분화했다기보다는 로열 이집트 큐빗의 길이가 이제 로열 큐빗 마스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세분화는 아니지. 세분화는 나눴다는 건데. 나누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틀렸고. 자, 3번. 과거 이집트와 영국에서는 권력자의 신체 부분을 표준으로 삼아 길이의 기준을 삼았다. 맞나요? 그치? 3번이 맞아요. 과거 이집트에서는 권력자 파라오, 영국에서는 왕족 후손이었던 누구? 헨리 1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3번이 맞네요. 자, 4번. 대피라미드 건설에 활용된 로열 이집트 큐빗은 파라오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가 아니고,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 손바닥 폭의 길이를 더했잖아요. 그래서 4번 내용 틀렸고. 대피라미드 건축자들은 피라미드 건설에 활용할 기본 단위의 값을 새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를 만든, 새로 정한 건 아니죠. 당시에 뭐가 있었다고? 로열 이집트 큐빗이라는 정확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지, 새로 정해서 자를 만들었다는 설명은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됐나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보기는 위클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위클과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이 큐빗과 유사한 길이로 볼수 없는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12판부터 48디지트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 비문학 공부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 수학이에요. 자, 이제부터 숫자 계산입니다. 잘 보세요. 1큐빗은 2스팬이라고 했죠? 근데 1스팬이 3팜이야. 그럼 2스팬은 6팜이죠. 그치? 그리고 1팜이 4디지트잖아. 1팜이 4디지트니까 6팜은 6을 곱하면 6, 4, 24디지트예요. 맞아? 근데 우리는 2큐빗을 찾는 거잖아. 그럼 곱하기 2하면 되겠죠? 2큐빗은 4스팬이고, 2 곱하면 12팜이고,
그리고 1을 곱하면 48 디지트예요.

맞아? 자, 그러니까 이큐브과 같은 것. 12팜, 맞죠? 그 다음에 사스펜, 맞죠? 그리고 48디지트,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피트와 인치, 이 관계만 보면 됩니다. 여기 뭐라고 나왔어? 1피트는 16디지트이며 12인치와 비슷하다 그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 이큐빗을 찾아야 돼. 이큐빗은 48디지트라고 했어. 16디지트와 48디지트의 관계는 3배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 곱하기 3 하면 48디지트. 즉, 이큐빗이에요. 그러면 역시 곱하기 3을 해봐. 여기도 곱하기 3을 하면 36인치가 나와요. 그럼 이큐빗은 36인치라는 거지. 36인치 맞잖아요. 그럼 피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역시 곱하기 3을 해보면 3피트가 2큐빗이구나 나온다고. 근데 2피트다라고 나왔으니까 이 설명이 틀린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어휴, 안 틀리고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문과인지라 이 숫자가 나오면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계산을 할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집중해서 문제를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먼저 지문으로 분석하는 시각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갑자기 내부 상자와 외부 상자 내용이 나왔는데,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면, 자, 상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상자가 겉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 상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니까. 자, 이번에는 두 개를 쌓을 거예요.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높이 두 개. 그러면 총 상자의 개수는 8개예요. 다 보이고 있죠? 여기 다 보이잖아요. 내부 상자는 없습니다. 안 보이는 상자가 없어요. 그지? 자, 이번에는 가로, 세로, 높이에 3개씩을 쌓을 거예요. 그러면 27개의 상자가 만들어지는데, 겉으로 보이는 건 26개예요. 이 가운데 여기, 얘하고 여기 바닥 사이에 있는 요 가운데 상자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 내부 상자가 돼서 안 보여. 자, 4개씩을 쌓아볼까요?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돼서 가로, 세로, 높이 64개가 됩니다. 여기서 겉으로 보이는 상자는 56개예요. 안 보이는 상자, 요 안에 들어있어서 아무래도 안 보이는 상자는 8개예요. 자, 이번에는 10개씩 쌓아볼게요. 가로, 세로, 높이 10개씩을 쌓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겉으로 보이는 상자는 488개고, 내부, 안 보이는 상자가 512개예요.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상자를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표면 상자의 비율, 겉으로 보이는 상자의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비율이 낮아진다는 거야.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배경지식으로 알고 가면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지문에 나오죠. 자, 미시세계로의 초대, 나노과학입니다. 미시세계가 뭐죠? 아주 작은, 원자 뭐 이하의 세계. 이런 세계가 미시세계죠. 자, 여기서 발전된 과학이 바로 나노과학입니다. 참 과학자들은 대단해. 아,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것까지.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이제 발견, 발명들이 막 이루어져요. 봅시다. 나노과학은 나노미터급의 나노미터급 크기의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나노과학 중심 화제입니다. 나노미터는 어느 정도냐? 1나노미터는 1미터에 10억 분의 1이래요. 1미터가 어느 정도 될까? 한이 정도 될까요? 이걸 10억 개로 나눈 것 중에 한 개야. 그 크기의 물질을 연구하는 게 바로 나노과학이랍니다. 과학자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과학자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 멋있지 않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질이 나노 크기로 작아지면 물질의 광학적 성질인 색깔, 자기적 성질, 전기적 성질, 녹는 점, 촉매 활성도 등 거의 모든 성질이 변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난데, 내가 나노미터급으로 작아지면 내가 아닌 게 되는 거야. 다른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유용해진다고 합니다. 나노물질의 특징이죠. 자, 그렇다면 나노, 즉 크기가 극도로 작아진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이러한 다양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궁금합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겠죠. 자, 1문단은 나노과학의 개념, 나노물질의 특성까지 나와 있네요. 특징까지 나와 있어요. 이어서 봅니다. 자,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이건 나노 입자의 구조상 특징에 기인한다고 해요. 우리 앞에서 봤던 표면 상자, 내부 상자 이제 떠올려야 됩니다. 나노 입자는 표면 원자가 내부 원자보다 훨씬 많대요. 이 구조는 되게 특이한 구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상자를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어떻게 됐어요? 표면 상자 비율이 적어지죠. 그 말은 뭐냐면 표면 원자 비율이 적어진다는 거야. 근데 나노급으로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표면 원자가 더 많아져. 그 이제 특이한 거죠. 일반적인 물질하고는 다른 모습이니까.
그래서 나노물질의 특성이 나타난대요. 정육면체 상자 하나를 놓아둘 경우 이 상자는 전체가 외부에 노출된다. 가로, 세로 높이에 각각 두 개씩 여덟 개를 쌓았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 앞에서 봤죠? 그러나 가로, 세로 높이에 각각 세 개의 상자를 쌓으면 가장 내부

커지는 상자 하나는 외부에서 볼 수가 없어요. 내부에 이제 가려져 있게 되는 거죠. 물질이 커지면 보이지 않는 내부가 많아진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물질이 작아지니까 겉으로 드러난 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지. 4개씩 쌓으면 8개의 상자가 안 보이고 56개의 상자가 보인다. 이게 나노 입자의 구조상 특징을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자를 원자로 생각을 해보면 원자는 물론 정육면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상자를 쌓는 것처럼 3차원 구조를 이루면서 다른 원자들과 결합, 연결되어 있죠. 원자는 표면에 노출된 것과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것의 에너지가 서로 다르대. 이게 핵심인 거지. 겉으로 드러난 것과 내부에 있는 게더 서로 달라. 수많은 원자가 층층이 쌓여 연결된 일반적인 물질, 우리 사람 같은 큰 물질, 거시적인 물질은 내부 원자의 비율이 훨씬 높고 표면 원자의 비율은 낮아요. 이게 이제 상자 쌓기와 비교를 해보면 보이지 않는 내부 상자가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 원자의 에너지는 무시되고 내부 원자 에너지에 의해서 물질의 성질이 결정이 되는데, 더 많으니까, 어? 근데 물질이 나노 크기로 작아지면 표면 원자의 비율이 매우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가 되고, 그러니 큰 덩어리 상태였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상자 쌓기와 비교해보면 보이는 외부 상자가 많아진 것과 같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노 크기로 작아지면 광학적 성질, 무슨 성질, 무슨 성질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자, 3문단 나노 입자의 구조상 특징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금덩어리를 나노 단위로 작게 잘라. 그럼 색깔이 바뀐대요. 광학적 성질이 달라지는 거죠. 자, 7. 요게 이제 나노미터의 단위 이렇게 써요. 7나노미터의 금입자는 빨간색이래. 5나노미터의 금입자는 초록색이고, 3나노미터의 금입자는 파란색이래. 자, 이렇게 금덩이를 나노 단위로 잘랐을 때 광학적 성질이 달라집니다. 최근 광고에서 TV에 적용했다는 퀀텀닷, 양자점. 이름도 너무 멋있어. 퀀텀닷. 자, 이것은 이처럼 나노 단위의 크기가 되었을 때그 크기에 따라 다양한 색을 띠는 물질의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입자 크기에 따라 다른 색깔의 빛을 띠는 나노 반도체 형광 물질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TV에 이걸 벌써 적용을 해버렸네요. 한편 금덩어리를 나노 단위로 작게 잘라 놓으면 녹는 점도 변해요. 금덩어리는 1063도씨에서 녹는데 7나노미터의 금입자는 1000도씨, 2나노미터의 금입자는 27도면 녹아버려. 또한 자기적 성질도 변해. 산화철을 나노미터 단위로 작게 만들면 평소에는 자성이 없어요. 자성이 안 붙어. 근데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자성을 띠는 초상자성 물질이 된대.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자석에 붙는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적인 성질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리화학적 변화, 그리고 산화철을 잘랐을 때 나타나는 물리적 변화에 대한 설명이 예를 들어서 쫙 나와요. 아, 이렇게 나노 크기가 되면 여러 가지가 바뀌는 거다. 나노 물질의 자기적 성질은 MRI나 CT 촬영의 조형제 개발에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 정말 과학 만세, 기술 만세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3문단 나노물질의 다양한 성질 변화와 활용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어요. 재밌죠?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응? 나노 크기로 다른 것들도 말이야. 다른 일반적인 다른 또 다른 물질도 나노 크기로 작아지면 또 뭐가 달라질까? 이걸 또 산업에 어떻게 이용하는 걸까? 궁금할 수 있죠? 자, 우리는 궁금증은 잠깐 뒤로 하고 문제 보겠습니다. 스텝 2, 3번 문제. 일반적인 물질과 나노물질.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질은 좀 큰, 나노물질은 아주 작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반적인 물질은 내부 원자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우리 상자 많이 쌓았을 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표면 원자의 비율은 매우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원자 에너지에 의해서 물질의 성질이 결정이 되는데, 자, 이것을 나노물질로 크기를 아주 작게 자르게 되면 표면 원자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상자를 덜 쌓았을 때 생각하시면 되죠.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표면 원자의 에너지를 무시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큰 덩어리일 때와 다른 성질을 갖게 되는데, 자, 이제 각각 어떤 성질인지를 예를 들어서 보면, 금은 일반적으로 황금색이죠. 1063도씨에서 녹아요. 그런데 7나노 입자의 금은 빨간색이고, 5나노 입자는 초록색이고, 3나노 입자는 파란색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녹는 점도 7나노 입자는 1000도씨에서 녹고, 2나노 입자는 27도씨에서 녹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산화철 보면 평소엔 자성이 없는데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자성을 띠는 초상자성 물질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물질의 거의 모든 성질이 변하고 산업적으로 유용해진다. 나노물질이 됐을 때. 그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나노과학이다. 나노과학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볼게요.

화학방물질을 사용한 기기다라는 설명, 3문단. 금 입자를 2나노미터까지 작게 만들면 일반적 크기의 금덩어리와 녹는 점 바뀐다는 거 우리 방금 전에 정리했었죠? 역시 4문단. 물질을 나노 단위로 줄이면 원래 물질의 특성이 변하고 산업적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른 설명들이 나왔어요. 1문단과 4문단에서 모두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 참고할 때 보기에 가와 나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걸 묻고 있습니다. 보기 볼까요? 이산화 타이타늄은 자외선 차단제나 화장품 등으로 쓰인다. 이산화 타이타늄을 나노 크기로 만들면 빛을 받아 다양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 광촉매가 된다. 즉, 나노 이산화 타이타늄. 그러니까 얘가 일반적 크기의 타이타늄이면 얘는 아주 나노 크기로 작게 자른 타이타늄인 거죠. 빛과 물을 만나면 공기 중에 먼지, 유해물질이나 때에 들어있는 유기분자를 분해한 후 그것을 다시 공기 중으로 날려보낸다. 나노 이산화 타이타늄의 이런 성질을 이용하여 비만 맞아도 깨끗해지는 건물 코팅제, 더러워지지 않는 창문 등이 개발되고 있다. 기술 만세, 여러분. 야, 비만 맞아도 깨끗해진대요. 비 맞으면은 건물이 더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비만 맞아도 깨끗해진대. 더러워지지 않은 창문이래. 아, 나오면 사겠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자, 가는 일반적인 물질이고, 나가 나노 물질이에요. 맞아?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보죠. 가의 전기적 성질이 물리적으로 바뀌면 나와 같은 물질을 얻을 수 있어요? 전기적 성질을 바꾸면 나노가 돼요? 아니죠. 나노 크기로 작아지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적 성질하고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작아지면 전기적 성질이 달라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맞지 않고요. 우리 맞는 거 찾는 거죠. 자, 나의 크기가 극도로 작아지면 가와 같은 물질의 덩어리가 되겠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가가 일반적 물질이고, 이게 나노 크기로 작아진 게 나잖아요. 그래서 역시 설명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가를 나와 비교할 때, 가는 내부 원자의 특성에 의해 물질의 성질이 결정되겠군. 4번은 나를 가와 비교할 때, 나의 입자는 내부 원자의 비율이 높고 표면 원자의 비율이 낮겠군인데, 자, 1문단 보세요. 물질이 나노 크기로 작아지면 표면 원자의 비율이 높대요. 그러니까 나의 경우에 표면 원자의 비율이 높은 거죠. 그럼 가의 경우는 어때요? 나노 크기로 작아지기 전이니까 내부 원자의 비율이 높겠죠.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설명은? 그렇죠. 3번임을 알수 있습니다. 가는 내부 원자의 특성에 의해서 내부 원자 많으니까 결정이 되는 거죠. 4번은 나는 내부 원자의 비율이 높은 게 아니고 표면 원자의 비율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와 나는 모두 빛과 물을 통해 다양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 광촉매로 활용되겠군. 자, 보기에 보시면 뭐라 그랬죠? 이산화 타이타늄을 나노 크기로 만들면 광촉매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와 나 모두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나의 대한 설명인 거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어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휘는 추정. 추정은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함입니다. 기원전 2500년 무렵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대. 그러니까 2500년, 기원전 2500년 무렵에 건축됐을 것이야 라고 미루어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언제 만들었다 기록 없으니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어휘는 기인하답니다. 어떠한 것에 원인을 두다. 이 인자가 이제 원인 할때 인자죠. 그래서 지문에 보면 이는 나노 입자의 구조상 특징에 기인한다. 이는 나노 입자의 구조상 특징에 원인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다양한 어휘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비문학 독해를 통해서 많은 어휘들을 정말 익혀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비문학 제재를 공부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할수 있는 또 방법이 돼요. 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어휘력이 정말 이렇게 성장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분야의 두 개의 글과 함께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역시 이어지는 내용, 기술 분야의 또두 개의 글인데요. 인공지능과 신경망 이론, 또 생체 인식 기술의 발전인데 역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면서 아주아주 아주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꼭 먼저 읽어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20일 완성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2학년 과학 정말 잘하고 싶은데, 핵심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 오세요, 오세요. 너무너무 잘 왔습니다. 우리 딱 20강만에요. 2학년 과학 완전 정복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OT 보고 오셨나요? OT에서 우리 강의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안내했거든요. 그거 잘 보시고, 뭐 여러분 마음 단단하게 먹은 다음에 바로 오늘의 공부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공부는요, 질문을 확인하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질 질문 영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비커 두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달걀입니다. 깨끗한 물 가지고 왔고요. 하나는 소금물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달걀을 한번 톡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랬더니 지금 얘 가라앉네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소금물에 이렇게 넣어볼 거거든요. 오, 그랬더니 떠요. 도대체 이거 왜 그러는 것일까? 바로 오늘의 질문이거든요. 똑같은 달걀이 물과 소금물에서 가라앉고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이 질문에 대한 답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공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정의로부터 우리는 출발합니다.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이 여러 가지 성질 중에 딱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제 손에요, 뭔가 흰색 고체 가루예요. 100g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요, 이게 설탕을 얘기하는 건지 소금을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 맞추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아,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 특성을 딱 들었을 때 아, 너 소금이구나. 너 설탕이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물질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면 각 물질을 구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요. 석영이라고 하는 거 봤더니 육각기둥의 모양을 가지고 있대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 또 보니까요. 황은요, 노란색을 띠고 있대요. 아, 그러면 겉에 보이는 색깔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물질의 특성이 될수 있겠구나. 또 보시면요. 식초라고 하는 것은 시큼한 냄새가 난대요. 아, 냄새. 또 소금을 물에 녹여서 유리막대에 찍어 혀끝에 대어보니 짠맛이 난대요. 아, 맛도 있겠구나. 그 다음 보니까 소금은 거칠고 밀가루는 부드럽대요. 또 보니까 석고는요, 손톱으로 긁힐 만큼 무르대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겉보기 성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우리 이 겉보기 성질만을 이용해서 각 물질을 구별하려고 하면 이게 어떤 물질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함부로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겉보기 성질 말고 물질의 특성인 오늘 밀도가 무엇인지, 그리고요,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용해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녹는 점, 어는 점까지 정확한 정의들 한번 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큰 틀부터 정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특성 공부할 거예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성질 중에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래서요, 이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하면 그 물질의 종류가 같다, 그 물질의 양에는 관계가 없어요. 100g 있든지, 200g 있든지, 300g 있든지, 그 양이랑 관계없이 같은 물질이다? 그렇다면 그때는 물질의 특성이 같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바로 이 물질의 특성 중에 첫 번째, 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요, 질량에 대한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질량은 뭐냐면 물질 고유한 양이에요. 제가 여기에 흰색 꽃에 100g 가지고 있습니다. 200g 가지고 있습니다. 300g 가지고 있어요. 이 물질이 뭔지 한 번에 알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저기 제가 어떤 물질을요, 100ml 가지고 있어요. 200ml 가지고 있어요. 300ml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피를 가지고, 부피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얘기해요. 이거 가지고는요, 그 물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부피로 나눠준 값, 즉, 여러분 편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똑같은 부피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질량이 많은 거야? 그 안을 들여다볼 때,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게 얼마나 빽빽한 거야? 그걸 우리는 바로 밀도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멋있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요거 이제 앞으로 읽는 방법 우리 공부하는 겁니다. 밑에 있으면, 단위 부피당, 단위 부피가 도대체 뭐야? 똑같은 부피당,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똑같은 부피당, 거기에 해당하는 질량. 우리는 그것을 밀도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물질의 특성 생각해 보시면 질량이 물질의 특성 될수 있습니까? 질량은 될수 없어요. 부피가 물질의 특성 될수 있습니까? 부피도 될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하는 그 밀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양이랑 관계 없다는 거야. 양이랑 관계 없이요. 그냥 그 물질이 같다라고 하면 그 물질의 밀도가 같은 것입니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단위요. 암기하지 않을 겁니다. 유추해 볼게요. 질량의 단위 우리 어떤 거 쓰죠? 그렇죠. 그람 혹은 킬로그램 이런 거 사용합니다. 부피는요, 우리가 세제곱센티미터 혹은 밀리리터 혹은 세제곱미터, 리터 이런 거 사용하죠. 그러니까 단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밀도의 단위는 그래서 그람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람 퍼 밀리리터,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런 단위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우리 실험으로도 밀도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일단 질량을 측정해야겠네요. 그렇죠. 우리 질량은 저울로 그냥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정했던 값이 2.5g이라고 측정이 되었네요. 그럼 이제 우리 부피 구하면 되죠. 얘가 만약에 고체다라고 하면 우리 부피 구할 줄 알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되죠. 근데 이러한 고체 물질의 부피를 또 구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 지금 눈금 실린더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물을 넣습니다. 측정했더니 지금 여기를 읽어주시면 되죠. 17ml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고체 물질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고체의 부피만큼 늘어나게 될 거예요. 측정했더니 22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 늘어난 5ml가 바로 이 고체 물질의 부피가 되는구나. 그럼 질량을 부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바로 2분의 1, 그 0.5가 되겠죠? 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질량도 부피도 물질의 특성이 될수 없어. 그런데 질량을 부피로 나눈 밀도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이 같다면 그 특성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물질의 특성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밀도가 작다라고 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거고요. 밀도가 크다라고 하면 가라앉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여기에서 밀도를 비교해라라고 한다면 제일 밑에 있는 E가 밀도가 가장 클 것이고, 그 다음이 D가 될 거고요. 그 다음 C, 그 다음 B, 그 다음 A가 될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 밀도를 비교해 줄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들의 밀도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가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고체 상태 가지고 왔습니다. 각각의 밀도값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봤더니 대체로 고체의 밀도가 액체보다는 액체의 밀도가 기체보다는 크구나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는데, 딱 보다면 어디가 하나 탁 걸려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요. 물과 얼음의 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물 얼려 보신 적 있죠? 냉동고에 딱 얼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부피가 물의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부피가 얼리면 액체가 고체가 될때 증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밀도를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부피, 질량, 이렇게 나타내요. 그럼 지금 얼음이 될때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밀도를 나타내는 D예요. 그 값은 작아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고체가 되면서 작아지는 이 예외적인 것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체의 경우에는요, 이 부피라고 하는 것이 온도와 압력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기체의 경우에는 밀도를 표시할 때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 주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질문 보면요, 왜 도대체 똑같은 달걀인데 뜨고 가라앉는 것일까라고 얘기했었는데, 바로 그렇죠. 밀도 차가 있었기 때문이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바로 여기에 보면 달걀이라고 하는 거. 처음에요, 여기에 지금 달걀 우리가 한번 보면, 아까 영상에서는 동일한 달걀을 가지고 실험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얘네 동일한 달걀이 아니고요, 어떤 달걀은 오래된 달걀이고, 어떤 달걀은 신선한 달걀이에요. 이거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래된 달걀은 그 안에 기체가 발생하면서 밀도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런 소금물에 넣어주게 된다면 밀도가 큰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게 되는 거고요. 좀 오래된 달걀은 떠오르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밀도 차에 의해서 신선한 달걀을 골라낼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런 밀도라고 하는 거,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떠오르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 밀도와 관련된 현상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벌써 우리 물질의 특성 첫 번째가 끝이 난 겁니다. 할 만하시죠? 이제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특성 중에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용해도예요. 이 용해도 왜 이렇게 어려워하나 봤더니 용어 자체가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먼저 이거부터 정리합니다. 자, 여기에요. 제가 물 가지고 왔어요. 물은요, 무언가를 녹이는 물질로 작용할 겁니다. 지금부터 무언가를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할 거고요. 여기다가 뭔가를 넣어줄 거예요. 예를 들어 설탕을 넣어준다라고 하면 설탕은 녹는 물질이죠. 녹는 물질은 용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용매의 용질이, 즉, 물에 설탕이 녹아 들어가는 현상이 있죠. 우리는 그 현상을 용해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1학년 때 공부했던 융해와는 다른 거예요. 융해라고 하는 것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를 얘기했던 거고요. 그거 아니고, 지금은 이 용매에 용질이 녹아 들어가는

가는 현상을 용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탕물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고, 만약에 내가 녹이는 물질 용매를 물을 사용했다, 그러면 물 숫자를 써서 우리는 그것을 수용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도대체 얼마나 녹아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용해된 정도 용해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용해도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해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녹아 들어간다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럼 기준이 중요해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겁니까? 아, 그럼 녹이는 물질이 있었죠. 그 녹이는 물질 지금부터 100g 이렇게 얘기합시다. 물 100g에 계속 녹여요. 그래서 최대로 넣어 얼마나 녹일 수 있어? 그것을 그람수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용해도입니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피자 좋아하세요? 선생님요, 컨디션 좀안 좋을 때 있잖아요. 컨디션 안 좋을 때 선생님 피자 굉장히 좋아하는데, 피자 한두 조각 먹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얼마나 먹냐면, 평상시에 보통 한세 조각 먹어요. 근데 컨디션 완전 좋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요, 한 다섯 조각도 먹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피자 조각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 이 용매도요, 컨디션에 해당하는 거. 선생님한테 컨디션이었던 것이 용매한테는 무엇이냐? 바로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도대체 너 온도가 몇 도야? 선생님 컨디션이 좋으면 피자 조각 많이 먹는 것처럼 온도가 높으면 용매 100g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컨디션 완전 안 좋아요. 선생님 두 조각 정도 먹으면, 아, 나 이제 배부르다, 포만감을 느낀다고요. 근데 컨디션 보통인 날한세 조각 먹으면 포만감 느껴요. 아, 나 컨디션 완전 좋은 날한 다섯 조각 먹으면 포만감 느껴요. 따라서 각각의 컨디션, 즉 각각의 온도에서 너 얼마만큼 가득가득 가질 수 있어? 그 가득가득 있는 점을요, 우리 구해서 쭉 점으로 찍어요. 그런 다음에 선으로 쭉 연결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것을 용해도 곡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용해도 곡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가득가득 가지고 있는 상태죠. 우리는 그 상태를 바로 포화 상태입니다 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선 아래 영역들은 어때요? 네, 나 지금 컨디션 완전 좋아서 원래는 피자 다섯 조각까지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세 조각까지 먹은 상태. 그럼 뭐예요? 나 아직 만족이 안 되는 상태. 아니 불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선 아래의 점들은 모두 불포화 상태입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선 위에는 어떨까요? 아, 내가 컨디션 보통인 날 있잖아요. 컨디션 보통인 날나 피자 세 조각 먹으면 완전 배부른데, 내가 좀 욕심내가지고요, 한 조각 더 먹은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아, 나 과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내가 한 조각 더 먹은 상태. 과식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과포화 상태입니다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과식해요. 그러면 선생님 꼭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그 마지막에 먹은 그한 조각 먹지 말걸. 그거 그대로 뱉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그런 것처럼 그 온도에서 나는 최대한 요만큼 100g 녹일 수 있는데, 내가 150g 녹였어요? 그럼 과포화된 상태죠. 과포화된 양만큼은 다시 고체 상태의 물질로 뱉어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석출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여러분 피자 생각해보면 그래프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해석하는 거첫 번째는 반드시 그 물질의 상태를 파악하세요. 과포화인지, 포화인지, 불포화인지.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요, 문제 속에서 변화를 줄 겁니다. 대부분은 어떠한 지점을 줄 거예요? 불포화인 상태 D점을 줬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내가
냉각시켰습니다라고 하면 냉각? 아,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거구나. 내 컨디션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포화의 상태에 도달할 거고 더 냉각합니다라고 한다면 과포화 상태로 가겠죠? 그럼 과포화된 양만큼은 석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우리한테는 석출량을 물어보게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용해도 각각 고체와 기체에서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용해도 앞에서 우리가 용매 100g에 너 최대한 얼마나 녹일 수 있어? 이거 기준이 용매, 녹이는 물질이었다라는 거잘 신경 쓰시면서 너 녹는 물질, 용질 얼마나 녹일 수 있어? 그 용질의 그람수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물질들마다 다 각각의 온도에서 너 최대로 얼마나 녹일 수 있어? 그거 다 구해가지고 점으로 찍어요. 그래서 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용해도 곡선입니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보면 대체로 이 고체 물질들 온도가 올라가니까 컨디션 좋아지니까 녹이는 양, 즉 용해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따라서 고체의 경우에는요, 온도가 높아진다면 대부분의 용해도가 높아진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반면 압력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이 고체의 용해도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고체의 용해도 곡선 얘기하는 거였어요. 고체 상태. 그럼 이번에는 기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체. 기체가 잘 녹아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탄산음료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어떨 때 탄산음료, 아, 맛있다! 라고 느끼죠? 네, 톡 쏘는 맛이 강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청량감을 느끼고 싶을 때이 탄산음료 먹잖아요. 그럼 이톡 쏘는 맛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그 안에 기체가 잘 녹아져 있어야 돼요. 즉, 용해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탄산음료 어떻게 해서 먹어요? 여러분, 탄산음료 데워가지고 끓여서 먹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차갑게 먹는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뚜껑이 따져 있는 탄산음료가 좋아요? 아니면 내가 새롭게 따는 게더 맛있어요? 그렇죠. 뚜껑이 닫혀 있는 온도가 낮은 냉장고에 있는 탄산음료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왜요? 바로 그 조건이 이요 기체가 잘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왜 어려워하냐면 여기서 기포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럼 기포는 뭐냐면 여러분, 이 액체에 기체가 녹아 있지 못하고 날아가니까 기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포가 많아졌다? 아, 용해도가 감소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A, 그리고 C, 그리고 E를 볼게요. 다 마개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 압력은 동일한 상태에 온도가 얼음물, 상온의 문, 물, 그리고 50도의 물. 온도가 높아지니까 기체의 용해도, 기체 잘 녹아있지 못하고 날아가겠죠? 날아가니까 기포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되셨어요? 그러면 기체의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진다? 그럼 기체 잘 녹아있지 못하죠? 오히려 용해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기포가 많아지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체의 경우에는 이제 압력 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A와 B 요렇게 두 개를 보면 온도가 똑같은 상태에서 아, 마개가 닫혀 있는 것이 기체가 잘 날아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눌러주는 거겠죠.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해봐도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해봐도 마개가 있는 것, 즉 압력이 높아야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지는 거고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기포가 발생하는 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라고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고 이 용해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벌써 두 번째 용해도도 뜻이 났어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물질의 성질 중에 바로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끓는 점, 말 자체예요. 액체에다가요, 우리가 열 에너지 줄 겁니다. 자, 여기 계속 열 에너지 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의 쓰임을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 열 에너지가 온도 변화에 쓰일 수 있구나. 두 번째는요, 우리 이미 공부한 거. 그렇죠. 바로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여기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을 가열할 건데, 절대로 에탄올은 직접 가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데우고, 데워진 물을 통해서 에탄올의 온도를 높이는 물중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도 에탄올이 한 번에 끓어오르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끓임 쪽 이라고 하는 작은 돌덩어리, 돌잔치, 돌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한 번에 끓어오르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온도계로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온도가요, 정말 쭉쭉쭉쭉쭉 올라가요. 왜요? 가해준 열 에너지가 온도 변화하는 데 쓰였기 때문이죠. 액체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특정 온도에 탁 도달하면 가해준 열 에너지가 모두 다 상태 변화하는 데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거고, 상태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 다 썼어요. 그러면 온도 올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이렇게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바로 끓는 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면 끓입니다. 1인분 끓여도 물은 100도씨에서 끓여요. 2인분 끓여도 물은 100도씨에서 끓여요. 3인분을 끓여도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그런 것처럼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그 물질이다라고 하면 끓는 점은 동일한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다만 외부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더라. 그리고 정말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른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물질이 같으면 진짜 끓는 점은 같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수 있죠. 그래서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에탄올, 둘다 에탄올. 근데 지금 양이 다르죠? 얘는 하나는 10ml, 하나는 20ml예요. 그럼 정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78도로 동일하지만 양이 작으면 그렇죠. 그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고, 양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해가 되면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또 다른 상태 변화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제가 고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가열해 줄게요. 그럼 열 에너지가, 그렇죠. 고체의 온도 를 높이는데 열 에너지 써요. 그러다가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이제 그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 쓰니까 온도가 일정해지죠? 거기를 우리는 바로 녹는 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 액체로 변하게 되면 다 계속 가해주는 열 에너지를요. 그 액체의 온도 변화하는데 쓰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다시 여기서 냉각해 줍니다. 그럼 액체였는데 액체 온도 올라가다가 냉각하니까 액체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계속 낮아져요. 나는 냉각하고 있으니까 열 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하죠. 근데 이 상태 변화할 때열 에너지 방출하거든요. 그럼 나는 열 에너지 뺏고 있었는데 상태 변화하면서 열 에너지 내놓으니까 그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따라서 그 지점을 우리는 어느 점입니다라고 불러주시면 되고, 모두 고체로 바뀌었어요. 나는 계속 열 에너지 뺏고 있었으니까 고체의 온도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것처럼 고체가 액체가 되면서 일정해지는 온도 구간을 녹는 점, 그리고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일정해지는 온도 구간을 어는 점. 만약에 순수한 물질이었다라고 한다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을 것입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었다라는 점까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 어려울 것 같았지만,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까지 이거 물질의 양을 관계 없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여러분이 평가 보려고 하면 떨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 빈칸 채워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0: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오늘은 수학 새로운 단원 5단원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4단원 퀴즈는 4분의 3과 6분의 7의 공통분모가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찾았나요? 그렇죠. 정답은 바로 12였습니다. 이 12라는 수는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4와 6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 우리는 공통분모를 구할 때 두 분모의 공배수를 이용하는데 그중 가장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최소 공배수인 12를 구했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우리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부할 내용 소개할게요. 오늘은 핵심 정리와 확인 문제를 통해서 5단원에 필요한 개념들 정리하고 그 뒤에 단원평가 1회 20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핵심 정리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예, 교재는 84쪽이고요. 우리 수학 5단원 같은 경우에는 수학 4단원의 연장선이다라고 보면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4단원에서 연습했던 분수의 통분 있죠. 이 통분만 잘할 수 있으면 5단원은 그냥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봅시다. 첫 번째는 진분수의 덧셈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진분수를 덧셈할 때 분모가 다를 경우에는 두 분모를 통분해서 분모를 각게 맞춰준 다음에 덧셈을 할 때 분모는 그대로 쓰고 분자끼리 더해서 분자의 위치에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분이 필요할 경우 약분해서 정답은 기약분수로 나타내준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해서 더해도 괜찮습니다. 계산 결과가 이렇게 12와 12분의 19와 같이 가분수로 나올 경우에는 1과 12분의 7과 같은 대분수로 바꿔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대분수도 덧셈을 하게 되죠. 통분한 후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와 12분의 3, 1과 12분의 8 더하기 할 때 2 더하기 1, 3 써주고 12분의 3 더하기 12분의 8 계산해서 12분의 11을 써주고 합해주면 3과 12분의 1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2와 4분의 1을 4분의 9로, 1과 3분의 1을 3분의 5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대분수로 바꿔서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뺄셈도 어렵지 않아요. 뺄셈도 마찬가지로 분모 같게 통분해서 그대로 빼주고 약분이 필요한 경우 약분해주면 됩니다. 대분수의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통분한 후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빼고 또는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해도 돼요. 자, 그런데 5단원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분수끼리 혹시 뺄 수 없을 때에는 자연수 부분의 1을 분수로 바꾸어 계산하기라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만 잘해도 우리 친구들이 5단원의 웬만한 어려운 문제는 거의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4와 2분의 1 빼기 1과 5분의 3을 계산하기 위해서 통분했어요. 4와 10분의 5 빼기 1과 10분의 6으로

빼고, 그래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빼려고 봤더니 10분의 5에서 10분의 6을 뺄 수가 없지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자연수 사이에서 1만큼을 받아 내림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자연수 2일이 10분의 10으로 쓸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4를 3으로 적어주고, 10분의 10에 10분의 5를 합해서 10분의 15로 적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3과 10분의 15에서 1과 10분의 6을 빼줄 수 있죠? 자연수, 자연수끼리 빼고, 10분의 15 빼기 10분의 6은 10분의 9니까 2와 10분의 9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고, 나머지 부분은 4단원에서 공부했던 이 통분만 잘할 수 있어도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확인 문제, 마지막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에 4번. 4와 11분의 2 빼기 1과 4분의 3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통분부터 해줘야 돼요. 44로 통분할 수 있죠. 44분의 8 빼기 1과 44분의 33입니다. 자, 아까 말했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연수, 자연수끼리, 분수, 분수끼리 빼려고 봤더니 44분의 8에서 44분의 33을 뺄 수가 없지요. 따라서 자연수 1을 받아내림해야 된다. 그러면 4가 3이 되겠죠. 그리고 44분의 44에 44분의 8을 합해서 44분의 52라고 적어줄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1과 44분의 33을 뺄수 있잖아요. 자연수, 자연수끼리 빼면 2가 되고, 분수끼리 빼주면 44분의 19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2와 44분의 19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약분이 필요할 경우 약분도 해주어야 되지만 여기는 이미 기약 분수로 나왔기 때문에 약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핵심 정리와 확인 문제 모두 마쳤고요. 단원 평가 1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단원 평가 1회 교재의 85쪽입니다. 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여기 그림을 보면 전체에 3등분한 것 중에 한칸 3분의 1이 되고 전체에 5등분한 것 중에 한칸 5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15등분해 줬어요. 자, 3분의 1 전체 15등분하면 그 중에 5칸이죠. 5분의 1 전체 15등분해주면 그 중에 3칸이잖아요. 계산하면 15분의 8이 된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번, 9분의 5 더하기 18분의 3을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9분의 5, 18분의 3이 있는데 9는 18에 약수죠. 따라서 9와 18의 최소 공배수는 18입니다. 9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2 더하기 18 곱하기 1분의 3 곱하기 1입니다. 계산하면 18분의 10 더하기 18분의 3 분모는 그대로 분자끼리 더해서 1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3번, 계산하시오. 자, 4개의 문제, 진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통분해야 되죠. 20으로 통분하면 20분의 5 더하기 20분의 4입니다. 계산하면 20분의 9가 되고요. 20분의 9 정답. 그 다음, 12와 6은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면 12분의 2 더하기 12분의 8이 되잖아요. 자, 계산하면 분모 그대로 분자끼리 하면 12분의 10인데, 약 분할 수 있죠. 2, 6, 12, 2, 5, 10 정리하면 6분의 5가 답이 된다. 이렇게 정답은 기약분수로 적어주는 거예요. 자, 이번엔 뺄셈입니다. 우리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해서 77에 49, 그리고 77분의 22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죠. 자, 77분의 49 빼기 27은 27이 됩니다.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77분의 27이 정답. 자, 그다음 16과 20 어떤 수로 통분할 수 있을까요? 두 수의 최소 공배수 80으로 통분합니다. 16에 5를 곱해서 80이니까 11에 5를 곱해서 55 빼기 20에 4를 곱해서 80이니까 4, 7에 28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80분의 55 빼기 28은 27이 되겠죠. 80분의 27, 이게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4번에서 5번은 6분의 5 빼기 10분의 3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첫 번째로 4번 문제는

분모에 고불공통 분모로 해서 계산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6분의 5 분모 문제 각각 10을 곱해주죠. 10분의 3 분모 문제 각각 6을 곱해줘서 계산하면 60분의 5, 10 빼기 60분의 18이 돼요. 자, 분모 그대로 써주고 분자끼리 뺍니다. 50 빼기 18은 2가 되고 32가 되는 거죠. 60분의 32라고 정답을 적어주세요. 자, 그다음 5번은 이번에는 두 분모의 최소 공대수를 공통 분모로 해서 두 분수의 차를 구하고 마지막에 기약 분수로 나타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6과 10의 최소 공대수는 30이기 때문에 6분의 5 위아래에 5를 곱해주고 5를 곱해주고 10분의 3 위아래에 3을 곱해주는 거죠. 됐죠? 자, 그렇다면 6 곱하기 5는 30분의 25가 되고 빼기 30분의 9가 됩니다. 자, 계산해서 적으면 30분의, 자, 어떻게 될까요? 16이 되지요. 약분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2로 약분할게요. 2, 8에 16, 2, 15. 따라서 15분의 8이 정답이 되는 거다. 이렇게 답안 작성해주면 되겠죠? 자, 6번 볼게요. 주원이는 아이스크림 한 통에 12분의 4만큼 먹었고, 서우는 한 통에 16분의 5만큼 먹었어요. 주원이와 서우가 먹은 아이스크림의 양은 한 통에 얼마만큼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두 분수를 더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 12분의 4를 약분할 수 있죠. 이렇게 3분의 1로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16분의 5를 계산한다라는 거죠. 통분할게요. 두 분모의 고불공통 분모로 48로 맞추어서 3분의 1은 48분의 16이 되고 16분의 5는 48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48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해서 31이 되는 거죠. 약분은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48분의 31통. 이렇게 단위까지 적어주면 되겠죠. 7번, 블루베리를 지수는 15분의 17kg, 준수는 15분의 8kg을 땄습니다. 두 사람 중에 블루베리를 누가 몇 킬로그램 더 많이 땄는지 구하세요. 누가 얼만큼 더 땄는지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한 다음 더 많이 딴 쪽에서 더 적게 딴 쪽을 빼주어야 돼요. 자, 그럼 먼저 25분의 17인 지수가 있고, 준수는 15분의 8이죠. 이두 분수를 통분부터 해 주도록 할게요. 자, 분모 75로 맞춰 줄수 있겠죠? 75로 맞춘다. 자, 여기에 3을 곱한 거니까 17에 3을 곱해서 51이 되고, 15에 5를 곱해서 75가 되니까 5, 8에 40. 분자는 40을 써 줘야겠죠. 자, 그럼 크기를 비교했습니다. 누가 더 많다? 맞아요. 지수가 더 많이 땄습니다. 지수라고 적어주고 얼만큼 더 많이 땄는지 75분의 51에서 75분의 40을 빼줍니다. 계산하면 분모 그대로 분자는 11이 되죠. 75분의 11kg을 더 땄습니다라고 단위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세요. 8번. 관계 있는 것끼리 알맞게 연결하세요. 관계 있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계산식을 계산해서 그 결과에 연결을 하세요라는 겁니다. 자, 8분의 7 더하기 12분의 8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래에 계산을 하면 먼저 통분부터 해줘야겠죠? 분모 24로 통분하겠습니다. 24. 따라서 3, 7에 21이 되고 2 곱하기 8은 16이 돼요. 자, 더해주면 24분의 37이 되고, 대분수니,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바꿔줘야겠죠? 1과 24분의 13입니다. 자, 정답 어디 있을까요? 니은에 있죠? 1과 24분의 13이다. 그 다음 2번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24, 6, 최소공배수인 24를 공통분모로 해서 24분의 17은 그대로, 그리고 6분의 4는 분모 문제에 각각 4를 곱해서 16. 계산하면 24분의 33이 되죠. 대분수로 구한 다음에 약분해 보도록 할게요. 1과 24분의 9가 되는데 3으로 약분합니다. 3, 8. 정리하면 1과 8분의 3. 이렇게 해서 정답 디귿에 1과 8분의 3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9번,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 계산했습니다. 기억 더하기 니은의 합은 얼마인지

구하세요. 자, 기역과 니은 모두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과 11분의 7 가분수로 바꿔주면 11분의 18이 되죠. 더하기 2와 4분의 1 가분수로 바꿔주면 4분의 9가 됩니다. 통분하기 위해서 분모를 44로 맞춰주면 11에 4를 곱해서 44가 됐으니까 18에도 마찬가지로 4를 곱해서 48, 32, 72가 되죠. 44분의 72 더하기 44분의 99 계산하면 44분의 171이 되고요. 이것을 대분수로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44가 170이라는 몇번 들어가는지를 알아볼게요. 몇번 들어가나요? 그렇죠. 세번 들어가니까 니은까지 구하면 돼요. 자연수 부분이 3이 된다.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것은 기역과 니은이니까 72 더하기 3을 계산해서 75라고 답을 남겨주세요. 10번. 옳은 계산식에는 동그라미, 잘못된 계산식에는 세모 표시하세요. 자, 우리 그럼 이세 가지의 식을 모두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3과 5분의 1 더하기 2와 2분의 1 계산하기 위해서 통분해 줍니다. 여기 아래에 써주면 3과 10분의 2 더하기 2와 10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5와 10분의 7이 되죠. 맞았으니까 동그라미. 자, 이번에는 17분의 13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마찬가지로 통분해요. 34로 통분할 수 있죠. 17에 2를 곱해서 34니까 13에 2를 곱해서 26이 되고요. 그 다음 2분의 1은 34분의 17이 돼요. 자, 더해줍니다. 34분의 43이 되는데 이것을 대분수로 바꿔주면 1과 34분의 9예요. 1과 34분의 11은 틀렸죠? 따라서 세모. 자, 이번에는 1과 3분의 2 더하기 2와 8분의 2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 24로 통분할 수 있죠. 1과 24분의 16 더하기 2와 24분의 6이 된다. 맞죠? 계산하면은 자연수끼리 하면 3, 그리고 분수끼리 하면 24분의 22가 되는데 약분할 수 있잖아요. 12, 11로 약분해서 정리하면 3과 12분의 11이라는 정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맞았죠? 동그라미. 11번. 지온이는 영어 공부를 2와 12분의 1시간 하였고 수학은 영어보다 1과 20분의 1시간 더 공부했어요. 수학 공부를 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기약분수로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영어 공부보다 1과 20분의 1시간 더 했으니까 영어 공부를 한 2와 12분의 1에 1과 20분의 1을 더해 주어야겠죠. 자, 12와 20 몇으로 통분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까요? 12와 2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공통된 약수 4가 있죠. 4, 3, 12, 4, 5, 20입니다. 니은자로 곱하면 4, 3, 12, 12 곱하기 5는 60이 된다. 아하, 최소 공배수는 60이구나. 자, 그러면 2와 60분의 5 더하기 1과 60분의 3으로 통분할 수 있겠죠. 자, 아래에 적어볼게요. 자연수 자연수끼리 2 더하기 1은 3이고 60분의 5 더하기 60분의 3은 60분의 8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분할 수 있죠. 문제에서 기약분수로 나타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 분자 4로 약분하면 4, 2, 8, 4, 1은 4, 4, 5, 20으로 해서 3과 15분의 2 시간이 된다. 이렇게 3과 15분의 2 시간입니다. 라고 단위까지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어요. 12번 볼게요. 5와 16분의 5 빼기 2와 24분의 9를 계산할 때 공통 분모로 알맞지 않은 것의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구하기 전에 여기서 약분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약분을 해야 우리가 좀더 간단한 숫자로 구할 수 있어요. 16분의 5는 이미 기약분수죠. 24분의 9는 약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으로? 3으로 가능하죠. 3, 8에 24, 3, 3은 9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5와 16분의 5 빼기 2와 8분의 3을 계산할 때의 공통 분모입니다. 그러면 16과 8의 공배수여야 하는 거겠죠. 16은 8의 배수이기 때문에 16과 8의 최소 공배수는 16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기 때문에 16의 배수가 공통 분모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16 가능하고 32 가능하고 48 되고요. 그 다음에 48에 16을 더하면 4, 64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80 되고요. 이렇게 쭉쭉.

쭉 나아가겠죠. 여기서 골라보면 16 가능하고, 그 다음에 32 가능하고, 48 가능한데, 24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정답은 니은이 되겠죠. 13번. 다음 분수 중 가장 큰 분수와 가장 작은 분수의 차를 구하세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모두 다 같이 비교할 수 있게 한번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3과 9분의 8 그대로 두고 9분의 11 대분수로 바꿀 수 있죠. 어떻게? 1과 9분의 2 이렇게. 그 다음에 10분의 7은 진분수니까 그대로 둡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눈에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10분의 7이 1보다 작으니까 가장 작은 분수가 되고, 이두 대분수를 비교했을 때 자연수가 큰게더큰 분수죠? 3과 9분의 8이 자연수가 더 크기 때문에 가장 큰 분수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가장 큰 분수에서 가장 작은 분수를 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3과 9분의 8 빼기 10분의 7을 계산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통분해 주도록 할게요. 3과 90분의 80이죠. 빼기 90분의 97의 63이 돼요. 자, 여기 보면 자연수는 그대로 3이 되겠죠. 분수끼리 빼주면 90분의 7, 그리고 17이 됩니다. 정답은 3과 90분의 17이 되는 거예요. 3과 90분의 17로 정답 남겨주도록 하세요. 14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무엇인지 쓰세요. 자, 이렇게 전체가 있고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따라서 이 남은 한쪽 부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에서 반대쪽 부분의 길이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의 6과 17분의 8에서 4와 5분의 1을 빼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통분해서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17과 5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해야겠죠. 통분하면 85분의 5, 8에 40 되고 빼기 4와 85분의 17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자연수, 자연수끼리 분수, 분수끼리 뺄수 있겠죠? 6 빼기 4는 2고 분수끼리 빼주면 85분의 40 빼기 17은 23이 됩니다. 자, 더 이상 약분할 수 없지요. 따라서 정답은 2와 85분의 23입니다. 이렇게 남겨주면 되겠어요. 15번. 희선의 가족은 냉장고에 있는 소고기 2와 3분의 1kg 중 1과 7분의 4kg을 구워 먹었습니다. 남은 소고기는 몇 킬로그램일까요? 자, 지금 전체 소고기가 2와 3분의 1인데 이만큼을 먹었습니다. 남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식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그렇죠. 전체 2와 3분의 1에서 먹은 만큼을 빼주면 되죠. 1과 7분의 4. 자, 통분해서 뺄셈 계산해 주도록 할게요. 3과 7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해서 2와 21분의 7 빼기 1과 21분의 12가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빼려고 봤더니 21분의 7에서 21분의 12를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자연수에서 1만큼을 받아 내림해서 구해 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2가 1이 되고 21분의 21에 21분의 7을 합해서 21분의 28로 바꿔 줄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1과 21분의 12를 뺄수 있죠. 자연수끼리 빼면 사라지고 분수끼리 빼면 21분의 10 6이 되겠네요. 약분 안 되니까 그대로 이만큼이 지금 남은 소고기가 되는 거예요. 단위는 킬로그램이죠. 21분의 16킬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답을 남겨주세요. 16번. 계산 결과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쓰세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계산해서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역 6과 8분의 7 빼기 1과 12분의 9를 계산하기 위해서 8과 12 분모를 24로 통분해 줄게요. 자, 통분해서 바로 적으면 6과 4분의 21 빼기 1과 24분의 18이 되겠죠. 계산하면 자연수끼리 빼면 5, 분수끼리 빼면 24분의 3이 됩니다. 자, 이것을 약분해도 되지만 우리 마지막에 분수 크기 비교할 때 혹시 통분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둘게요. 자, 그다음 니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2와 16분의 7 더하기 2와 3분의 2지요. 자, 어떤 수로 통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48로 통분해 주도록 할게요. 2와

거든요. 따라서 분모를 48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8과 48분의 4 여기 분모 분자에 8을 곱해서 8이 되고요. 빼기죠. 3 그리고 48분의 분모 분자가 6을 곱해서 30이 됩니다. 자, 지금 48분의 8에서 48분의 30을 뺄수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받아내림에서 7과 48분의 56 빼기 3과 48분의 30 계산합니다. 4와 48분의 어때요? 26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은 적어 둘게요. 우리 크기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5와 24분의 3을 5와 48분의 6으로 바꿔줄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모두 분모의 크기가 같습니다. 큰 것부터 쓰라고 했으니까 지금 디귿이 자연수 4로 가장 작지요. 디귿이 가장 작습니다. 일단 적어두고 이두 분수 어디가 더 큰가요? 그렇죠. 기역이 더 크죠. 기역, 니은, 디귿 순서로 큽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남겨주도록 하세요. 17번 문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무엇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10을 계산해야겠지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분모 60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것도 분모 60으로 통분을 해주도록 할게요. 2와 15분의 4, 통분하면 2와 60분의 16이 되죠. 분모 분자에 각각 4를 곱해서, 그 다음 4와 20분의 17 분모 분자에 각각 3을 곱해서 4와 60분의 51로 이렇게 통분해서 계산을 하면 7과 60분의 7이라는 수가 나와요. 따라서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7보다 큰 자연수인 8이 되는 거겠죠? 18번. 어떤 수에 3과 23분의 10을 더했더니 6과 69분의 25가 되었습니다. 어떤 수는 얼마일까요? 자, 어떤 수에 3과 23분의 10을 더했습니다. 더했더니 6과 69분의 25가 나왔어요. 여기서 어떤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계산 결과인 6과 69분의 25에서 3과 23분의 10을 빼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통분을 해주도록 할게요. 69로 통분할 수 있죠? 6과 69분의 25는 그대로 두고, 3과 69분의 30으로 바꿔주었죠? 자, 여기서 뺄수 없으니까, 5와 69분의 4, 94로 바꿔주고, 3과 69분의 30을 빼줍니다. 자연수끼리 빼면 2, 69분의 64가 되는 거죠. 따라서 2와 69분의 64라고 어떤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19번 문제. 노란색 페인트 3과 6분의 5리터와 파란색 페인트 3과 7분의 6리터를 섞어서 만든 초록색 페인트. 그 중에서 2와 21분의 8만큼을 사용하였다면 남은 페인트는 몇 리터인지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만든 페인트의 양은 3과 6분의 5 더하기 3과 7분의 6이죠. 통분하면 42분의 7호 35가 되고 3과 42분의 36이 되는 거예요. 6과 42분의 71이 되는데, 자, 이것을 6 더하기 1과 42분의 29로 바꿔서 7과 42분의 29만큼을 만들었습니다. 구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사용한 만큼을 빼주어야 돼요. 7과 42분의 29에서 빼기 21분의 8을 42로 통분하면 2와 42분의 16이 되죠. 계산하면 5와 42분의 13리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5와 42분의 13리터입니다라고 답을 남겨주세요. 20번. 수카드 4, 5, 7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대분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의 합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여기서 가장 큰 대분수는 7과 5분의 4가 되죠. 자연수가 가장 커야 되니까 가장 작은 대분수는 자연수가 가장 작은 4와 7분의 5가 돼요. 통분을 해서 계산하면 7과 35분의 28 더하기 4와 35분의 25 계산을 하면 12분의 12와 35분의 18이 된다라고 답을 남겨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분모가 다른 분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반드시 통분을 해야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틀린 문제 꼭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5단원 남은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그대들은 잘못을 하고 마음이 두근거리거나 조마조마 이렇게 해본 적이 있소? 오늘의 속담은 바로 양심과 관련되어 있소. 그럼 지금부터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보시지요.
1: 어? 내가 좋아하는 과자잖아? 누구 보는 사람 없지?
2: 어? 여기 과자가 있었는데 누가 먹었지? 회의 때 쓸 과자인데.
3: 야, 누군지 정말 양심이 없네.
1: 사실대로 말할까? 가슴이 콩닥콩닥하네.
0: 오늘의 속담, 도둑이 재발절이다.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해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무단횡단을 한 철수는 경찰을 보자마자 겁이 났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4: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하늘은 맑건만 현더. 문기는 숙모의 심부름으로 고깃간에 가서 고기를 산다. 그런데 주인의 실수로 너무 많은 거스름돈을 받게 된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인 수만이를 만나는데 돈을 함께 쓰자는 제안을 받는다. 고민을 하지만 결국 수만이와 함께 그 돈을 사용하게 된다. 삼촌의 훈계로 죄책감을 느낀 문기는 쓰고 남은 돈을 다시 고깃간집 앞마당에 던지고 거스름돈으로 산 물건을 버린다. 그러나 수만이는 문기가 돈을 돌려주었다는 말을 믿지 않고 문기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다. 문기는 수만이의 협박에 결국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에게 주게 된다. 자신으로 인해 점순이라는 아이가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자 문기는 죄책감을 느낀다. 학교에 가서 수신 시간, 즉 도덕 시간에 정직에 대해 배우며 문기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진다. 선생님께서 거짓의 악함과 정직의 중요함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마음에 가책을 느낀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에 대한 내용이 마치 문기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 문기는 담임 선생님께 사실을 털어놓으려 했으나 결국 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 병원에서 깨어난 문기는 삼촌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잘못을 고백하며 마음의 짐을 덜게 된다.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정직에 대해 말씀하자 문기가 정직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양심에 찔려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이는 우리 속담 중 도둑이 재발절이다와 관련이 깊어요.
0: 오늘의 속담, 도둑이 재발절이다였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짐을 뜻하는 말이지요. 그대들도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 마음이 두근거릴 것이며, 중요한 것은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잘못해서 두근거린다는 거,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 할 수 있어. 그대들은 자신에게 당당하고 떳떳한 길을 걷길 바라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탐구 주제는 디지털 탐구 도구를 이용하여 소리의 진폭, 진동수, 파형 탐구하기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 소리의 특징을 눈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죠? 이번 실험에서는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소리를 내보고 각 소리의 진폭, 진동수, 파형을 직접 관찰해 볼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스마트 기기에서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앱을 실행하고 다른 스마트 기기에서는 소리 분석 앱을 실행합니다. 소리 분석 앱은 소리의 진폭, 진동수, 파형을 화면에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악기 연주 앱에서 악기 하나를 선택하고 소리를 냅니다. 소리 분석 앱에 나타나는 파동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먼저 한 가지 악기를 선택해 기본 파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후 변화는 이 파형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소리의 색이나 높낮이를 달리하여 소리를 내고 그에 따라 과정 3에서 관찰된 파동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소리의 세기를 바꾸면 진폭이 달라집니다. 소리의 높낮이를 바꾸면 파형의 촘촘한 정도, 즉 진동수가 달라집니다. 이때 파형의 기본적인 모양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의 악기를 선택하여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는 동일하게 유지한 채 소리를 낸 후 과정 3에서의 파동 모습과 비교하여 악기에 따라 파동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합니다.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를 같게 유지해도 악기의 종류에 따라 파형의 모양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음색이며 음색은 악기마다 다른 진동 방식에서 생깁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다양한 소리의 특징을 서로 비교하며 관찰해 보았습니다. 소리는 공기와 같은 주변 매질을 진동시키며 전달되는 파동의 한 종류예요. 우리는 이러한 소리를 세 가지 요소, 즉 소리의 색이, 높낮이, 음색에 따라 나누어 탐구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세기를 달리했을 때 진폭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는 작은 소리에 비해 진폭이 더 크게 나타나며 이는 공기를 더 크게 진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폭이란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소리의 높낮이를 다르게 했을 때에는 파형의 촘촘한 정도, 즉 진동수가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소리는 낮은 소리에 비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가 더 많아 진동수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악기의 종류를 바꾸어 소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를 같게 유지하더라도 악기의 종류에 따라 파형의 모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파형의 모양 차이로 인해 생기는 소리의 특징을 우리는 음색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한번 떠올려보면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음을 같은 크기로 내더라도 각자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죠. 이는 진폭과 진동수는 비슷하지만 파형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0: 시티 버스가 달려갑니다. 13번 버스 달려갑니다. 오, 여기 버스 노래할 친구들 빨리 오세요. 어서 타요.
1: 와프가 달래요.
0: 아, 손님 어서 오세요. 오, 잠깐만. 손님, 이 버스는 13번 버스인데 타려고 하는 그 버스 맞나요?
1: 네? 그러니까 13번!
0: 응!
1: 이 아닌가?
0: 아니?
1: 내가 몇 번을 타야지.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친구들, 아무래도 이 워프 손님이 버스 타는 방법을 모르나 봅니다. 우리가 도와줘요. 부릉부릉.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가 지나가는 곳을 표시한 버스 노선표가 있어. 버스 노선표를 보고 내가 가는 곳이 있는지 찾아본 다음 그곳을 지나가는 버스를 타면 돼.
1: 워프가 가는 곳은 해바라기 마을이에요.
0: 해바라기 마을? 13번 버스는 해바라기 마을에 갑니다.
1: 그럼 버스에 타고 짠! 버스카드를 대고
2: 승차입니다.
1: 어디에 앉을까? 여기? 여기? 어? 그런데 버스 의자색이 왜 서로 다르지? 궁금해!
2: 교통약자석을 표시하기 위해서야.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 그리고 소중한 아이를 가진 임산부, 어린아이와 함께 탄 교통약자를 위한 의자가 바로 교통약자석이야.
1: 워프는 그럼 그냥 서서 갈래요? 신난다.
0: 아니, 손님, 멈춰. 버스에 서 있을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꼭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버스가 움직일 때 이리 저리 흔들 흔들, 몸이 이리저리 흔들 흔들, 이리저리 흔들 흔들, 이리저리
1: 몸이 이리저리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흔들.
0: 아이고, 아유, 아프겠다. 괜찮아요, 손님?
1: 네, 괜찮아요. 친구들, 손잡이 꼭 잡아야겠다.
0: 잘했어요, 손님. 자, 그리고 내릴 정거장이 다가오면 여기 하차벨을 꼭 눌러주세요.
1: 네.
0: 자,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부릉부릉.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골목길로,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넓은 길로.
2: 이번 정류장은 개나리 마을입니다. 내리실 분은 벨을 눌러주세요.
1: 벨. 아니야, 참아야 돼. 넌 해바라기 마을로 가야 하잖아.
0: 좋았어요. 자, 그럼 다음 정거장으로 향해 갑니다. 부릉부릉.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골목길로,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넓은 길로.
2: 이번 정류장은 진달래 마을입니다. 내리실 분은 벨을 눌러주세요.
1: 벨. 아니야, 이번도 내리는 역이 아니니까 참자.
0: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정거장으로 또 가겠습니다. 부릉부릉.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골목길로,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넓은 길로.
2: 이번 정류장은 해바라기 마을입니다. 내리실 분은 벨을 눌러주세요.
1: 우와, 워프가 내릴 곳이다.

0: 아, 내리기 전엔 짠! 버스카드 한번 더 대기. 그래야 갈아탈 때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
1: 하차입니다.
0: 버스가 완전히 멈추면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없는지 잘 확인 후 짠! 내린다!
2: 우와! 친구들! 우리 워프 손님이 안전하게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박수!
0: 워프! 친구들 고마워! 저기에도 버스가 엄청 많네!
2: 다양한 버스 보여드릴게요! 준비! 부릉부릉!
0: 부릉부릉! 우와! 1층, 2층! 버스가 2층이다!
1: 2층 버스는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어. 특히 영국의 빨간 2층 버스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볼 수 있고 말이야.
0: 오, 버스 위에 줄이 있네. 우와.
1: 이 버스는 트롤리 버스야. 버스 위쪽에 선과 연결된 전기줄을 따라 정해진 길로 달리는 버스지. 전기로 움직여서 무게도 전차라고도 부르지. 부릉부릉.
0: 우와, 버스가 물에 떠 있다. 물에.
1: 물에서도 부릉부릉. 육지에서도 부릉부릉. 물과 육지 양쪽을 오가는 수륙 양용 버스. 정말 신기한 버스지. 이 버스도 아주 신기한 버스지. 운전사가 있긴 하지만 버스 스스로 주변 상황을 잘 살펴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 스스로 알아서 부릉부릉.
2: 옛날 버스 갑니다. 옛날 버스 타실 분 오세요.
0: 혹시 이 버스도 해바라기 마을에 가나요?
2: 해바라기 마을 갑니다.
0: 우와. 그럼 버스에 타고 짠. 버스 카드를 대고. 버스 카드 대는 곳이 없네.
2: 손님, 옛날 버스에는 버스카드 단말기가 없어요.
0: 네? 그럼 요금은 어떻게 내나요? 궁금해.
1: 옛날에는 버스 탈 때 요금 내는 방법이 아주 달랐답니다. 돈 대신에 회수권이나 토큰을 사서 요금을 냈었답니다.
0: 오? 버스 안에 이분은 누구세요? 누구?
1: 버스 안내원이랍니다. 옛날 버스에는 타고 내릴 때 안내를 하고 요금을 받는 버스 안내원이 있었어요. 승객 스스로 요금을 내고 타는 제도가 생기면서 버스 안내원은 사라졌죠.
2: 개나리 마을 왔습니다. 내리세요. 내리실 분 없으면 출발합니다.
0: 아, 이렇게 직접 말해주는 안내원이 있었구나.
2: 그럼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버스 이용 방법이 아주 많이 변했어요. 편리한 버스 이용 방법을 잘 알고 여러분도 버스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 출발!
0: 출발!
2: 출발!
0: 워프! 워프랑 도전! 워프! 부릉 부릉! 친구들, 우리도 버스를 운전해보자. 나만의 멋진 버스 만들기 시작! 먼저 크레파스나 색연필을 준비해줘.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대로 버스 모양을 꾸미면 돼. 워프는 위에 구름을 그리고 아래에는 바다를 한번 그려볼까? 워프! 바다가 파도가 벌써 마음에 드는데? 빨간색 해도 그리고 물고기도 그려보자. 팔딱, 팔딱, 팔딱! 새도 한 마리 그려볼까? 둘이 한 마리면 좀 서운하니까 한 마리 더. 아, 바퀴가 좀 허전하네. 난 특별하게 분홍색 바퀴를 해야지. 바퀴도 멋지게 색칠하고 이 바퀴는 노란색 바퀴. 정말 멋있다. 아쉬우니까 창문도 색칠 색칠. 오, 워프 너무 잘 그린 거 아니야? 버스카드도 꾸며보자. 워프는 아! 워프 얼굴을 그려볼까? 슉, 눈도 코도 그려주고. 아, 맞아, 내 목걸이도 있지. 워프 목걸이. 조금 허전한 것 같아. 아, 친구들, 워프가 지금 뭘 그리는지 맞춰보세요. 워프! 버스와 버스카드 완성! 워프! 부릉부릉 버스카드를 대고, 오! 워프의 생각버스 부릉부릉! 오!
1: 호기심 많은 강아지 워프의 오늘의 생각은?
0: 아하! 멋지고 다양한 버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면 돈도 절약, 시간도 절약! 워프! 이번에도 다른 꽃이 폈네.
2: 우와, 진짜 이번에도 참 예쁜 꽃이다.
0: 워프는 더 많이 피울 수 있어요. 진짜 이쁘다.
2: 하나, 둘.
0: 오늘의 마무리. 워프와 함께한 방송 이야기와 방학생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학습 진도 체크란에 스티커를 붙여줘. 워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먼저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얘들아, 무슨 일 있어?
1: 담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공부할 책을 빌려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책이 없더라니까.
2: 얘들아, 이건 분명 누군가가 훔쳐 간 거야.
0: 뭐? 학교 도서관에 도둑이 들었다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112! 112!
1: 어? 근데 얘들아, 여기 좀 봐봐. 책이 있던 자리에 종이 조각 같은 게 있는데?
0: 그렇다면 이건 분명 도둑이 남긴 흔적일 거야. 범인은 늘 현장에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거든.
3: 얘들아! 여기 뭔가 적혀있어!
2: 이건 비밀 코드 같아. 코드를 풀면 도둑이 남긴 메시지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4: 비밀 코드? 메시지?
5: 우와! 나 탐정놀이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얘들아, 우리가 비밀 코드를 풀어서 범인을 찾아내자!
3: 얘들아, 너희가 그거 잘 몰라서 그런데 내가 비밀 이런 거 전문이거든. 근데 이건 전혀 모르겠네. 그래, 제임스 박 선배님과 함께라면 어쩌면. 얘들아, 내가 이 비밀 코드를 풀어올게.
6: 깜짝이야. 아유, 승호구나. 아니 무슨 일이길래 나의 평화로운 독서 시간을 방해하는 걸까?
7: 선배님, 오늘 학교 도서관에 도둑이 들었지 뭐예요.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도둑이 친구들에게 이런 비밀 코드를 남겼어요.
6: 비밀 코드?
7: 네, 친구들이 이 비밀 코드를 풀면 도둑이 남긴 메시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선배님이라면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6: 내가 또 이런 비밀 코드 잘하는 거 어떻게 알고 또. 어디 보자. 이건.
7: 왜요 선배님? 무슨 뜻인데요?
6: 순호.
7: 네?
6: 이 비밀 코드의 의미가 궁금해?
7: 궁금해요.
6: 좋아. 그렇다면 오늘은 비밀 코드 푸는 훈련을 하도록 하지. 지금 바로 가보자고. 따라와.
7: 신난다.

0: 야, 훈호야, 너 도서관이 뭘 하는 곳인지는 아니?
1: 당연하죠. 책을 빌릴 수 있는 곳이잖아요.
0: 맞아. 그런데 책만 빌리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할수 있고 또 미술 전시 같은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해.
1: 오, 도서관에서 정말 다양한 걸할수 있구나. 근데요, 선배님. 비밀 코드는 언제 풀어주실 건가요?
0: 급하긴. 자, 순호야. 이 책을 자세히 보면 비밀 코드의 답이 뭔지 알수 있을 거야.
1: 오, 그렇다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코드를 풀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여기에 있다는 거죠?
0: 자세히 봐야 돼.
1: 선배님! 여기! 비밀 코드랑 비슷하게 생긴 여기 글자가 있어요.
0: 이야, 스노우. 눈썰미가 아주 좋은데? 스노우가 가져온 이 비밀 코드는 바로 도서관 책에 붙어 있는 청구기호란다.
1: 청구기호요? 그게 뭐예요?
0: 도서관에 있는 이 수많은 책들은 다 자기 자리

0: 가 있거든. 이 천국이 오는 말이지 이 책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뭐 일종의 책의 주소 같은 거야.
1: 우와, 이 많은 책들이 사실은 다 각자의 자리가 있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어? 선배님, 근데 이 숫자만으로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죠?
0: 자, 이 천구기호의 첫 줄에 있는 숫자들은 분류기호라는 건데 말이야. 도서관에선 책의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 10개의 주제로 나누어 번호를 매기는데 이것을 십진분류법이라고 해.
1: 십진분류법이요?
0: 십진분류법은 문학, 자연과학 등 분야별로 크게 10개 종류를 나눠서 대분류를 해놓은 건데 이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책장에 번호 순서에 따라 책을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지. 그럼 순호가 풀고 싶은 이 비밀 코드는?
1: 숫자가 800번대니까 문학! 선배님, 사라진 책은 문학책이에요!
0: 그렇지! 도서관에 책이 아무리 많아도 이 분류기호만 보면 어떤 종류의 책인지 한 번에 알 수 있겠지?
1: 내가 첫 번째 비밀 코드를 풀어내다니! 선배님, 저 좀 멋지지 않나요?
0: 잠깐!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의미는 뭘까?
1: 두 번째 줄이요! 그 두 번째 줄은요! 그 두...
2: 그러게요.
0: 순호야, 이건 도서기호라는 건데 말이야. 이 책을 쓴 작가의 이름이나 책의 장르, 또 책의 제목을 기호화해서 표시해둔 걸 말해. 또 책이 몇 번 출판되었는지 알 수 있는 기호를 추가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도서관마다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어. 책의 분야를 찾은 다음 가나다 순으로 정리된 도서기호 순서를 따라가면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지.
1: 우와, 천구기호 하나로 책의 종류와 장르, 그리고 책을 쓴 사람의 이름, 그리고 책을 몇 번 찍어냈는지, 그리고 책의 위치까지 전부 다 알아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선배님, 도서관이 마치 거대한 암호로 둘러싸인 기지 같아요. 마치 보물찾기 하는 느낌?
0: 순호야, 이제 비밀 코드 푸는 방법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 진짜 보물찾기 하러 가볼까?
1: 네, 좋아요.
0: 바로 가보자.
1: 선배님,

0: 선배님! 여긴 우리 학교 도서관이잖아요!
1: 손호야! 도서관은 공공장소잖아. 도서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소곤소곤 말하고 사뿐사뿐 걸어야 해. 사뿐사뿐.
2: 소곤소곤 사뿐사뿐 이렇게요?
1: 기억해라. 매너가 멋진 어린이를 만든다.
0: 매너가 멋진 어린이를 만든다.
1: 좋아. 그럼 순호가 오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지금부터 비밀 요원 시험을 치도록 하지. 이 청구기호를 보고 지금부터 3분 내에 딱 맞는 책을 찾아오는 거야. 어때? 할 수 있겠나?
0: 네, 선배님. 저 잘할 수 있습니다.
1: 자, 그럼 지금부터

400번대니까. 어? 400번? 자연과학! 자연과학 책이구나. 어? 어? 그리고 어니까 이응에서

0: 맞았다. 선배님, 선배님. 짠! 이 책 맞죠?
1: 아니, 이렇게 금방 찾아냈다고? 순우야, 대단한걸? 자, 이번 비밀요원 시험도 통과다.
0: 우와, 통과다, 통과. 그럼 우선 얼른 다시 책을 제자리에다 두... 어? 맞다. 책의 원래 자리가 어디였더라?
2: 잠깐. 이렇게 책이 있던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도서관에는 이 책소래라는 것이 있지.
0: 우와, 책이 가득해요.
2: 가득 있지. 이 책을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 올려두면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나중에 책을 있던 자리에 다시 놓아두실 거야.
0: 아, 그래서 도서관에는 책이 늘 제자리에 있는 거였구나. 어? 어? 선배님! 이 책이요! 도서관에서 도둑맞은 책이에요!
1: 어디, 어디? 어디 봐. 어? 정말 청구교가 없네?
2: 아, 아마 이 책을 빌려가 누군가의 실수로 청구교가 떨어졌던 모양이야. 자, 이제 책을 찾았으니까 이렇게 청구기호를 짜잔 잘 붙여주면 친구들이 책을 찾을 수 있겠지?
0: 오, 그렇구나. 그래도 책을 도둑맞은 게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사실을 어서 친구들에게 알려줘야겠는걸요.
2: 좋아, 좋아.
0: 이게 무슨 소리지?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1: 이건
0: 저기.
1: 아니, 여기.
2: 아, 휴대전화 꺼두는 걸 깜빡했네.
0: 선배님! 매너가 멋진 어린이를 만든다고요! 잊었나요?
2: 알지, 알겠네. 창피해. 선우야, 그럼 우린 다음 훈련 때 또 보자. 창피해.
0: 안녕히 가세요, 선배님! 예!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오늘은 특별한 예술을 만들어 볼 거야. 어떤 예술이냐고? 이 물감과 종이만 있으면 어디서든 쉽게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오늘은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볼까? 느낌을 담아서 해보자. 룰루 분홍색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연두색으로 이렇게. 어머머머머. 이제 노란색이 필요해. 노란색으로 이렇게. 어떤 예술이 될까? 궁금해요. 눌러 종이를 눌러. 우리 친구들도 궁금한가요? 괴짜 박사와 함께 만드는 예술 작품. 짜라라라. 이게 뭐야? 이것은 마치 나비? 나도 나비처럼 다리가 없는 대신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날개가 있으면 어디든지 활활 날아갈 수 있잖아.
1: 박사님, 나비는 가슴에 세상에 다리가 있는 곤충이에요. 나비는 날개도 있고 다리도 있다고요. 오늘도 꿈틀꿈틀이 박사님을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얍!
2: 어? 스노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이번에는 어떤 세계가 눈앞에 펼쳐질까요?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신비롭고 환상적인 나비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1: 봄이 되면 꽃밭에서 날아다니는 나비. 하늘하늘 날개와 나불거리면서 날아다니는 모습 덕분에 날비라는 이름이 먼저 생겼대요. 또 나비는 옛날에 남외, 나베, 남이라고도 불렸어요. 우리나라에 사는 나비는 약 280종이 있어요. 작은 것은 날개 길이가 1.2cm밖에 되지 않지만 큰 것은 25cm 이상인 것도 있답니다.
0: 어? 나비 날개 길이가 25cm? 5cm가 이 정도니까 25cm면 5cm가 5개. 날개 길이가 이만한 나비가 있다는 거네?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정말 신기해요. 그렇죠, 친구들? 근데 친구들, 나비로서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나비가 있다고 해요. 바로 산 굴뚝 나비입니다. 산 굴뚝 나비는요, 제주도에 고립되어 있다가 살아남은 희귀종인데요. 이 산 굴뚝 나비는 제주도 한라산 1300m 이상의 고지에서만 살고 있대요. 이 산 굴뚝 나비는 생물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순호가 왜 이 나비의 이름이 산 굴뚝 나비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일단 높은 산에 사니까 산. 그리고 굴뚝은 나비 날개를 자세히 보면 갈색이랑 검정색이 뒤섞여 있고, 그리고 여기 작은 굴뚝 모양이 보이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산 굴뚝나비가 아닐까? 그런데 이 산 굴뚝나비의 이름을 지으신 분은 바로 석주명 박사님이에요. 석주명 박사님은 우리나라에 있는 나비의 대부분의 이름을 지었대요. 우리 석주명 박사님에 대해 알아볼까요? 석주명은 일본에서 동물과 식물에 관한 공부를 했어요. 와, 나비 찾았다.
3: 저 친구는 나비를 연구하면 좋겠어.
0: 석주명은 한국으로 돌아와 교사로 일하면서 나비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며 수많은 나비 표본을 만들었어요.
3: 더 많은 나비를 모아 표본을 만듭시다.
0: 그리고 일본 학자들이 만든 곤충 도감에서 800개가 넘는 엉터리 나비 이름을 없앴어요.
3: 이 나비의 이름은 이게 아니야.
0: 그렇게 피땀 흘려 노력한 끝에
3: 석주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나비학자가 되었어요. 조선의 나비에 대해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0: 이번에는 순호와 함께 나비의 생김새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봐요. 나비는 크게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되어 있어요. 머리에는 눈, 입, 더듬이가 있고 가슴에는 세쌍의 다리가 있죠. 그리고 날개까지. 우와, 살펴볼 부분이 정말 많은데 순호와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나비의 눈입니다. 눈 나와라. 얍! 나비의 눈은요, 한 쌍의 겹눈이에요. 한 쌍의 겹눈? 그러니까 겹눈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친구들, 겹눈이라는 것은요, 작은 눈들이 모여서 만드는 큰 눈을 겹눈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비의 겹눈은요, 15,000개 이상의 육각형 모양의 혼눈으로 이루어진 겹눈인 거예요. 우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나비는 여러 방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색깔은 몇 가지만 구별할 수 있대요. 다음으로 나비의 입이에요. 평소에는 이렇게 용수철 모양으로 입이 말려 있어요. 그러다가 물이나 꿀을 빨아먹을 때 이렇게 뿅! 빨대 모양으로 입을 길게 뻗어서 마신답니다. 너무 신기하죠? 다음으로 나비의 다리예요. 나비는요, 곤충이라서 세 쌍의 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 개의 다리가 있다는 거죠. 다리에는 다섯 개의 마디가 있는데요. 마지막 마디에 작은 발톱이 있어요. 볼까요? 여기 작은 발톱 보이나요? 발톱이 있어서 나비가 나무나 꽃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나비는 앞다리 끝부분으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에? 다리로 맛을 느낀다고요? 앞다리 끝부분으로 좋아하는 꿀을 찾는 거죠.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꿀이 아니야. 이게 내가 좋아하는 꿀이네. 먹어볼까? 이야! 이렇게 꿀을 먹는 거예요. 다음으로 날개입니다. 친구들, 나비의 날개를 자세히 관찰하면 부채살처럼 뻗어있는 날개 맥이 있어요. 이렇게요. 날개 맥이요. 이곳으로 나비의 체액, 그러니까 나비 몸속에 있는 물이 들어가 이 큰 날개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또 날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날개 표면에 임편이라는 작은 비늘 조각이 있어요. 친구들, 꿈틀꿈틀 물고기 본 적 있나요? 물고기 표면을 보면 비늘 조각으로 덮여 있죠? 나비의 날개도요, 그와 같은 작은 비늘 조각 임편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 임편이 기와장처럼 가지런히 있어서 비가 와도 날개가 물에 젖지 않는다고 해요. 우와, 정말 신기해요. 다음으로 나비의 배를 볼까요? 나비의 배는요, 10마디로 이루어져 있는데 배의 양 옆에는 6개에서 7개의 숨구멍인 기문이 있어요. 기문, 너무 어려운 낱말인데요. 숨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코로 숨을 쉬죠. 그런데 나비는요, 이렇게 배에 있는 숨구멍, 기문으로 숨을 쉰다고 합니다. 기문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나비와 나방을 잘 구분할 수 있나요? 나비과 곤충 중에서

0: 나비를 빼고 나머지를 나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순호가 어디 가서든 자신 있게 나비와 나방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분법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로 나비는 앉을 때 날개를 접고 앉아요. 이렇게요. 날개를 접고 앉아요. 그런데 나방은요, 앉을 때 날개를 펴고 앉습니다. 나비고 나방이지요. 그리고 나비는요, 주로 낮에 활동해요. 하지만 나방은 밤에 활동을 한답니다. 그리고 더듬이 모양이 달라요. 나비의 더듬이는요, 이렇게 끝이 뭉툭하거나 갈고리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방의 더듬이는요, 끝이 뾰족하거나 이렇게 빗살 모양이에요. 털이 달려 있는 것 같죠? 더듬이로도 나비와 나방을 구분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친구들, 4월은 나비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짝짓기 하는 달이거든요. 나비는 짝짓기를 해서 알을 낳는데, 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충인 나비가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나비의 한 사리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1: 나비는 모습을 여러 번 바꾸는 대표적인 완전 변태 곤충이에요. 여기서 변태란 단기간에 모습을 확 바꾼다는 뜻이랍니다. 완전 변태는 유충이 성충이 될때 번데기 상태를 거치는 것을 말해요. 애벌레와 성충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나비는 알, 애벌레,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된답니다. 이처럼 완전 변태 곤충에는 나비뿐만 아니라 파리, 벌, 모기 등이 있어요.

0: 이게 뭘까요? 바로 자동 인형이에요. 지금부터 수노가 만든 나비 자동 인형을 설명해 줄게요. 오토마타는 자동 장치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색종이로 나비 오토마타를 만들어 볼수 있어요. 준비물로는 색종이, 연필, 가위, 풀, 테이프만 있으면 돼요. 우리 교재에 나비 오토마타 만드는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 친구들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호처럼 나비 오토마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비야, 나비야.
1: 꿈이었어, 꿈. 꿈이었어. 그런데 정말 굉장한 꿈이었지. 나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게 된 것은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
2: 나비에 대해 자세히 알고 나니 나비가 다르게 보이죠?
1: 맞아, 맞아. 이 꿈틀꿈틀 덕분에 이제 나비와 나방을 잘 구분할 수 있다구.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꿈틀꿈틀, 꿈틀꿈틀 퀴즈! 나비의 한 사리를 순서를 바르게 나열해 보세요. 나비는 완전 변태 곤충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할 거야. 정답을 아는 친구들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너 뭐야? 너 지금 셀카봉 들고 나 찌는 거야? 안 되겠다, 카박사. 우리 잡으러 가자. 어, 뭐야, 오늘 거북이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오늘 다들 왜 이래? 왜? 나 너무 예뻐서 오늘 찍는 거야? 왜 이래?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여기 빨리 탈출해야지. 하, 예뻐도 문제가 참 많아. 그치? 자, 그럼 여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어디 있을까? 내 주주주스! 그렇지! 자, 짜잔! 오늘의 주주주스는 찰칵 크림 에이드! 아, 크림! 내 스타일이지. 잠깐만. 근데 이거 뭐가 이렇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 필름 맛 첨가? 필름? 맛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에이, 그래도 여기만 탈출할 수 있다면. 자, 그럼 카박사 준비됐지? 주주 파워!
1: 시크릿 주주. 무단 촬영 위험 지역.
0: 자, 그럼 우리 시작해볼까? 얘들아, 얘들아, 내가 사진 찍어줄게. 거기 좀 예쁘게 서봐. 자, 우리 날씨도 좋은데 사진 한번 같이 찍어볼까? 자, 간다. 하나, 둘, 셋, 김치!
2: 선생님, 저 귀가 잘렸는데요.
3: 전 눈 감았잖아요. 아, 다시 찍어요.
0: 아, 진짜? 내가 그렇게 사진을 못 찍었나? 에이, 그래. 뭐 다시 찍으면 되지. 이거는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아니라서 괜찮아. 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찍을 때마다 필름이 사용되거든.
2: 폴라로이드? 필름? 그게 뭔데요? 그냥 다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3: 필름은 사람이나 물건의 모습을 저장하는 얇은 비닐막 같은 거야. 그럼 사람들은 사진을 언제부터 찍었을까요? 1827년! 프랑스의 니에프스가 세계 최초의 사진을 찍었는데 무려 8시간이나 걸렸어요. 이후 다게르가 사진 기술을 발표하면서 유럽과 미국에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초상화 대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2: 시간이 흐르면서 카메라는 점점 작아지고 필름이 생기면서 찍기 편해졌고 2000년대엔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해 사진을 메모리 칩에 저장하게 됐어요.
0: 맞아. 카메라가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는데 그럼 카메라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 짜잔! 여기 보면 카메라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고 있어. 자, 카메라에서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여기 있는 렌즈! 렌즈를 통해 우리가 찍고 싶은 사물이나 또는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그리고 이러한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의 모습이 어디로 들어가게 될까? 이 조리개를 거쳐서 바로 필름에 딱 찍히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필름에 찍히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이 조리개를 통과하는 빛의 양이 굉장히 중요해. 자, 조리개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거든? 이 조리개의 구멍을 많이 열게 되면 바로 빛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조리개의 구멍을 조금만 열게 되면 빛이 조금만 들어와서 바로 어두운 사진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찰칵찰칵 할 수 있는 뭐가 있어? 셔터가 있지.
4: 아, 뭐야. 아까 찍은 사진 보니까 완전 다 엉망이잖아. 이거는 흔들리고 이거는 얼굴이 하나도 안 나왔네. 아, 뭐야. 이건 또 뿌옇잖아. 이거 누가 찍었어? 너가 찍었어?
2: 전 아닌데요. 얘예요.
3: 야, 너가 아까 다 건드려서 흔들린 거잖아.
0: 에이,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줄 게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사진을 잘 찍는 꿀팁이야. 짠! 얘들아. 나만 따라해, 이제부터. 알겠지? 내가 사진 잘 찍게 도와줄게. 먼저 우리가 사진을 찍기 전에 사람.

0: 다음에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무엇? 바로 렌즈를 깨끗이 닦아주는 거야. 이 렌즈에 뭐가 묻어 있잖아? 그럼 사진이 뿌옇게 나오는 거라고. 그 다음에는 올바른 자세로 찍어야 돼. 얼굴을 찍을 건데, 막 이렇게 밑에서 찍거나, 이렇게 위에서 찍으면 잘안 보이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를 이렇게 삐뚤게 찍으면 더더욱 안 된다고. 알겠지? 좋은 위치는 어디냐? 바로 자신의 눈보다 살짝 아랫부분에서 찍어주면 좋은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 바로 이건 진짜 진짜 진짜 꿀팁인데,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보다 보면 수평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수평을 맞춰서 찍었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사실 사진을 보면 사진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을 때가 많아.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짜잔! 수직과 수평을 보여주는 이 안내선 기능을 사용하면 좋아. 특히나 이러한 스마트폰에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거든. 그리드 기능이라고 해서 그 기능을 켜면 바로 화면에 이렇게 수직과 수평선이 잘 보이게 돼. 이렇게 구도를 생각하면서 찍어줄 때더 좋지. 내가 여기 동물과 그리고 배경을 같이 찍을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그리드 기능을 켜고 이 별표 주변에 내가 찍고 싶은 바로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물을 놓고 배경은 여기 있는 이 별표에 맞춰주면 아주 좋은 구도로 찍을 수 있는 거야. 오, 또 있어, 또 있어. 내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 바로 무엇을 생각하며 찍기? 그래. 우리 빛을 생각하면서 찍어야 돼. 여기 봐봐. 지금 똑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하나는 아주 밝게, 그리고 하나는 엄청 어둡게 나왔어. 그리고 여기는 반은 밝게 나오고 반은 어둡게 나왔지. 그게 바로 빛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찍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빛이 뒤에서 비치잖아? 그러면 내가 이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매우 어둡게 나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 아까 내 사진이 다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흔들리게 나왔어. 절대 흔들리게 사진을 찍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찍으면 절대 안 돼. 선명하게 안정된 자세에서 찍어주는 거야. 알겠지? 아, 맞다, 맞다. 그런데 얘들아, 너네는 보통 사진을 언제 찍어?
1: 전 여행 갔을 때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람이나 풍경을 찍어요.
2: 전 예쁜 음식을 먹기 전 사진을 많이 찍지요.
0: 아, 그래. 그런데 봐봐, 이렇게 사진은 무엇을 찍느냐, 그리고 어떤 걸로 찍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 여기 있는 다양한 사진기가 있는데,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있는 사진기 다 알고 있니? 먼저, 첫 번째, 짜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기지. 엄청 간편하잖아. 그리고 늘 내가 가지고 다니니까 언제 어디서나 찍을 수 있지. 그리고 여기 있는 찰칵하고 순간의 찰나를 기록해주는 사진기가 있어. 보통 폴라로이드 사진기라고 하거든. 바로 찍으면 바로 현상돼서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찍었을 때, 내가 어딘가 여행을 갔을 때, 이 즐거운 순간을 딱한 장의 사진으로 남기고 싶을 때, 그럴 때 보통 이렇게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사용하지. 여행 갈때 많이 가져가. 그 다음에 이거는 매우 가벼운 사진기인데, 이 안에 필름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24라고 적혀 있는 숫자가 있는데, 보통 그러면 24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일회용 사진기로 가볍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사진기지. 하지만 내가 되게 많이 찍고 싶고, 그리고, 아, 이건 사진이 좀 별로 안 나와서 지우고 싶은데, 이러한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아. 24장의 사진이라고 적혀 있거나 또는 숫자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필름 사진기야. 그 다음, 여기는 바로 전문가용 사진기. 두둥. 기능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또이 전문가용 사진기들은 전문 사진사들이 들고 다니면서 찍는 건데, 모델을 찍는다거나,

이거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홍보할 때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찍을 때 사용하기도 하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스포츠를 할 때, 물이 많은 곳에서 수상 스키를 탄다거나 또는 우리가 보드를 탄다거나 뭔가 물이 묻었을 때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하거든. 방수 기능이 있는 튼튼한 카메라. 보통 액션캠이라고 하기도 해. 그래서 액션캠은 우리가 막 움직이는 활동, 그리고 굉장히 와일드한 활동을 할때 사용하기도 하지. 그리고 그 밖에 어디에 카메라가 많이 사용될까? CCTV. 우리 거리에서도 자주 볼수 있는 CCTV. 컴퓨터 안에 내장된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드론. 드론에도 카메라가 있지. 로봇 청소기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더러운 쓰레기들을 치우려면 바로 뭐가 있어야 될까? 카메라로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그래서 로봇 청소기 안에도 카메라가 있고, 디지털 현미경 안에도 카메라가 있어. 한번 주위를 둘러봐봐. 오? 카메라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면 재미있을 거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맨눈으로 볼수 없는 걸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사진들이 있지. 자, 우리가, 팔이 아파. 뼈가 부러진 것 같아. 자, 그럴 때 바로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이러한 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게 바로 X선 사진이라고 해. X선 사진을 이용하면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이 안쪽에 있는 장기나 뼈의 사진들을 볼 수가 있지. 그리고 이건 뭘까? 초고속 사진이라 그래서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흩어지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순간 포착해서 찍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건 뭐야? 현미경 사진이네. 우리 눈으로는 볼수 없는 아주 작은 세포들을 볼수 있어. 그래서 또는 미생물도 볼수 있어서 이러한 현미경 사진도 아주 특별하지. 마지막 적외선 사진. 우리 적들이 이 깜깜한 밤에 어디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 적외선 사진을 보면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열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 뭔가 사람의 체온과 같은 빨강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네. 저기 숨어 있구나. 라고 알수 있지. 그래서 이러한 적외선 사진까지 우리가 맨눈으로 볼수 없는 특별한 사진. 기억해줘. 사진기의 구조. 그리고 바로 다양한 사진기까지 머릿속에 입력 완료! 자, 그럼 이제 포털을 열 준비 다 됐지? 자, 포털을 여는 이 마지막 관문, 주주 퀴즈! 오늘의 주주 퀴즈 정답은, 쉽다. 바로 1번 셔터! 자, 포털아, 체크, 열려라! 셔터를 너무 오래 열었나? 어디야? 포털 문 어디 있어? 오늘은 진짜 아쉽다. 포털 문도 다 열었는데. 진짜 카박사, 나 도대체 언제 탈출하는 거야? 다음에는 선글라스 끼고 포털 문열 거야.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의문사, 의문문 관련해서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18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 2번에 빈칸에 들어갈 말 물어보고 있고,

보기를 쭉 보니까 다 의문사예요. 그죠? 뭐 어떤 의문사가 들어가야 하냐라는 거예요. 빈칸이 오고요. Ate my chocolate cookies예요. 내 초콜릿 쿠키를 먹었어요. 누가 먹었니가 되겠죠. 자, 왜 우리가 본능적으로 누가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냐면 얘가 동사죠. 그리고 목적어예요. 그러면 원래 의문문에서는 일반 동사가 있으면 did가 오고 주어가 오고 동사 원형이 오는데 얘는 그냥 동사가 바로 왔단 말이에요. 앞에 주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was이나 who인데 여기서는 먹었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되어야 하니까 who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누가 내 초콜릿 쿠키를 먹었니?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2번을 보면 빈칸 역시 의문사가 필요하고요. Didn't you tell이에요. 이 어순이 어떻게 돼 있어요? Did라는 조동사가 왔는데 부정어 not이 같이 합쳐져 있는 형태일 뿐이고 Did가 오고 주어,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 그러면 얘는 올바른 의문문의 어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의미가 좀 중요할 텐데 Me the truth예요. Tell me the truth예요. 자, 그러면 너는 나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니가 되는 거죠. 거기에 어떤 의문사가 필요해요? 너는 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니가 되겠죠. 뭐 언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니? 이런 의미는 좀 어색하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어울리는 게 why인데 how come도 비슷한 의미라고는 했어요. 대신에 얘는 어순이 어떻게 된다? 평서문처럼 주어 동사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어순에서 탈락인 거죠. 따라서 정답은 wh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 4번에 빈칸이 여러 개고요. 그것을 모두 충족하는 보기를 골라야 합니다. 3번의 첫 번째 문장은 빈칸이 오고요. Can they meet이에요. 자, 조동사가 있는 의문문은 우리가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뀔 때 조동사만 주어 앞으로 가죠. 그래서 원래는 평서문이라면 they can meet 이잖아요. 근데 의문문이 될때 동사가 주어 앞으로 가야 하는데 일반 동사는 남아 있고 can만 앞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동사만 앞으로 가고 주어 동사의 원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r. Han tomorrow니까 그들은 만날 수 있나요? Mr. Han을 내일? 그러면 여기서 어울리는 것은 그들은 Mr. Han을 내일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언제 만날 수 있나요? 뭐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다될것 같지 않나요? 그쵸? 근데 훈이 좀 어렵겠죠. 여기에 이미 목적어도 있고 주어도 있기 때문에 미스터 한을 내일 그들이 누굴 만날 수 있나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훈은 좀 어색하고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언제 만날 수 있나요?는 괜찮아요. 그리고 훈도 목적격이기 때문에 여기 이미 목적어가 있어요. 그래서 쓸수 없고요. Where 이렇게 1번, 3번, 5번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Do you love her?예요. 조동사, 주어, 동사의 원형, 일반 동사의 원형이 왔습니다. 너는 그녀를 사랑하니? 했어요. 여기에 어울리는 의문문, 너는 그녀를 언제 사랑하니? 좀 어색하죠? 너는 그녀를 어디서 사랑하니? 이상하고요. 너는 그녀를 왜 사랑하니?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도 두 문장 나와 있는데, 자, 1번에 빈칸 있고, 타임이 오고, 조동사 주어,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 왔어요.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것과 명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문문을 이루네요. 그럴 때는 여기서 시간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how much time 이렇게 가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여기 how much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what time? 사실 얘는 우리가 뭐이 의문사 의문문 문법을 배우기 이전부터 회화 표현을 배울 때 이미 알고 있잖아요. 몇 시? what tim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what 뒤에 이렇게 명사가 와서 몇 시라는 하나의 의문사처럼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what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2번, 빈칸 do I get to the post office라고 했습니다. 내가 post office 하면 우체국이잖아요? 우체국까지 가나요? 라는 거예요. 우체국에 도달하나요? 직역하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표현을 언제 써요? 길찾기, 길묻기 할때 회화 표현으로 많이 나오죠. How do I get to the post office? 제가 우체국을 어떻게 가야 할까요? 즉, 길을 물어볼 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번, 2번은 약간 관용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주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what과 how가 연결된 3번의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번은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에는 Did you go to 제주예요? 자, 얘만 해석을 해본다면 제주에 갔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제주에 갔니? 왜 제주에 갔니? 언제 제주에 갔니? 어디서 제주에 갔니? 이건 조금 어색하고요. 그죠? 무엇을 제주에 갔니? 이것도 좀 어색해요. 근데 얘네는 너무나 다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서는 1, 2, 3은 첫 번째 문장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2번에서 걸러야겠죠? 빈칸 is Mike's birthday. 이거 뭐예요? 마이크의 생일은 언제니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동사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 물어봤어요. 우리 보통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맨 앞에 의문사가 오는데 얘는 동사를 물어봤어요. 그럼 제일 앞에 동사가 온다는 말은 일단 이 문제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의문사가 있든 없든 어쨌든 동사 주어 물음표가 의문문의 어순이긴 하죠. 근데 동사가 일반 동사냐, 비동사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졌잖아요. 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에는 he arrive예요. arrive는 일반 동사니까 앞에 조동사 do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제나 뭐 수나 이런 것에 맞춰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봤더니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제 시간에 정각에 yesterday 어제예요. 그러면 그는 어제 공항에 제때 도착했니가 되겠죠? 그럼 뭐예요? Did he arrive? 이렇게 가는 거죠. 일반 동사 의문문에서는 do, does, did가 상황에 맞게 앞에 오고 주어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이 남으니까요. 맞나요? 자, 그러면 하나 찾았으니까 did가 안 들어가는 거 하나 찾으면 되겠네요. 2번은 you sick when Tom visited your home이에요. 자, 톰이 너의 집을 방문했었을 때 너는 아팠니? 라는 거겠죠? 과거 시제는 맞는데 sick은요, 여러분, 얘 정체가 뭐예요? 정체라는 건 형용사라는 거죠. 아픈이지 얘가 아프다라는 동사가 아니죠. 그러면 형용사는 문장을 이루려면 무슨 동사가 필요해요? 비동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were you sick? 이렇게 돼야 되겠죠. 과거니까 너는 아팠니?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그러면 이제 did와 worry 두 개가 나왔으니까 나머지도 다 worry든지 아니면 다 did든지 그러겠네요. 그죠? 자, Mike eat dinner이에요. With you, 너와 함께 last night. 자, 어젯밤에 마이크가 너랑 저녁을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마이크 뒤에 무슨 동사?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젯밤이니까 과거 did가 오겠죠? Did Mike eat?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your mom 주어가 있고요. 일반 동사에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수영장에서 너의 어머니가 수영을 하셨었니가 되니까 Did your mom?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 5번, you closely look이에요. 자, 여기에 부사는 이렇게 괄호를 쳐보시고 주어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도 일반 동사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Did가 오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 did가 들어가고 얘는 비동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동사가 있는 의문문과 일반 동사가 있는 의문문의 어순이 달랐죠? 우리가 의문사가 있으면 이 앞에 의문사만 추가해주면 끝이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문문을 만드는 방식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 7번은 밑줄 친 what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 쓰임, 역할, 이런 거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What kind of sports do you like the most? 자, 얘도 what 뒤에 명사가 온 거죠.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많이 봤죠. 어떤 종류의, 무슨 종류의 운동을 너는 가장 좋아하니? 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이라는 의미로 지금 의문사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what a good boy you are예요. 자, 얘는 뭐예요? 무슨, 무엇이란 뜻이 아니죠. 그냥 감탄문이에요. 얘는 특별히 이 자체의 뜻은 없죠. what 다음에 형용사, 명사가 오고 주어, 동사, 어순은 잘 지켰어요. 그럼 뭐예요? 너 정말 좋은 소년이구나. 감탄을 하는 거죠. 얘는 감탄문에 쓰이는 what인 거죠. 얘는 의문문에 쓰인 의문사 what이고. 그죠? 둘의 차이가 벌써 생겼습니다.
그다음 What is your grandmother's first name? 너희 할머니의 성함이 뭐니? 이름이 뭔지 묻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라는 얘도 의문사 1번과 같은 쓰임으로 쓰인 거겠죠? 그다음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도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되겠고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기도 의문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 의문사인데 2번만 감탄문에 쓰인 거죠. 그래서 쓰임이 달라서 2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고 보니 뭐예요? 다 의문문인데 얘만 감탄문이죠. 이것만 딱 봐도 쓰임이 다르구나 알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8에서 9는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 영작 잘한 것 한번 찾아볼게요. 자, 너는 터미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얼마나 많이예요. 자, 우리가 너 정말 사랑해. 너무 많이 사랑한다라고 할때 뭐라고 해요? I love you so much라고 하죠. 그래서 그 much를 쓰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할때 many가 아니죠. 셀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how much로 물어보면 돼요. 그럼 how much는 하나밖에 없네요. 얼마나 많이 do you love Tommy? 너는 Tommy를 사랑하니?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번은 어째서 그 파티에 가지 않았니? 라는 거예요. 결국 왜그 파티에 안 갔니? 라는 거죠. 근데 어째서라고 한거 보니까 why 대신에 how come을 염두에 두고 쓴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how come과 why를 한번 다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how come 1번에 왔는데 didn't you go 돼요? 어순이 틀렸죠. How come이 오면 평서문의 어순이 오기 때문에 didn't you go가 아니죠. You didn't go 이렇게 일반 문장처럼 와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Why가 왔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 이렇게 평서문으로 쓸수 없어요. 지금 서로 바뀐 거예요. 그쵸? 그럼 how come 왔고요. 그러면 평서문처럼 볼까요? You didn't go. 괜찮죠? 그죠? 주어와 그냥 동사 부정, 일반 동사의 부정형처럼 이렇게 쭉 왔으니까 얘는 괜찮고요. 자, how did you not? how만 오면 안 되죠. 그쵸? 어떻게, 어떤이란 뜻이기 때문에 얘는 어색하고요. 그 다음, why did you? 괜찮은데, not이 여기 오면 안 되죠? why didn't you go to the party? 이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얘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을 보면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즉, 이 질문에 있는 의문사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내 문제예요. How often이에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빈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얼마나 자주 체육관에서 운동하니? 그러면 우리가 보통 대답을 뭐라고 하겠어요? 나? 하나도 안 하는데?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 아니면 매일 하는데, 이렇게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말해야 돼요. 근데 1번은, Yes, I exercise a lot. 선생님, 운동 많이 한다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여기서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 게 Yes 때문이에요. 자, 의문사로 물어봤을 때는 Yes, No로 대답할 수 없어요. 너 언제 가니? 응. 아니?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얼마나 자주 하니? 응. 아니 이렇게 할수 없어요. 그래서 의문사가 있을 때는 yes, no에 대한 yes, no로 대답한다? 그러면 걔는 어법상 다 틀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1번, 4번 제거하고요. 2번, I go to the gym by bus. 얘는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답이죠. 나 버스 타고 가라는 거니까 틀렸고요. I will go to the gym tomorrow. 나 내일 체육관 갈 거야. 얼마나 자주 가냐고 했지. 내일 갈 거야? 안갈 거야? 이렇게 물은 거 아니죠. 그 다음, I hardly exercise in the gym이에요. Hardly. 우리 빈도 부사 할때 얘는 뭐예요? 그렇죠.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 체육관에서는 운동 거의 안 해. 얼마나 자주 해? 거의 안 하는데? 빈도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도 마찬가지네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얘도 한번 볼게요. What does it do for a living이에요? 자, 얘는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좀 아셔야 되는데, do for a living 하면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위해 하는 거예요. 즉, 직업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what does he do for a living 하면 그의 직업이 뭐냐? 그는 뭘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1번, he's a furniture designer. 괜찮나요? 그렇죠? 그는 가구 디자이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고, his job is a job manager. 그쵸? job manager다. 그의 직업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he lives in Busan with his parents. 그는 부산에 살아요. 부모님과 함께. 이건 직업이라고 할수 없죠. 하는 일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다음 he works.

마스크는 일합니다. As a live show host. 생방송 쇼 호스트로 일하는 거네요. 그쵸? 일하는 직업 말하고 있고요. He is teaching English. 그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결국 직업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은 다음 대화의 질문으로 가장 알맞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답이 미리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앞에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고르든지 아닌 걸 골라라 했는데 이번엔 답이 나오니까 이런 답을 이끌어내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I usually walk to school. Walk to school 뭐예요? 걸어서 학교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로 학교에 걸어서 가, 걸어서 학교에 간다라고 하려면, 대답을 하려면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 1번, Are you going to school? 뭐예요? 너는 학교 가고 있니? 학교 갈 거니? 이런 말이에요. 나 주로 걸어가. 얘는 어떻게 가는지 그 방법에 대한 답이 되어야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겠고요. 자, Do you go to school in the morning? 너 아침에 학교 가니? 나는 주로 걸어서 가. 어색하죠? 아침에 가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Now, will you go to school with me? 나랑 같이 학교 갈래? 했는데 나 걸어서 가. 조금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들죠? 그다음 how do you go to school? How가 어떻게 잖아요. 보통 방법을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아, 나 주로 걸어가는데, 나 버스 타는데, 이렇게 가는 방법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5번은요. Why do you go to school by bus? 너 버스를 왜 타고 학교를 가? 학교에 왜 버스 타고 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서로 동문서답이겠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13번, 14번은 어법상 올바른 것 한번 같이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은 Which number is this apartment?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which가 오면 주로 어떤 선택지를 주고 둘 중에 고른다거나 뭔가 제한된 선택지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which number보다는 여기서는 what number is this apartment? 이 아파트는 뭐 몇 동인가요? 몇 호인가요? 이렇게 그런 숫자를 물어볼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I heard a scream 5 minutes ago. 내가 5분 전에 a scream 하면 비명 소리를 말하는 거죠. 내가 비명 소리를 들었는데, how happened? 무슨 일인가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일어났나요? 라고 직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what happened? 라고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what do you eat more often? 너는 무엇을 더 자주 먹니? 빵? 또는 밥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는 which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o which do you eat? 이렇게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 what room is the bathroom in this house?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도 무슨 방이냐, 무슨 방이 화장실이냐 결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집에서. 그래서 얘도 A or B로 묻지는 않았지만 이 집에 있는 방 중에서라는 선택지 옵션이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도 what이 아니라 which room, 어느 방이 화장실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which color do you use for your painting more often? 이라고 하면서 얘는 blue or red 선택지 두 개를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which로 묻는 거 괜찮죠. 어느 색을 너는 사용하니 너의 그림에 더 자주 둘 중에 어떤 색을 더 자주 쓰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도 볼게요. How high and great is Sorang Mountain? 이라고 했습니다. 자, how가 우리 지금 감탄문으로 쓰였는데 뒤에 형용사 부사가 올 수는 있는데 이렇게 부사 and 형용사 이렇게는 올 수 없어요. 그냥 how high라고 오거나 how great라고 오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기는 해요. 근데 뭐 얘를 이렇게 how high and great 부사와 형용사가 온 것 자체는 사실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히 틀린 건 여기 있죠. is Sorang Mountain. 그쵸.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감탄문은 오는 거죠. 그래서 Sorang Mountain is로 이 순서를 바꿔야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why you didn't come to my birthday party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내 생일 파티에 너 왜 안 왔니?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얘는 why 의미는 괜찮지만 you didn't

come? 이렇게 올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why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how come으로 바꾸면 이렇게 평서문이 오는 어순대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how come you didn't come to my party? 이런 식으로 birthday party 이렇게 올 수 있고 아니면 why에 맞게 어순을 바꿔야겠죠. why didn't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둘 중에 하나는 바꿔야 합니다. 그죠? 의미는 모두 같습니다. 그 다음 3번 what beautiful garden with many flowers it is 라고 했습니다. 자, what 뒤에는 명사가 올수 있는데 그 앞에 형용사 올수 있죠. 근데 garden은 여러분 셀수 있는 명사예요? 없는 명사예요? 셀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관사가 빠졌습니다. What a beautiful garden. 이렇게 되어야겠죠? With many flowers. 인 거죠? 오, 많은 꽃들이 있는 아주 멋진 정원이구나. 라고 감탄을 하는 거고요. 뒤에 주어 동사 it is 나와 있어요. 물론 얘는 그렇게 특별한 뜻은 없으므로 생략 가능하다. 그 다음 4번. How big was the bear you saw at the zoo? 라고 했습니다. How big? 괜찮나요? 그렇죠. 얼마나 크냐라고 물을 때 how 뒤에 big 쓸수 있는 거죠. Was the bear. 비동사 오고 주어 왔습니다. 근데 you saw at the zoo. 네가 동물원에서 봤던 그 곰. 이렇게 지금 수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나무랄 게 없어요. how하고 형용사까지 잘 왔기 때문에 얘는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which flavor? 어느 맛을 너는 더 좋아하니? 라고 묻고 있어요. 둘 중에 어느 맛을 좋아하니? 라고 해야 되는데 lemon and grape예요. 레몬과 포도가 아니라 레몬 또는 포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or를 쓰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은 다음 중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movie? 너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how를 쓰고 싶은데 결국 영어에서는요.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What do you think?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거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요. 그 다음, Why do you like this movie? 너이 영화가 왜 좋아? 라고 했더니 이유를 말하는 거죠. I like this movie. Very much. 자, 왜 좋냐고 물어봤어요. 얼마나 좋아? 물어본 게 아니라 왜 좋아? 그러면 그 영화는 뭐 연출이 멋있어, 주인공이 멋있어, 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건 조금 어색하겠죠? 정답 2번이고요. 그다음 How small this kitten is라고 했어요. How 뒤에 형용사 왔고요. 주어, 동사 이렇게 옵니다. 그렇죠? 이 고양이 너무 작다라고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작고 귀여우니까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겠죠? 그랬더니 Yes, it is so cute. 이렇게 같이 동조하고 있고요. 그다음 Do you have a brother? 너 남자 형제가 있니? Yes, I do. 의문사 없이 물어보면 Yes, No로 대답할 수 있겠죠? 그 다음, Have you ever been to Rome? 이라고 했습니다. 자, 너는 로마에 가본 적이 있니? Yes, I have.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 의문사로 물었는데 선생님 yes, no로 대답할 수 없잖아요. 자, 귀엽니? 응, 귀여워. 아니, 안 귀여워. 여기서는 그런 yes가 아니라, 맞아. 약간 이렇게 동조할 때, yes. 이런 식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yes, no 대답은 좀 아닙니다. 얘는, 여기 있는 yes, I do, yes, I have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yes가 yes, no가 아닌, 그냥 동조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16에서 17은 어법상 어색한 것 같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are you going to Bangkok? 너 방콕을 언제 갈 거니? When 뒤에 are you going to? 어순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자, What bring you here? 자, 무엇이 너를 여기로 데려왔니? 즉, 너왜 왔어? 라고 묻는 표현인데요. 이 what이 주어처럼 쓰일 때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What brings you here? 이렇게 쓰셔야 돼요. So, do you live around here? 너이 주변에 살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어색한 것 2번이 되고요. So, where have you been? 이라는 거죠. 너 어디 있었니 그동안? I was worried. 나 걱정했잖아. 괜찮고요. 그다음 why는 is he 그리고 현재 진행형일 때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why 뒤에 동사 주어 어순으로 잘와 있습니다. 자, 그는 왜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길 건너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who is that boy? 저 소년은 누구니? 근데 뭐예요? Singing merrily on the stage. 무대에서 즐겁게 노래하고 있는 그 소년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 17번 더 볼게요. What interesting.

0: what 다음에 명사 movies가 오는데 그 앞에 형용사 올수 있죠? 단수가 아니니까 movies 오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주어 동사 오는 거 맞으니까 이 문장 맞나요? 아니니까 물어보겠죠? 자, movies 복수죠. 근데 it is는 단수일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an interesting movie it is 이렇게 바꾸든지 아니면 얘를 they are이라고 복수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어색한 것 1번이 바로 나오겠고요. How did you find? How 뒤에 조동사 과거 그리고 주어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 이렇게 있습니다. 너이금 반지죠? ring은 반지니까 이금 반지 어떻게 찾았니? 이렇게 되고요. I feel like going hiking. 나 하이킹 하고 싶어. 산에 등산하고 싶다. How's the weather today? 오늘 날씨가 어때? How's the weather?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 how come이 왔어요? 주어, 동사, 일반 평서문처럼 시제까지 다 반영해서 쓰면 되겠죠? 너는 어째서 제주로 이사 갈 결심을 했니? 라는 거고요. 그다음 how could 조동사 오고 주어, 그다음에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 이런 어순으로 쓸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the stranger 하면 낯선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낯선 사람이 이 건물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지?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그 다음 18번은 어법상 올바른 문장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어법성을 판단해야 하네요. A를 보겠습니다. What is bigger, beans or corn? 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이 더 크냐라고 묻고 있어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죠? 그럼 뭐예요? Which is bigger?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beans or corn 이둘 중에 고르는 거니까 which를 what 대신에 고쳐서 써야 되고요. 그다음 what huge a waterfall it is라고 했어요. What huge? What 뒤에는 명사가 오는데 형용사가 이렇게 올수 없죠. 그래서 how huge라고 와서 뭐 a waterfall is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what a huge waterfall it is 이렇게 오거나 어쨌든 고쳐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 what made you the best player? 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너를 최고의 플레이어로 만들었니? 그러니까 무엇이 너를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되게끔 했냐? 약간 동력이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냐? 라는 질문이겠죠? 그래서 얘는 괜찮고요. 그 다음, which way will you turn? Left or right? 라고 했어요. 어느 방향으로 너는 돌 거냐? 그러니까 좌회전을 할 거냐? 우회전을 할 거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which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고르게 할 때, 물어볼 때쓸수 있죠? 그래서 얘는 괜찮아요. 따라서 올바른 문장의 개수는 두 개,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18개의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우리 19번부터 나머지 전체 끝까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복습 잘 해주시고 미리 문제 풀어오셔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산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46번째 시간인데요. 자, 어느새 만점왕 통합분 5학년 1학기 사회 마지막

단원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번 단원은요, 우리 법과 인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번 시간은 그 마지막 단원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 법과 인권 중에서도 요요요 앞에 있는 이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법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나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그래요. 또, 안 지키면 처벌, 제재를 받는 것, 또는 이 법이 있어야 우리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나요?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이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먼저 법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시간에 이 법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자고요. 자, 준비됐나요? 자, 만점왕 통합본 5학년 1학기 사회 마지막 단원 그첫 번째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 법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니까 먼저 법의 의미부터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법이란 이런 것이 바로 법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행동 기준으로서 국가가 만든 규범, 지켜야 할 어떤 행동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국가가 만든 규범을 법이라고 합니다. 자, 법의 의미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법하면 조금 우리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도덕입니다. 이 법과 도덕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도덕도요,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행동 규범이죠. 그런데 이 법과 도덕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작게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뭐예요? 도덕과 관련이 있죠. 또는 뭐 우더른께 존댓말을 하는 것, 또 자리를 우더른께 양보해 드리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 도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의 예절이라고 부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자,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렇게 시끄럽지?라고 생각하거나 이야기를 하지, 뭐 처벌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이 법은요. 강제성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 함께 살펴볼 건데요. 법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과 도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죠. 자,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법의 성격인데요. 바로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이 강제성이 여기 있습니다. 자, 법의 성격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이 도덕처럼 사람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강제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법은 도덕과 달라서 지키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처벌, 제재를 받습니다. 강제성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이 법과 도덕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림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자, 그 아래에 이 왼쪽이 바로 지키지 않으면 법의 제재를 받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은 지키지 않아도 제재까지는 받지 않는 도덕적 상황입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면 어때요? 막 친구가 이 신호를 무시하고 막 가고 있죠. 이것은 이 도로교통법을 어긴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 행위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아, 여기 지금 계산대가 있는데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몰래 가져가야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상황들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고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법의 제재, 처벌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어떨까요? 도덕적 상황이잖아요. 자, 왼쪽 그림은 공공장소에서,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쉿, 조용히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 친구는요. 이 어르신께 인사도 안 하고 흥, 모른 척 하자. 아이고, 인사도 안 하네 저 친구는 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공공장소

에서 막 시끄럽게 하는 것, 그리고 어르신께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요,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할수 있지만, 이 처벌까지는 받지 않는 바로 도덕적 상황이죠. 이것이 바로 이 법과 도덕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제성이 있다.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이것이 법의 성격이지요. 자, 세 번째 중요한데요. 같이 보죠. 이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짐에 따라 원래 있던 법이 바뀌거나 또는 없어지기도 하고요.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말은 바로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절대 이 법은 변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지고요. 또 사회가 변하기도 하고요. 그럼에 따라 이 법은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의 성격 1번부터 3번까지 세 가지 모두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함께 눈으로 익혔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이번에는요, 법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 법의 역할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서 확인해 보면, 먼저 첫 번째는요, 개인의 권리 보호고요. 두 번째는 사회 질서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이 개인의 권리 보호,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사회 질서 유지구나라는 것 알아두면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죠. 먼저 개인의 권리 보호입니다. 이 법은 개인이 가진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침해되었을 때 도움을 줍니다. 뭐가요? 법은. 그리고 두 번째, 이 법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싸움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법에 의해서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법의 역할 첫 번째, 개인의 권리 보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법은 사회 질서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법은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이 법은 환경을 보호해서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하지요. 법의 역할 크게 두 가지, 이 개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 두 가지를 기억해 두면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의 권리 보호입니다.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 및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요. 개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등의 역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역할이라는 것 기억해 둬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사회 질서 유지 이야기도 했지요. 예를 들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도 하고, 이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고요. 또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등 이런 역할들은 모두 이 법의 역할, 두 번째, 사회 질서 유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아, 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법,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당연히 법을 지키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고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누구나 이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좀 어려운 말로 준법 태도라고 합니다. 준법이라는 말은 법을 지킨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준법 태도라는 말은 이 법을 지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러한 중요한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준법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준법 태도까지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법 중에 법, 헌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인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권의 의미와 특징도 함께 이번 시간에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자, 먼저 인권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인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 바로 이것이 인권이라는 것이죠. 자, 인권은 그래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이 사람은 인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당연히
평등하게 가져야 할 권리가 바로 인권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인권은 다른 사람의 힘이나 권력으로부터 함부로 이렇게 뺏을 수가 없고요. 네 번째, 인권은 성별이라던가 뭐 나이라던가 장애가 있고 없고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일부 사람이 아니라 이 모두에게 똑같이 보장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인권의 의미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자, 이 헌법은요, 법 중에서도 법, 최고법을 말합니다. 이 헌법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한 국가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원칙들이 모두 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이랑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1조 2항에는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르면 바로 국민 주권주의 원칙이 바로 어디에? 법 중의 법,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헌법은 하나의 국가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원칙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 이 헌법에요, 인권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인권에 대한 의미 봤잖아요. 인권이라면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렇게 헌법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고, 헌법 아래 우리는 이렇게 인권을 또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헌법 안에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바로 무엇으로? 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법 중의 법. 헌법으로 말이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림을 보면 룰루랄라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그림을 볼게요. 뭐 성별, 나이, 장애, 국적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여기 그림을 보면 이 직원 채용 공고라고 해서 뭐 성별, 나이, 장애 제한 없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죠. 문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딱 보여주고요. 이것과 관련된 뭐 인권, 뭐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이에요?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은요, 볼 때, 아, 이런 권리가 보장되고 있구나. 그리고 함께 그림으로도 익혀두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이런 것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면, 투표를 해서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기표소에 가서 도장을 콩 찍고 투표함에 종이를 쏙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 사람이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쾌적하게 공원을 걷고 있잖아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국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내 권리가 침해당했습니다. 이럴 때는요, 재판 등을 통해서 내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구제해 주세요. 이렇게 국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권리도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지요. 자, 이런 것들이 모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인권 친화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좀더 자세히 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두가 조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하며 배려하며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인권 친화적인 태도다라고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헌법과 인권 보장, 인권 친화적인 태도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본 내용들을 우리 실전 문제 1번부터 12번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또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실전 문제 1번, 그리고 2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을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그림 가나다라가 있습니다. 1번은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그림들이죠? 가와 나를 보겠습니다. 자, 가는요,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야지 하는 상황이고요. 나는 에잇, 모르겠다. 빨간불이지만 그냥 가야지. 서둘러 가는 모습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은요, 지켜야 할 행동 기준, 규범을 어긴 상황이죠. 맞습니다. 두 번째, 강제성이 있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요. 뭐, 가 상황, 나 상황 모두 법을 어긴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규칙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국가의 제지를 받을 수가 있고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번. 가는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저작권법은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다시피 어떤 창작물에 대한 그 저작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책을 쓰는데 다른 사람의 책을 그냥 그대로 베끼거나 어떤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베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저작권법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이런 절도 같은 것들은 저작권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5번. 나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교통신호를 어기는 것은 바로 도로교통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알맞지 않은 것은 4번 선택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다라입니다. 다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보죠. 자, 1번.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 라. 한번 볼게요. 다. 모른 척 해야지. 우더른 게 인사하지 않는 것. 라.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 이런 것들은요, 바로 도덕적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법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도덕적 상황은,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어떤 처벌, 제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죠. 2번. 강제성이 있는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은 법과 관련이 있고요. 3번.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상황. 바로 이것이 도덕적 상황이죠. 맞습니다. 4번. 다에서 이웃에게 인사를 하는 것. 그리고 5번. 뭐, 법을 어겨서 벌금을 내야 하는 것. 이것은 도덕적 상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인데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법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볼까요? 새로 산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정하는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친구가요, 이 물건이 뭐 잘못됐는데 교환해 주세요,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소비자가 교환 그리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법은요, 바로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소비자 기본법입니다. 3번 정답, 소비자 기본법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4번입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 법이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래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가는요,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나는요,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있는 자연환경보전법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가와 관련된 법은 초중등교육법이다. 이 법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법을 다알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처음 보는 법이 있다면 이름을 잘 보세요. 그 이름이 그 법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요, 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놀이시설 안전관리 뭐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번, 가를 통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초중등교육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2번도 가와는 관련이 없고요. 3번, 나와 관련된 법은

도로교통법 교통신호와 지금 관련이 없잖아요, 나는요. 4번, 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생태계와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연환경 보전법이죠. 4번이 맞습니다. 5번,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와 관련된 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들이 필요하죠. 알맞은 것 선택지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5번 문제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법을 왜 지켜야 될까요? 굉장히 원론적인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1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2번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3번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4번 일부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5번 개인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가 좀 이상했죠? 뭔가요? 자, 1번, 2번, 3번, 5번 모두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으로 알맞습니다. 환경, 뭐 범죄와 사고 예방, 개인정보 보호, 개인 갈등 해결 모두 중요하죠. 그런데 4번 보세요. 일부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할까요?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일부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하나씩 보죠. 우리나라 최고법인 이미 여기서, 그거 아닐까? 두 글자 아닐까? 예상해 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최고법인 이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한대요. 또한 국가를 운영하는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민 주권주의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다라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법 중의 법, 최고법 뭐예요? 두 글자 히읗으로 시작하고 비읍으로 시작하는 그 법. 그래요. 바로 헌법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법 중의 법, 헌법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오른쪽 사진과 관련 있는 법의 역할로 가장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이 소방관의 화재 진압 활동과 관련된 사진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열심히 불을 끄고 계시는 소방관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법의 역할은요. 개인의 권리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고 했는데요. 1번부터 보죠. 교통 질서 유지, 2번 개인정보 보호, 3번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4번 다툼이 생겼을 때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 5번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모두 1번부터 5번까지 법의 역할이 맞긴 하지만 이 사진과 관련 있는 것은 뭐예요? 어떤 화재나 이런 사고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개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이 있는 법의 역할이죠. 따라서 3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8번 문제, 인권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잘못 설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시은이는요, 인권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맞습니다. 소율이, 인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맞지요? 현우, 인권은 다른 사람이 힘이나 권력으로 함부로 뺏을 수 없어, 맞습니다. 성우, 인권은 성별, 나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르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과 관련이 없이 평등하게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 설명했네요. 주영이, 인권은 장애,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보장.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다음은 9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기억에 들어갈 말, 기억이 여기 있고요. 제1조부터 29조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나의 권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지켜줘야 한다. 국제 앰네스티 우리별 인권 약속에 들어가 있는 자료의 일부분인데요. 자, 이 자료는 뭘까요? 어떤 선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잖아요. 그로부터 3년 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해 12월 10일에 바로 국제연합총회에서 이 선언이 발표가 되는데요. 바로 이 인권과 관련된 30개 조항과 관련된 선언, 바로 세계인권선언입니다.

0: 세계 인권 선언을 정답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국제연합총회에서 발표한 선언, 세계 인권 선언 9번까지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10번 문제, 11번 문제 이어지는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설명으로 알맞은 거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 국가에서 정해주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지요. 나, 성별 장애에 따른 차별 없이 취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 직업과는 관련이 없고요. 바로 투표, 선거권을 가지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라, 깨끗한 공원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한다. 같이 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알맞은 것 2번과 4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이어지는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 중 가나 다라와 관련이 없는 것 묻고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5번은요.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재판을 통해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국가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거든요. 가나 다라와는 관련이 없죠. 따라서 정답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인데요. 인권 친화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묻고 있습니다. 자, 소민이 다른 사람의 인권보다 나의 인권을 아니에요. 인권이라면 누구에게나 가지는 평등한 권리이기 때문에 내 인권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해야 되겠죠. 서로 존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를 지녀야 해. 이것이 바로 인권 친화적인 태도 맞고요. 주연이 성별 나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안 됩니다. 이런 것과 관련이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인권 친화적인 태도이겠지요. 따라서 12번 정답. 서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실전 문제 12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법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잖아요. 자,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이것 하나 생각해 볼까요? 일상생활 속에는 어떤 법들이 또 있을까요? 자, 법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교재 속에 도움 말이 있으니까요. 우리 교재 내용을 참고해서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이런 법들이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거죠? 좋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웠던 법의 의미와 성격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인권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자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3: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4: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수학 단원평가 내용 만나볼 거예요. 오늘은요, 새로운 단원의 내용을 만납니다. 오늘은 2단원 각기둥과 각불과 관련된 내용들을 만나볼 거예요. 각기둥은 어떤 도형인지, 각불은 어떤 도형인지 알아볼 거고요.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2단원 핵심 정리 먼저 만나볼 거고요. 그 다음 단원평가 1의 문제까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모두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그럼 2단원 핵심 정리 시작합니다.

2단원 각기 등과 각불 핵심 정리 먼저 만나볼게요. 첫 번째 개념이에요. 바로 각기 등 알아보기입니다. 각기 등은 어떤 도형일까요? 바로 여기 보이는 이런 도형이에요. 어때요? 기둥 모양이죠. 그쵸? 자, 각기둥이란 건 두 면이 평행하고 그리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을 말해요. 자, 이 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면이 평행해야 되고요. 또 합동이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면이 전부 다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이것을 우리가 각기둥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기둥의 이름은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네, 맞아요. 바로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면 오각기둥 이렇게 불러줘요. 자, 그 다음 우리 각기둥을 조금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여기 보이는 게 바로 각기둥인데요. 밑면의 모양 어떤 모양이에요? 그렇죠. 바로 삼각형이죠. 그러면 이 각기둥의 이름은 바로 삼각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면을 밑면이다라고 부르고요. 자, 밑면의 각 변과 만나는 면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 면들은 옆면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이것을 우리가 모서리라고 부르고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도 우리 모서리 중에서도 높이에 해당하는 모서리가 있어요. 이것은 옆면끼리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인데요. 자, 이것은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높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각기둥의 옆면은 모두 다 어떤 모양? 그렇죠. 바로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자, 우리가 각기둥에서 면의 수, 꼭지점의 수, 그다음 모서리의 수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면의 수는요,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2를 더해주면 되고요. 또 모서리의 수는요, 밑면의 변의 수에 3을 곱하면 됩니다. 또 꼭지점의 수는요, 그렇죠.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우리 2를 곱해주면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각기둥의 전개도도 알아봤죠. 각기둥의 전개도라고 하는 건 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다음과 같이 펼쳐놓은 그림을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전개도를 그릴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잘린 모서리는 실선,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려요. 자, 실선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선이 실선이고요. 점선은요, 이렇게 표현된 것이 바로 점선이에요. 잘린 모서리는 실선,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립니다. 밑면은 두 개, 옆면은 한 밑면의 변의 수만큼 그려야 합니다. 만약 옆면의 개수가 모자란다? 그러면 제대로 그린 전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으로 그려야 하고요. 전개도를 접었을 때 서로 맞닿는 선분의 길이가 같도록 그려줘야 합니다. 자, 전개도를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자면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옆면을 쭉 이어붙여서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펼쳐놓으면 조금 더 그리기가 쉬워요. 다음, 각불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봤죠? 각불은 어떤 도형일까? 바로 여기 보이는 면과 뾰족한 뿔 모양의 도형을 말하는데요. 자,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옆으로 둘러싼 면이 모두 삼각형인 입체 도형을 우리는 각불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그런가요? 밑에 놓인 면이 전부 다 다각형이죠. 그 다음 옆으로 둘러싼 면이 모두 다 삼각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각불이 되는 거죠. 각불도 역시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데요.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불,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면 사각불,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면 오각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삼각불, 사각불, 오각불, 육각불이 되는 거죠. 자, 각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밑에 놓인 면 우리가 밑면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옆으로 둘러싼 면들, 이 면들을 모두 다 옆면이다 라고 부릅니다. 역시 우리 각기둥에서와 마찬가지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이것을 우리가 모서리라고 부르는데요. 그 다음 모서리와 모서리끼리 만나는 점이 있어요. 이것을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각불에는 아주 특별한 꼭지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각불의 꼭지점인데요. 이것은 모든 옆면이 만나는 점을, 이 한 점을 우리가 각불의 꼭지점이다 라고 부릅니다. 각불에서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내린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높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각불의 옆면은 모두 다 무슨 모양이다? 그렇죠. 삼각형 모양이다. 우리 각불에서도 면의 수, 모서리의 수, 꼭지점의 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면의 수는요,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1만큼을 더해주세요. 꼭지점의 수도 역시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1만큼 더해주세요. 자,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밑면의 변해수에다가 이만큼 곱하면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핵심 정리 모두 해보았어요. 이번에는 단원평가 1회 문제를 만나볼게요.

단원평가 1회 문제 함께 해결해 볼게요. 모두 20문제죠. 1번, 각기둥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각기둥은 어떤 도형이죠? 그렇죠.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을 말하죠. 자, 일단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평행하고 합동이고 둘러싼 모든 면이 다각형이죠. 바로 각기둥 맞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때요? 평행하고 합동인 두 밑면이 없죠. 그래서 각기둥이 아니고요. 어때요? 두 면이 서로 평행한 것 같은데 합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기둥 아니고요. 그 다음 보니까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면이 있고 그 다음 둘러싼 모든 면이 직사각형 모양이네요. 아, 우리 각기둥 맞네요. 자, 이 경우는 어때요? 모든 면이 다각형이어야 되는데 원이 있죠. 이건 다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아요. 각기둥을 모두 찾아라. 이렇게 두 개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다음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각기둥은 이것의 모양에 따라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이라고 합니다. 각기둥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밑면의 모양이죠. 빈칸에 알맞은 말은 바로 밑면이 됩니다. 밑면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죠. 3번. 각기둥의 이름을 쓰시오 라고 합니다. 각기둥의 이름은 무엇이 결정한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밑면의 모양이 결정을 합니다. 그럼 밑면을 볼까요?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 있다고 했죠. 바로 여기에 밑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변의 수가 몇 개? 다섯 개예요. 그러면 오각형이죠.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라면 각기둥의 이름은 오각기둥이 되는 거죠. 오각기둥.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되는 거죠. 4번, 각기둥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도형, 일단 어떤 각기둥인지 볼까요? 자,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의 모양이 육각형이죠. 그럼 육각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 육각기둥에서 여러 모서리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7cm, 4cm, 3cm. 그런데 그 중에서도 높이에 해당하는 모서리는 어떤 거라고 했죠? 그렇죠. 옆면끼리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라고 했어요.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높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모서리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7cm다 라고 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5번에서 6번입니다. 각기둥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 보이는 이 각기둥 보고 나서 우리 물음을 답해 볼 거예요. 각기둥의 밑면과 옆면의 모양은 각각 어떤 도형인지 쓰시오 라고 했죠. 자, 여기 있는 이 각기둥에서 밑면과 옆면을 찾아볼게요. 밑면은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거든요. 밑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밑면 하나, 그 다음 여기에 밑면 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밑면의 모양 어떤 모양인가요? 그렇죠. 변의 수가 3개, 그래서 삼각형인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옆면 볼게요. 옆면의 모양은 어떤가요? 네, 이거 각기둥이라고 했으니까 그림 안 봐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옆면의 모양은 항상 무엇이다? 직사각형이다. 그래서 직사각형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옆면의 모양 바로 직사각형. 다음 6번. 위 그림의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각기둥에서 각각의 구성요소 무엇인지 이름을 쓰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억 볼게요. 기억은 여기 있는 이 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 바로 꼭지점이죠. 꼭지점이라고 써주면 돼요. 꼭지점 아니고 꼭지점이에요. 자, 그 다음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우리가 이것을 모서리라고 부르죠. 모서리라고 씁니다. 그 다음 디귿은요, 모서리 중에서도 자,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이 모서리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높이라고 부르죠. 높이. 다음과 같이 기역꼭지점, 니은 모서리, 디귿 높이라고 써주면 정답이에요. 다음 7번입니다. 각기둥의 밑면의 수와 옆면의 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밑면의 수 그리고 옆면의 수를 구한 다음 마지막에 합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림 보고 한번 세어볼게요. 일단 이 각기둥의 이름을 먼저 알아봅시다. 밑면의 모양을 보니까 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어요. 그러면 밑면의 모양은 칠각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밑면의 모양이 칠각형인 이 각기둥의 이름은
그래요. 바로 칠각기둥이 됩니다. 칠각기둥. 여기에서 밑면의 수 그리고 옆면의 수를 구해볼 거예요. 밑면의 수는요, 모든 각 기둥이 동일합니다. 밑면 몇 개? 두 개예요. 자, 그다음 옆면의 수는 몇 개일까요? 옆면의 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예요. 생각해보니까 뭐랑 똑같아요? 여기 7 있잖아요. 밑면의 변의 수랑 똑같아요. 왜냐면 각각 밑면의 변의 수마다 만나는 옆면이 하나씩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옆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7은 9. 그래서 우리 7번의 정답은 9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각 기둥의 면의 수를 구할 때에는요, 이렇게 한 밑면의 변의 수, 이것이 네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2만큼을 더해서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밑면의 수는 항상 두 개니까요.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무얼 만드는 과정 같아요? 그렇죠. 바로 각 기둥의 전개도를 만드는 과정인 것 같죠? 위와 같이 각 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놓은 그림을 각 기둥의 전개도라고 합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전개도를 그릴 때에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잘린 모서리는 실선,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리자. 그 다음 밑면은 두 개, 그 다음 옆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와 같다. 그리고 이 전개도를 다시 접었을 때 만나는 선분의 길이는 서로 같게 해야 한다. 등등등. 여러분 주의할 점들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9번도 볼게요. 오각기둥의 전개도가 될수 없는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전개도 그냥 보면 그냥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올바르지 않은 전개도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자, 일단 제일 쉬운 건요. 면의 수가 제대로 맞게 그려졌는지 표현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면의 개수가 하나 더 많거나 또는 하나 더 적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는 접었을 때 겹쳐지는 면이 있는 그런 전개도들이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볼게요. 가보니까 밑면 하나, 둘, 옆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오각기둥의 전개도로 알맞은 면의 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 나도 볼게요. 밑면 두개 있고요. 옆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일단 개수는 맞는 것 같아요. 자, 다 볼게요. 밑면 하나, 둘, 그다음 옆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역시 밑면의 수와 옆면의 수잘 맞네요. 다음 라를 볼게요. 라를 봤더니 밑면 하나, 둘. 그런데 옆면이 하나, 둘, 셋, 넷이에요. 어떻게? 옆면의 수가 하나 부족하죠? 그럼 벌써 라가 오각기둥의 전개도가 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맞은 것라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면의 개수가 선생님 모두 다잘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 눈으로 잘 보고 이 전개도를 접었을 때 겹쳐지는 부분은 없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여러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10번입니다.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각 기둥의 이름을 쓰래요. 자, 각 기둥의 이름은 항상 무엇이 결정한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밑면의 모양이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밑면의 모양을 봐야겠네요.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 바로 여기에 두 개가 있죠. 자, 이 면. 다각형. 어떤 다각형인가요? 그렇죠. 변의 수가 6개인 육각형이죠. 그래서 이각 기둥의 이름은 그대로 육각 기둥이 됩니다. 각 기둥의 이름, 그리고 각불의 이름은 둘다 밑면의 모양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음 11번입니다.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의 모서리의 수와 꼭지점의 수의 합은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전개도를 보고 일단 어떤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는지를 봐야 해요. 자, 어때요?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 있죠? 자, 이 면의 모양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도형의 이름은 바로 사각 기둥이에요. 자, 이 사각 기둥의 모서리의 수와 꼭지점의 수를 구해볼 거예요. 사각 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4 곱하기 3으로 모서리의 수 구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10이에요. 자, 그다음 꼭지점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4 곱하기 2입니다. 4이 8이에요. 그래서 12 더하기 8을 했더니, 그렇죠. 20개가 된다.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전개도를 접으면 일단 이게 돼요.
그렇죠. 바로 사각기둥. 어떤 도형인지를 먼저 쓰세요. 그 다음 사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12개이고 꼭지점의 수는 8개이므로라고 여러분들이 계산한 결과를 그대로 쓰시고요. 모서리의 수와 꼭지점의 수의 합은 12 더하기 8, 즉 20개입니다. 그래서 답은 20개라고 적어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다음 12번입니다. 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리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각기둥을 보니까요. 2cm, 4cm, 가로, 세로의 길이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높이는 3cm예요. 자, 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릴 때에는 여러분 쉬운 방법이 있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옆면을 쭉 펼쳐서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에는 여러분 자를 이용해서 그려야 하는데요. 먼저 연하게 연필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옆면을 모두 이은 커다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요. 바로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4를 했더니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6이죠. 6 곱하기 2는 12이니까 결국 이렇게 가로 12cm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선을 그려주는 거죠. 자, 얼마인가요? 1, 2, 3, 4, 5, 1, 2, 3, 4, 5, 그 다음 2cm만큼 더 이렇게 그어줘야겠죠. 높이는 3cm예요. 그러면 3칸만큼, 그 다음 12칸만큼, 그 다음 3칸만큼. 이렇게 연하게 먼저 그립니다. 자, 밑면을 이제 붙여볼 거예요. 밑면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밑면 이렇게. 밑면 2cm, 4cm 길이가 딱 맞도록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연하게 한번 했다면 여러분 이제 진하게 다시 한번 그려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먼저 실선으로 잘린 모서리 부분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쭉 표현을 해주고, 잘린 모서리죠. 그 다음, 이어서 표현을 해주고, 이번에는요, 잘리지 않은 부분은 점선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점선으로 표현, 바로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잘리지 않은 부분도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한번 잘 표현을 해보시고요. 선생님이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 볼게요. 바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더 볼게요. 밑면의 모양이 다음 그림과 같고 높이가 4cm인 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일단, 옆면을 쭉 펼친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을 하나 그리라고 했어요. 이때 가로의 길이는요, 밑면의 둘레와 같습니다. 자, 그럼 밑면의 둘레 2cm, 3cm, 6cm, 그리고 5cm예요. 모두 더했더니, 그렇죠. 바로 16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는 16, 세로는 4cm인 커다란 직사각형을 먼저 다음과 같이 그려줍니다. 그 다음, 밑면을 위와 아래에 알맞게 붙인 다음, 잘린 모서리는 실선,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자, 이때 주의해야 할 것. 이렇게 접었을 때 만나는 모서리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리고 나서, 선생님 다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길이가 진짜 맞게 잘 표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서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다음 14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개도를 접어서 각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각각 쓰시오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은 바로 각기둥의 전개도. 이 전개도를 접어서 다음과 같이 각기둥을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이 모서리의 길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자, 그림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먼저 기억입니다. 기억은 여기 보이는 이 모서리인데요. 전개도에서 한번 찾아보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나는 모서리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야 만나.

하기 때문에 길이는 4cm가 됩니다.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이번에는 여기예요. 자, 여기 이 선분 이만큼이죠. 자, 전개도에서 찾아보니까 바로 여기에 있네요. 자, 만나는 선, 만나는 모서리 어디 있나요? 그렇죠. 여기와 만나죠. 그래서 3c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이 디귿 어디 있을까요? 디귿 이만큼에 해당하는 모서리인데요. 맞아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cm가 되는 거죠. 정답. 기역은 4cm, 니은은 3cm, 그 다음 디귿은 9cm.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5번이에요. 각불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각불을 찾을 거예요. 각불은 어떤 도형이죠?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옆으로 둘러싼 면이 모두 삼각형인 도형을 말하죠. 한번 볼게요. 가, 옆으로 둘러싼 면이 사각형이네요. 그래서 각불 아니고요. 나는요, 옆으로 둘러싼 면이 직사각형이에요. 게다가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 있으니까 이것은 각기둥이죠. 나,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옆으로 둘러싼 면이 모두 삼각형이에요. 그러니 각불이 맞습니다. 라도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 옆으로 둘러싼 면이 모두 삼각형이니 각불 맞고요. 마는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 있고 옆으로 둘러싼 면이 모두 직사각형이니까 이 경우는 각기둥이죠. 반은 어때요? 네, 반은 일단 원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기둥 아니고요. 자, 그래서 각불을 모두 찾아라. 그러면 다랑 라두 개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랑 라 여러분 이름도 알아야 됩니다. 반은요, 밑에 놓인 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이니까 아, 이것은 바로 팔각불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수 있고요. 라는요, 밑에 놓인 면이 사각형. 그래서, 아, 사각풀이네. 라는 것도 알수 있을 거예요. 다음 16번입니다. 옆면이 다섯 개인 각불의 이름을 쓰시오. 라고 합니다. 옆면이 다섯 개인 각불이다? 그럼 여러분, 뭘 떠올려야 돼요? 옆면이 다섯 개라고 하는 건요, 밑면의 변의 수가 몇 개? 다섯 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불에서 밑면에 있는 각각의 변은요, 옆면 한 개씩 이렇게 만나고 있거든요. 밑면의 변의 수가 다섯 개다. 밑면의 모양은 오각형이다. 그러면 이 각불의 이름은 뭘까? 그렇죠. 바로 오각불이 되는 거죠. 오각불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오각불. 정답이에요. 다음 17번입니다. 각불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넣으시오 라고 합니다. 밑면의 모양, 도형의 이름, 꼭지점의 수, 면의 수, 모서리의 수까지 구해봐라 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중요한 문제, 밑면의 모양 먼저 볼게요. 변의 수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변이 여섯 개. 그럼 밑면의 모양은? 그렇죠. 바로 육각형이 되는 거죠. 육각형. 그러면 밑면이 육각형인 각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육각불이 됩니다. 육각불. 자, 이제 꼭지점의 수, 면의 수, 모서리의 수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꼭지점의 수를 한번 알아보죠. 꼭지점은요. 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말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다가 각불의 꼭지점까지 해서 총 7개가 됩니다. 자, 이제 면의 수도 알아볼게요. 면의 수 찾아보죠. 일단 밑면 1개 있죠. 그 다음 옆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의 수도 몇 개? 그렇죠. 7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서리의 수 알아볼게요. 모서리의 수는요. 밑면과 옆면이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 여섯 개가 있고요. 그다음 옆면끼리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6 곱하기 2는 12죠. 그래서 12개가 됩니다. 모서리의 수는 12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18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입체 도형이 각불인지 아닌지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도형. 이 도형은 각불이 맞을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네, 각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아닌지도 알아요? 그래요. 우리 각불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옆으로 둘러싼 면이 삼각형인 입체 도형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밑면이 다

사각형도 아니고 옆으로 둘러싼 면도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불의 밑면은 다각형인데 원은 다각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썼으면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랑 똑같이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밑면이 다각형이 아니다라는 말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알겠죠? 19번, 각불의 밑면과 옆면입니다. 이 각불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어떤 각불인지 보니까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 모양이고요. 옆면은요, 밑면의 길이가 바로 밑변의 길이가 4cm이고 다른 모서리의 길이는 7cm인 그런 삼각형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어느 부분에 어떤 모서리가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일단 사각불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선생님이 모양을 그려볼게요. 자, 이런 사각불이 있다. 그러면 일단 모서리가 어디에 있냐면요. 밑면의 둘레에 모서리가 4개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4cm짜리 모서리가 4개가 있다는 거예요. 4, 4, 16이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모서리가 있냐면요. 옆면끼리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가 또 4개가 있어요. 그러면 7cm짜리 모서리가 몇 개? 4개 있단 얘기예요. 7, 4, 28이죠. 자, 16 더하기 28을 했더니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4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각불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얼마다? 44. 센티미터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개수 놓치지 않고 잘셀수 있을 거예요. 다음 20번입니다. 어느 입체 도형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친구의 대화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다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입체 도형 좀 봐.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이야. 아,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이라고? 아, 그럼 이 도형 어떤 도형이에요? 그렇죠. 바로 각불이에요. 각불. 자, 그런데 어떤 각불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모 각불이라고 해볼게요. 면의 수와 모서리의 수를 모두 세어 더했더니 28개야. 자, 그럼 각불의 면의 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그래요.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1을 더하여 구하고요.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구해요? 밑면의 변의 수에 2를 곱하여 구해요. 자, 이것을 모두 세어 더했더니 28개래요. 자, 그렇다면 네모 더하기 1, 거기에 네모 곱하기 1을 더했으니까 네모 곱하기 3 더하기 1이네요. 이것이 28이 된다. 그럼 네모 곱하기 3은 28에서 1만큼 뺀 27이 되겠네요. 자, 그럼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9죠. 그래서 우리 구각불이 되는 거고요. 구각불의 꼭지점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9 더하기 1이니까 바로 1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두 면이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우리 이렇게 2단원 만나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수학 2단원 단원평가로 만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자막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그래요. 우리 말놀이 여러 가지 배워보았죠? 여러분, 기억나는 말놀이 무엇이 있나요? 그래요. 꼬리 따기 말놀이. 그리고 말 덧붙이기 놀이. 그리고 주고받는 말놀이. 이렇게 배워보았죠? 친구들과도 재밌게 해보았나요?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이어서 주변에서 여러 낱말들을 찾아서 이야기 만들기 놀이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시원한 책이라는 글을 읽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보는 활동도 해볼 거예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만자막 나라로 떠나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낱말들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우리 여기에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선생님, 저 이거 본적 있어요.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생각 그물이에요. 생각 그물은 어디에서부터 먼저 적기 시작할까요? 그래요. 바로 여기 제일 가운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여러 낱말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만들 때에도 여기 가운데에서부터 적어 볼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장소라고 쓰여 있네요. 그러면 이 장소와 닿아 있는 낱말들은요, 모두 어떤 장소의 종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채소가게라던가 놀이터라던가 또는 또 어떤 장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채소가게에서 이렇게 뻗어나간다면 채소가게에서 볼수 있는 낱말들이 나오겠네요. 먼저 오이가 있어요. 고추도 있죠. 그 다음, 채소가게에서는 또 어떤 것을 볼수 있나요? 그래요. 우리 오이, 고추 말고도 감자도 볼수 있고요. 당근도 볼수 있어요. 등등등. 정말 많이 볼수 있죠? 그 다음, 이번에는 장소. 그 중에서도 놀이터예요. 여러분, 놀이터에선 어떤 것들을 볼수 있나요? 놀이터 하면 떠오르는 것? 아, 선생님, 저는 그네가 떠올라요. 선생님, 저는 시소가 떠오르는데요. 미끄럼틀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생각 그물에서 여러분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낱말들 떠올려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칠판, 책상, 의자를 볼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하네요. 책상, 칠판, 어떤 것들이 있는 곳일까요? 그래요. 바로 학교라던가 또는 교실. 교실에서 이런 물건들을 볼수 있죠. 자, 그렇게 우리 모두 낱말 찾아보았으면 이제 문장 만들기 놀이를 해볼 거예요. 문장 만들기 놀이는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찾아놓은 낱말들 중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두 낱말을 골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 그리고 오이를 고르는 거죠. 낱말 두 개를 골랐다면 이두 개의 낱말을 연결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놀이터에 오이 한 개가 떨어져 있다라고 말이죠. 선생님, 왜 서로 관련이 없는 두 낱말을 고르나요? 서로 관련이 없는 장소에 있는 두 개의 낱말을 고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창의성도 기를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 문장 만들기 놀이를 해볼 수 있고요.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한번 만나볼게요. 29번이에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두 가지 고르세요. 기억 무엇이었나요? 그래요. 기억 바로 여기 채소 가게에서 볼수 있는 어떤 물건이었죠. 그러면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봅니다. 상추는 채소 가게에서 볼수 있어요. 우유는 어때요? 우유는 채소가게에서 볼 수가 없어요. 우유는 마트라던가 편의점에서 볼수 있죠? 당근은 어때요? 네, 당근 채소가게에서 볼수 있어요. 고등어는요? 고등어는 채소가게에서 볼수 없어요. 고등어는 생선가게에서 볼수 있죠. 삼겹살은 어때요? 삼겹살은 정육점에서 볼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 두 가지는 1번과 3번이 됩니다. 30번이에요.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낱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니은은 무엇이었냐? 바로 놀이터에서 볼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면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놀이터에 없는 것, 관련 없는 것들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1번, 그네. 어때요? 놀이터에 들어갈 수 있죠. 놀이터와 관련이 있죠. 2번, 시소는요? 시서도 놀이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놀이터에서 시소 친구와 함께 탈수 있잖아요. 3번, 철봉. 철봉도 역시 놀이터에서 볼수 있어요. 선생님, 철봉이 뭔가요? 여러분, 철봉은 뭐냐면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보면 이렇게 기다란 기둥 같은 것들이 있고, 가운데에 이렇게 철로 되어 있는 얇은 봉이 달려있는 이런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철봉이에요. 지하철은 어때요?
놀이터에서 지하철 볼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관련이 없는 것. 5번 미끄럼틀은 역시 놀이터에서 볼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낱말이 아닌 것은 4번 지하철이 됩니다. 31번이에요.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장소를 쓰세요. 자, 디귿 보니까요. 칠판, 책상, 의자와 관련이 있는 장소인가 봐요. 어디일까요? 아, 선생님이랑 아까 찾아보았는데. 맞아요. 우리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칠판, 책상, 의자가 있는 곳 바로 우리 교실이죠. 교실에서도 볼수 있고요. 교실뿐만 아니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아, 학교예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는 선생님, 저는요, 학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써도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썼으면 전부 다 정답이에요. 다음 32번이에요. 생각 그물에 나오는 낱말들 중 서로 다른 장소에 두 낱말을 고르고 보기처럼 문장을 만들어 쓰세요. 와, 우리 문장 만들기 놀이 재미있을 것 같죠? 여기 보기를 먼저 한번 볼게요. 보기, 책상, 오이라는 낱말을 골랐네요. 어떻게 문장을 만들었나 보니까 책상 위에 오이 한 개가 놓여 있다 라고 썼어요. 어때요? 진짜 재밌죠? 그럼 우리도 서로 관련 없는 장소에 있는 물건들 골라서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떤 낱말을 고를까?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골라 볼게요. 칠판. 칠판은 학교나 교실에서 볼수 있어요. 그리고 칠판 말고 채소 가게에서 볼수 있는 당근을 써 볼게요. 그 다음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볼까? 서로 다른 장소에서 볼수 있는 두 낱말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것, 바로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칠판에 당근 그림을 그렸다 라고 문장을 써볼게요. 여러분들은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고른 낱말을 가지고 재미있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여러 가지 낱말들 가지고 문장 만드는 것 말고도요, 다른 놀이를 할수 있어요. 어떤 놀이일까? 여러분,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칠판에 오이라는 낱말이 나와 있고요. 친구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오이가 들어간 김밥을 먹었다. 그랬더니 뒤에 있는 친구가 김밥을 다 먹고 준비물을 빨리 챙겼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친구가 학교에 와보니 준비물을 잘못 가져와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이 친구들 어떤 놀이를 하고 있을까요? 이 친구들은 줄줄이 이야기 만들기 놀이를 하고 있어요. 줄줄이 이야기 만들기 놀이는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며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먼저 낱말을 하나 정해야 해요. 친구들이 정한 낱말? 오이였죠. 오이라는 낱말을 정했다면 첫 문장을 만들어요. 이때는 이 낱말을 꼭 넣어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침에 오이가 들어간 김밥을 먹었다. 이렇게 바르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 사람은 앞문장과 이어지는 문장을 만들고요. 한 문장씩 계속 이어가며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다 끝났다면 새로운 낱말을 정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줄줄이 이야기 만들기 놀이. 여러분도 친구들이랑 해보면 진짜 재미있을 것 같죠?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문장을 만드는 친구는요. 처음 여러분들이 고른 낱말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만 만들면 된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이 줄줄이 이야기 만들기 놀이를 하려고 정한 낱말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어떤 낱말 골랐었는지 기억나나요? 그래요. 바로 오이였어요. 1번 아침 아니고요. 2번 오이가 맞습니다. 학교, 준비물, 콩닥콩닥은
모두 이야기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제일 처음에 고른 낱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4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할까? 선생님이 이 놀이를 할때 이거 주의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자, 줄줄이 이야기 만들기 놀이를 할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 첫 번째, 내용이 서로 이어지도록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용이 서로 이어지도록. 어때요? 그래요.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했잖아요. 이어지지 않고 이야기가 끊긴다면 놀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 친구가 말한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2번. 내 차례가 되면 새 낱말을 정해 새 이야기를 말합니다. 내 차례가 되면 새 낱말로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새 낱말을 정하지 않고 내 차례가 되었을 때는 앞 친구가 말한 내용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아요. 3번. 처음 정한 낱말이 계속 들어가도록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정한 낱말은 언제 들어간다고요? 첫 번째 문장을 만들 때에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죠? 동그라미 표는 1번에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을 쓰세요 라고 했는데, 기억,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바로 이 안경 쓴 친구의 대사였어요. 안경 쓴 친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친구들이 만든 이야기를 살펴보자고요. 먼저, 아침에 오이라는 낱말 골랐으니까 아침에 오이가 들어간 김밥을 먹었다. 김밥을 다 먹고 준비물을 빨리 챙겼다. 학교에 와보니 준비물을 잘못 가져와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이야기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요? 준비물을 잘못 가져왔네? 가슴이 콩닥콩닥 뛰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요, 아주 착한 짝꿍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게요. 짝꿍이 준비물을 빌려 주어서 기분이 좋아졌다라고요. 선생님은 아주 좋은 짝꿍을 만난 것 같죠? 여러분도 이앞 친구가 이야기한 이야기에 잘 어우러지도록, 우리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서 답을 적어보세요. 36번이에요. 축구로 줄줄이 이야기 만들기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첫 문장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래요. 첫 문장을 고르라고 하네요. 그러면 기호를 써야 하는데요. 가부터 다까지 한번 읽어보고 첫 문장으로 알맞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첫 문장이 어떤 문장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나요? 맞아요. 우리가 축구로 줄줄이 이야기 만들기 하기로 했으니까 축구라는 낱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 친구들과 축구 경기를 하기로 했다. 나, 빨리 경기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면 좋겠다. 다, 그런데 언제 어디에서 경기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어때요, 여러분? 축구라는 낱말이 들어간 문장은 딱 하나 있었죠? 그래요, 바로 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낱말들을 떠올리면서 문장도 만들어 보고요. 친구들과 줄줄이 이야기 만들기 놀이도 해봤어요. 이제 우리 두 번째 개념 만나볼게요. 여러분은 책 읽기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가끔 그림책을 읽으면 정말 재미있을 때가 많아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읽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시원한 책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책이 시원할 수가

따뜻하다라는 건요, 덥거나 춥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또는 음식이 차고 산뜻하다라는 의미로도 우리 시원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수염이 덥수룩한 아저씨가 아주 따끈따끈한 국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시더니 갑자기 이야 시원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어른들 본 적 있나요? 네, 분명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뜨거운 국물을 마시고 나서 시원하다 라고 하시는 거 진짜 이상하죠? 그런데 시원하다라는 말은요, 뜨거우면서 속을 후련하게 하는 점이 있다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보니까 진짜 재밌죠? 그 다음 시원하다라는 말 어떻게 쓰일까? 3번을 보니까요, 여기 그림 한번 보면 와, 여기 계곡인데요. 계곡이에요. 폭포네요. 물이 쫙 떨어지고 있고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어떤 분이 쩌렁쩌렁 아주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 목소리를 듣고 저 사람 목소리가 아주 시원시원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원시원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원시원하다는요, 말이나 행동 따위가 흐뭇하고 가뿐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막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주 커서, 그러니까 아주 시원시원하니까 막힘이 없게 느껴진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번에는 4번 그림도 볼게요. 와, 여기 있는 이 친구 무엇하고 있나요? 그렇죠. 치카치카 양치를 하고 있어요. 더러웠던 이가 아주 깨끗해지겠죠. 아이가 아, 시원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시원해는 어떤 의미일까요? 시원하다 라는 말은요, 막힌 데가 없이 활짝 트여 마음이 후련하다 라는 뜻도 있고, 말이나 행동이 활발하고 서글서글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지저분하던 것이 깨끗하고 말끔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몇 번의 의미로 쓰였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5번. 지저분하던 것이 깨끗하고 말끔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 깨끗해. 아, 상쾌해. 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생각과 느낌 어떻게 글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자, 친구들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가져왔어요. 시원한 책에서 재미있는 문장이나 장면을 찾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하니까 어떤 친구는요, 캬, 시원하다 라는 장면을 골랐어요. 문장을 골랐어요. 왜냐? 여름에 시원한 물을 마셨을 때가 떠올라서. 또 어떤 친구는 이를 닦는 장면이 재미있었습니다 라고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왜냐? 지저분하던 교실을 친구들과 깨끗하게 청소했을 때가 생각이 나서요. 여러분도 이렇게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이 한 생각 그리고 느낌 같은 것들을 글로 나타내 보세요.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만나볼게요. 31쪽 37번입니다. 이 그림책에서 반복되는 말은 무엇인가요?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죠? 캬, 시원하다. 야, 시원하다. 어떤 말이요? 그래요. 시원하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책, 캬, 야, 진짜. 이건 반복되는 말이 아니고요. 시원하다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38번이에요. 기억은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인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세요. 기억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그림에서 쓰인 시원하다는 어떤 의미였나요? 그래요. 바로 뭔가 덥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춥지도 않은 상태, 이런 상태를 시원하다라고도 하고요. 또는 뭔가 더운 기운을 사라지게 할 정도로 시원한 뭔가를 먹었을 때 우리는 시원하다라고도 한다고 했죠? 1번, 지저분하던 것이 깨끗하고 말끔하다. 1번의 기억의 상황과는 알맞지 않죠? 2번, 음식이 차고 산뜻해서 속이 후련하다. 어때요? 1번의 상황과 아주 알맞죠? 기억. 3번, 막힌 데가 없이 활짝 튀어 마음이 후련하다. 어떤가요? 이것은 우리 기억과 어울리지 않아요.

않아요. 폭포 아래에서 큰 목소리로 노래를 하던 그런 상황에 어울리는 말이었죠. 다음 39번도 볼게요. 니은을 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세요. 자, 니은 무엇인가요? 이야, 시원하다 라는 문장이었죠. 이건 진짜 얼음물을 마신 것처럼 시원하다 라고 하는 것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자, 이것은요, 가, 덥거나 춥지 않고 알맞게 선을 할 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뭔가 뜨거운 걸 먹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에요. 나, 속이 후련할 만큼 음식이 뜨겁고 얼큰할 때. 그러니까 알맞은 것의 기호를 찾아라. 그러면 나를 찾아야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어른들이 뜨거운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면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른들은 시원하다라고 진짜 말씀하실 거예요. 40번이에요. 1번과 같은 경험을 떠올려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1번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세요. 오,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네요. 옷도 시원하게 입고 있어요. 아, 난 하나도 안 더워. 춥지 않고 딱 좋아. 서늘하네요. 친구의 이름 한번 골라볼게요. 먼저 건우. 여름에 먹은 냉면이 정말 차갑고 시원했어. 냉면이 차갑고 시원하네요. 그러면 1번과 비슷한 경험? 맞습니다. 규현이에요. 뜨거운 탕에 들어가신 할아버지께서 시원하다고 하셨어. 이건 어떤 것과 비슷할까요? 네, 이것은 1번보다는 2번과 어울리는 그런 경험입니다. 왠지 뜨거운데, 아, 이걸 시원하다라는 말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은요, 가끔 뜨거운 목욕탕에 앉아있을 때도, 어우,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신답니다. 그럼 우리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바로 건우가 말한 것이니까 친구의 이름 건우를 써주면 되겠죠. 건우가 1번과 같은 경험을 떠올렸네요. 다음 41번이에요. 3번과 4번에 어울리는 상황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그림을 볼게요. 여러분, 3번. 오, 그래요. 계곡 아래에서 사람이 큰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쩌렁쩌렁 아주 큰 목소리죠? 뭔가 막힌 것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시원시원하네 라고 누군가 이야기하죠. 다음, 4번도 볼게요. 이 친구 뭘 하고 있나요? 그렇죠. 치카치카 양치를 하고 있어요. 더러웠던 이가 깨끗해질 거예요. 자, 아, 시원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요. 바로 이럴 때에도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문제 볼게요. 말이나 행동 따위가 흐뭇하고 가뿐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막힘이 없을 때 이것과 어울리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3번이에요. 그다음, 지저분하던 것이 깨끗하고 말끔해져 기분이 좋아질 때는요? 그렇죠. 4번과 어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42번이에요.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은 무엇인가요? 기억 어디 있었나요? 기억, 여기 4번 그림에 있었어요. 아, 시원해. 시원해. 지저분한 것이 사라져서 뭔가 말끔한 기분이 날때 우리 시원해라고 합니다. 바꾸어 쓸수 있는 것? 따뜻해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따뜻한 거랑 시원한 건 완전히 관련이 없죠. 포근해는요? 포근해도 관련이 없습니다. 개운해는 어때요? 네, 맞아요. 개운해 어울리네요. 왜냐하면 지저분한 것들이 사라져서 말끔해지면 개운한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개운해로 바꿔 쓸수 있어요. 찝찝해는요? 아니죠. 찝찝한 것이 오히려 사라진 것이니까 서늘해도 어울리지 않아요. 기억과 바꿔 쓸수 있는 것은 바로 3번 개운해가 됩니다. 다음 43번 중요한 문제예요. 이 그림책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찾아 바르게 말한 친구를 이름을 쓰세요. 재미있는 부분을 잘 찾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윤서. 시원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재미있어. 좋아요. 다양한 상황들이 나와 있고 재미있다. 재미있는 부분 제대로 이야기했네요. 현우 볼게요. 현우. 시원하다는 낱말이 한 가지 뜻으로만 쓰인다는 것이 재미있어. 어때요? 한 가지 뜻으로만 쓰였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현우는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르게 말한 친구는 바로 윤서가 돼요. 그러니 윤서라고 예쁘게 글씨 써주면 되겠습니다.

0: 다음 44번이에요. 내가 시원하다고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서 쓰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서술형 문제에는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엄청 많아요. 시원하다라는 낱말이 뜻이 여러 개 있다는 거 우리 방금 알아봤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연관지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시원하다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어떤 음식이 떠올라요. 바로 팥빙수.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름에 팥빙수를 먹으면 시원하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선생님은 이 시원하다라는 말을요, 우리 첫 번째 그림과 관련 있게 한번 사용해 보았어요. 여러분은 2번, 3번, 4번과 어울리는 그런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미션입니다. 보기와 같이 주어진 두 낱말을 넣어 자연스러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문장 만들기 놀이였죠? 자, 선생님이 학교 그리고 풍선이라는 낱말을 미리 골라 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두 개의 낱말을 넣어서 문장을 딱 하나만 적어주세요. 어디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10초 동안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볼게요. 여러분, 안녕!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강풍. 스승님, 가르쳐 주신 대로 강력한 장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지? 내 장풍에 왜 내가 휘청거리는 거지? 그건 네가 쏘는 장풍이 아니라 강풍이니라. 자칫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강풍의 위력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마. 강풍이란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을 말합니다. 그럼 강풍이 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공사장 작업이냐, 크레인 운행 등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본전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된 창문은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미리 교체하거나 보강하고, 강풍이 발생하면 유리가 깨져 다칠 위험이 있으니 유리창 근처는 피하도록 합니다. 야외에서 강풍을 만나면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합니다.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시군 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펭수와 함께 미리미리 예방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사회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대단원, 3단원 새롭게 들어갔었죠? 첫 번째 중단원에서 여러 가지 개념 공부했는데요. 첫 번째 중단원의 제목은 세계를 표현하는 다양한 공간 자료였습니다. 공간 자료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려주는 자료가 공간 자료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구본, 세계지도, 디지털 영상지도의 공간 자료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간 자료를 보면 위도와 경도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나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위도와 경도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아마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선생님과 위도 경도 다시 한번 핵심 떠올려 본 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공간 자료를 통해서 위도와 경도를 다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의 개념이 조금 더 명확해질 거예요. 자, 그럼 위도와 경도 한번 다시 중요한 개념 떠올려 볼까요? 위도의 위는

경은 선생님이 가로를 뜻한다고 했고, 경도의 경은 세로를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위도의 기준은 적도였죠. 적도, 위도, 영도. 적도를 기준으로 위도라는 것은 어떤 나라의 위치가 남쪽과 북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알려주는 개념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반구 혹은 북위라고 했고요. 적도를 기준으로 남반구, 남쪽은 남반구, 남위라고 했죠. 그리고 각각 영도에서 90도까지, 영도에서 90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도는 가상의 가로선, 위선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도를 읽을 때에 위선에 적힌 숫자를 보고 위도를 읽어 주었죠. 자, 그럼 경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도는요, 어떤 것이 기준이었어요? 본초 좌우선이 기준이었죠.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나라의 위치가 동쪽과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알려주는 개념이 경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우리가 동경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서쪽은 서경이라고 한다고 했고, 각각 영도에서 180도까지, 또 동경도 영도에서 180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도는 어떤 선으로 구분했죠? 세로선, 경선으로 구분을 했어요. 경선은요, 세계 지도나 뭐 지구본, 공간 자료에 있는 가상의 세로선이죠. 경선에 적힌 숫자를 보고 우리는 경도를 읽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위도에 따라 무엇이 달라졌죠? 위도에 따라 지역별로 기후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라고 했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저위도 지역은 태양빛을 수직으로 받아서 에너지가 모여요. 때문에 기온이 높고,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태양이 이렇게 퍼져서 비친단 말이에요. 그럼 열 에너지가 분산이 되면서 기온이 낮은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위도에 따른 생활 모습, 자연 현상 공부했을 때또 백야 현상과 극야 현상을 공부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특히 이 백야 극야는요, 고위도 지역에서 각각 여름에 겨울에 볼수 있는 현상이에요. 자, 백야의 야는 밤이에요. 백은 뭐예요? 흰백, 환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백야 현상은요, 고위도 지역에서 여름에 밤인데도 환한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자, 지금 시계가 시각을 가리키죠? 자, 지금 밤 9시예요. 그러면 어두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야 현상이 일어날 때에는요, 환한 겁니다. 밤 10시에도 환해요. 새벽 1시도 환해요. 하지만 잠을 자야겠죠? 새벽 2시에도 환해요. 새벽 5시에도 환하고 24시간 계속 환한 것이 백야 현상입니다. 자, 이것은 지역에 따라 며칠 동안 지속되는 지역도 있고 아니면 몇 개월 동안 지속되는 지역도 있어요. 즉, 고위도 지역에서 여름철에 볼수 있는 백야. 자, 반면에 극야는요, 고위도 지역에서 겨울철에 볼수 있는 거예요. 극야는요, 극단적인 밤이다라고 해서 낮으면 해가 떠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해가 안 뜨고 어두운 거예요.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1시가 되어도 계속 어두운 것이 극야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어두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극야예요. 고위도 지역의 겨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백야 현상, 극야 현상 모두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고위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념을 위도 개념에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고위도 지역에서 있는 자연 현상이라. 자, 그리고 우리 경도는 무엇에 영향을 준다고 했냐면 시차에 영향을 준다고 했죠. 나라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경도 때문이다. 15도에 1시간씩 차이가 난다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중요한 개념이었는데요. 이 개념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도

경도를 배운 까닭이 뭐였죠? 어떤 나라의 위치를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위도와 경도를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도와 경도로 어떤 국가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도와 경도를 이용한 나라 위치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위치를 나타내고 싶은 나라의 동서남북 각각의 끝지점을 찾아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표현할 거예요. 자, 여기 우리나라가 있죠? 위치를 나타내고 싶어요. 위도와 경도로. 자, 우리나라의 동서남북 끝지점을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자, 동쪽의 끝지점은 독도이고요. 남쪽의 끝지점은 이제 제주도 밑에 마라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렇게 동서남북의 끝지점을 찾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남쪽과 북쪽 끝 지점에 무엇을 확인하래요? 위도를 확인하래요. 남쪽과 북쪽 끝 지점의 위도. 왜냐하면 위도라는 것이 남쪽과 북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가로선. 즉, 남쪽과 북쪽 끝 지점의 위도를 확인해요. 위선으로 확인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요. 33이라고 써 있고, 43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걸쳐 있는 겁니다. 지금 위선에 적힌 숫자로 읽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 N이라고 적혀 있죠. North, 북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북쪽. 자, 그리고 이제 동쪽과 서쪽 끝 지점에 이제 경도를 확인해 주는 거죠. 경도라는 것이 동쪽과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쪽과 서쪽 끝 지점의 그 경선을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했더니 지금 우리나라는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동경입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를 보니까 124도부터 132도 사이에 걸쳐 있어요. 즉, 우리나라의 위치를 이제 위도와 경도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나타낸다면 우리나라는 북위 33도에서 43도, 그리고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여기 35도, 40도 적혀 있잖아요. 이거 보고 추리해야 됩니다. 이만큼이 5도네? 그럼 여기 35도니까 여긴 30도겠네? 그 사이니까 33도쯤 되겠네? 이렇게 추리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도 125도가 선이 그어져 있죠. 그리고 130도가 선이 그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쪽으로 조금 왔어요. 아, 그러면 여기가 120도니까 124도쯤 되겠구나. 여기가 130도네? 여기가 135도네. 여기 사이니까 132도쯤 되겠구나. 이렇게 그 간격을 추리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즉, 북위인지 남위인지, 동경인지 서경인지 생각한 다음에 숫자를 읽어서 위치를 표현해 줄수 있는 겁니다. 즉, 위도와 경도를 이용하면 우리는 위치를 이렇게 숫자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우리나라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표현했죠? 우리 뒤에 나오는 문제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위치를 또 위도와 경도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첫 번째 중단원에서 공부했던 개념을 여러 가지 실전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1번인데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간 자료는 무엇입니까? 자, 어떤 공간 자료를 설명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공간 자료는 종이로 만들어져 휴대가 편리하고 세 개의 모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아. 자, 이런 장점을 가진 공간 자료는 바로 세계 지도였죠.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세계 지도. 자, 종이로 만들어져서요. 돌돌돌 이제 이렇게 감거나 혹은 접어서 휴대하기 편하고요. 또세 개의 모습을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계 지도의 단점이 있었죠. 둥근 지구의 모습을 평면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고위도 지역에서 특히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자, 설명 읽어볼게요. 지구의 실제 모습을 작은 크기로 줄인 모형을 말해. 자, 이거

뭐예요? 지구본의 의미이지요. 자, 지구본의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공간 자료는 지구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친구의 말,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보기는 어려워. 맞아요. 세계 지도는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볼수 있죠. 하지만 지구본은요,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볼수 없어요. 우리가 지구본을 통해 모든 나라를 보려면, 모든 대륙을 보려면 이렇게 지구본을 돌리면서 봐야 됩니다. 자, 하지만 지구본의 장점도 있었죠. 둥근 지구의 모습을 본떠 만든 모형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위치나 모양이나 면적 같은 것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해 알맞게 설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이 공간 자료는 세계지도입니다. 지연이 들고 다니면서 보기는 불편해? 아니요, 세계지도는요,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편리해요. 민수,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보기 좋아. 맞아요, 지금 세계의 모습이 한눈에 보이지요. 수빈이, 나라의 실제 모양과 위치, 면적이 비슷해? 아니요, 세계지도는요,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왜곡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소라, 지구의 실제 모습을 줄여서 입체적으로 나타낸 게 아니라 평면으로 나타낸 거죠. 도균이, 인터넷에 연결해야만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이것은 디지털 영상 지도의 단점이었죠.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4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에 대해 알맞게 설명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름을 쓰시오. 디지털 영상 지도입니다. 세아, 실제 모습과 위치나 면적이 다르게 나타나 있어. 자, 이런 특징을 가진 공간 자료는 세계 지도였습니다. 아니죠? 미진이 지구의 실제 모습을 작은 크기로 줄여 평면에 나타낸 자료야? 이것도 세계 지도의 특징이죠. 자, 경호.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볼수 있어. 맞아요. 디지털 영상 지도에는요,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더하기 부호를 누르면 확대가 되죠. 그래서 어떤 장소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고요. 또 빼기 기호를 누르면 축소가 되면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한눈에 볼수 있어요. 즉, 다양한 기능이 있는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을 알맞게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경호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호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지도의 가와 나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쓰시오. 자, 지금 여기 세계지도라는 공간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이 공간 자료 보면서 위도와 경도의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들. 여기 가로선 있죠? 위선. 자, 그리고 영도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여기가 뭡니까? 빨간 줄? 그렇죠. 적도겠죠. 위도의 기준. 적도입니다. 자, 우리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북위, 남쪽은 남위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각각 영도에서 90도까지. 영도에서 90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위도라는 것은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었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가, 세로줄이 있죠. 경선이겠죠. 근데 영도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이 경도, 영도, 이 세로줄이 의미하는 것은 경도의 기준, 본초, 좌우선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동경. 그리고 서쪽은 서경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동경도 영도에서 180도까지. 서경도 영도에서 180도까지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 서경이 이만큼밖에 없는데요? 아, 지금 세계 지도가 여기에서 잘린 거잖아요. 원래 이어져 있는 건데 잘린 것뿐이에요. 즉, 여기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영도에서 한 여기까지가 180도거든요. 자, 여기가 경도 180도예요. 그러니까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동경, 그리고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서쪽 이렇게겠죠. 서쪽은 서경이 되는 겁니다. 즉, 동경 180도와 서경 180도는 같은 선이에요,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일반적으로 경도 180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경도 0도, 10도, 20도, 30도 쭉쭉쭉쭉쭉쭉 해서 이제 동경 180도까지 오는 거고요. 경도 180도. 그리고 여기 0도에서 시작해서 서경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해서 쭉쭉쭉쭉쭉 해서 180도까지 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경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경도 180도 쪽을 보면 이제 날짜 변경선이 있습니다. 날짜 변경선. 우리 경도는 시간 차이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죠? 자, 지금 15도에 1시간 차이 난다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180도, 12시간 차이. 그리고 서경도 180도, 12시간 차이라 이제 24시간 차이가 나는 날짜 변경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날짜 변경선이요, 이 경도 180도처럼 직선의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딱 직선으로 날짜 변경선을 해버리면은요, 같은 섬인데, 같은 나라인데, 날짜가 다른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그 섬을 이 경도 180도가 지나서. 그래서 실제로 날짜 변경선을 보면 이제 약간 구불구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경도는 시차에 영향을 준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합니다. 12시간 차이, 12시간 차이 해서 이제 24시간 차이가 나는 그 날짜 변경선이 경도 180도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지도에 가와 나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가는 뭐예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가는 그렇죠. 본초 좌우선. 여기 보기 있죠? 본초 좌우선. 나는요? 지금 그렇죠. 여기 있네요. 적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역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역. 세계 지도와 지구본에는 여러 나라의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위선과 무슨 선이 있을까요? 그렇죠. 경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어져 있는 위선과 경선으로 위도와 경도를 알수 있고, 위도와 경도로 어떤 나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7번입니다. 고위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친구들 선생님이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라는 낱말 계속 나오니까 명확하게 개념을 하라고 했었죠. 자, 우리 여기 위도 0도 적도가 있습니다.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0도에서 30도까지. 자,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저위도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30도에서 60도, 여기는 중위도. 그리고 30도에서 60도, 남위도 똑같아요. 중위도. 그리고 60에서 90도까지는 선생님이 고위도다. 60에서 90도까지는 고위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고위도에 해당하는 지역은 기역과 비읍이 되겠네요. 기역, 비읍, 정답은 몇 번? 2번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가나, 다라마 이렇게 기호가 있네요.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볼게요. 공간자료 지구본 있습니다. 1번, 가는 남위를 나타낸다. 자, 지금 가는 여기예요. 자, 지금 나가 적도죠?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으니까 가는 남위가 아니라 북이죠. 2번, 나는 본초 좌우선이다. 자, 지금 나는요, 위도 0도예요. 본초 좌우선이 아니라 나는 적도이고요. 3번, 나는 경도의 기준이 아니라 나는 적도니까 위도의 기준이죠? 4번, 다. 다는 지금 남이겠죠?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이니까. 자, 다는 적도 위쪽의 위도가 아니라 적도 아래쪽의 위도죠. 남이니까. 자, 그리고 5번, 라는 서경, 마는 동경이다. 자, 지금 여기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본초 좌우선이라는 거죠? 자,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동경. 그러면 마는 동경이 맞고, 서쪽은 서경. 그럼 라는 서경이 맞네요. 자, 맞은 설명이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풀어볼게요. 위도와 경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거기에서 모두

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설명 읽어보고 오른 것 골라볼게요. 가, 위도의 기준이 되는 선은 본초 좌우선인가요? 아니죠. 적도이지요. 틀렸습니다. 나, 적도는 지구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세로선인가요? 아니죠. 적도는 지구를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가로선이죠. 틀렸어요. 자, 다, 적도는 남극과 북극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자, 우리 남극은요, 남이 90도고요. 북극은 북이 90도입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지구본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 적도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북이 90도니까 북극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이 90도니까 여기가 남극이죠. 자, 그러면 적도는 남극과 북극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죠? 맞고요. 자, 라, 본초 좌우선은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것 맞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다, 라,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10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 나라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을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오늘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지금 기역부터 디귿까지 문장 있는데 중요한 부분 밑줄 치고 우리가 순서 매겨볼게요. 자, 기역, 위도와 경도로 위치를 나타내기예요. 그럼 위도와 경도를 읽었다는 거죠. 자, 니은, 동서남북 쪽의 끝에 위도와 경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야 위치를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디귿, 나라의 동서남북 각각의 끝지점을 찾기. 자, 그러면 뭐부터 와야 돼요? 동서남북 각각의 끝지점을 찾고 이제 위도와 경도를 확인하고 위치를 나타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순서대로 기호를 적으라면 디귿, 니은, 기역 이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친구들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원인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어른과 아이가 영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른이 말합니다. 이제 자려고 한단다. 그랬더니 아이가 저는 아침을 먹으려고 해요. 자, 지금 같은 시점인데요. 어떤 사람은 밤이고 어떤 사람은 낮입니다. 자, 지금 무엇의 차이가 있는 거죠? 시간의 차이, 시차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시차는 선생님이 왜 발생한다고 했죠? 그렇죠. 경도로 인해서 시차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경도 15도마다 1시간씩 차이가 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발생한 원인으로 알맞은 거 골라줄게요. 1번, 위도가 달라 기온이 다르기 때문이다. 위도가 다르면 기온은 다르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과 어울리는 내용은 아니고요. 2번, 경도가 달라 시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맞죠? 자, 3번, 기후가 달라 생활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후가 다르면 생활 모습이 다르죠. 하지만 이 상황과 관련 있지는 않고요. 자, 문화가 달라 식사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으나 이 상황과 관련은 없고. 5번, 지형이 달라 해가 뜨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역시 이 상황과 관련이 없죠.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2번 마지막 문제 풀어볼 건데요. 다음 지도를 보고 우루과이의 위치를 이제 위도와 경도로 나타낸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우리나라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표현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우루과이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공간 자료에서 우루과이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우루과이는요, 딱 여기 있습니다. 보이죠? 여기가 우루과이예요. 자, 그럼 일단 우루과이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남이인지 북이인지 동경인지 서경인지부터 찾아줘야 됩니다. 자, 지금 위도를 적도를 기준으로 지금 우루과이는 남쪽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 남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본초 좌우선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동쪽은 동경이고요. 서쪽은 서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루과이는요. 지금 여기가 경도 180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동경이죠. 그리고 여기도 서경, 이쪽도 서경입니다. 그럼 우루과이는 서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남이고 석연이구나. 그럼 지금 여기 북이 북이 틀린 거고요. 동경 동경 다 틀린 거예요. 그쵸? 그럼 결국 4번, 5번 중에서 골라주면 되네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숫자를 보고 알맞은 것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남이부터 볼게요. 자, 지금 남이 30도에서 35도, 30도에서 35도 똑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30도 S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선 따라가 볼까요? 여기 맞네요. 그쵸? 남이 30에서 자, 아래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겠죠? 지금 남이 60도니까. 그러니까 30에서 35도쯤 되겠다. 이건 맞아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석영을 볼게요. 자, 석영. 지금 여기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을 우리 친구들 봐줘야 됩니다. 자, 여기가 석영 60도고, 여기가 석영 30도예요. 자, 그럼 지금 우루과이가 이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숫자가 더 적합할까요? 23도, 29도 적합해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부터 30도입니다. 23도, 29도는요, 이쪽에 있어요. 따라서 적합하지 않고, 53도, 59도 어때요? 지금 60도에 가까우니까 59. 여기가 53. 괜찮죠? 53과 59는 30과 60 사이에 있는 숫자입니다. 맞죠?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어져 있는 위선과 경선을 보고 숫자가 있잖아요. 그 숫자를 보고, 아, 이 칸이 지금 10도구나, 이 칸이 5도구나 하면서 계산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실전 문제 12번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오늘 공부한 개념 떠올리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위치를 표현해 보세요. 교재에 있는 것 그대로 적지 말고 우리 친구들 다양한 공간 자료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직접 숫자를 읽어주세요. 알았죠? 정답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재미있는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주인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한 주 영어로 또 시작을 해봐야죠.
1: 좋습니다.
0: 네, 오늘 가정 영어인데요. 지난번에 했었던 에피소드를 연결을 해볼 건데요.
1: 네.
0: 바로 중학생 아들을 위한 저축 팁 파트 2 되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돈 좀 모으고 있냐 이렇게
1: 네.
0: 했더니 아, 나 거의 용돈을 거의 뭐 게임이나 뭐 하고 싶은 걸로 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1: 남 얘기면 참 답답했어요.
0: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쉽지 않으니까 특히나 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라면 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습관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 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1: 오.
0: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모으는데
1: 네.
0: 너 받는 거다 모아. 이거는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아이도
1: 맞아요.
0: 뭔가 뭐사 먹고 싶을 수도 있고.
1: 개인 지출 비용이 또
0: That's
1: 있으니까.
0: right. 근데
1: 예.
0: 얼만큼을 좀 할당을 해가지고 할애를 해서 좀
1: 저축을
0: 넣어라.
1: 할수
0: 이런
1: 있냐?
0: 얘기가 나온 것
1: 근데
0: 같아요.
1: 10% 정도면 사실 큰 부분은 아닌데.
0: 작지만 또 쌓이면 이게
1: 예.
0: 그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네, 가서 저축 계좌 10개요.
1: 오!
0: 이것까지 영어로 해볼 겁니다.
1: 야, 지금 뭐,
0: 아하.
1: 약간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0: 뭔가 살아있어요.
1: 좋아요,
0: 자,
1: 좋아요.
0: 영어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네, 그럼 아들의 용돈 저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짜잔! You need a plan.
1: 응?
0: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10%?
0: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Set aside?
0: Like save it.
1: Save.
0: Take out 10% of your
1: Ah, save
0: allowance. You need a
1: 10%.
0: plan.
1: 아, 10%요? 아,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Speak English to
1: Yeah,
0: daddy.
1: I know. 10%? Sorry, it's so hard for me. Okay, bye.
0: Trust me,
1: 응?
0: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10년 후요?
0: Trust me, you'll be
1: 응.
0: happy 10 years later.
1: 네. 가서 저축 계좌 열게요. 응.
0: What?
1: Okay. I'll do it.
0: Oh.
1: Yes. My bank account open.
0: Are you going to open a bank
1: Yes,
0: account?
1: yes, yes.
0: Good idea, son.
1: Okay, thank you.
0: You can do it, just 10%.
1: 10%? Thank you.
0: 뭐 done.
1: Yep.
2: 아이고, 이또 아이가 잘 모아가지고 저축 왕이 됐다는
1: 네.
2: 소문이
1: 아우,
2: 있어요.
1: 정말 뭐든지 왕이 되면은 대단한 거예요.
2: 오케이.
1: 예.
2: 자, 이 뭔가 경제 관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그쵸.
2: 그거에다 플러스 영어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면 너무 좋겠죠, 그쵸?
1: 그럼요.
2: Alright. 자, 여러분 많이 집중해 주시고요.
1: 네.
2: 일단 전체 대화 드릴 테니까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2: 자, 첫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좀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두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그쵸.
2: 자, 계획이 필요해. 이러면서 용돈의 10%를 따로 모아둬.
1: 네.
2: 이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아, you need a plan.
2: 이게 뭘까요?
1: 너는 계획이 필요해. 자, 땡땡. 10% of your allowance. Allowance는 지난번에 용돈. 맞아요.
2: 나왔었죠.
1: 용돈. 너의 용돈의 10%를 모아.
2: 모아둬라.
1: 모아. 명령이니까 동사가 왠지 먼저 나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러면 save.
2: 오케이.
1: 예.
2: 구조적으로 일단 맞아요. 그쵸. 뭐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는
1: 네.
2: 동사 원형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save를 썼네요.
1: 네.
2: save 하는 게 뭐라고요?
1: save는 모으는 거.
2: 모으는 거. 오케이.
1: 예.
2: 저축하는 거. So
1: 저축하다.
2: save 10% of your allowance. Ooh, I like that. 일단은 save 쓰는 거 맞습니다.
1: 오.
2: 맞는데, 오늘은요, 그냥 단순하게, 모으다, 저축하다 말고,
1: 네.
2: 새로운 표현을 하나 가져왔어요.
1: 따로 모으는 건 또.
2: 덩어리 표현이 따로 있어요.
1: 아, 그래요?
2: 그래서 이거 오늘부터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So, you need a plan. 그 다음에, 정답은요, set aside.
1: 아, aside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2: 네.
1: 뭔가 진짜 따로 모으는 느낌이 확 오네요.
2: aside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1: 뭔가 측면.
2: 맞아요. 옆쪽으로라는
1: 그쵸?
2: 뜻을 가지고 있어요.
1: 예.
2: aside 자체가. 그러니까 이 set aside 뭐냐면 옆으로 세팅을 해둬라. 돈이
1: 오.
2: 딱 있으면 이
1: 예.
2: 중에서 그래 한 10%가 여기 있구나. 근데 걔는 너가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1: 따로?
2: 느낌 오죠?
1: 네.
2: 그거 세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o set
1: 아.
2: aside라고 하는 거는 회화체에서 너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1: 오.
2: 따로 모아두다, 따로 빼두다, 뭔가 챙겨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쓰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1: 네.
2: 그래서 이 set aside는 사실 시간을 set aside 해놓는다고도 하고요.
1: 네.
2: 시간 좀 이렇게 할애를 해둔다.
1: 아, 나한테 시간 한 1시간만 빼줘.
2: 뭔가를 하기 위해서 set aside를 내가 해놨어. 이렇게도
1: 그렇게도
2: 하고
1: 쓰고.
2: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set
1: 네.
2: aside. 자, 그리고 우리 용돈이란 단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 나왔었죠.
1: 네.
2: So 뭔가 쓸 수 있게 허용한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low 한다는 느낌.
1: 네.
2: So allowance. 그리고 그때 단어 하나가 더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1: 하나 더 있었어요?
2: 조금 더 긴 거, 두 단어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 뭐뭐 money.
1: 그래요?
2: 무슨 money?
1: 어?
2: 대부분은 그걸 먼저 알고 계시던데요.
1: 용돈?
2: 자, 어디 보자. 어, 내가 쓸 돈이 여기.
1: 아, 포켓머니. 아, 그거군요.
2: Right.
1: 포켓.
2: 파켓?
1: 아이고, M-O.

0: pocket E-Y.
1: Pocket money.
0: Yes.
1: 맞습니다. 아. 이것도 용돈입니다.
0: 네.
1: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계신 이제 보통 학생분들은 이걸 더 먼저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 북미권에서는 모르겠어요. 그 얘를 사실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좀 절대적으로 많이 쓰긴 해요.
0: 네.
1: So pocket money allowance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둘 다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allowance 저는 개인적으로 allowance만 쓰는 케이스긴 합니다.
0: 네.
1: All right. So 10% 너의 allowance의 10%를 어떻게 해둬라?
0: 따로 빼둬라.
1: Set aside. 옆으로
0: 네.
1: 이렇게 빼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10% of 무엇이라고 했는데 of가 여러분들 무슨 뜻이야? of.
0: 뭐뭐의.
1: 뭐뭐의. 네. Right? So 당신의 allowance의 10%를 set aside. So 얘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심지어
0: 네.
1: 숫자까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So 10%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이 명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10%가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percent는 응용이 가능해요.
0: 오.
1: 꼭 10%를 옆으로 이렇게 챙겨도 이게 아니라 $1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0: 그러네요.
1: 그렇죠. 너가 용돈을 뭐 예를 들어 $30를 받으니까 그 중에서 $10를 옆으로 해놔라.
0: 아~
1: 그러면 얘를 그냥 $10로 쓰면 되는 거고
0: 아~
1: 심지어 10도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5%
0: 그렇죠?
1: 3%
0: 20%
1: you know? That's right. $20
0: yeah.
1: 완전 다양하게 좀 바꿀 수가 있겠죠.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전에 슬기 씨가 그 동사 잘 말해줬어요. 아까 저축한다 할 때 뭘 썼죠?
0: Save.
1: Save 썼죠. 그러면 너의 용돈에 10%를 저축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그것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0: Save 10% of your allowance.
1: Yes.
0: Mm-hmm.
1: So save 10% of what? Oh, of your allowance.
0: Yes.
1: 에. 이렇게 되는 거죠.
0: Mm-hmm.
1: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도 save를 한번 써볼게요.
0: 네.
1: 자, 그리고 연봉 같은 걸 얘기할 때 혹시 salary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0: 오.
1: Salary?
0: 맞아요.
1: 급여 그런 거 salary?
0: 네.
1: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salary에 okay, 30%를 저축한다.
0: 아,
1: 30%면
0: 꽤 많은데요?
1: 많은 거죠.
0: 왜냐하면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데.
1: 그러니까요.
0: 30%.
1: So, 그녀는 30%를 저축한다. 일단 거기까지 해보세요. 어때요?
0: She save 30%.
1: 자, 여기서 그녀의 salary에 그러면?
0: Of her salary.
1: 그렇죠. Of를 쓰는 거. 자연스럽게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Just like this.
0: 오브를 아니까 문장을 만드는 게 이게 네. 어렵지가 않네요.
1: 오브가 처음에 영어를 시작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0: 맞아요.
1: 이해는 갑니다. 근데 쓰다 보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게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0: 네.
1: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35로 숫자 또 바꿨습니다.
0: 음흠.
1: 오케이.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0: 네.
1: Save 10% of your allowance.
0: Save 10% of your allowance.
1: Mm-hmm. She saves 30% of her salary.
0: She saves 30% of her salary. 어머머, 제가 아까 she 다음에 save라고 그냥 이야기했는데.
1: Saves, all right. 삼진 단수니까요.
0: 맞습니다.
1: All right.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0: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오케이, okay, 옆으로 챙겨두는 것.
0: Mm-hmm.
1: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0: 오.
1: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아유, 게임하느라 어렵지, 게임하느라.
1: 그거만 하지 말아봐라.
0: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뒤이어지는 말들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 같은데,
1: 네.
0: 10% that sounds 어렵다.
1: 네.
0: That sounds, 어려울 것 같은데요니까, that sounds like hard.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같은데요.
0: 네.
1: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sounds like hard. Check this out. 자, 일단은 hard를 써도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Difficult, hard,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like를 넣었었죠.
0: Like를 왜 안 들어가요?
1: 넣으면 안 돼요.
0: 왜요?
1: Like는 like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sound like 명사. 이렇게 하면은 명사같이 들린다. 이거는 가능해요.
0: 예, 예, 예.
1: 그런데 형용사가 올 거면 그냥 sound 형용사.
0: 어허.
1: 바로 나와야 됩니다. So, difficult, hard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0: 예,
1: you understand?
0: 예, 예.
1: Alright, 그래서 여기서는 that sounds difficult. 어렵게 들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difficult 대신에
0: 네.
1: 어렵다라는 표현 중에 이렇게 회화체에서 많이 쓰는 것도 아는 거 없을까요?
0: Hard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1: 짜증을 내세요.
0: 네. 아니 왜냐면은 제가 아까
1: right.
0: 썼는데 또 right.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1: Right.

0: 아, difficult, hard 이런 것도 있지만
1: 네.
0: 요거 드릴게요. tough라는 게
1: 아.
0: 있습니다.
1: 아.
0: 이게 tough guy 이런 뜻도 돼요.
1: 네.
0: 하지만은 원어민들은 뭔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때, that's tough, right? 굉장히 많이 쓰는
1: 뭔가
0: 케이스예요.
1: 험난하고 어려울 때.
0: Right. 그래서 뭐, 한 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거할 때도 심지어 tough year이라고도
1: 오.
0: 쓸 정도예요. 오케이? 자, 우리 사운드 뒤에 형용사 오는 걸로 패턴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1: 네.
0: 그거 들린다. difficult하게. 어렵게 들린다. 근데
1: 네.
0: 이거는 상대방이 뭔가 얘기를 딱 했는데 들어보니까 느낌이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1: 네.
0: basically. Right? So, 사운드 뒤에 형용사를 바로 넣기. 뭐
1: 예.
0: 넣으면 안 된다고요?
1: 명사 안 돼요.
0: like 넣으면 안
1: 아,
0: 된다고.
1: like 안
0: like는
1: 돼요.
0: 명사 들어갈 때만. 오케이?
1: 네.
0: So, 형용사하게 들린다. 뭐 혹은 형용사일 것 같다. 들어보니 형용사한 것 같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케이? 뭔가를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1: 네.
0: 들었는데, 아니, 이건 아무리 들어도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that으로 해서.
1: That sounds impossible.
0: 그렇죠.
1: Ooh.
0: like 아니라 그냥 impossible. 형용사
1: Impossible.
0: 바로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is로 출발해 볼게요. 그건 쉽게 들리지 않는데, 그 얘기는 한국어는 좀 어색하지만 그거 들어보니까 쉬울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보세요.
1: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0: Right. 그러니까 쉬울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부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그럼 not을 넣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0: 뭔가 들어가야 되죠.
1: It's not sound easy.
0: 오케이. 자, 두 번째 게 틀렸습니다.
1: 왜요?
0: 보여드리겠습니다.
1: 오?
0: It doesn't sound easy.
1: 아, doesn't.
0: 왜 isn't가 아니라 doesn't일까요?
1: 왜냐면 사운드가 동사기 때문이에요.
0: That's correct.
1: 와.
0: 네, 이런 실수가 사실 많아요.
1: 네.
0: 왜냐면 형용사 여기 있으니까
1: 예.
0: 얘로 부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it isn't 이렇게 되죠. 그렇게
1: 그쵸.
0: 되면 그거는 it isn't easy 이건 되죠.
1: 아하.
0: 하지만 it doesn't
1: 사운드가
0: sound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1: 있으니까. 아,
0: 있죠.
1: 네네네.
0: 네,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운드 뒤에 바로 형용사 넣기.
1: 네.
0: That sounds impossible.
1: That sounds impossible.
0: It doesn't sound easy.
1: It doesn't sound easy.
0: 본문 갈게요. 10%? That sounds difficult.
1: 10%? That sounds difficult.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10%? That sounds difficult.
0: 아, 이랬을 때 얘기 나옵니다. 아빠를 믿어.
1: 네.
0: 10년 후에 행복할 거다.
1: 아하. 자, 아빠를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0: 자,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You will be부터.
1: You will be happy. 행복하게 될 거야.
0: 어디서 끊어요?
1: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언제요, 근데?
1: 10 years later.
0: Okay.
1: 10년 후에.
0: Okay.
1: 그쵸? 그럼 믿다라는 그 동사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believe. 아, 그냥 거침없이 가요.
0: Okay. 뭔가 스펠링 애매했었죠, 지금?
1: 예.
0: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Believe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1: 아.
0: Believe도 괜찮습니다.
1: 스펠링 맞았나요?
0: 네, 맞아요. Okay,
1: 오.
0: very nice. So believe or trust
1: Trust
0: 같은 거
1: me.
0: 하는 건 신뢰하다, 믿다. 근데 trust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믿음이 더 강한 느낌의
1: 맞아요.
0: 강조가 된 동사라고
1: 그럼,
0: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trust me. 그런데요, 원어민들은 trust me라는 게 너가 내 말을 안 믿을 것 같아서 날 믿어 이런 느낌보다는 습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1: 네.
0: 말할 때 약간 진짜로 말하는데 진심으로 말하는데라고 할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So
1: 네.
0: trust me, you'll be happy 할 거야.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형용사 하다라고 할 때는 비동사 쓰고 그리고 형용사를 쓰죠.
1: 네.
0: 그래서 you are 어쩌고, she is 어쩌고 이렇게 쓰는데 오늘은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할 거다예요.
1: 예.
0: 그래서 오늘은 will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Alright, so will be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형용사 하다 이게 아니고요. 형용사 할 거야. 이렇게
1: 오.
0: 막연히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예.
0: 너는 형용사는 잠깐만요. 뭘 나타내죠? 어떤 뭔가의
1: 상태.
0: 상태. 그렇죠? 그래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막연하게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그런 상태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So she'll be

0: 동사원 형 쓰는 건 많이 써봤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런데 일반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비동사 원형을 쓴 것뿐입니다.
1: 어허.
0: 뒤에 형용사 같이 오니까요. 그렇죠?
1: 네.
0: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will be rich someday.
1: You will be rich someday.
0: They will be happy.
1: They will be happy.
0: Uh-huh. Happy는 행복한 것도 되고요. 만족한다는 뜻도 또 돼요.
1: 아.
0: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뭔가 날 믿어라. 진짜다. 이런 느낌으로 Trust me.
1: Yeah.
0: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Trust me. You will be happy 10 years later.
0: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당장 벌어져야 되는 만족을 미루는 트레이닝을 좀 해주는 느낌?
1: 그쵸.
0: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실.
1: 하지만 지금 희생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죠. 나중을 위해서.
0: 맞아요.
1: 10%의 돈을 쓸 수 없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0: 그래서 뭐 지금 사탕 하나 먹을래, 나중에 세 개 먹을래, 이런 느낌인 건데.
1: 그쵸, 그쵸, 그쵸.
0: 자, 이랬을 때,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1: 그럼요.
0: 그래서, 네, 가서 그러면은 저축 계좌를 열겠다.
1: 오, 그래도...
0: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라요.
1: 왜요?
0: 그러니까 그 계좌를 열 때
1: 예.
0: 아이들이 그 부모님과 꼭 같이 가서 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건지.
1: 요즘에는 상관이 없는 게 온라인 계좌도 다 열리니까.
0: 아, 맞네요.
1: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물론 절차가 있죠. 예. 내가 이 아이의 엄마다라는 게 다 절차 확인이 되어야지만
0: okay.
1: 계좌가 열리긴
0: of course,
1: 할 텐데
0: of course.
1: 그럼에도 굉장히 간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0: 아, 맞아요.
1: 직접 가지 않아도.
0: 근데 사실 네. 오늘은 프로세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하려면 뭐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이거가
1: 그쵸?
0: 아니고 지금 마음인 거예요.
1: 근데 나는
0: 나 내가 하겠다.
1: 이 친구가 너무 똑부러지는 게 그 얘기를 알아듣고 네.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0: 아, 지금 당장 오는 만족감을 나 미룰 자신 있어요. 이거잖아요.
1: 아, 그렇죠? 피터가 잘 키웠네요. 애를 잘 키웠어요.
0: 오케이, 오케이.
1: 네. Okay, I'll go and open a 계좌.
0: 아하.
1: 계좌는 제가 알거든요.
0: 오케이.
1: 어카운트인데.
0: Alright, go ahead.
1: 어카운트인데 얘가 언이어야 돼요.
0: 근데 거기 보세요. 아무 계좌나 여나요? 이메일 계정 여는 것도 아니고 뭐.
1: 저축계좌니까 아닌데 뱅크 어카운트 뱅크
0: Alright.
1: 세이빙 어카운트 하려고 했는데 은행 거니까 은행 거니까
0: 그냥 설명을 안 하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지금 점점 네.
1: 미국으로 가요
0: Alright. 자
1: 어카운트 이게
0: 뱅크 어카운트 일단은 맞아요
1: 맞는데
0: 그 은행 계좌 중에서도 종류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한 거랑 흡사합니다. 한번 볼게요. 오케이. Okay, I'll go and open a bank account is okay. But a savings account.
1: 여기 어인데 S가 들어가요?
0: 네, 들어갑니다.
1: 왜요?
0: 자,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너무 헷갈린다.
0: 자, 일단은 은행 계좌라고 하는 거는 bank account입니다.
1: 예.
0: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도 상품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1: 저축인지 적금인지 예금인지.
0: 맞아요. 뭐 당좌인지. 그러니까 그날 뽑아서 쓸 수도 있는데 대신에 뭐 이런 이자가 없다든가.
1: 그쵸.
0: 아니면 얼마 동안 돈을 못 꺼낸다든가.
1: 네.
0: 다양해요. 그렇죠? 자, 그중에서도 이 savings account라고 하는 건 저축 계좌. 일반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자율이 이자가 있지만 얼마 동안에는 못 쓴다든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통 savings account라고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saving이라고 써야 될 것 같지만 얘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savings account S가 들어가야 돼요.
1: 네.
0: 그리고 참고로요. 네. 당좌 계좌. 이게 좀 우리말로 어렵긴 한데 이거는 보통 checking account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자가 특별히 없고 그냥 저장 장소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1: 그쵸.
0: 우리 현금 카드 그냥 갖고 다니면서 그런 것들은 이자가 특별히 없는 것은 보통 checking account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뭐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뭘 상품을 사면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savings account냐 checking account냐 라고 꼭 물어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걸 쓸 확률이 더 높겠죠.
1: 네.
0: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이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이거를 또 활용을 해봤고요. 우리가 저축 계좌를 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동사 뭘 썼어요?
1: open.
0: 그냥 정말 말 그대로 open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open a savings account, 뭐 당좌 계좌면 open a checking account.
1: 우후.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하고 싶다 할 때 뭐라고 쓰죠, 패턴?
1: I want to.
0: I want to. 그러면 저 저축 계좌 열고 싶은데요.
1: I want to open a saving account.
0: Savings
1: account.
0: 그렇죠. 자, 이번에는 뭐 할 필요가 있다는 want to가 아니라 할 필요가 있다.
1: Need

0: Need to.
1: Need to. All right. 그럼 너는 열 필요가 있어. 저축 계좌를 너는 열 필요가 있어.
0: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1: Very nice.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0: 네.
1: 그냥 무슨 계좌는 이거래요. 뭔 계좌는 이거래요. 명사만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open이란 동사와 무조건 같이 가셔야 됩니다.
0: Yeah.
1: Alright. 자, 읽어볼게요.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오케이,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오케이,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10%, that sounds difficult.
1: 네, 가서 저축 계좌 열게요.
0: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2: Ten percent? That sounds difficult. 10%? That sounds difficult.
3: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2: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1: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sound 뒤에 바로 형용사를 넣어서 딱 들어보니까 그렇게 들린다. Something sounds 어쩌구.
0: 네.
1: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 들은 거예요.
0: 그쵸?
1: 그거 어렵게 들리는데요. 대수로 출발하세요.
0: That sounds difficult.
1: That sounds difficult. 자, 이번에 그건 불가능하게 들려. 들어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
0: That sounds impossible.
1: That sounds impossible.
0: Yes.
1: 자, 이번에는 부정입니다. 주의하셔야죠. 그건 쉬울 것 같지 않네요. 이수로 가볼게요. 그거는 들어보니까 쉽게 들리지가 않아요.
0: It doesn't sound easy.
1: 오, nice.
0: Yeah.
1: 읽어볼게요.
3: That sounds difficult. That sounds impossible. It doesn't sound easy.
1: 다음은요. Open a savings account. 가보겠습니다.
0: 예.
1: 저 저축 계좌 열고 싶은데요.
0: I want to open a savings account.
1: Very nice. 자, 가서 저축 계좌 열게요. 제가 갈게요. 일단 I'll
0: go
1: and
0: open a savings account.
1: There you go. 자, 하나 더요. 너 저축 계좌 열어야 돼. 이거는 너는 열 필요가 있어. 저축 계좌를.
0: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1: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이것도 계속하면 S가 자동으로 익혀집니다.
0: 네.
1: 자, 읽어볼게요.
3: I want to open a savings account.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1: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4: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0: 10%? Oh, this sounds difficult.
2: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0: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2: Well done, son. Yeah. You can do it.
0: Okay, 10%. Thank you, Daddy.
2: Yes.
5: Yeah.
1: 수고하셨습니다. Very nice.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5: 나 마요한테 한 100번 전화했어. Mm-hmm.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lled Mayo like 100 times.
1: There you go. Like가 약간 about 같은 느낌을 준다고 했었죠.
5: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Sound 뒤에 형용사를 넣는 거예요. 자, 오, 그거 흥미롭게 들리네요. 뭔가를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을 네. 때, 아, 그게 들었을 때 흥미롭다. 혹은 그거 흥미롭게 들린다. 이걸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틀려도 되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의 자랑 훈민정음 한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한글의 위대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한글이 왜 위대하다고 평가를 받는지 궁금하죠? 로그인 해보죠. 자, 먼저 선생님이 준비한 장면부터 볼게요. 세계 타자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실제 이런 대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국 대표, 일본 대표, 중국 대표가 열심히 타자를 치는데 뭐야, 벌써 끝났어. 한국 대표 우승. 일본 대표는 마다마다 아직 그러면서 더 쓰고 있고 중국 대표는 한자 차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렇죠. 이게 뭐 우리 기분 좋으라고 선생님이 일부러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대회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1등을 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 손놀림이 유난히 빠른가 우리 민족이? 그건 아니고 문자,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한글이 이렇게 정보화, 디지털 정보화 시대라고 하죠, 지금을. 근데 이런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라고 평가를 받는 건지 궁금하죠? 본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대사회를 디지털 정보화 사회 또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디지털 정보화 시대와 한글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 시대에 한글은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날은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정보가 문자 언어를 기반으로 처리가 돼요. 음성 언어도 물론 소통에 그 기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문자를 통해서 소통이 되고 있죠. 그런 디지털 정보화 시대입니다. 문자예요, 문자. 음성. 한국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표기하는 수단인 문자인 한글. 알았죠? 한글에 꽂히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한국어가 아니야. 한글. 한글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하는데 무척 우수한 가치를 지닌 문자이다. 한국어가 아니라 언어는 뭐 다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죠? 각각의 문화가 반영돼서 상대적일 수 있는데 적어도 언어를 적는 수단인, 표기하는 수단인 문자만 놓고 봤을 때 한글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하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문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정보 입력에 유리해. 정보를 막 입력해야 되잖아. 문자를 통해서 정보들이 서로 소통되고 공유된다고 했었는데 그 정보를 입력

기억하는 수단으로서의 그 문자, 한글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한글은 적은 글자 수만으로도 현재 우리가 세종대왕이 28자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24자가 쓰이고 있다 그랬죠? 24자의 기본자를 가지고 다양한 말소리를 낼수 있어서 컴퓨터나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익숙하니까 키보드에 배치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자 같은 건 이건 대체가 없어요. 그 많은 한자들을 다 키보드에 그 넣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일본의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딱 24개만 있으면 돼. 24개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자판을 보면 왼쪽에는 왼손에는 자음, 그렇죠? 오른손 으로 모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빠르게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요. 선생님도 엄청나게 빨리 쳐요. 타자. 믿기지 않겠지만 엄청나게 빨리 칩니다. 선생님조차도 이렇게 빨리 입력하는 상황인데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빠르겠어요. 정보 입력에 유리하다. 배치된 자음자와 모음자를 조합하고 확장하여 글자를 아주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 그렇죠? 24개의 자판만 있으면 다 입력할 수 있어. 그리고 왔다 갔다 자음 모음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보 입력에 무척이나 유리한 문자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입력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정보 처리를 또 해야 되는데, 정보 처리에 있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떤 점에서? 한글은 모아쓰기를 하죠. 모아쓰기. 모아쓰기라는 게 뭐냐면, 요거, 요거. 본문 쓸때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럼 모아쓰기 상대적인 말이 뭐냐? 풀어쓰기라는 거야. 풀어쓰기. 풀어쓰기는 만약에 본문 쓴다면, 비읍, 오, 미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풀어쓰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뭐봄 단어 금방 알 텐데 이게 좀 길어지면 이게 무슨 말이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모아쓰기를 하니까 말이죠. 모아쓰기를 하니까 글자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즉 정보 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뭐 영어랑 비교를 했지만 풀어쓰기랑 모아쓰기를 비교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절대적으로 영어는 뭐 엉망이고 한글이 최고야 이건 아니고 그냥 이런 유리한 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확한 음성 인식도 있는데 정확한 음성 인식은 또 뭐야? 할 텐데 한글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말소리 1대1로 대응해요. 표기와 발음이 1대1로. 아는 그냥 아야.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A 하나 있으면 R로 발음되고, O로 발음되고, O로 발음되고, A로 발음되고, 1대 다. 이렇게 대응 관계를 갖죠. 그래서 한글은 1대1이기 때문에 사람의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여 처리하는 기술에도 매우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정보 입력 면에서도, 그쵸? 정보 입력 면에서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에서 기억해 둘 것은 우리 모아쓰기, 모아쓰기, 풀어쓰기, 모아쓰기,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 같이 알아두고, 모아쓰기를 하기 때문에 글자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도 좋고, 또 효율적으로 읽어내기도 좋고, 이런 분명한 장점이 있고, 또, 결정적으로, 1대1로 대응해요. 야, 이런 문자가 없어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가 없어. 글자와 소리가 1대1로 대응되니까 발음 나는 걸 바로바로 표기로 하는데 정말 빠르게 처리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랑 비교를 해봤지만 영어는 이렇게 글자는 하나인데 소리는 여러 개로 나와서 이게 도대체 얘가 발음하는 걸 어떤 문자로 표기되는지 한창 생각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정보 입력과 정보 처리 면에서 이렇게 유리하다. 그런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세종대왕은 거의 뭐 600년 다돼 가는데 지금 그쵸? 580년 됐나요? 그 이전에 어떻게 이렇게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내다보고 이런 글자를 만드셨을까? 와, 저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한글이 갖는 힘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정말 왜 최적화된 문자인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건 막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문자니까. 한글이 정보 입력에 유리한 이유, 정보 입력에 유리하다. 입력하는 데 유리해요. 글자 수가 기본자가 24자밖에 안 돼요. 28자 중에서 4자는 안 쓰인다 그러죠. 그래서 현재는 24자가 쓰인다 그랬는데, 24개의 기본자를 가지고 다양한 말소리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키보드 자판에 그렇게 많은 그 키가 필요 없어. 그렇죠. 그래서 적은 글자 수로 다양한 말소리를 표현하는데, 한글이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0: 그다음 두 번째, 정보 처리에서도 유리하다 그랬어요. 정보 처리에서도 모아쓰기 방식, 풀어쓰기 방식과 상대적인 개념이라 그랬죠. 한 글자 안에 정보를 집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았었기 때문에 빠른 독해가 가능하다. 정보 파악이 그만큼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글자와 소리가 1대1로 대응한다 그랬죠. 글자 하나에 소리 하나 이렇게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소리를 글자로 바로바로 옮기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질 않아요. 그렇죠? 하나의 글자가 여러 가지 소리로 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발음을 했는데 이걸 어떤 글자로 적어야 될지 처리 속도가 좀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한글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댓글 미션 나갑니다. 한글 홍보 카피 공모전을 열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AI도 반한 문자 한글 24자로 세상을 담다. 이렇게 예를 적어 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거보다 더 기발한 멋진 문구를 만들어서 우리 댓글에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문법 요소 공부할 거예요. 피동 표현 공부할 텐데요. 이것도 재밌으니까 기대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꼭 만나요. 안녕.
1: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 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 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 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 요령으로 감전 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31강입니다. 오늘부터 4시간 동안 우리가 4단원에서 공부한 중요한 국어 개념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하고요.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 국어 문제를 다루는 힘을 길러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북일교재 공부합니다. 북일교재 112쪽, 단원 정리 학습에서 4단원에서 공부했던 국어 개념, 우리 한번 다시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자, 친구들, 4단원 제목이요. 중요한 내용을 찾아요 였습니다. 우리는 4단원에서 다양한 글을 읽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정리했었죠.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면서 듣는 것은요, 일상생활 어디에서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자,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글을 읽고 내용을 간단히 기록할 때도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기록합니다. 그쵸? 자, 우리가 계속 이 단원에서 했던 활동이 이것이었어요.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기록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의 설명을 듣고 내용을 정리할 때도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현장 체험학습 갔어요. 선생님이나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을 때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죠. 이런 경우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간단히 정리할 때도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내용을 기록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을까요? 두 가지예요.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면 기억하기 좋아요, 친구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면 정리하기 좋습니다. 자, 우리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머릿속으로 잘 기억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기록한 것을 보고 잘 기억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기록할 때 나만의 전략을 사용해서 기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록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면 기억하기 좋고 정리하기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자, 그럼 이어서 메모를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은 메모 자주 하나요? 선생님은요, 학교에서 일할 때 메모를 정말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할 일도 많고 선생님도 바쁘기 때문에 메모를 잘 활용하는데요. 메모하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내용을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3학년 올라가서 사회교과, 과학교과 배우지요. 자, 그런데 과학 열심히 공부하고 중요한 개념을 공부했어요. 자, 공부한 다음에 선생님께서 쉬는 시간이에요. 화장실 다녀오고 다음 수업 준비하세요 할때 바로 일어나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1분 정도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메모해 보세요. 자, 그렇게 메모하면 다음 과학 시간에 내가 공부했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더잘 기억이 납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메모를 하면은요, 내용을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짧게 써서 기록하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정말 많은 일들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일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선생님도 지금 3학년 친구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씩 선생님 교실에 수학 도우미 선생님께서 들어오세요. 오셔서 친구들 수학하는 거 옆에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들어올 때는 항상 수학을 해야 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너무 바쁘니까 이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는 시간을 잘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자, 기억 못하고 다른 과목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 시간에는 꼭 수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모니터 화면에 화요일 2교시, 수요일 4교시, 수학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그 메모를 보고 선생님 정확하게, 아, 수학 선생님 오시는 날이지, 수학 수업해야지. 빠르게 일 처리를 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이디어를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늘 고민합니다. 오, 이 내용을 어떻게 친구들에게 가르치면 우리 친구들이 더잘 이해가 될까? 고민하다가 생각이 잘안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요, 선생님이 목욕을 가거나 아니면 운동을 해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을 하거든요. 자, 그럴 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이 내용 이 방법으로 가르치면 되겠다. 자, 그렇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그 순간 바로 메모해야 됩니다. 메모하지 않으면요, 다음날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메모를 하면 아이디어를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내용을 머릿속에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메모하면서 어떤 내용을 내 머릿속에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보면 약속이 있어요. 약속 시간과 장소를 내가 기록을 해 놓으면, 자, 기록을 하면서 약속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죠? 그래서 약속한 내용을 쉽게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메모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배운 내용 생활에서 실천해 보세요. 메모하면서 실천해 봅니다. 자, 그런데 메모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메모해야 된다?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 매미가 내뿜는 액체라는 글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봤죠.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선생님이랑 항상 똑같이 정리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글을 읽었을 때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나만의 전략을 사용해서, 나만의 특색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정리를 할 경우에 효과적이다 하고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이 있죠. 자, 바로 이거.

것입니다. 첫 번째, 들은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써요. 자, 제목을 쓴다는 거예요. 제목을 써야 나중에 내가 기록한 것을 봤을 때 기록한 내용이 무엇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알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목을 쓰고 두 번째, 숫자를 사용해요. 숫자를 사용해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내가 정리한 내용 중에서 더더욱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엔 중요한 내용을 별표와 같은 기호로 더 강조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래 볼까요? 선생님이 매미가 내뿜는 액체라는 글을 읽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봤거든요. 제목 썼습니다. 들은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썼죠.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1, 2, 3 이렇게 숫자를 사용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은 이두 번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별표 기호를 사용하여 더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록한 것을 딱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고 이 별표 표시한 부분에 더 눈길이 가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이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런데 친구들, 요즘에는 우리가 글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우리 친구들도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동영상을 보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무엇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요. 자, 이 내용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처음 우리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동영상 보고 어떻게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지? 첫 번째는요, 동영상을 딱 보면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뭔가 이 동영상에서 나한테 알려주고 싶은 그 강조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동영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은 특징이 있어요. 동영상은요, 소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영상을 보면 영상 속에 여러 가지 그림도 나오고 표도 나오거든요. 또 자막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동영상은요, 소리뿐만 아니라 그림, 표, 자막 여러 가지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동영상은 소리가 나지 않아도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우리가 그림, 표, 자막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소리 이외에도 화면에 보이는 여러 가지 그림, 표, 자막 이런 것들의 내용을 짧게 정리한다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정리를 할 때에는요, 그림을 그려서 정리해도 되고요. 아니면 표의 형태로 정리를 해도 돼요. 아니면 생각 그물 형태로 정리해도 돼요. 자, 영상을 보고 적당한 형식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서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 생각 그물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생각 그물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주제어를 놓고 여기에서 연결되는 생각을 계속 적어 나가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주제어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게요. 자, 중요한 내용이 주제어예요. 자, 중요한 내용을 주제어로 딱 두고 떠오르는 생각을 연결해서 적는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 배웠었지. 간단하게 정리 어떻게 하라고 했지? 맞아. 어울리는 제목을 적으라고 했어. 그리고 숫자를 사용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라고 했지? 아, 더 중요한 내용은 기호로 표현해주면 좋다고 했어.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어를 가지고 생각나는 것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생각 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 친구들 생각 그물은 이와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을 공부했냐면,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보았어요. 특히 설명문, 된장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아봤었죠. 자, 이런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나요? 자, 첫 번째로는
글의 제목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설명하는 글은요, 글의 제목에 설명하는 대상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지금 이 글의 제목도 된장을 만드는 방법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된장을 만드는 방법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글을 읽으면서 된장을 만드는 방법에 주목하면 된다는 거죠. 자, 글의 제목을 활용하여 제목을 보고 읽기 전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지 내가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문단,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배웠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자, 중요한 문장은요, 대부분 문단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단에서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유념하여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습니다. 중심 문장은 그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찾아 표로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는요, 문단에서 중심 문장이나 뒷받침 문장을 파악한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정리하라 이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글에 나온 하나의 문단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된장을 만드는 방법에 나오는 하나의 문단입니다. 자, 이 문단에는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 잘 말립니다. 찌은 콩 반죽을 네모난 모양으로 빚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메주를 꾸덕꾸덕할 때까지 말립니다. 20여일간 메주를 잘 말려 볏짚으로 묶어 띄울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중심 문장이 뭘까요? 지금 제목이 된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아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문장, 바로 이 문장이죠.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고 잘 말려라 이것입니다. 그쵸? 자, 어떻게 만들어요? 콩반죽을 찧어서 네모난 모양으로 빚어 만들어. 자, 어떻게 만드는지 뒤에서 설명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말려요? 따뜻한 곳에서 말려. 메주가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20여일간 말려. 자, 이렇게 말리는 방법을 설명한 거잖아요. 즉, 이 문단에서 앞에 있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할수 있고, 뒤에 있는 문장은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문단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경우에는요, 앞부분에 중심 문장이 나온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표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은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먼저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서 잘 말린다. 자, 어떻게 만드냐? 뒷받침 문장이죠. 찌은 콩 반죽을 네모난 모양으로 빚어서 만든다. 어떻게 말리느냐? 뒷받침 문장이죠. 따뜻한 곳에서 메주가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말린다. 20여일간 말린다. 자, 이렇게 중심 문장을 뒤에서 도와주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들은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중심 문장 파악하고 뒷받침 문장 파악해서 중요한 내용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친구들, 알았죠?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를 읽고 중요한 내용도 파악해 봤어요. 자, 이야기를 읽고 일어난 일을 우리가 파악해서 간추려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야기 읽으면서 일어난 일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바로 시간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해 보라고 했어요. 시간의 흐름대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어난 일을 더잘 파악할 수 있죠. 또두 번째, 장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 장소가 바뀌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장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살펴보라고 했죠. 어떤 일로 인해서 인물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일어난 일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감자가 생겼어요라는 이야기 읽었을 때 소리 마음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소리가 마지막에 두더지야, 잠깐! 이거 하나 갖고 가! 라고 말한 것과 자줏빛 감자를 두더지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 행동을 보고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알았죠. 자, 이와 같은 이를 통해 소리의 마음의 변화를 알수 있었어요. 즉, 우리가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하는 데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글 읽고 중요한 내용 파악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무슨 글? 설명하는 글을 읽고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방법은요. 첫 번째, 설명하는 글에서 중요한 낱말이 있다면 찾아봅니다. 그 중요한 낱말의 뜻도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으세요. 알았죠? 자, 그리고 중심 문장을 생각하면서 글을 간추려 본다면 중요한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4단원에서 공부했던 중요한 국어 개념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단원 확인 학습 문제 풀어볼까요? 배운 개념 떠올리면서 선생님과 단원 확인 평가 문제 풀어봅니다. 오늘 20번 문제까지 다 풀지는 못하고요. 선생님과 4번 문제까지만 해결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북일 교재 114쪽입니다. 1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공부했던 그림입니다. 지금 친구들이 현장 체험 학습을 갔어요. 자, 어떤 장소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갔나요? 자, 뒤에 건물을 보니까 이곳은 궁입니다. 궁. 자, 궁의 현장 체험 학습을 갔는데 지금 선생님인지 해설사 선생님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설명해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은이라고 하면서 이 궁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두 친구도 어떤 유인물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있는 곳은이라고 하면서 이 궁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자,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요. 종이와 연필을 들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종이와 연필을 들고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선생님을 집중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선생님께서 하신 말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종이와 연필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정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기도 한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기 보고 찾아볼게요. 1번, 교실에서 책을 읽고 있다? 아닙니다. 2번,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아니죠. 3번,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다? 아닙니다. 4번, 자유 시간을 이용해 차카차카 사진 찍고 있다? 아니죠? 5번, 해설사나 선생님의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다? 맞아요.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해설사 선생님일 수도 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경우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모두 쓰시오. 자, 우리는 생활 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다양한 경우들을 공부를 했는데요. 자, 알맞게 말한 친구를 찾아봅시다. 진성,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해야 해.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까? 아니죠.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하는 건 중요한 것만 기록하는 거 아닙니다. 틀렸고요. 유진,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간단히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기억하기 좋아. 맞습니다.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기록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면 기억하기 좋다고 했죠. 맞아요. 태민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면 좋아. 너무 좋죠. 자,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예요? 유진이? 태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두 친구 적어 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이랑 3번에서 4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글 읽었었죠? 어떤 글이에요? 버스 탑승 안전수칙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원래 이 글은요,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것이 아니라 듣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담임 선생님께서 들려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듣기 전에 이런 활동을 하면 우리가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더잘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어떤 활동이었나요? 일단 첫 번째, 제목을 보고 예상하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버스 탑승 안전 수칙. 아, 지금부터 이 듣기 자료는 버스 탑승 안전 수칙을 알려주는 글이야. 아, 그렇다면 중요한 내용이 버스 탑승 안전 수칙이겠네라고 생각하고 듣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배경 지식을 떠올려 보자. 자, 평소에 내가 알고 있었던 버스 탑승 안전 수칙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안전벨트 매야 되겠죠? 창문 열고 손 뻗으면 안 돼요. 자,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자, 떠올려 보고 들으면서 비교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내가 듣기 자료 들으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면 집중할 거야.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기 자료를 듣는다면 우리 친구들이 듣기 자료 듣고 쉽게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알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버스 탑승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말하는 까닭이 뭐죠?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서. 자, 먼저, 자, 우리 듣기 자료 들을 때 먼저 이런 부분에 주의해야 됩니다. 먼저,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먼저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주의 사항부터 말하는 거구나. 그럼 나중에 다른 부분의 주의 사항 말해 주겠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는 거죠. 버스 출입문은 앞쪽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을 이용하실 때에는 질서를 지켜서 차례차례 오르내려야 합니다. 양보하지 않고 뛰거나 밀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 어때요? 다음으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런 말에 주목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라고 했으니까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주의 사항은 끝났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한다는 거죠? 자, 지금 그러면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주의 사항 몇 가지 얘기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하자? 자, 오르고 내릴 때는 질서를 지키자. 두 번째, 뛰거나 밀치지 말고 뭐 하자? 양보하자. 이거죠. 자, 이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니까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안전사항을 이야기할 거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자, 다음으로 버스를 탄뒤 안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버스를 탄 뒤의 안전사항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버스를 타고 안전을 위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러분이 앉은 좌석에 놓인 안전띠를 매는 일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자리에서 양쪽 띠를 딸칵 소리가 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가 움직일 때에는, 자, 버스가 움직일 때에는 자리에서 함부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화장실 따위에 급한 볼일이 있을 때에는 손을 들고 누구를 찾아라? 선생님을 찾으면 선생님께서 불편한 점을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버스를 탄 뒤에 안전사항은 크게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안전띠를 꼭 매자. 두 번째, 버스가 움직일 때 이동하거나 함부로 일어나지 말자. 마지막, 급한 볼일이 있을 때는 선생님을 찾아라. 이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기록할 때는 제목을 적으라고 했죠. 제목, 버스 탑승 안전수칙. 자,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기록할 때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록을 합니다.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버스에 타고 있을 때.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 간단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도 할수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중요한 내용에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지금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주의사항과 버스를 탄 뒤의 안전사항 이야기했죠? 자, 읽어보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연결해 줍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좌석에 놓인 안전띠를 매는 일이다. 이것은 버스를 탄 뒤의 안전사항 중에 하나였죠? 자, 2번. 버스 출입문을 이용할 때는 질서를 지켜 차례차례 오르내리자. 자, 이것은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주의사항 중에 하나였어요. 자, 3번 문제 해결했고요. 이어서 4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영어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알맞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1번, 버스 출입문은 두 개가 있다? 아니죠. 버스 출입문은 한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틀렸네요. 정답 바로 나왔죠? 2번,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맞아요. 그 규칙들, 수칙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3번, 급한 볼일이 있으면 선생님께 요청한다. 자, 급한 볼일이 있을 때 손을 들고 선생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이게 선생님께 요청하는 거죠. 4번, 버스에 오를 때에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 자, 이런 말 했죠. 5번, 버스 안에서는 함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맞아요. 버스가 움직일 때 함부로 일어나거나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1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4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친구들, 5번 문제부터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해결을 해볼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북 1 교재 공부합니다. 북1 교재 가지고 선생님과 신나게 또 공부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친구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11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 종교개혁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종교개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루터와 칼뱅입니다. 또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끝마치면 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교환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와 함께 교환 한번 봐주세요. 종교개혁의 배경입니다. 16세기 초에 유럽에서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심화되었어요. 얼마나 부패되었고 타락했냐면 성직자의 사치와 면벌부 판매 등으로 교회에 대한 비판이 증가되었죠. 면벌부란 무엇일까요? 죄를 지으면 나중에 죽어서 벌을 받는데 이 면벌부를 구매하면 그 벌을 면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일 때는 면죄부라고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제는 면벌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면해주는 것은 아니고 이 죄로 인해서 받을 벌을 면해준다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독일에서 루터가 등장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 증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앞서 배웠던 이 면벌부를 판매한 것입니다. 물론 교황이 직접 판매한 것은 아니었지만 판매를 승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면벌부를 판매하려고 했겠죠.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과장 광고를 했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이 면벌부를 미리 사두세요. 나중에 지을 죄의 벌까지 면해줍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물론, 이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당시 사회 분위기를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자, 루터가 면벌부 판매를 비판합니다. 특히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조목조목 비판하는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 내용을 볼까요? 먼저 20조 내용입니다. 교황이 모든 벌의 완전한 면제를 말할 때, 즉, 교황이 벌을 면제해준다고 할 때, 그 벌의 면제는 모든 벌은 진정한 의미의 모든 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벌은 교황 자신이 내린 벌만을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6조에서는 진심으로 참회한 크리스토교도는 이 면벌부 안 사도 된다. 이게 없이도 형벌과 죄를 완전히 사면받을 권리를 갖는다며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구원은 오직 믿음과 신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며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 루터파가 인정받았습니다. 이건 어떠한 의미일까요? 기존의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로마 가톨릭교의 문제를 제기하고 루터파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든 새로운 크리스트교 세력, 즉 신교가 탄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위스의 칼뱅입니다. 칼뱅은 예정설을 주장했어요. 이 내용은 사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미리 신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나 구원받은 사람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인 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직업을 가지고 근면 성실하게 살면서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져나갑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칼뱅의 이야기는 상공업자들의 지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칼뱅파는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 확산됩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계기는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했어요. 헨리 8세는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황의 허락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로마 교황이 허락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헨리 8세가 수장법을 발표합니다. 수장법의 내용은요, 스스로 내가 교회의 수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종교개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키워드를 구조화해보았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내용, 루터파와 칼뱅파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 함께 살펴볼게요. 독일에서 발생한 루터파, 스위스의 칼뱅파의 종교개혁의 공통적인 배경은 구원 방법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특히 루터는 면벌부 판매에 비판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 결과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루터파가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스위스의 칼뱅이었죠. 칼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정설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했듯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걸 어떻게 확인하지? 라고 사람들이 고민했는데 아마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직업을 가지고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서 절제된 삶을 살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칼뱅파는 상공업자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들을 신교라고 합니다. 즉, 이제부터는 서유럽의 크리스트교 세계가 기존의 로마 가톨릭교, 즉, 구교와 루터파와 칼뱅파 등의 주장을 따르는 개신교, 신교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 국교의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로부터 제기된 영국의 종교개혁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다양한 종교의 확산과 지역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목에서도 알수 있지만 종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종교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종교 힌두교입니다. 자, 힌두교의 발전과 확산은 인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요. 굽타 왕조, 힌두교의 발전, 인도 고전 문화, 문명의 교차로 동남아시아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힌두교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서아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아시아에서 있었던 페르시아 국교가 어떤 거였냐면 조로아스터교였습니다. 자,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의 발전 한번 배워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로아스터교 이후에 등장했던 종교인 이슬람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특히나 이 이슬람교는 서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됐기 때문에 이슬람교의 발전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성립됐고, 그 뒤로 어떻게 발전되고 확산됐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슬람교 어떻게 성립됐는지 이 부분 초점 맞춰서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우마이야 왕조와 아바스 왕조를 비교하는 것도 시험 문제로 단골 소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바스 왕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은 우리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너와 나를 구분 짓는 요소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민족, 민족이 다르면 보통 다른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종교가 같으면 이걸 아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대표적으로 이슬람교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튀르키예라든지 이라크, 이란, 물론 정확한 이슬람교의 종파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슬람교라고 하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통일적인 왕조로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종교는 아무튼 우리를 묶는다. 반대로 다른 종교와의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종교 믿어라고 하면서 개종을 강요할 때나 너네 종교 싫은데?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전쟁의 과정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힌두교의 발전과 확산을 배워볼 건데요. 힌두교에서 힌두라고 하는 거는 인도라는 뜻이거든요. 즉, 인도의 종교를 힌두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인도의 역사, 간단하게 한번 흐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 문명에서 여러분들 어떤 거 배웠었냐면,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도시 배웠었죠. 굉장히 발전된 계획 도시였고, 이런 도시를 만들었던 그 원주민을 습격했던, 공격했던 그 민족이 바로 아리아인이었습니다. 아리아인이 원주민을 제압하고 이 인도 문명을 통치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통치 체제가 되게 중요했다고 했는데, 바로 철기와 카스트제, 그 다음에 브라만교라는 것이었습니다. 철기라고 하는 거는 강력한 경제력, 강력한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고, 카스트제는 신분제로서 약간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카스트제의 가장 상위에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는데, 그 사제를 중심으로 브라만교라는 게 만들어졌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카스트 제도는 신분제를 너무 가혹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것이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가 만들었던 불교라는 종교입니다. 자, 고타마 시타르타가 해탈을 한 거죠.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석가모니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석가라고 하는 거는 부족의 이름이고, 모니는 성인이라는 뜻인데, 석가족의 성인, 바로 석가모니가 만들었던 불교가 등장하면서 인도 종교가 큰 변화를 발생하게 됩니다.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스트제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종교인 불교가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 등장했던 마우리아 왕조는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활용해서 통치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소카 왕이 이 상자부 불교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이제 통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침입으로 인도가 혼란스러웠고, 이 혼란을 극복했던 국가가 쿠샨 왕조였습니다. 쿠샨 왕조에서는 카니슈카 왕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걸 발달시키면서 통치체제를 완성시켰죠. 자, 상자부 불교랑 대승불교 비교할 줄 아셔야 되는데, 상자부 불교는 나의 해탈, 나의 깨달음이 중요한 거고요. 대승불교는 우리 모두, 일반적인 대중들도 해탈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막후까지 배웠는데, 막후굽의 마지막 굽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경에 굽타 왕조가 분열되어 있었던 인도 북부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했던 왕이 찬드라 굽타 2세입니다. 여러분들 좀 예리한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이 마우리아 왕조를 건국했던 사람도 찬드라 굽타인데, 굽타 왕조를 건국했던 사람도 찬드라 굽타예요. 약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사람은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성이 마우리아고요. 이 사람은 찬드라굽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가문 사람. 아무튼 구분하셔야 되고요. 찬드라굽타 2세 때 북인도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최대 영토를 확보합니다. 이때 활발한 해상 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렸고, 특히 사산왕조 페르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등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바닷길 기억나시나요? 인도양 무역, 그거를 바탕으로 굽타 왕조 발전했고요. 세태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제 이민족이 침입하고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으로 세태하게 되면서 6세기경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동서 교역로 중심에 있는 이제 교역로 중심에 있는 국가들은 아무래도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용이한 만큼 이민족의 침입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굽타 왕조도 동서 교역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만큼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던 거죠. 자, 굽타 왕조의 영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 강이고요. 갠지스 강인데, 갠지스 강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성장했던 나라가 굽타 왕조였습니다. 자, 굽타 왕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발전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요소들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체크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힌두교, 브라만교라는 게 있을 거고, 불교라는 게 있었죠. 브라만교는 카스트제를 옹호하고, 불교는 카스트제를 반대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브라만교에서도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민간 신앙과 당시 인기 있었던 불교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자, 그래서 힌두교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불교와 민간 신앙이 융합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인도의 민간 신앙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힌두교에 세 명의 신이 있는데, 바로 브라우마, 비슈누, 시바라고 하는 신입니다. 브라우마가 창조하고, 비슈누가 유지하고, 시바가 파괴한다라고 하는 그세 명의 신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비슈누라고 하는 사람은, 신은 유지를 관장하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나는 비슈누의 환생이야 라고 하면서 인도를 통치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때 좀 흥미로운 건 어떤 거냐면, 힌두교가 불교가 인기 많으니까 불교의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석가모니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슈누의 아홉 번째 화신이다. 즉,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비슈누가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게 화신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석가모니는 아홉 번째 비슈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힌두교가 좀 많이 수용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브라만교, 즉 카스트제를 옹호하는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카스트제에 따른 신분 차별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카스트에 따른 의무를 강조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브라만의 지위가 높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포인트. 즉, 너는 수드라면 수드라답게, 브라만은 브라만답게, 이런 각자의 지위에 맞는 역할을 강조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요, 만우법전이라고 하는 걸 정비하면서 힌두교도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 이러한 것들이 인도인의 생활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힌두교가 성장했다. 여러분들, 정치에서 종교를 보호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큰 요소는 많은 대중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중들이 믿고 있으면 이 종교를 보호하고 종교의 후원자가 되면 아무래도 대중들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좋잖아요. 원래는 불교가 이러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 힌두교가 불교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흡수하면서 대중들한테 많은 인기를 받았고 왕실의 후원과 보호를 받으면서 급속하게 성장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만우법전 한번 보겠습니다. 빛나는 존재는 이 모든 세상을 지키기 위해 각각 타고난 의무를 정하였다. 타고난 의무를 정했대요. 브라만에게는 배달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과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크샤트리아에게는 백성을 지키는 일을 정해주었다. 가축을 보호하고 농사짓는 일, 상업, 금융업은 바이샤의 일로 정하였고, 수드라에게는 억울해하지 말고 새 신분의 사람들에게 봉사할 것을 정해주었다. 각자에 맞는 업이 있다. 업에 맞게끔 생활해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끔 그 카스트제를 위배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 약간 반대한 거죠. 그래서 만우법전이 인도인들의 그런 정신세계에 깊숙하게 들어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때 인도 고전 문화도 함께 발달하게 됩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으로 인도 고유의 특색이 강조되는 문화가 발달됐고요. 산스크리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인도 고전 문화의 황금기를 맞이했던 시기가 바로 굽타 왕조 시기입니다. 자, 대표적인 문학으로는 마하바라타, 바라타족의 전쟁 일대기고요. 라마야나는 왕자 라마의 그런 모험담을 담은 그런 소설입니다. 자, 인도의 전설과 신화를 담은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했고요. 미술로는 간다라 양식과 인도 고유의 양식이 어우러지면서 굽타 양식이 발달합니다. 이때 아잔타 석굴사원, 엘로라 석굴사원 같은 이제 불상과 벽화가 이제 불교 미술도 함께 발전하게 됐던 것이죠. 자연과학으로는 뭐 영의 개념, 십진법의 개념, 그 다음에 원주율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잔타 제1석굴의 보살벽화 그림입니다. 아직까지 굽타 왕조 때도 불교는 여전히 인기가 많았어요. 힌두교가 많이 올라왔을 뿐이지. 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길에 따르면 서역에서 서아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을 연결하는 통로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 동남아시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화가 이쪽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는 인도의 문화, 서아시아의 문화, 중국의 문화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동아시아 왕국들이 인도와 중국의 연결 지역에 위치했고 중개무역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으면서 번영하게 됩니다. 자, 불교와 힌두교 등의 인도 문화와 한자, 자, 끊어드릴게요. 한자, 유교 등 중국 문화의 영향, 그리고 이슬람교까지 유입되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되었던 지역이 바로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에 가보면 유교의 이제 사원인 문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슬람교와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의 사원들도 함께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산왕조 페르시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페르시아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페르시아의 우리 풀네임이 뭐였죠?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말했다면 정말 대단한 건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불렸었죠. 근데 여기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인데, 뭔가 좀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 있는 페르시아, 뒤에 있는 페르시아가 너무 이름이 같으니까, 좀 구분 짓기 위해서, 가문의 이름을 딴 왕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즉, 앞에 있던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가문이 다스렸던 페르시아고, 여기는 사산 가문이 다스렸던 페르시아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가르치는 반에 우진이가 두명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진이라고 하면 두명다 돌아봐요. 그렇다고 성을 붙이면 학생들이 제가 화낸 줄 알고 좀 당황을 하거든요. 제가 앞 글자의 이니셜만 따서
K유진, J유진이라고 임의로 붙이는데,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페르시아인데 사산왕조가 다스렸던 페르시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국 한번 보겠습니다. 3세기 초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내걸고 건국했습니다. 페르시아를 다시 한번 건국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건국되었던 거죠.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더스 강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서아시아부터 인도 문명까지 연결되는 로마 제국과 경쟁하였으며 동서를 잇는 중개무역으로 번영했다고 합니다. 비단길이 연결되는 그러한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자, 하지만 비잔티움 제국과의 잦은 전쟁과 내부 반란으로 결국 쇠퇴하게 됐고 그 뒤에 등장하게 되는 종교인 이슬람 세력의 공격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국가가 바로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자, 서아시아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들. 기억 가물가물하시죠? 일단 메소포타미아 문명 배웠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개방적인 지형으로 인해서 현세적인 세계관 갖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일했던 국가가 아시리아인데 아시리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강압적으로 통치했어. 피정복민들을 되게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이 피정복민들이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던 나라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바로 키루스 2세의 관용적인 정치,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의 여러 가지 통일 정책을 기억해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 여러분들 꼭 기억하라고 했었죠. 왕의 눈, 왕의 길, 뭐 이런 것들. 자, 근데 이 다리우스 1세가 메소포타미아 세계와 이집트 세계, 그리고 튀르키예까지 다 정복을 했는데,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세계, 그리스 세계가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 세계를 무리하게 원정하려다가 결국에 쇠퇴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침입으로 인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고요. 그 뒤를 이었던 나라가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파르티아는 다리우스 1세의 페르시아와 다르게 되게 지방 분권적이었어요. 즉, 지방에서 힘센 친구들이 내가 제일 세, 왕이 말하면 잘 듣지 않는 그런 체제였다라는 거죠. 자, 여러 명의 이제 지방에서 강한 그런 호족들이 있었을 텐데 그 호족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건국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부활시키겠다라는 명목으로 건국되고 발전했던 그런 나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됐었죠.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리우스 1세도 조로아스터교를 보호했었는데, 더 나아가서 사산왕조 때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시켜서 사상을 통일했고요. 그리고 중개무역으로 번성했고요. 유리공예와 금속 세공 기술까지 발달하면서 유럽, 이슬람 세계, 동아시아 세계까지 전파되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는 가의 샤프르 1세가 로마 황제의 항복을 받아내는 모습을 새긴 부조이다. 가는 파르티아를 멸망시켰대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과 경쟁하며 세력을 확장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국가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죠. 자, 1번,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다. 아직 배우지 않았고요. 중개무역으로 번성하였다. 맞습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그리스 세계고요. 엘로라 석굴 사원을 건설하였다. 구타 왕조입니다. 다리우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저기서 제일 헷갈리는 포인트가 이 5번이 제일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산왕조, 아케메네스 왕조 구분하는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 잘 체크하세요. 자, 이슬람교가 성립되게 되는 계기는 새로운 교역로의 발달부터 봐야 됩니다. 6세기 후반에 사산왕조 페르시아랑 비잔티움 제국이 너무 심하게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용되던 교역로가 좀 쓰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새로운 교역로가 발달되게 되었고,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쪽에 서쪽에 메카라고 하는 지역과 메디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가 굉장히 번성하게 됩니다. 네, 번성하게 됩니다. 자, 소수의 귀족이 무역 이익을 독점하면서 빈부격차가 되게 심해졌고요. 교역로를 차지하려는 전쟁이 빈번해지면서 이 지역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교역로가 발달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사산왕조 페르시아랑 비잔티움 제국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원래 교역로가 있는데 이 교역로를 못 쓰게 되니까 새로운 교역로, 아라비아 반도를 통하는 교역로가 발전되게 됐고 그 과

과정에서 메카랑 메디나라고 하는 도시가 크게 성장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 어떻게 성립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세기 무렵에 메카의 상인이었던 무함마드에 의해서 정립됩니다. 여러분들,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회사에 좀 CEO 같은 분이 이제 여성분이었는데 연상이었거든요. 그 연상의 이제 사장님과 결혼하게 되면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게 됐던 거죠. 이거 너무 부유하니까 좀 일반적인 그런 돈에 관심이 없고 명상, 내가 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무함마드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찾아오면서 우리 알라께서 너한테 새로운 가르침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함마드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런 깨달음을 정리해서 만든 종교가 이슬람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슬람이란 뜻 자체가 알라를 숭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라를 숭배하는 종교라는 뜻인데, 알라라고 하는 개념이 좀 어렵죠. 그냥 율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율신이 있고, 그 율신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예언자한테 말을 전하게 되면서, 무함마드는 율신의 말을 전달하는 예언자 겸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함마드는 이슬람교를 만들면서 우상 숭배를 배격했고요. 모든 인간은 유일신인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세력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신분제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귀족들이었을 겁니다. 귀족들이, 야, 당연히 높낮이가 있는데 감히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라고 하면서 이 무함마드를 되게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메카 귀족들의 탄압으로 인해서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기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슬람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데 헤지라라고 부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근데 무함마드가 이제 메디나에서 세력을 잘 키웁니다. 통치를 잘하면서 이 메디나를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고 결국 역으로 메카를 정복하게 되면서 이슬람교를 확산시키게 됐는데 아라비아 반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슬람교는 확산되게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사망했다라는 점이에요. 자,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놓고 두 가지의 의견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하나는요, 무함마드의 혈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움직임과 하나는 종교적인 가르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두 가지의 목소리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결국에 무함마드 사후에 이런 논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결국에 누가 이기게 되냐면 무함마드의 혈통보다는 종교적인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되면서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로 칼리프라고 하는 사람을 선출합니다. 이제 지위라고 하는 건데 지위인데 칼리프가 뭐냐면 종교적 지도자 겸 이슬람 제국을 이끄는 약간 왕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선출한다고 하는 게좀 독특한 포인트예요. 왕을 세습하는 게 아니고 이슬람 공동체들끼리 모여가지고 다음 지도자 누가 할래? 라고 선출하면서 뽑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칼리프를 선출로 뽑았던 시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게 되고요. 이때 이슬람 세력이 이집트와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영토를 굉장히 확장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슬람교가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통 칼리프 시대의 종교 정책에 있었습니다. 정복지의 주민이 지지야라고 하는 세금, 그러니까 인두세라고 하는 걸 내면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고요. 대신에 이슬람교 믿으면 세금 좀 깎아줄게 라고 하면서 이슬람교의 개종을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꼬드겼다라는 거죠. 세금을 좀 내기 싫었던 백성들은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서 이슬람교가 빠르게 확산됐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 체크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마지막 칼리프였던 알리가 암살됐다라는 겁니다. 알리가 누구냐면 무함마드의 사위인데 무함마드의 초기 때부터 옆에서 열심히 전쟁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근데 이 인물이 여러 논쟁과 전쟁 때문에 암살을 당하면서 다음 지도자를 누구로 선출할까 이런 고민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 고민이 무함마드 사후의 고민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목소리,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파와 혈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파로 쪼개졌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수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그 순나라의

라고 하는 전통을 강조하는 거죠. 종교적인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 반면에 시아파는 알리의 후손들만 지도를 할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슬람 종파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슬람 세계의 가장 큰두 개의 분열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중에서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수니파입니다. 그래서 다수니까 수니파. 그리고 시아파는요, 이란이 가장 이제 종주국 같은 국가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이란이 옛날 이름이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시아라고 해서 이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두 가지 세력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마이야 가문이 알리를 몰아내고 칼리프에 세습하게 되는데, 이 우마이야 가문은 무함마드의 혈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니파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들은 현재 시리아인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으면서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하고 세워진 아바스 왕조는 이제 비아라빈의 도움을 받아 건국되었던 나라인데, 현재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자, 이 부분 비교하는 거 중요하니까 체크 잘 하시고요. 우마이야 왕조 먼저 보겠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북아프리카,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그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마이야 왕조가 어떻게 통치했는가에 있습니다. 이들은 아랍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랍인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연히 비아랍인이고 이슬람교도는 나도 이슬람인데 왜 아랍인이 아는 이유로 나 차별받아? 불만이 커지게 됐을 것이고, 결국에 그들의 불만이 결국 많이 많이 모여서 멸망당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바스 왕조는 이러한 비아랍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마이야 왕조를 멸망시키고 건국되었던 나라입니다. 자,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아랍인 우대 정책을 폐지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두 개가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비교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비아랍인도 군인과 관료에 등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왕국 안으로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자, 이 아바스 왕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거였냐면, 당나라와 탈라스 전투라는 걸 벌이게 됩니다. 여기가 동서 교역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을 두고 싸웠던 전투인데, 여기서 아바스 왕조 승리하게 되면서 동서 교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됐고, 굉장히 많은 경제력을 이제 회복할 수 있었다.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13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슬람 제국입니다. 처음에는 메카와 메디나에서 출발했던 이 이슬람 제국이 점점 확대가 돼서 서쪽에 이베리아 반도까지, 동쪽으로는 거의 인더스 강까지 확대가 됐던 엄청나게 큰 이슬람 제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바스 왕조 이후에도 이 이슬람 제국이 유지된 게 아니고 분열되게 되거든요. 자, 첫 번째로 후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멸망한 우마이야 왕조 일부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로 도망을 갔던 거죠. 어디로? 여기로. 그래서 여러분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가면 여전히 이슬람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우마이야 왕조가 지배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파티마 왕조가 있는데, 이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가 건국한 나라인데, 어디에 건국했냐? 이집트에 건국한 나라입니다. 여기요. 자, 그래서 이슬람 세계가 아바스 왕조가 통일하자마자 또 분열하는 그런 혼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슬람 왕조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슬람 왕조 잘 기억해야 되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마이야 왕조랑 아바스 왕조 비교하는 거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통치 방법을 가지고 구분하는 문제 많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비아랍인의 도움으로 건국되었다. 자, 여러분들,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 우대 정책을 펼쳤고요. 아바스 왕조는 그러한 정책을 폐지시켰죠. 자, 그러니까 비아랍인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에서 아, 이거 아바스 왕조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아랍인 중심의 차별 정책을 없애서 비아랍인에게 부과하던 세금을 면제시켰고요. 비아랍인도 관리나 군인으로 등용하면서 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했다. 이 제국은 바로 아바스 왕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슬람교까지 다 배우게 됐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역사를 조금씩 더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사 수업 어떠셨나요? 자, 여러분들, 언제나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복습입니다. 끝났다고 바로 교재를 덮지 마시고 언제나 복습까지 이어서 하시고 문제까지 푸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행복하세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인도네시아 롬북섬의 어촌마을. 그곳에 매일 남태평양 바다를 누비는 67 어부가 있습니다. 저마다 본능적이고도 치열한 먹이 사냥이 펼쳐지는 그곳에서 참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격렬한 손놀림이 이어지고, 기대만큼 큰 녀석은 아니지만 주름진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1: 야, kadang-kadang kalau yang satu, kan jarang kita dapat 200.
0: 노인처럼 어부의 길을 걷고 싶다는 손자. 아직은 더 큰 꿈을 쫓을 15 큰 아이가 아깝고 아픕니다.
1: Ya sebenarnya saya pun kita akan tetap laku suruh apa sekolah, tapi yang dipilih si Kinati.
0: 삶의 희로애락을 안고 노인은 지금 출렁이는 바다 위에 섭니다. 한밤중의 끝자락인 2시 30분. 나사루딘 씨의 하루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조업 나가는 날이면 이 시간부터 일어나 준비를 하지요. 지난 50년 참치잡이를 해온 그의 시계는 참치의 활동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1: Ikannya dia dekat dia cari kalau pagi-pagi dia keluar gini.
0: 그런데 줄곧 맨발로 다니는 나사루딘 씨.
1: Sudah biasa kalau ke laut.
0: 날렵한 몸놀림으로 배에 오릅니다. 그의 배는 자그마한 모터배. 얼마 전부터 참치잡이에 외손자 페브리안토와 사위가 함께합니다. 오늘은 참치를 많이 잡아야 할 텐데. 만선의 꿈을 안고 달리는 시간. 배에 달린 작은 등 하나만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가릅니다. 해안에서 3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곳. 늘 이 바다 근처에서 참치잡이를 합니다.
1: Ikan kecilnya begitu keluar matahari dia naik. Jadi ikan kecil itu dia kejar, dia makan. Jadi dia rame-rame, puk puk puk puk.

0: Puk nari-nari lah kiru di atas air.
1: Kedariman tuman, Sabiga naksi curul cumbiannya.
2: Tradisional, kapal besar ya.
1: 그물이 아닌 낚싯줄로 참치를 잡는 전통 방식이죠.
2: 그러나 saya itu sudah tahu ukurannya kalau bapak sudah kaku tangannya mengukur pancing.
1: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하면 나사루딘 씨의 일이 시작됩니다. 온 신경을 집중해 참치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시간. 그의 매서운 눈과 감각은 어군 탐지기 못지 않습니다.
0: Kita cari ikan tongkol yang besar. Kita lihat soalnya dia ikan ini terkadang-kadang belum nari. Jadi kita lihat kadang-kadang ujung mulut saja naik ikan ini tapi dia banyak ikan ini sekali.
1: 일렁이는 바닷속 어디에 참치가 있을까? 10여 분 주변을 폐회한 끝에 그가 한 지점을 가리킵니다. 바다 위로 모여드는 갈매기들. 작은 물고기를 두고 바닷속 참치와 치열한 먹이 경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수면 가까이에 참치대가 있습니다. 사냥에 정신 팔린 녀석들을 잡기 위해 나사루딘 씨도 줄을 당깁니다. 먹이 모양을 한 낚싯줄을 움직여 유인을 하는 겁니다.
0: 15 biji. Biasanya pol ini semua dia makan. Nanti begitu ditarik kini seperti ikan hidup. Apa mangsa datang nangkap.
1: 참치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드디어 감이 왔습니다. 참치를 잡아당기는 건 이제 막 뱃니를 배우기 시작한 손자에게 맡깁니다. 힘 좋은 녀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쉼 없이 잡아당겨야 합니다. 낚싯줄 하나에 보통 10마리에서 15마리가 딸려 올라옵니다. 그런데 노인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합니다. 참치는 계속 올라오는데 모두 고등어만한 녀석들 뿐입니다. 갈수록 참치 잡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엔 100kg이 넘는 대형 참치도 잡곤 했는데 이제 더 먼 바다로 나가야 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이 작은 배로는 무리입니다. 더구나 6개월 전부터 어린 손자가 같이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채 마치기도 전에 학교를 그만둔 15살 손자. 혹독한 방황기를 겪고 있는 손자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습니다. 어느덧 해는 자취를 감추고 배는 집을 향해 달립니다. 다시 어둠 속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3: 그냥 그래도 또 와.
4: 그냥.
3: 아. 아. 어. 많이 좋아. 어. 하나 더 줄대.
4: 아, 하나 더 줄대. 어.
3: 됐다.
1: 그런데 사위와 외손자 페브리안토만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사루딘 씨는 배에 남았습니다.
0: 야, 디도다서 카팔, 디다다 인자가. 야, 카팔, 난티 라랏 다탕인 besar nanti. Saya jaga ini perahu. Nanti ada gelombang besar. Habis jangkarnya rarat.
1: 젊어서부터 그랬습니다. 어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배를 밤새 지키곤 했죠. 이른을 바라보는 지금도 그는 여전히 책임감 강한 어부입니다. 이른 아침, 부득가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밤새 조업을 마친 배들도 속속 들어오고 바다에서 건져올린 보물들이 부둣가로 모입니다. 매일 새벽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새벽 시장이 열립니다. 부둣가는 온통 사고 파는 이들로 시끌벅적하지요. 온갖 물고기들이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시간. 나사루딘 씨 배에서도 어제 잡은 참치를 팔 채비가 한창입니다. 시장에 가서 흥정을 하는 건 딸의 몫입니다. 값을 잘 받아야 할 텐데 나사루딘 씨도 따라 나섭니다. 고기는 좌판을 깔고 직접 팔 때도 있고 도매상에게 넘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도매로 넘길 생각입니다. 어제 잡은 고기는 모두 두 대야 20kg 정도. 결국 우리 돈 약 15,000원 정도의 값이 매겨졌습니다.
5: 165. 1 bak. Puas. Kalau banyak dapatnya senang, kalau tidak ada dapatnya rugi mau beli minyak, beli rokok tidak ada. Iya tidak apa-apa, itu rezeki kan dikasih tidak apa-apa.
1: 그래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피곤할 텐데 그의 발걸음은 집이 아닌 시장 안쪽으로 향합니다. 다른 어선들이 잡은 참치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10kg은 좋게 되는 참치. 솔직히 탐이 납니다.
0: 67
1: 어부는 지금도 꿈꿉니다. 바닷가에 다닥다닥 빈틈없이 붙어있는 집들. 그곳에

0: 나사루딘 씨의 집이 있습니다. 이제야 두 다리를 쭉 뻗습니다. 나사루딘 씨는 딸내 식구와 같이 삽니다. 50년 어부로 살며 일군 이 집을 딸에게 물려줬습니다. 딸은 서둘러 아침 준비를 합니다. 어제 잡은 참치 한 마리를 잘 손질해 뜨끈한 국물을 만듭니다. 60 넘어 배를 타는 사람은 마을에서 나사루딘 씨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참치 잡이는 힘드니 그저 매 끼니 따끈한 밥을 챙겨드리는 것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대신합니다. 최근엔 학교에 가지 않는 페브리안토 때문에 온 식구가 소가리를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아이는 벽과 같았습니다.
1: 자리 ikan katanya. Biar sudah saya berhenti sekolah ikut kerja sudah. Sedangkan bapaknya tidak mau dia bawa dia kerja takut. Kalau besar rombak takut bapaknya itu makanya tidak mau kadang-kadang. Tapi dia kan ini mau berhenti sekolah makanya dibawa sama bapaknya kerja. Sering nangis saya kalau dia tidak sekolah itu. Capek sudah kita suruh dia sekolah kan dia tapi dia tidak mau.
0: Kenapa be taning gol jua하는 페브리안토를 할아버지에게 맡겼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과 달리 결코 녹록지 않은 어부의 삶. 어린 페브리안토가 그 출발점에 있습니다. 새벽에 주업을 나가다 보니 페브리안토는 늘 잠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목소리에 벌떡 일어납니다. 엔진은 기계에 능한 사위가 고칩니다. 평소 말수가 적어 부자 간의 대화가 거의 없었는데 뱃일을 하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왕 시작한 일 제대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2: 여부러부러 한 뒤야 bisa lebih baguslah memperbaiki itu semua alat-alat dia nelayan karena kebutuhan dia bukan kebutuhan saya kan saya seorang sudah tua kalau saya nelayan dulu pak cuman pakai layar pakai angin saya ya kalau tak ada angin dulu dayung gini kami sampai tengah sana. Kita nelayan satu perahu dulu 6 orang. Ya, 6 orang. Jadi kalau tidak ada angin kita pakai dayung.
0: 바다로 나가 어부가 되겠다는 페브리안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학교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하지만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이젠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또래 친구들은 모두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페브리안토는 정말 학교보다 바다가 좋은 걸까요?
3: 정말 teman-teman지. 그냥 가서 산에 마리. lebih senang dari kapal mancing.
0: 지금은 그저 바다가 좋고 고기잡이가 즐거운 페브리안토.

0: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바다에서 몸과 마음도 한 뼘 더 성장하겠죠.
1: 브리안.
0: 그날 오후 페브리안트와 함께 집을 나섭니다. 바다에 나가지 않는 날이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집에서 20여 분 달려 도착한 옆마을. 바로 나사루딘 씨의 집입니다.
1: 살라말레콤.
0: 이곳에 아픈 아내가 있습니다. 혈압이 200까지 치솟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아내가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타서 먹고 있는데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아내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픈 아내의 약값 때문에라도 나사루딘 씨는 바다에 나가 참치를 잡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 병드는 건 거스를 수 없는 인생의 수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만큼은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오는 길. 나사루딘 씨는 마을 어귀에 있는 공동묘지에 들릅니다. 이곳에 가슴에 묻은 자식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둘째 딸입니다. 그때 딸의 나이가 25. 아직 피지도 못한 꽃이었습니다. 이슬람 풍습대로 깨끗한 물을 딸 묘지에 뿌려줍니다. 결혼도 못해보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딸. 돌이키고 또 돌이켜봐도 그 죽음이 허망해 받아들이기가 힘겹습니다.
1: 루마 사킷 시니 슬롱 삼페 덴파사 kita bawa begitu dia bedel dari apa dari Sanglah dari Bali dibawa pulang dia sehat kemudian ya sekitar satu bulan selesai operasi meninggal.
0: 노인은 딸의 병명조차 알지 못합니다. 수술이 잘 됐다고 했고 이내 털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모든 게 가난한 아비 때문인 것만 같습니다. 딸이 많이 그립습니다.
1: Karena kami tahu kami sudah tua, istri saya juga tua, mungkin kami tidak lama akan pergi dari dunia. Jadi saya kasih modal buat cucu saya supaya jangan miskin seperti saya gitu. Saya senang. Nanti kalau dia kan ada pikiran tuh sudah baik. Jadi saya juga senang.
0: 그래서 67 노인은 지금도 바다에 나갑니다. 예전처럼 대형 참치를 잡아올리는 꿈을 꾸면서 말이죠. 그런데 평소엔 한밤중에 출항하던 나사르딘 씨가 오늘은 석양이 내려앉을 즈음 바다로 나갑니다.
1: Habis mau berangkat ke jauh saja. Sekarang beberapa hari kita cari ikan kecil-kecil saja dapat.

0: Baik-baik kita pergi jauh. Ya kira-kira 3-4 hari lah. Kebilinan itu memancing sampan itu jauh. Ini gak jari ya ibu, muntah-muntah kaca dua telu. Jadi arana? Ini gak jari ya ibu, muntah-muntah kaca dua telu. Ini kubur. Kubur di parane si tengah li kubur si dengan Gili, tenggari ilmu sepi, Indo tawakal kita terus.
1: Yon. 부두에서 3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는 이곳에서 정박하고 내일 아침 일찍 더 먼 바다로 나갈 생각입니다.
0: 야!
2: 저렇게 있었더라, 아버지도.
0: 와, 근데 패이야, 오늘 따자란 바쁘다, 나중에 다 했대.
1: 태어나서 처음으로 밥을 해봤습니다. 참치자들을 배우듯 이제 요리도 하나하나 배워나가야겠죠. 손자가 처음 배를 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버틸까 미심쩍었는데 페브리안토는 지금껏 잘 해오고 있습니다. 뭐든 배우려고 열심입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빨리 세상 밖으로 나온 게 안쓰럽긴 하지만 지금처럼 마음을 잡고 해나간다면 긴 인생, 잠깐의 방황이 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렁이는 바다, 작은 배 위에서 밤을 맞습니다. 내일 이른 새벽부터 낚시를 하려면 낚싯줄을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그런데 나사루딘 씨가 일을 하다 말고 자꾸만 바다를 봅니다.
0: 지금이 kadang-kadang cuaca arah angin dari mana jadi kita lihat.
1: 왠지 내일은 대형 참치도 잡을 것 같은 기대감이 밀려옵니다. 낚싯줄 정리를 마친 뒤에야 잠자리에 듭니다.
0: 야, enak lah kalau di perahu. Ya karena di laut pencarian kita.
1: 피곤했던 두 사람은 금세 깊은 잠에 빠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밝혀진 불빛 하나가 일렁이는 파도 속에 반짝입니다. 2시 반. 어김없이 나사로든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커피 한 잔에 행복해집니다. 어둠을 가르고 다시 달립니다. 4시간은 더 달려 먼 바다로 나갈 생각입니다. 어느새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늘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사위의 손도 다시 바빠지지요. 망망대해 지푸른 바다 속 참치떼는 어디 있을까? 참치를 찾아 바다를 맴돕니다. 어린 페브리안토는 깨자마자 낚싯줄부터 잡습니다. 참치를 유인하기 위해 미끼가 움직이듯 낚싯줄을 흔들어댑니다. 감이 온 걸까? 줄을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빈 낚싯줄입니다.

참칫대가 만들어내는 힘찬 물결이 보이질 않습니다. 참치를 찾아 다른 곳으로 향하는 배. 먼 바다까지 나왔는데 오늘 또 못 잡는 건 아닐지. 쉽게 희망을 놓았다면 지난 50년 이렇게 달리지 못했을 겁니다.

0: 아껴 돈을 모았고 이제 조금만 더 애를 쓰면 됩니다.
1: Ya mudah-mudahan nanti mungkin dia punya perkembangan kalau setelah dia sudah besar. Dia mesti usaha keras itu. Ikut neneknya dulu lah gitu. Karena neneknya berjuang keras dia.
0: 결코 만만치 않은 어부의 사업. 더구나 예전 같지 않은 바다 환경에서 어부의 길을 가겠다는 손자에게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1: Nah sampai jangka tahun lo pemberian abruk tu jarak turun aku pensiun lah aku terus karena aku abalun menara. Karena lihat rapat laut jadi tetap ya lah menarajin mesti sukses lah ya.
0: 손자와 좀 더 오래 배를 타고 싶습니다. 마을에 남은 최고령 어부 나사루딘 씨. 비록 자신은 여전히 가난한 어부지만 손자가 어른이 됐을 땐 좀 더 나아질 거란 희망이 그를 살게 합니다. 인적 드문 야심한 시간. 나사루딘 씨가 며칠 만에 출항을 합니다.

0: 이번엔 꼭 참치를 잡아야 할 텐데. 다시 희망을 품고 낚싯줄을 풉니다. 언제나처럼 온 신경을 집중해 참치떼를 쫓는 나사로딘 씨. 페브리안토도 할아버지 아버지와 같은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참치를 향한 유혹의 손짓을 합니다. 뭔가 걸려든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리던 참치. 녀석 힘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예감이 좋습니다. 어린 어부 페브리안토도 손맛 제대로 느끼고 노인 어부의 손길도 쉴 틈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통 가득 채울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페브리안토도 사뭇 진지합니다. 계속 줄을 흔들면 팔이 아플 법도 한데 시종일관 열심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바다 위의 시간들이 쌓이면 언젠가 페브리안토도 아버지, 할아버지를 닮은 어부가 되겠지요. 간절한 노력에 바다가 답을 해줍니다. 이번엔 제법 큰 녀석. 10kg은 넘어 보입니다. 그런데 절박한 마음에 앞뒤 재지 않고 뛰어들어 보지만 물속 세상에선 사람이 물고기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1: 야, 동지야, 반칭 itu. Gara-gara ulur anu ting itu. Kalau langsung diangkat, naik dia. Kalau dibiarkan lama-lama itu lepas itu.
0: 아쉬움을 뒤로하고 참치잡이는 계속됩니다. 예리한 나사루딘의 눈에 참치떼가 포착되고 할아버지의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페브리안토는 먹이 사냥 대열에 합류합니다.

0: 또 잡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게감에 사위가 줄을 받아 당깁니다. 아까 놓친 것보다 더 큰 녀석. 이번에는 숨 돌릴 틈 없이 재빨리 끌어올립니다. 15kg은 좋게 돼 보입니다. 이제야 사위 얼굴이 활짝 핍니다. 오랜만에 묵직한 무게감을 느껴보고 싶어 나사로딘 씨도 참치를 번쩍 들어봅니다. 참치 한 마리에 다시 힘이 납니다.
1: 그냥 dapat satu ekor. Mungkin nanti kita dapat lagi dua atau tiga ekor lagi tuh.
0: 오랜 애태움 끝에 만난 행복. 어린 어부 페브리안토도 알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는 걸. 67 노인이 터득한 삶의 지혜를 말이죠.
1: Perkembangannya kalau kita lihat anak ini bagus. Neneknya dulu pemberani, bapaknya juga pemberani itu kalau nelayan. Jadi kalau dia ikut itu cuman sekarang nakalnya itu karena dia umurnya masih kecil. Pikiran enggak punya pikiran dia.
2: Bahagia. Bahagia sudah.
3: Enggak ada yang susahkan juga. Apa yang susahkan?
0: 행복해하는 손자를 위해 노인은 그 곁에 조금 더 지킬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석양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옵니다.
1: 사야 수가 50년 가도 떠나야 matahari-nya sudah indah tetapi wah ketelap. Aku kan wah sekitar tahun ku dari penelayan. Wah tua. Aku menempuh istirahat.
0: 언젠가는 나사로딘 씨도 바다에 나가지 않는 날이 오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노인은 남태평양 넓디 넓은 바다를 누빕니다. 어린 손자에게 멋진 배를 선물할 꿈을 꾸며 참치대를 쫓습니다. 자신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어린 손자가 좋은 어부로 성장하기를, 행복하기를. 67. 지금도 바다 위에서 꿈꾸는 그가 아름답습니다.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Can anybody hear me? Hello? Hello?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만나성장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7의 내용을 또 정리하는 실전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두 번째 시간으로 주관식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은 비교 표현이라고 하는 핵심 어법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하고 강의도 이제 들어주셔야 합니다. 바로 한번 문제 확인해 보죠. 우리가 먼저 풀게 될 문제는 26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그리고 틀리면 바르게 고치는 거예요. 한번 보죠. The children, 그 아이들은요, 되었습니다. More lazy. lazy는 게으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상 더 게을러졌습니다. than ever as the vacation started. 방학이 시작한 이후로, 방학이 시작하고 나서 뭐가 된 거예요? 아, 이전보다 훨씬 더 게을러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할까? more lazy가 맞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lazy라고 하는 말은요, 비교급을 쓸때 more lazy라고 하지 않고 lazier라고 y를 i로 바꾸고 er을 붙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의미상 이전보다도 라고 할때 than ever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게을러졌습니다. 와 같은 강한 느낌을 전달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했을 때? 방학이 시작을 했을 때, 이제 뭐한 겁니까? 방학을 시작하고 나서, 아,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게을러진 그런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27번으로 한번 가보죠. My son, 내 아들은요, moved the quickest ever when he saw the new game console 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아, 움직였는데, 가장 빨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할 때, 그가 그 새로운 게임 콘솔을 봤을 때 말이에요. 이전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빨리, 가장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 그 게임 콘솔을 보고, 와, 눈이 휘둥그레 지면서 그 놀란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quicklist는 맞나? 라고 고민이 될 텐데, quickly라고 하는 부사는요, 최상급을 쓸때 이렇게 쓰지 않고 most quickly와 같이 most를 앞에 써줘야 합니다. 이러한 형태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직 헷갈려 한다, 잘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다시 한번 교재로 돌아가서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quicklist 대신에 most quickly라고 써주는 게 자연스럽다. 그 다음에 2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고쳐 쓰라고 해요. quiet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They needed, 그들은 필요했습니다. A place, 어떤 장소가 필요했는데 Then the noisy coffee shop to discuss the issue.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시끄러운 커피숍보다 어떤 곳이에요?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의미상 보다라는 말까지 나와 있으니 비교급이 쓰여야 합니다. 그래서 quieter 라고 해주면 더 조용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어지는 문제 29번입니다. This leather jacket, 이 가죽 재킷은요, is the item of all the clothes in the store. 이 가게에서 있는 모든 옷 중에서 가장 무엇한 걸까요?

의미상 가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게에 있는 모든 옷 중에서 가장 어떤 물건일까? Good. 아, 가장 좋은 물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굿의 최상급을 넣어줘야 하는데 굿은 불규칙으로 바뀌어요. 비교급은 better, 그리고 최상급은 best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best라고 여러분들이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of가 나오고 그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오면 이것들 중에서라고 하는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거죠. 자, 이어지는 문제는 30번입니다.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볼 건데요. 한번 보죠. The kites are flying more and more highly into the sky 라고 얘기를 해요. 카이트는 연이죠. 그래서 그 연들이 날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점점 더 높이 날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자, 이때 어떻게 써줘야 할까? More and more highly 라고 하면 될것 같지만, 그렇게 쓰지 않아요. 올바른 형태는 higher and higher 라고 바꿔줘야 합니다. high라고 하는 건 높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부사로 높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highly라는 표현이 아니라 higher and higher. high라고 하는 부사의 비교급을 써서 이렇게 and로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무엇한 점점 더 무엇하게라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highly라고 하는 건 높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다. 높이라는 의미의 부사로 쓰는 건 형용사 형태와 똑같이 high를 활용해 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3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내 여자친구는 is the loveliest woman of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뭐한 거예요?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감동스러운 문장을, 감동적인 문장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of는 주로 복수 명사가 뒤에 나온다라고 했어요. 네, the world라고 하는 건 어떤 장소나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of the world라고 하지 않는다. 뭐라고 해줘야 될까? in the world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내 여자친구는 앞에 봤던 그 문장인 겁니다.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자이다, 여성이다 라고 하는 말이고 of 대신에 in을 쓰는 게 자연스럽다. 그 다음 32번부터 한번 또 풀어보죠. 주어진 문장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문장을 봐야 합니다. Stand up as straight as possible. As possible이 있네요. 가능한 한, 무엇한, 무엇하게라는 의미이고, straight라고 하는 건 뭐예요? 똑바로란 말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똑바로 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라는 거죠. 그럼 이때 stand up as straight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도 as가 들어갈 건데, 그 다음엔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일단 앞부분에 as가 확실해요. 그런데 주어가 나왔습니다. 이 뒤에는 조동사를 써줄 거예요. 그러면 시제에 맞춰서 can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as straight as possible 이라고 해도 되고, as straight as you can 이라고 해도 괜찮다. 그 다음, 33번입니다. The highway is four times as wide as regular roads 라고 되어 있어요. highway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배수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as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일반적인 도로보다 4배 더 넓습니다라고 하는 비교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4배만큼 더 넓다. 4배 더 넓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의 폭이. 그러면 the highway is four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럼 당연히 배수사가 들어가야 하니까 times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쓸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as 대신에 비교급을 활용해 줄수 있다. 더 넓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다라는 의미의 어떤 표현? than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than regular roads라고 해주면 완성이 돼요. 어때요? as 앞에 배수사가 쓰일 수 있는 것처럼 비교급 앞에도 배수사가 쓰일 수 있고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 표현은요,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게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34번입니다. Joseph is the most honest lawyer in this law firm. 가장 honest는 솔직한, 정직한이라는 의미예요. 가장 정직한 변호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도 로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또 바꿀 수 있을까?
최상급의 의미를 바꿔서 한번 써볼 건데, Joseph is more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요. Other lawyer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아마도 any other 단수명사 이거를 활용하라는 거고, more 다음에는 honest란 말을 똑같이 써줄 거예요. honest than이라고 써줄 거고, 그 뒤에는 any other 단수명사이니까 honest than any other lawyer in this law firm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처럼 최상급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교급을 활용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다.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자, 이어지는 문제 35번입니다. The new employee, employee라고 하는 건 고용된 사람, 직원입니다. 그 새로운 직원은요, was not so diligent as the boss expected. Diligent, 부지런한, 성실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성실하지, 부지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바꿔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than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사장이 예상했던 것, 기대했던 것보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 덜 성실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less를 활용해서 less diligent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diligent는 그대로 써주고 less를 앞에 붙여줘서 덜 성실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고, 아마도 diligent 라고 하는 단어를 몰랐을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정리하면 되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또 36번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배열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막 많은 말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문법을 묻고 싶은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더 자주 방문할수록 아이들은 더 행복할 것이다. 더 무엇 하면 할수록 더 무엇하다. 이거 뭐예요? 더비교급이죠. 그러면 앞부분부터 채워봐야 합니다. 더 자주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일단 the를 쓸 겁니다. 앞에 있는 the부터 써보죠. the, 그 다음에 자주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often을 활용할 건데 more often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하는 주어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동사가 필요해요. So the volunteers, 그 다음에 방문할수록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visit이라고 완성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이들은 더 행복할 것이다도 더 행복한, 영어로 뭐라고 할까? the 비교급 써줘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남아있는 the 써주고 happier라고 써준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와 동사를 잡아내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 문장의 주인공이니까 the kids. 그리고 행복할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의미를 나타내야 하니까 will 다음에 비동사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완성된 걸 한번 확인해 보죠. The more often, 더비교급 쓰였고요. 이 뒤에도 the happier라고 쓰였습니다. 그 뒤에 있는 주어와 동사, 여기도 주어와 조동사, 주어 순으로 잘 왔습니다. 그래서 더비더비라고 하는 건더 무엇 하면 할수록 더 무엇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더 다음에 비교급이 나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물론 문제를 푸는 이 시점에서 이 형태가 익숙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은 좀 낯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러한 형태가 좀 낯설거나 혹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인 거고, 계속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잘 모를 때는 우리가 주어와 동사를 생략한 그러한 표현들이 있었어요. The sooner, the better. 빠를수록 더 좋다. The more, the better. 더 많을수록 더 좋다. 와 같은 이러한 표현들로 조금씩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37번입니다. 어떤 어머니도 마리아보다 아들에게 더 헌신적일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의미인 걸까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에게 가장 헌신적인 어머니이구나 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어떤 표현을 활용해야 될까라고 쭉 한번 봤더니 no라고 하는 말이 보입니다. 그러면 no other mother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들 쓴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no other mother, 어떤 어머니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더 현실적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할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 조동사 can을 활용할 겁니다. can be 어디 있나요? 여기에 있나요? 그다음 devoted라고 하는 표현이 헌신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헌신적인 쓸 건데 더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앞에 more를 붙여줘야 돼요. more devoted 누구에게요? to her son.
그 다음에 그 뒤에

Agumneria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No other mother, 어떤 어머니도요, can, 일수 없습니다. Be more devoted, 더 헌신적일 수 없습니다. 그녀의 아들에게요, than Maria, 마리아보다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No other 다음에 이렇게 단수 명사가 왔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이 쓰였습니다. 이건 결국 최상급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지만 같은 의미라고 할지라도 다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실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아마도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생각한 친구들 많을 거예요. 특히 단어가 굉장히 많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방금 문제를 푼 것처럼 어떤 문법을 묻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누구도 더 이럴 수 없다. 와 같은 no other로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그 뒤에는 비교급이 쓰여야 하는구나를 계속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이어지는 문제 38번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정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이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겠죠. 친구 관계가 특히나 아주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공감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때 matters, 문제라고 하는 말은 주었어요. 그러면 우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것도 어떻게 써야 할까 했는데 잘 보면 우리가 이전에 한번 포인트로 언급했던 게 있습니다. 자, 바로 어떤 거냐면 those예요. 여기 설명하고 바로 정답을 확인할 건데 that이나 those라고 하는 건 이러한 비교급 표현에서 많이 같이 활용이 되고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할 때 쓴다고 했습니다. 이 those가 대신하는 말은 무엇일까? 바로 matters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확인해 보면 matters of friendship, 우정의 문제가요, are even more stressful, 훨씬 더 스트레스이다라고 하는 비교급 강조 표현을 넣어주었어요. 어디에? more stressful이라고 하는 비교급 앞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요, than those of family라고 할때왜 여기를 matters라고 안 쓰고 those라고 썼을까? 영어는 특히나 반복을 싫어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말로 바꿔주려고 해요. 이때 does라고 하는 건 앞에 설명했죠. matters라고 하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고 복수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does를 써주었다. 이 부분을 슬쩍 that으로 바꿔놓고 틀린 걸 찾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때 that은 들어갈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39번부터 문제를 또 풀어볼 겁니다. 괄호 안의 말을 활용해야 합니다. 조금은 더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예요. 빅터는 그의 친구보다 책이 두배더 많습니다. 배수사가 등장해야 될것 같죠? 빅터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러면 두배더 많다라고 할때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배더 많은 책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쓸 겁니다. 근데 빅터라고 하는 문장의 주인공은 3인칭 단수이니까 동사를 have가 아니라 has라고 써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twice란 말을 써야 돼요. 배수사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as를 쓸 건데 그 사이에는 many books라는 말을 써야 하고 그 뒤에는 his friend를 넣어줘야 한다. 그래서 has twice as many books as his friend라고 써주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배수사를 먼저 쓴다. 그 다음에 as를 써줄 건데 여러분들이도 놓치면 안 되는 것. 주어에 맞춰서 has를 써줘야 한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잘 써놓고 여기를 have라고 써서 틀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주어에 맞춰서 동사를 써주는 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니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틀린 친구들. 자, 이제 몇 번으로 가볼까요? 벌써 40번입니다. 병 때문에 헨리는 점점 더 야유어져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참 슬픈 상황이에요. 자, 이때. 헨리라고 하는 문장의 주인공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야유어져 갔습니다라고 하는 시점을 잡아줘야 하니까 과거 시제를 써줘야겠죠. Came 점점 더 무엇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비교급 and 비교급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than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바꿔볼 겁니다. 병 때문에라고 하는 건 because of his illness라고 하는 말로 완성해주면 되고 이 문제의 포인트인 문법을 보면 비교급 and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became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변화를 나타내주는 동사 과거형을 써주었죠. Thinner and thinner 점점 더 야유어져 갔습니다. Because of his illness 그의 병 때문에요. 자, 이어지는 4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괄호 안의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말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개도 나의 개보다 더 똑똑하지 않

많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우리 항상 주어와 동사부터 한번 잡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계도라고 하는 게 문장의 주인공일 거예요. 그리고 더 똑똑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게 동사를 포함한 말일 겁니다. 그럼 어떤 계도 무엇하지 않다, 더 무엇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아, 이거 비교급을 활용하라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걸 최상급으로 바꿔봤을 때 나의 개가 어떤 개보다도 가장 더 똑똑하다, 더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장 똑똑한 개입니다 라고 하는 최상급의 의미를 바꿔서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말 아래 있는 영어를 봤을 때 no 다음에 어떤 말이 와야 할까요? 어떤 계도라고 할때 우리가 배웠던 게 있어요. 앞에 문제로도 활용된 바로 no other입니다. 그러면 no other라고 하는 말 다음에는 어떤 말이 온다라 그랬어요? 단수 명사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단수 명사를 써주고 그 뒤에는 우리말을 생각해 보면 똑똑하지 않다라고 할때 no라는 말은 이미 있으니까 어떤 말 쓰면 돼요? 비동사를 바로 잡아내면 되죠. 그래서 no other dog까지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is를 쓸 건데 clever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clever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똑똑한, 영리한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할건 비교급의 형태입니다. more clever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울까? clever라고 er을 붙이는 게 자연스러울까? 고민을 할 겁니다. 이때는 er을 붙여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no other dog is clever라고 하고 그 다음에 than 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other는 썼으니까 동그라미 하고 than 다음에는 비교 대상이 뭐예요? 나의 개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된 다음에는 나의 개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my dog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럼 완성된 문장을 보면 no other dog is cleverer than my dog이라고 쓸수 있는 거고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법 포인트는 무엇이다? no other 다음에 단수 명사가 나온다. 그리고 의미 이상 더 똑똑하지 않다라고 하려면 비교급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clever라고 하는 형용사의 비교급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뒤에 er을 붙여주는 게 자연스럽다. 그리고 비교 대상을 뒤에 써주면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 말은 나의 개가 가장 똑똑한 개입니다라고 하는 이 최상급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고 최상급을 쓸 수도 있지만 최상급 대신에 이런 비교급을 통해서도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49번과 50번 문제를 풀어보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 사이에는 많은 문제들이 또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루지 않은 거죠? 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다 중요한 문항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앞부분에 있는 문제를 쭉 풀어보면서 또 정리를 하셔야 하고, 물론 문제를 다 풀고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많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49번과 50번 문제를 풀어보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말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바르게 영작을 하는 거예요. 먼저 49번 문장을 보죠. 여러분의 안전이 모든 것들 중 가장 큰 관심사이다. 그쵸. 우리 안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특히나 외부 활동을 나간다든지 다 같이 어떤 행사라거나 활동을 할때 중요한 관심사이다라고 다들 알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건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장 큰 관심사, 가장 큰은 우리가 어떤 말로 나타낼 수 있을까? 최상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조건을 확인해 보죠. 1번, your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안전이라고 할 때, 여러분의라고 하는 이 말을 your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뒤에 안전은 어떤 말로 써야 할까 고민이 될 텐데, 그 말을 제시하고 있어요. safety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 안전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르면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안전이요. 그 다음에 이다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죠? 그러면 이다라고 완성을 하려면 어떤 동사가 필요할까?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your safety라고 하는 주어 뒤에는 어떤 말이 와야 할까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비동사인데 단수 동사인 is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것들 중 가장 큰 관심사를 영어로 써야 하는데 일단 문장 전체를 8단어로 쓰라고 했는데 of all이라고 하는 말은 주어졌습니다. 잠깐 또 복습을 해보면 of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냥
모든 것들 중이라고 표현할 때 of all이라는 표현으로 또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면서 이제는 여섯 단어만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세 단어를 채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가장 큰을 영어로 어떻게 나타낼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때 great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큰이라는 의미로 활용할 거고, great은 어떤 의미일까? 큰이라고 할때 최상급으로 쓰려면 이 뒤에 어떤 말을 붙여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쓴걸 한번 얘기해 보면 est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말, 어떤 말을 써야 할까? 관심사라고 하는 걸 영어로 써야 하는데, 관심사는 영어로 concer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면 또 이렇게 필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게 여기 아래 써보겠습니다. concern이라고 쓸 건데, 자, 이제 문제가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분명히 여섯 개를 써야 하는데 다섯 개만 채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더입니다. 더를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지금 썼던 것처럼 Your safety is the greatest concern이라고 하는 말로 채워줘야 하는데, 잠깐 이 더를 얘기해 보면 너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관사라고 부르고, 특정된 대상이거나 혹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알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앞에 더를 붙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최상급에서도 더를 붙일까? 최상급이라는 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진 대상을 콕 집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큰 관심사라든지, 가장 큰 학생이라든지, 가장 빨리 달리는 주자라든지, 그러면 가장 무엇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특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더를 최상급 앞에 붙여주는데, 어떤 경우는 붙이지 않는다.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로 쓰일 때는 붙이지 않기도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항을 완성할 때는 애매하다 싶을 때는 그냥 더를 붙여주는 게 안전한 겁니다. 자, 이렇게 49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남아있는 50번 문제 풀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 이 문제 풀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말 문장을 보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걸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완성할 때, 이게 뭐지? 싶었을 겁니다. 그녀는 그보다 3배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녀는이라고 하는 주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he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걸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 이 주어진 단어를 봤더니 score도 있고 high와 than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score를 어떤 의미로 생각해요? 점수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점수를 받았다? get을 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score가요, 점수라는 의미의 명사도 있지만 득점하다, 점수를 얻다라고 하는 동사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았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 3배 더 높은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면 이 3배라고 하는 건 배수사입니다. 영어로 쓴다면 three times를 활용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배운 게 있습니다. 배수사가 나오고 이러한 의미를 나타낼 때 크게 두 가지를 활용을 했어요. 하나는 as, 원급 as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뒤에 비교급이 나와서 비교급 than으로 이어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써야 할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게또 하나의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단어를 보면 than이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비교급 than을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high라고 하는 말을 역시나 또 활용을 할 건데, high는 앞부분 문제 풀때 얘기를 했어요. 높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높이란 의미, 높게란 의미의 부사로도 쓰인다. 그러면 정답이 무엇일까? 여덟 단어로 써야 하는데 he did라고 하는 말은 있으니까 여섯 단어로 완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장과 지금 제가 제시하는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She scored. Score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점수로만 알고 있었는데 동사로 쓰였네? 어떤 의미이다? 득점하다, 점수를 얻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scored라고 하는 동사로 활용이 되었어요. 그녀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three times라고 하는 이제 배수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high라는 말 뒤에 er을 붙여서 비교급의 형태로 써주었고, 그리고 then he did. 그보다라고 할때 주어 다음에 did를 써주었어요. 이 did가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 scored입니다.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데 과거형이기 때문에 did를 써주어서 완성을 했고,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건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then을 바탕으로 이 아래 선택지를 골라야 한다. 그리고 score라고 하는 말이 꼭 명사로만 쓰이는 건 아니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쭉 문제를 풀어오면서 우리 비교 표현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오늘부터 말과 글로 전하는 생각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전해요. 어떻게? 말과 글로. 자, 먼저 말로 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짜자잔! 바로 오늘의 공기term! 네, 그건 바로 발표입니다. 발표는 뭐냐고요? 발표는 나의 생각을 그리고 어떤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표. 여러분 발표를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발표하기가 겁난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집중! 자, 발표. 발표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발표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머릿속이 하얘져.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 여기 어디? 지금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새로운 친구가 등장하네요. 알프레드처럼 자신 있게 발표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누굴까요? 알프레드. 예. 여기 교실에 있는 어떤 친구일까요? 생각하면서 이 친구처럼 자신 있게 발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하지? 이거 표정이 진짜 걱정하는 표정이죠? 걱정하는 표정. 이러면서 어떻게? 여기 손도 어떻게 갈곳 잃은 손.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걱정하는 얼굴이니까 이 친구들도 보세요. 같이 걱정하고 있죠? 네. 쟤 어떡해, 어떡해.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머릿속이 하얘졌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죠. 자, 이 친구처럼, 발표에 관한 이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 이제 같이 한번 발표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면 좋겠어요. 자, 가 그림은 봤고요. 나입니다. 저는 발표하기 무서워요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하기 무서워요가 책 제목인가 봐요. 저도 알프레드처럼 발표하기가 무섭고 떨린 적이 많았습니다. 아까 앞에 친구는 알프레드처럼 발표를 잘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책에서는 이 등장인물 알프레드가 무섭고 떨었나 봐요. 예, 발표를 무서워하고 떨었나 봐요. 발표하는 생각만 해도. 예. 아하. 여기 발표하기 무서워요의 등장인물 알프레드였구나. 근데 발표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 친구였구나. 하지만 알프레드는 발표를 잘 어떻게 했대요? 준비했대요. 그래서 대왕고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었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걸 느꼈대요? 저도 알프레드처럼 발표 준비를 잘해서 친구들 앞에서 떨지 않고 발표하고 싶습니다. 라고 느낀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자, 이게 뭐죠? 독서 감상문이잖아요. 독서 감상문을 쓸 때에는 그 독서 감상문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 소개하고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인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걸 느꼈는지 무엇을 본받아야겠다 생각했는지 요걸 쓰면 좋겠구나. 이 독서 감상문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림 가에서 친구의 고민. 어떤 것이었죠? 발표를 잘하고 싶은 거. 왜? 머리가 하얘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진짜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앞에 딱 나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무엇부터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난 누구야? 너희 누구야? 나 어디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자, 머리가 하얘져요. 이런 친구의 고민. 예, 발표를 잘하고 싶은 것. 여러분도 이런 고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글 나에서 글쓴이가 읽은 책의 제목을 찾아 쓰시오. 그냥 이거 찾아서 쓰면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무엇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죠? 발표하기 무서워요. 이 책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책 읽어보신 적 있나요? 예. 재밌는 책이죠? 예. 우리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살짝. 자, 글쓴이가 기억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기억이 뭐예요? 저도

프레디처럼 발표 준비를 잘해. 친구들 앞에서 떨지 않고 발표하고 싶어요. 자, 이건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독서 감상문에 이렇게 넣는 건 정말 좋죠. 왜이 친구는 알프레드처럼 준비를 잘해서 발표 잘하고 싶다고 했을까요? 바로 이 친구가 발표할 때 무섭고 떨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프레드가 발표를 준비해서 자신 있게 발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똑같이 해보고 싶다. 이렇게 본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건 예예요, 예. 예라는 건 이거랑 똑같이 써야 정답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글쓴이가 알프레드의 모습처럼 발표하기 무서워하고 떨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도 정답이에요. 예. 꼭 이렇게 똑같이 써야 정답이 아니에요. 왜? 예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책을 읽었던 경험을 떠올린 것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보세요. 내가 여러분이라면 책을 읽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떠올린 것으로 알맞은 것을 여기다 이제 보고 이제 표시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Let us start. 아, 생각난다. 그래. 난 책을 읽었던 적 있었지. 그래. 어떤 책을 읽었었지? 그래, 맞아. 이 책을 읽었었지? 이책 그럼 어디에서 읽었었지? 그래, 여기에서 읽었었었지. 거기야, 거기. 그럼 나는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을 떠올려 볼까? 아니지. 책을 읽었던 경험을 떠올리라니까? 아, 그렇구나. 독서 감상문은 벌써 생각할 거리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책을 읽을 때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맞아. 놀부가 박을 탔는데 거기서, 무서운 도깨비들이 나왔지?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 뭐 이런 거. 자, 여러분, 생각나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야, 여기까지 했으면, Let's start. 이제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이 나왔네요. 가, 나, 라. 가, 나, 그 다음에 라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읽었던 경험, 어떤 책을 어디에서 읽었는지, 그리고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었었는지, 요거 쓰면 되겠네요. 책에서 찾을 수 있는 인상 깊은 장면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어려운 말 있죠? 인상 깊은 장면. 인상이 무엇일까? 인상 팍 익을까? 아니죠. 자, 인상이라는 말은요,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예요. 기억에 남는 장면. 예, 인상 깊다, 기억에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인자 있잖아요. 이 인이요, 도장이에요. 도장. 여기서 인은 도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서류에 뭐라 하고 여기다 이름 쓰세요 이래요. 그럼 여기다 이름 쓰죠. 그리고 여기에 인이라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거 본적 있죠? 가정통신문에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인. 인이 뭐지? 인은요, 도장 찍으란 얘기예요. 예. 이 도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인에. 자, 아니면 여기다가 서명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죠. 서명은 뭐냐면 이름 써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 서명 그러면 여기다가 자기 이름 쓰면 되고요. 인이 있으면 여기다 도장 찍으란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는 여기다 자기 또 서명을 쓰기도 하죠. 어쨌든 이 인은 도장의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인상 깊다 이 말은 머리에 도장 찍는다는 얘기예요. 도장을 팍 찍었어요. 도장을 팍 찍으면 이거 지워지지 않아. 그죠? 팍 찍었는데 이거 어떻게 지워요? 즉, 인상 깊다 이 말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기억에 남아. 이런 뜻이에요. 자, 인상 깊은 장면 뭐냐? 기억에 남는 장면 뭐냐? 이런 뜻이고요. 가장 알맞은 것,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이네요. 자, 인상 깊은 장면으로 알맞지 않은 것. 질문이 많이 떠오르는 장면,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난 장면, 자신의 경험과 비슷해서 공감할 수 있는 장면, 낱말 뜻을 몰라서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장면,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장면. 여러분이 읽으면서, 와, 너 이거 콩쥐팥쥐 읽었어? 어떤 내용이야? 그럼 먼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장면 있죠? 그게 인상 깊은 장면인데, 낱말 뜻을 몰라서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있었다면, 이거 기억에 잘 남을까요? 기억에 안 남을 거예요. 아니, 몰라, 이건 몰라. 아니, 그런 장면이 있었어. 뭐 이럴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상 깊은 장면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그렇다면 인상 깊은 장면은 무엇인가? 읽으면서 질문이 막 떠올라.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점점점 내 기억 속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인상 깊은 거고요.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나면 그 인물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인상 깊은 장면이 될 거고요. 내 경험과 비슷해. 맞아. 나도 콩쥐처럼 누군가에게 괴롭힘 받은 적이 있었지. 얼마나 힘들까? 나도 그때 힘들었는데 이게 공감이거든요. 자, 공감이란 얘기는 함께 느낀다란 뜻이에요. 그게 공감이에요. 함께 느낀다. 그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나도 느끼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한다. 자, 이게 바로 공감이니까 인상 깊겠죠?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책에서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 흥부처럼 착하게 살자. 그럼 복을 받아. 이런 거죠. 자, 정답 4번. 자, 발표하기 무서워요라는 글이 여기 떡하니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발표하기 무서워요. 여기에 주인공 알프레드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인가 이제 작품을 읽어볼게요. 알프레드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안절부절 못하는 게 뭐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걱정돼. 이게 안절부절이에요. 일이 빨리 되든 늦게 되든 언제나 긴장되고 걱정되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친구예요. 걱정이 많은 친구란 얘기죠. 이래도 저래도 다 걱정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자, 이 친구는 항상 긴장 속에 있어요. 항상 걱정 속에 있는 친구예요. 여러분 그런가요? 안 그러길 바랍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넘어질까 봐 조마조마요. 나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아이예요. 자, 춤추거나 전화 통화할 때도 긴장되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럼 춤을 왜 추나? 춤을 추거나 전화 통화할 때도 긴장하고요. 낯선 사람이 길을 물을 때, 여기 가게가 어디예요? 그럴 때도 어떡하지? 잘못 알려주면 어떡하지? 이런 친구예요. 자, 버스를 혼자 탈 때도 어떡하지?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네, 이런 친구고요. 알프레드는 신호등에 빨간불과 두꺼운 담요, 폭죽도 무서워했어요. 어떡하지? 저 소리 어떡하지? 뭐 이렇게 두꺼운 담요? 어떡하지? 나한테 덮여지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걱정하나? 목이 꽉 조여오는 스웨터를 입을 때도 걱정했어요. 어떡하지? 목 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건가? 네. 알프레드는 특히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더 무서워했어요. 알프레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 특히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하는 것그 무엇보다도 더 무서워했다는 그 친구 아닙니까? 이런 것도 무서우니까. 그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었어요. 뭐, 발표하는 게.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딱 느낌이 오죠? 이 알프레드 발표하겠구나. 네, 그런가? 다행히도 알프레드는 앞머리가 꽤 길대요. 요게 앞머리가. 자, 이게 왜 중요할까? 그래서 긴장되거나 겁에 질리면요. 긴 앞머리 뒤로 숨는대요. 어떻게 숨지? 알프레드는 꽤 자주 앞머리 뒤에 숨었어요. 긴 앞머리 뒤에 꼭꼭 숨어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이 친구만의 방법인 거예요. 그 앞머리로 어떻게 숨나? 이런 거죠. 보이나요? 알프레드가 만약에 머리가 이렇단 말이죠. 뭐 머리가 이래요. 머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알프레드, 예, 이렇게 알프레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왜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겠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겠지. 근데 이것을 없애는 방법, 이 긴장을 없애는 방법은 앞머리를 앞으로 내리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앞머리를 앞으로 내려. 눈이 안 보여. 이렇게, 이렇게. 숨는 거예요. 왜? 네, 딱 가리는 거죠. 이러면 긴장이 좀 없어진다는 거죠. 이런 습관이 있는 친구라는 거죠.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선생님이 교탁 앞에 서서 아이들을 보며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씩 나눠줄 거예요. 그 종이에는 동물 이름이 하나 적혀 있어요. 자기가 받은 종이에 적힌 동물을 주제로 글짓기를 한 뒤에 한 사람씩 나와 짜자자잔 발표를 할 거예요. 와우! 우리 생각이 맞았어요. 알프레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 거예요. 글짓기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랍니다. 글 1에서 알프레드가 걱정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을 두 가지 고르래요. 이거 그냥 보면 되죠? 확인만 하면 되죠? 폭죽하고 목이 꽉 조여오는 스웨터. 이거였죠? 자, 그래서 가와 다 쓰면 됩니다. 친구와 함께 버스 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버스 타는 거 무서워한다고 했죠? 알프레드에게 기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 앞머리 자르는 거. 이것도 무섭겠다. 앞머리 자르면. 숨을 수가 없어. 근데 책 내용에는 없어요. 그쵸?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하는 거. 요거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쵸?

앞머리를 안 자르겠다. 알프레드는 그죠? 글 1에서 알프레드가 긴장되거나 겁에 질릴 때 하는 행동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긴 앞머리 뒤에 숨었다. 앞머리를 옆으로 넘겼다. 아니고 요거죠. 어우,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앞머리를 한번 앞으로 딱 해봐요. 정말 무서움이 없어지나, 긴장이 없어지나. 뭐 어쨌든 알프레드는 이걸 선택했어요.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알프레드는 발표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 이거 의미만 없죠? 선생님께서는 종이에 적힌 동물을 주제로 글짓기를 한 뒤에 금요일에 발표를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다다다. 운명의 발표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희가 내용을 바르게 이해했네요.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내가 다 걱정이 되죠. 알프레드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심장 보통 뛸때 어떻게 하죠? 두근두근 뛸수 있죠. 또 쿵쾅쿵쾅 뛸수 있죠. 사뿐사뿐 뛰진 않아요. 그죠? 예. 자, 앞머리를 내려보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큰일 났다.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하는 것은 길에서 넘어지거나 남들 앞에서 춤을 추거나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긴장되는 일이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건 길을 물어오는 사람에게 길을 잘못 가르쳐 주거나 혼자 버스를 타는 일보다 더 두려운 일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긴장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큰일 났다. 큰일이 발등에 떨어졌어.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으로 발등에 불 떨어졌어. 그쵸? 이걸 어떻게 할까요? 예? 앞머리를 내려봤는데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 이거 걱정이 같이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공감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 알프레드 큰일 났다. 공감이라고요. 같이 느낀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은 알프레드의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내려놨어요. 꽈가가강. 알프레드는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펼쳐볼 용기도 없었어요. 어떡하지? 예, 펼쳐도 못 봐. 알프레드는 종이를 꼬깃꼬깃 접었어요. 어떻게 접었을까요? 접고, 접고, 꼬깃꼬깃 접어서. 이렇게 접고, 돌려서 색종이 접듯이 접고, 이것도 아니야. 이렇게 접은 거죠? 어떡하지? 자, 꼬깃꼬깃 접어서 책가방 속에 집어넣었어요. 종이에 대해서 잊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알프레드는 그날 하루 종일, 어떡하지? 가슴이 울렁거려. 가슴이 울렁거려서 숨도 제대로 쉴수 없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금요일이 되면 알프레드는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를 해야만 했어요. 금요일이 되려면 아직 닷새나 남아있었어요. 닷새가 얼마만큼일까요? 하루. 여러분 이거 알아요? 이틀, 사흘. 이 사흘을 4일로 아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예, 이거 조심하세요. 우리 순서말로 3일이에요. 3일. 3일째. 하루, 이틀, 사흘. 그 다음 나흘. 그 다음에 이거죠? 닷새. 그 다음 뭘까요? 엿새. 6일이에요. 6일. 6일째 되는 날, 그럼 엿새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7일 뭐라고 할까요? 칠새. 아니고 뭘까요? 이래. 이걸 이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드레. 여드레. 8일째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흐레. 아흐레. 아홉. 요거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열흘. 예. 요거, 요렇게, 요렇게. 요거, 요 정도는 좀 외울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요거, 여기서 많이 틀리죠. 사흘? 4일이요. 아니에요. 3일이에요. 3일. 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여드레, 아흐레, 열흘. 이 중에 닷새나 남아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5일 남았다는 거예요. 5일. 5일. 예, 아직 있어. 그날은 왠지 눈 깜짝했어요. 눈 깜짝이 뭐예요? 이거죠? 금방 간다는 거죠. 눈 깜짝해서 올것 같았어요. 알프레드는 집으로 가는 길에도 금요일에 발표할 생각만 했어요. 으악, 여기 지금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이거 앞으로 앞머리를 내려도 소용이 없어. 아이고, 어떡해. 저녁에도 금요일에 있을 일만 생각했어요. 와, 어떡하지? 우리 알프레드. 그날이 눈 깜짝할 새올것 같아요. 너무나 너무나 걱정하고 있는 거죠. 요거 잠깐, 예, 딴 길로 좀 세볼까? 예, 왠지, 예,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왠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딴 길로 잠깐 샜어.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 기호를 써볼게요. 알프레드의 심장은 어떻게 뛰기 시작했을까요? 똑딱똑딱, 찰랑찰랑, 쿵쾅쿵쾅. 가장 알맞은 것은 다죠? 네,
물잔에 물이 찰랑찰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시계가 똑딱똑딱 뭐 이렇게 다입니다. 알프레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알프레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앞머리를 내리자 마음이 편안해져. 아니죠. 별도 도움이 안 된다고 했죠. 혼자 버스를 타는 것보다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남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것보다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아니죠. 나죠. 나. 알맞은 것. 쓴다. 이 알프레드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공감하고 있나요? 정말 걱정하겠다. 자, 알프레드가 니은과 같이 생각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금요일이 되려면 아직 닷새 5일이나 남아 있었지만 그날은 왠지 눈 깜짝할 새올것 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발표할 날이 기다려져서일까요? 아니죠. 걱정돼서죠.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걱정되죠. 이렇게 여러분이요, 그냥 읽는 것보다 이야기를 재밌게 읽으려면 그 등장인물에게 공감하셔야 돼요. 그 등장인물이 되어서, 아, 내가 알프레드라면 한번 읽으셔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예. 저처럼, 어떻게, 어떻게, 막 이러면서. 그래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알프레드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때 긴장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보통 보면, 첫날, 4학년이 딱 되었어. 첫날이 딱 됐어. 그럼 선생님들이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보통 뭐 많이 시키세요. 자, 자기소개 해봅시다. 그러면서 나오라고 하죠. 이런 거 떠올리면 돼요. 개학하는 날 새로운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할 때좀 긴장했어요. 뭐 이런 거. 그럼 미리 준비하라고요. 내 이름은 뭐고요? 뭘 좋아하고요? 뭐 가족에 누가 있고요? 우리 집 강아지가 있는데 이름 뭐고요? 뭐 이런 거다 시시콜콜한 거다 괜찮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어느새 잘 시간이 되었어요. 잠이 안올것 같아. 그죠? 알프레드는 침대 위에 앉아 앞머리를 내렸어요. 이대로 영원히 침대 위에 앉을 것이다고 생각했어요. 어떡하지? 이대로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어이구야. 하지만 영원한 시간이란 건 엄청 긴 시간이 아닐까? 곧 앞머리를 내린 알프레드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어요. 알프레드는 앞머리를 옆으로 넘기고 방 안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바닥에 팽개쳐둔 책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책가방 속에는 선생님이 주신 종이 쪽지가 들어있었죠. 종이 쪽지에는 금요일에 발표할 주제인 동물의 이름이 적혀 있을 거예요. 알프레드는 종이에 어떤 동물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본 뒤에 침대 위에 영원히 앉아 있어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래, 내가 침대 위에 영원히 있더라도 무슨 동물인지는 좀 알아보자. 이러면서 이제 볼것 같죠? 알프레드는 책가방 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구겨진 종이를 펴니 거기엔 따다다단 대왕 고래 납시오. 흰 수염 고래라고 하죠. 흰긴 수염 고래. 예. 자, 종이 아래쪽에는 선생님이 직접 그린 대왕고래 그림이 보였어요. 선생님이 너무 좋다. 직접 그리셨대요. 어떻게 그리셨을까? 뭐 어떻게 그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말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셨을까? 짜자자자. 뭐 웃고 있어. 우리 알프레드를 보고. 알프레드? 걱정하지 마, 알프레드?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짜자자자. 뭐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뿔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대왕고래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웃고 있는 거야? 짜자자자, 웃어야지. 하지만 알프레드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대왕고래? 알프레드는 대왕고래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알프레드는 대왕고래가 몸이 푸른색이라는 것과 바다에 산다는 것 말고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두 가지나 아네, 그치? 알프레드가 경험한 일을 차례대로 알맞게 나열해 볼까요? 바닥에 팽개쳐준 책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영원히 침대 위에 앉아 있고 싶다고 생각했다. 책가방 속에서 종이를 꺼내 발표할 주제를 확인했다. 발표할 주제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뭐부터? 그렇지, 나지. 처음에 나죠? 영원히 침대 위에 앉아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책가방에 있는 걸좀 확인해 볼까? 그랬겠죠? 자, 그러니까 나가. 나가. 요거 3번이나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발표할 주제를 확인했어요. 다가 되겠죠? 네, 요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런 다음에, 네, 아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알프레드가 발표할 주제는 바로 대왕고래가 되겠습니다. 대왕고래. 네, 잘할 수 있어. 벌써 두 가지는 알고 있잖아. 알프레드가 발표할 주제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던 내용 두 가지, 아까 두 가지가 있었었죠? 바다에 산다는 것, 몸이 푸른색이라는 것. 그래서, 나와 다. 이미 두 가지는 알고 있으니까 용기를 좀 내면 좋겠죠.
글 4에서 다음의 뜻을 가진 낱말을 찾아 쓰시오.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 뭐예요? 곰곰이죠? 네, 곰곰이. 곰, 곰, 이. 곰곰, 히 아니고 곰곰이. 아, 곰곰이 생각했다. 대왕고래. 와, 곰곰이. 알프레드는 대왕고래에 대해 좀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고요. 아, 엄마와 아빠는 알프레드처럼 영원히 침대 위에 앉아있진 않을 테니 지금 얼른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귀엽다. 어쨌든 금요일엔 무슨 일이 있어도 대왕고래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할 테니까 말이죠. 알프레드는 먼저 아빠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아빠, 혹시 대왕고래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아빠가 알프레드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건 말이지. 굉장히 큰 고래야. 알프레드는 곰곰이 생각해봤죠? 굉장히 크면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 질문을 하고 있죠. 친구들도 이게 궁금할 거예요. 알프레드는 엄마에게 갔죠? 엄마, 대왕고래는 어떤 고래예요? 대왕고래 말이야. 서로에게 어허허허 노래를 불러준단다. 노래 불러준다고? 대왕고래는 물속에서 사는데 그럼 어떻게 노래를 부르지? 노래 부르려면 입을 아 벌려야 될 텐데 어 코로나 코로나 이렇게 되나? 하고 이제 궁금했던 거죠. 자신이 알프레드라면 기억과 같은 생각을 한 뒤에 어떤 행동을 할지 써보라라고 했습니다. 대왕고래에 대해서 좀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 같으면 말이죠. 책을 찾아볼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동물에 관한 책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저 같으면 말이죠. 인터넷으로 갈것 같아요. 인터넷을 딱 켜고요. 거기에 대왕고래라고 쳐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계획이 다 있죠? 여러분 계획이 있어요. 자,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해서 대왕고래에 대해서 더 조사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이런 거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니죠. 왜? 내가 알프레드라면 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냥 정답이에요. 네. 글 5에서 아빠께서 알려주신 대왕고래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뭡니까? 라고 했어요. 아빠가 휴대폰을 보시다가 고개를 돌렸죠. 그건 말이야. 대왕고래는 아주 큰 동물이란다. 하고 아주 특급 정보를 주신 거죠. 그쵸? 자, 물속에서 산다. 크기가 크다. 다른 고래보다 작다. 서로에게 노래 불러준다. 노래 부를 때 입을 벌린다. 크기가 굉장히 크다. 아주 좋은 정보를 주신 거죠. 실제로 대왕고래 찾아보면 지구상에 역대 생물 중에 가장 크다라고 하죠. 지금도 크지만 그 전에 과거에 살았던 동물 중에도 대왕고래보다 더큰 동물은 없다는 거예요. 어우, 매력 있어. 그쵸? 글 6에서 알프레드가 엄마에게 간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노래 불러드리려고 대왕고래 뭐 이렇게 대왕고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대왕고래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려고 뭘까요? 바로 이거죠. 나. 예. 이것으로 우리는 뭘알수 있어요? 우리가 정보를 얻으려면 주위의 어른들에게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걸 알수 있죠. 알프레드가 니은의 대답을 듣고 보인 반응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볼까요? 대왕고래는 말이야. 서로에게 노래를 불러준단다. 노래를 불러준다고? 대왕고래보다 그럼 노래 더 잘하고 싶다고 대왕고래보다 내가 너 노래를 더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물속에서 사는 대왕고래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야? 정말 궁금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나도 궁금할 것 같아요. 아니, 노래 부르려면 이렇게 부를 텐데 여기 물속인데 꾸르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궁금할 것 같아요.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공기문입니다. 대왕고래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거 있나요? 자, 그러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열심히 정보를 날라주세요. 그래. 아, 그렇군. 오, 대왕고래가 그런 고래여서? 아하하하, 그렇군. 오, 정말 매력이 넘치는 고래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칼립소와 오디세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스케리아 섬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시인은 이 스케리아 섬에서 오디세우스에게 공식적으로 부화를 허락합니다. 시인은 3-4권에서 있었던 오디세우스 회상 장면들을 8-9권에서 되울리는 정교한 구성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오디세우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텔레마코스는 3-4권에서 네스토르 그리고 메넬라우스 내외를 만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네스토르는 영웅들의 귀향을 회상하면서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 이 두 영웅이 다투던 장면을 말합니다. 이어 텔레마코스는 메넬라우스 부부에게서 오디세우스에 관한 일화 두 대목을 듣게 되죠. 오디세우스는 어떨까요? 파이아케스 사람들의 가수 데모도코스에게서 역시 자신에 관한 노래 두 대목을 듣습니다. 첫 노래의 주제는 두 영웅의 다툼이었으며 세 번째 노래는 메넬라우스의 회상과 정확히 같은 부분, 즉 히락 군대가 목마 안에서 매복하고 있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노래에서 오디세우스는 다시 한번 헬레네의 집을 찾아가고 있으며 사곤에서 목마를 회상하던 메넬라우스는 데모도코스의 노래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설계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나 단순한 테마의 반복이 아니라 오디세우스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인의 섬세한 준비라고 보고 싶습니다. 텔레마코스의 여행에서 확인된 결정적인 소생 장면들을 8권과 9권으로 모두 옮겨오고 난 다음 시인은 마침내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그의 명성과 함께 회복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입니다. 온갖 계책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제 명성은 하늘에 가 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에서 오디세우스가 최초로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부활의 선언인 것이죠. 이제 그는 모두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이 시의 영광스러운 주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제 파이아케스 사람들 앞에서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험과 방랑에 대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직접 가수가 되는 겁니다. 트로이아를 떠난 후 그의 첫 방문지는 키코네스 사람들이 사는 이스마로스라는 지역입니다. 아마도 방문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점잖은 표현이고 침공과 약탈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 키코네스 사람들은 트라케 지역의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전쟁 중에는 트로이아의 동맹이었으니까 징벌적인 침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양상은 해적의 노략질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목표를 이루고 서둘러 떠나자는 오디세우스의 명령을 거부하고 큰 잔치를 벌이다가 키코네스인들의 역습에 그만 크게 당하고 맙니다. 이 첫 모험에서부터 드러나는 오디세우스와 부하들 사이의 긴장과 대립은 이후의 모험담에서도 내내 이어지게 됩니다. 참담한 패배와 도주에 적잖이 당황했을 이들은 설상가상으로 폭풍에 휘말려 인간 세상 밖으로 떠밀려 나가게 됩니다.

이 키코네스 사람들 에피소드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오디세우스는 마치 트로이아에 막 도착했을 때의 모습처럼 12척의 배와 부하들을 이끄는 지휘관의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나중에 오디세우스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소멸의 위기까지 몰린 다음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그의 모험과 방랑은 끝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풍랑에 밀려서 인간 세상 밖으로 밀려난 이 사람들은 로토스 열매라는 것을 먹는 사람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아직 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걸 실감하지 못한 듯 이곳에서 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오도록 정찰조를 보냅니다. 오디세우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람들은 빵이 아닌 로토스라는 열매를 먹는 자들이었어요. 이 열매를 맛본 자는 귀향을 잊어버린 채로 그들 사이에 눌러 앉으려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보낸 정찰병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죠. 해야 할 일도, 기억도 깨끗이 잊게 만드는 이 열매를 그는 꿀처럼 달콤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두려운 위협이 이처럼 달콤한 옷을 입고 다가오는 일을 우리는 앞으로도 몇 번이나 더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디세우스의 모험담 중 가장 유명한 일화를 만나게 됩니다. 외눈박이 식인 거인의 이야기죠. 퀴클롭스라는 이름은 이 종족을 가리키는 말이고, 폴리페모스라는 이름은요,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이 만난 그 거인, 그 존재의 이름입니다. 이들의 생활에 대한 소개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들은 마치 황금시대처럼 곡식과 열매가 저절로 풍족하게 맺히는 마법 같은 환경을 누리지만, 정작 이들은 질서를 이루는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을 모르고, 신을 향한 경외심도 타인을 향한 윤리도 없다고 그려집니다.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는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것을 모조리 지우고 나면 이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셈입니다.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은 이 대적할 길 없는 괴물 앞에서 속절없이 당합니다. 결국 폴리페모스의 눈을 찌르고 탈출에 성공은 하지만 이미 6명의 부하가 끔찍하게 살해되고 잡아먹힌 다음이었습니다. 이 일화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은 대체로 오디세우스의 지략, 꾀가 폴리페모스의 무력을 꺾고 거둔 승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결과적으로야 그렇겠지만 오디세우스가 처음부터 꾀로 무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키코네스인들을 침공하던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부하들이 달아나자고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느긋하게 앉아서 동굴의 주인을 기다려보자고 했죠. 그는 여전히 명예로운 손님으로서 손님 접대, 그 크세니아의 격식을 누리고 싶어하는 영웅이고, 트로이아의 정복자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일리아스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폴리페모스의 귀등에도 가닿지 않습니다. 이 괴물은 손님 접대의 격식을 철저하게 짓밟으며 오디세우스의 기대를 부숴버립니다. 오디세우스는 잠든 폴리페모스를 칼로 찌르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입구를 막은 거대한 바위를 치울 방법이 없어지게 되겠죠. 일리아스에서는 죽거나 죽이거나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익숙한 이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견디고 자신을 적응시키면서 최선의 방책을 찾아냅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과 힘을 합쳐서 불에 달군 장대로 그의 눈을 찌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눈을 잃은 폴리페모스의 비명에 다른 퀴클롭스들이 그의 동굴로 와보지만 무슨 도움을 주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잠을 방해하는 일종의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방문에 가까운 거죠. 다음 날 아침 동굴 밖으로 양들을 내보내야 하는 폴리페모스는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이 양들 틈에 숨어서 도망칠까봐 일일이 양들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내보내지만 그들은 양들의 배에 거꾸로 매달려서 동굴 밖으로 나와 배에 오릅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괴물을 실컷 조롱합니다. 자신의 보복이 마치 제우스의 징벌인 것처럼 말하더니 끝내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만 거죠. 이 충동이 결국은 오디세우스에게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오디세우스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된 폴리페모스는 아비 포세이돈을 부르며 그를 저주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곧이어 제우스는 오디세우스의 제사를 고개 돌려서 외면하고 포세이돈은 그를

향한 저주를 이루기 시작하죠. 이 일화를 끝으로 그는 다시는 자발적인 모험을 하지 않게 됩니다.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어질 일화들과 비교해보면 과연 이 사람이 정말 같은 인물인가 궁금해질 정도로 그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대신 자기 제어의 능력과 총체적인 판단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련해지고요. 학자들 사이에선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시인을 상정하는 입장에서는 각각의 시인들이 생각한 오디세우스의 캐릭터가 서로 달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구비문학으로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전통끼리 혼합된 결과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마 요새 독자들이라면 MBTI의 변화 같은 것을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오디세우스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변화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폴리페모스 이야기가 전체 모험의 초반에 놓여 있는 것도 시인의 의도로 설명이 될 겁니다. 이 작품이 서사시가 아니라 뱃사람의 모험담이나 동화였다면 모험의 배열이 어떤 순서를 이루어도 큰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오디세우스 일행은 아이올리아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조금 신기한 섬이에요. 청동의 성벽을 두른 떠다니는 섬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섬의 지배자 아이올로스는 바다의 바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존재인데 그에게는 아들이 여섯, 딸이 여섯이 있고 이들은 동시에 부부 여섯 쌍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디세우스가 저 세상에서 만나는 존재들은 정상의 인간으로 볼 수 없는 크고 작은 특징들을 드러내요. 인간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수고와 고생을 모르는 듯이 이들의 삶은 낮에는 잔치, 밤에는 휴식, 이 둘로만 이루어집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이들에게 한 달 동안 환대를 받으면서 그간 겪은 전쟁과 귀향 이야기로 보답을 해줍니다. 아이올로스는 이 손님들이 꽤나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순풍인 서풍 하나만 불도록 다른 역풍들을 모조리 가죽자루에 담아 묶어서 오디세우스에게 건네줍니다. 절대로 풀지 말라면서요. 자, 이제 귀향을 막을 외부의 장애물은 전혀 없어진 겁니다. 돛을 펼치고 좋다만 하면 배는 집을 향해서 순항할 준비가 된 셈이죠. 오디세우스는 9일 동안 혼자 밤낮으로 방향타를 쥐었고 열흘째에는 고향 이타카 섬에서 피운 불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고향 섬에 가까이 다가와서 긴장이 풀려버린 오디세우스는 잠이 들고 말았고 부하들은 아이올로스가 선물한 그 가죽자루에 금은 보화가 있을 거라 여기며 자루를 풀어버립니다. 이때 거칠게 쏟아져 나온 바람들은 폭풍이 되어서 그들을 다시 아이올리아로 밀어보냅니다. 오디세우스는 충격에 빠졌으나 끝내 견디고 버텨냅니다. 그는 아이올로스를 다시 찾아가 보지만 이번에는 냉랭하게 쫓겨나죠. 아이올로스의 눈에는 그가 더 이상 환대를 받아야 할 손님이 아니라 신의 증오를 산 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바람 한 점 없이 고통스럽게 노를 저으면서 뱃길을 떠납니다. 엿새 동안의 힘든 항해 이후 이들은 텔레필로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마치 피오르 해안을 연상케 하는 모습인데다가 밤과 낮의 길까지 서로 가깝다고 묘사가 되어 있어서 먼 북쪽까지 온 게 아니냐는 착각이 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저 세상의 이야기를 지리상의 실제 좌표 위에 놓으려는 이 시도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이곳 역시 빵을 먹고 사는 인간들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는 라이스트리고네스 족은 마치 퀴클롭스의 다른 버전인 것처럼 사람을 사냥하여 잔치를 벌이는 무서운 식인 거인들입니다. 일행이 안전하게 상륙하려던 포구는 끔찍한 덫이 되고 말았고 기함을 제외한 11척의 배는 거기서 그들의 공격을 받고 모조리 파괴됩니다. 이제 오디세우스에게는 배 한 척과 소수의 부하들만 남게 되죠. 전우들을 모두 잃고 남의 배를 얻어 타고 집에 가게 될 거라는 폴리페모스의 저주가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닿은 곳은 키르케의 섬 아이아이아입니다. 이 낯선 섬에서 부하들 절반이 정찰을 나섭니다. 그러나 이들은 키르케의 마법에 그만 돼지로 변하고 말죠. 부하들을 구하러 가는 오디세우스는 도중에 헤르메스를 만나서 키르케의 마법에 대항할 수 있는 몰리라는 약초를 얻게 됩니다. 이 약초는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만 있어도 효력이 생기는지 키르케의 마법은 오디세우스 앞에서 통하지를 않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뽑아든 칼 앞에 그녀는 굴복하고 부하들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오디세우스는 곧바로 잔치에 탐닉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좀 길어요. 무려 1년을 잔치로 보낸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걱정을 살 정도가 되고 맙니다. 대장, 이제 우리 좀 집으로 가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요. 히라빈들은 인간 위로는 신이 있고 그 아래로는 짐승이 있어서 그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금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키르케의 섬에서는 이 모두가 구별 없이 어지러이 섞여버립니다. 헤르메스 신이 젊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며 늑대와 사자가 강아지처럼 굴죠. 키르케를 두고 여인인지 여신인지 분간하지 못하던 부하들은 돼지로 변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여신과 몸을 섞고 다시 인간의 모습을 찾은 일행은 신들처럼 잔치를 벌입니다. 이 혼돈 속에서 오디세우스는 고향을 잊어가고 고향에서도 그는 잊혀져 갑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각성해야만 합니다. 삶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는 죽음을 배워야 합니다. 고대 히라빈들에게 삶과 죽음은 서로 등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승은 방랑의 여러 과정 중에 임의의 하나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됩니다. 자, 오늘은 오디세우스가 거쳐온 모험과 방랑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모험과 방랑의 후반부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2: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2: 당연하지. 봐.
1: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2: 어, 접었은가?
4: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2: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공관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어! 버스 온다!
5: 야!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번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돌입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시간? 우리 친구들의 영어가 쑥쑥 올라가는 그 시간입니다. 바로 출발해 볼게요. 짜잔! 오늘 새롭게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도시지와 시골지라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혹시 몰랐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도 덩달아 재밌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절은 땡땡땡이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곧 공개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성으로 강의를 이 책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esop's Fables,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A little mouse who lived in a busy, bustling town was on a train to the country. He was going to visit his cousin. The town mouse was excited, as he had never been to the country before. Meanwhile, the country mouse was hard at work preparing for the town mouse's visit. After a long journey, the town mouse arrived. The cousins greeted each other joyfully.
2: Hello!
1: The country mouse showed off her home in a tree trunk. It was simple, but warm and cozy.
2: It doesn't look much like my home, the town mouse said.
1: Once the town mouse had rested, the country mouse took him to meet the farm animals next door. They crowded round to greet him.
0: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도시지와 시골쥐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은 country라는 거, country, 보통 나라라고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시골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country mouse라고 하면은 시골쥐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와 시골쥐.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 아는 친구들도 많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이소부아와 이 이소부아가 같을지 다를지. A little mouse who lived in a busy bustling town was on a train to the country. 라고 되어 있네요. A little mouse. 작은 찍찍찍 쥐입니다. 작은 쥐. 어떤 쥐냐면 who lived in a busy bustling town. 근데 작은 쥐라고 하면은 작은 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쥐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Who lived, 살았는 쥐예요. 어디에 살았는 쥐냐면 in a busy, 바쁘고 bustle이라고 하면은 bustle, 여기 있죠. bustle, 바삐 움직이다. 아, 북적한, 여기서 bustling이라고 하면 북적한이 되겠죠. 막 북적북적한, 바쁘고 북적북적한 도시에 살고 있는 한 작은 쥐는 was on a train, 기차에 탔습니다. 기차에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기차였냐면 to the country, 시골로 가는 기차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country, 우리가 보통은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도 많이 쓰이죠. 시골의 혹은 시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He was going to visit his cousin. 뭐 하려고 시골에 가냐 하면은 그는, 여기서 he라는 것은 바로 도시지가 되겠죠. 도시지는 그의 사촌을 방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맞죠?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The town mouse was excited. 도시지는 신이 났습니다. 사촌 보러 갈 거야. 근데 지금 시골에 가는 길이야. 기차를 타고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막 신나는 것이죠. 근데 왠지 시골에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여기 나오네요.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오네요. As he had never been to the country before. 왜냐하면 뭐 했기 때문에? He had never been to the country before. 어디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as라는 것은 뭐뭐 했기 때문에. as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접속사 as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요. 전치사로서 뭐뭐로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는 흔히 쓰이는 의미죠. 뭐뭐 때문에.

He had never been to the country before. 그는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보지 않았다고요? 시골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이전에요. 그러니까 시골에 간다라는 도시지가 시골에 가는데 사촌을 보러 가든 누굴 보러 가든 시골에 간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한데 너무 재밌지 않을까? 내가 몰랐던 그런 세상에 가는 그런 느낌이겠죠. 과연 시골은 이 도시지가 느끼는 시골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걸 확인하기 전에 오늘 여기에 매우 중요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퀴즈를 내볼 테니 우리 친구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관계 대명사 절은 땡땡땡이다. 땡땡땡이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정답을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예전에, 최근에도 그렇고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짧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이 두 문장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두 문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게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이 두 문장 중에서 중복되는, 즉 두 번 나온 단어를 하나를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문장을 연결하면서 또한 두 번 나온 단어 중에서 두 번째 나오는 그 단어를 지우고 그 다음에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단어를 대신 집어넣는데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have a book. 나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다. It is very interesting. 그 책은 이것은 매우 재미있다. 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바로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의미상 봤을 때 반복되는 단어는 a book이랑 it이 되겠죠. 맞죠? a book이랑 it을 합칩니다. 막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되냐면 a book it 이렇게 합치는 게 진짜 물리적으로 갖다 붙이는 게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it이 주어 자리에 있죠. 주어 역할을 하면서 그 다음 it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the book. 사람, 사물, 동물 중에 사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that이나 which가 됩니다. 이 관계대명사 표가 있었죠. 과거의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at이나 which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결과물 I have a book that is very interesting 이 문장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나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책을 가지고 있냐면 that is very interesting 매우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있다 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는 that is very interesting은 바로 a book 책 한 권 맞죠? 책 이죠. 이 책 하나를 수식해주고 있죠. 화려하게 꾸며주고 있죠. 자, 그러면 저의 퀴즈는 여기에 들어갈 정답은 바로 이 that is very interesting은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것이죠. 바로 뭐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관계대명사 문장 여기에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되어 있죠. 절이라고 그래서 아이고 큰 절한다 이 절이 아니고요. 혹은 우리가 종교적인 시설 그 절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절이라는 것은 문장을 의미합니다. 문장. 그렇죠? 주어, 동사가 갖추어진 문장을 바로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시 쓰인 이 문장은 바로 앞에 있는 a book이라는 명사를 화려하게 꾸며주는 추가적인 무언가를 제공하는 이 a book이 어떤 book이냐? 매우 재미있는 책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매우 재미있는 book. 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형용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형용사로 만들면서 이 어떠한 명사, 여기서는 book이 되겠죠. book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을 제공해주고 어떨 때는 뭔가 이 책이 어떤 책이냐 범위를 조금 더 제한해주고 뭐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이 재미있는 책 이렇게 범위를 제한해주거나 혹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역할, 즉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문장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관계대명사 문장은 사실은 빼도 여기에서 제가 지금 손으로 이렇게 쭉쭉쭉 삭제하잖아요. 이렇게 삭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기 앞에 있는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 살아있습니다. 즉 관계대명사 절은 삭제해도 나머지 하나의 문장이 독립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다음은요. The cousins. 아, 도시지, 시골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두 사촌들 혹은 the cousins, 사촌들은이라고 표현했죠. 그럼 여기서 사촌들은 누구예요? 바로 도시지, 시골지겠죠. 이렇게 똑같은 영어는 똑같은 표현을 다시 적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르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도시지, 시골지 혹은 two mice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the cousin, 사촌들은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촌들은 greeted, greet이라는 것은 환영하다 맞이하다. 반갑다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Each other. 서로서로를 joyfully. 어떻게 해요?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너무 환영하고 너무 반갑겠죠? Hello! 야야, 시골지야! 사촌! 형! 이렇게 맞이했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내용. 우리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 little mouse who lived in a busy, bustling town was on a train to the country. He was going to visit his cousin. The town mouse was excited, as he had never been to the country before. Meanwhile, the country mouse was hard at work preparing for the town mouse's visit. After a long journey, the town mouse arrived. The cousins greeted each other joyfully. Hello!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The country mouse showed off her home in a tree trunk 라고 되어 있네요. 시골지는 showed off, show off라는 것은 자랑했습니다. 저 우리 집 봐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녀의 집을 in a tree trunk, tree 어디에 있는 집이었냐 하면 바로 나무 몸통, trunk라는 것은 몸통입니다. 나무의 그 중간에 있는 몸통이 되겠죠.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 몸통입니다. 나무 몸통 안에 있는 그녀의 집을 자랑했습니다. It was simple. 그 집은 아주 단순했지만 but warm and cozy. 따뜻하고 cozy. cozy라고 하면 아늑했습니다. 아, 포근하고요. 아늑했습니다. It doesn't look much like my home, the town mouse said. 도시지가 말하기를 이 집은 나의 집이랑 그렇게 닮진 않았네. 나의 집처럼 보이진 않은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집 도시쥐의 집인 것이죠. 그 집이랑은 상당히 다른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Once the town mouse had rested, the country mouse took him to meet the farm animals next door. 그렇죠. 이제 좀 쉬었어요. Once the town mouse had rested. Once는 일단 뭐뭐 하고 나서. 뭐 하고 나서? The town mouse had rested. Town mouse, 도시쥐가 had rested. Rest라는 것은 쉬다, 휴식을 취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도시쥐가 좀 쉬고 나서 이 긴 여정을 달려왔잖아요. 기차를 타고 힘들 거 아니에요.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래, 좀 쉬었다가 그러고 나서 The country mouse took him. 맞죠? 시골쥐는 이제 도시쥐를 데리고 갔습니다. 뭐 어디에 데리고 갔냐면 뭐 하려고? To meet the farm animals next door. Next door. 옆문이니까 옆문이라는 게 같은 집에 있는 옆문이 아니라 옆집이 되겠죠. 옆집이나 혹은 이웃에 있는 다른 동물들을 만나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They crowded round to greet him. 여기서 they는 누구겠습니까? they는 바로 여러 동물들이 되겠죠. 동물들은 crowded는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round라는 것은 주위의 사방에 이 쥐들 주변에 즉 도시쥐 주변에 모여들었겠죠. to greet him.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전부 다 막 맞이하는 이런 소리를 내겠죠. 환영해. 동물의 목소리로 하면 그런 소리를 냈겠죠. 그래서 맞이하기 위해서 주변에 막 모여들었습니다. 과연 도시지와 시골지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까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The country mouse showed off her home in a tree trunk. It was simple, but warm and cozy. It doesn't look much like my home, the town mouse said. Once the town mouse had rested, the country mouse took him to meet the farm animals next door. They crowded round to greet him.
0: 자,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Journey. Journey. After a long journey, the town mouse arrived. Greet. Greet. The cousins greeted each other joyfully. Show off. Show off. The country mouse showed off her home in a tree trunk. cozy.

0: cozy. It was simple but warm and cozy. Rest. Rest. Once the town mouse had rested, the country mouse took him to meet the farm animals next door. Round. Round. They crowded round to greet him.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trunk라는 것인데요. 어휘 확장하기 딱 좋죠. trunk,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trunk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을 trunk는 오늘 이야기 속도 있지만 가장 익숙한 건 차 트렁크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 트렁크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old tree has a thick trunk. 오래된 나무는 두꺼운 트렁크를 가지고 있대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트렁크라는 것은 바로 나무 몸통입니다. 오래된 나무니까 나무 몸통도 두껍겠죠. 두꺼운 나무 몸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The elephant picked up food with its trunk. Elephant.
2: 이렇게 맞습니까? 코끼리는 picked up food.
1: 들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무엇으로 집어들었습니까?
2: With its trunk. 이게 바로 trunk입니다. 이게 뭡니까?
1: 바로 코끼리 코가 되겠죠. 코끼리의 코로 음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Put the suitcase in the car trunk. 여기서 suitcase는 여행 가방이 되겠죠. 여행 가방을 차 트렁크에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명령문이네요. 그래서 trunk라는 것은 바로 짐칸이나 차의 뒷부분에 있는 트렁크가 되겠죠. 어떤 차는 앞에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렇게 트렁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맥락마다 앞뒤에 어떤 단어가 오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이제 의미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물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국어 5단원, 그리고 사회 2단원의 세 번째 우리 중단원, 두 번째 문제 시간인데요.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 단원 평가 2회 문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국어 5단원 단원 평가 2회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교재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번과 2번

한번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인데요. 자, 먼저 우리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가와 나는 우리 친구들이 읽어봤겠지만 바로 까망이와 까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1번 까마귀가 기역처럼 말한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먼저 하는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기역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다, 물이야, 우리가 물을 찾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나온 앞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면, 자, 까망이는 까미에게 비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물을 찾으러 가자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빙빙 날아다니던 까망이와 까미가 마침내 물이 든 병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자, 물이 든 병을 발견하고, 와, 물이다! 아, 드디어 이제 우리가 물을 찾았어!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에서 1번, 2번, 3번 선택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서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인데요. 자, 물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에 물을 먹고 싶었는데 물을 못 마시고 있었던 상황이죠. 굉장히 목말라하던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물을 발견해서 아, 이제는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으로 우리 친구들이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에서 알수 있는 까망이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을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포기할 순 없어.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 이 이야기 속에서 까미는 여러분들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까망이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아,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까망이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인물의 성격,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 중에 우리 까망이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은 맞습니다.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끈기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의 뒷부분에 어떻게 됐나요? 맞아요. 까망이는 결국 마침내 물을 실컷 마실 수 있게 되었죠. 자, 이렇게 우리 2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3번, 4번, 5번 역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것은 까먹 마을에 사는 우리 다람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땅 속에 묻는 까닭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자, 글 속에 어디를 읽어볼까요? 바로 가를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보면 여러분들 세 번째 줄을 한번 볼까요? 겨운에 먹을 도토리를 땅속 보금자리에 저장을 했대요. 자, 왜 저장을 했는지 그 윗줄을 보면 그 까닭이 나오죠. 자, 도토리를 여기저기 잘 묻어두고 어디 묻었는지 잘 까먹었어요. 자, 그런 이유는 왜맨 마지막에 봄에 먹을 게 떨어지면 찾아 먹으려고 라고 나와져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도토리를 땅속에 묻는 까닭. 아, 겨운에 먹을 도토리를 땅속에다가 여기저기 잘 묻어둬요. 그 이유는 마지막에 보니까 봄에 먹을 게 떨어지면 찾아 먹기 위해서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글을 보고 알수 있죠. 따라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맞아요. 5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부터 디귿 가운데에서 뜻이 다른 낱말의 기호를 쓰는 문제인데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까먹다라고 하는 우리 단어를 가지고 어떤 것만 의미가 다른 건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의미를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 국어사전을 찾아서 우리가 의미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글 속에서 어떤 것이 의미가 다르지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그 문맥, 글을 읽고 이 글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까먹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껍질이나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어 먹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내 기억 속에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문장을 읽어볼까요? 자, 튼튼한 앞니로 단단한 껍데기를 잘 까먹었지. 아하, 여기에서의 까먹다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 안에 있는 것을 꺼내어 먹다라는 의미가 되겠군요. 자, 그럼 니은 문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도토리를 여기저기 잘 묻어두고 어디 묻었는지 잘 까먹었고, 자, 여기에서의 까먹다는 맞아요. 기억 속에서 있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정답은 디귿을 찾으면 어떤 것이 정답이 될수 있는지 확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디귿을 한번 보면 주문이는 결심했어.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겠다고. 자, 여기에서의 까먹다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죠. 바로 기억에서 있다인 거죠. 따라서 우리 4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들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알수 있는 줄무늬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줄무늬는 결심했어. 자,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겠다고. 아, 줄무늬가 안 까먹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노력을 하는 장면이 나오겠군요. 자, 줄무늬는 말이야. 찬물에 몸을 담그고 도리도리를 100번 했어. 숲에서 제일 높은 잣나무에 올라가 나는 똑똑하다라고 100번 외쳤지. 자, 가슴털을 쓰다듬으며 터라 터라 똑똑한 터라라고 100번 말하고 털을 뽑아 도토리 묻은 곳마다 하나씩 꽂아주기도 했고. 아, 정말 안 까먹기 위해서 우리 줄무늬가 엄청 열심히 노력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 선택지 보도록 할까요? 1번 보겠습니다. 안 까먹는 방법을 혼자 찾아내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소극적이다. 자, 우리 소극적은 여러분들 적극적이다의 반대 표현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나에 보면 줄무늬가 막 도리도리도 100번하고 막 가슴털을 쓰다듬으면서 막 칭찬도 해주고,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아,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1번은 알맞지 않은 것 같고요. 자, 2번 볼까요?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니, 자주적이다. 아, 자주적.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자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자의 주인 주자입니다. 즉, 스스로가 주인이 된 것처럼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나를 보니까 줄무늬는 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결정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줄무늬는 자주적인 인물이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5번에 동그라미는 2번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줄무늬는 도토리를 찾아 나섰어. 자, 좋은 도토리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자, 좋은 열매가 열린 나무를 잘 기억을 했는데, 줄무늬는 그런데 그걸 집 한구석에 잔뜩 쌓아놓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줄무늬가 도토리를 모으는 장면이 가에 나와 있고요. 우리 나를 살펴보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의 뒤일까요? 맞아요.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졌죠. 그래서 우리 줄무늬가 그 무너진 집에 다리가 깔려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뒷장면인데, 자, 첫째가, 자, 엄마 많이 아파요 하고 이렇게 울먹이니까 약초 할머니가 등을 토닥여주면서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달을 보도록 할까요? 자, 줄무늬가 이제 물어보죠. 자, 우리 가족은 이제 뭘 먹고 사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약초 할머니가 걱정하지 말아라. 묻어둔 도토리를 먹으면 된다. 자, 그런데 이미 줄무늬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 도토리 묻은 것을 내가 기억해서 내거 묻었으니까 내가 찾아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줄무늬가 스스로를 약간 부끄러워하게 되죠. 그래서, 아, 나는 여기저기 묻지 않았는데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미안해서.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1번 볼까요? 줄무늬는 도토리 묻은 곳을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죠? 자, 우리 줄무늬는 도토리를 묻은 곳을 아주 잘 기억했어요. 묻은 곳은 다 기억했다고 하니까요. 따라서 우리
1번은 알맞지 않은 것이고요. 자, 2번 볼까요? 약초 할머니는 엄마를 걱정하는 둘째 등을 토닥여 주었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나를 보면

첫째가 울먹여서 첫째의 등을 토닥여 주었죠. 따라서 2번도 알맞지 않고요. 3번, 주문인은 자신이 묻지 않은 도토리를 먹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주문이가 말하는 이 말을 통해서 알수 있죠. 따라서 우리 6번은 3번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나 다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가는 여러분들 어떤 장면이냐면 주문이가 도토리를 이제 다 기억을 해냈죠. 묻은 것을 다 기억해내서 이것을 모으는 그 장면이 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를 보면 이 장면은 여러분들 이 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죠. 우리 줄무늬의 집이 지진으로 무너지게 되었죠. 무너진 다음에 우리 집에 깔리게 됩니다. 줄무늬가. 그래서 이 장면 뒤에 이제 첫째가 엄마 많이 아파요 하면서 울먹이고 있는데 약초 할머니가 첫째 등 토닥여 주면서 위로하는 장면이 바로 나 장면이고요. 우리 다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무늬가 이제 뭘 먹고 살죠? 라고 하였지만, 우리 약초 할머니가 위로를 해주죠. 어떻게 하냐면, 아, 묻어둔 도토리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된다. 하지만 우리 줄무늬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묻은 거다 기억해서 자기 거다 찾아내서 자기만 모아놨었죠. 자, 그러니까 줄무늬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네요. 저는 여기저기 묻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미안해서. 자, 이 장면으로 여러분들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가, 나, 다를 보고 성격 알맞게 선으로 이어볼 건데요. 자, 우리 인물의 성격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수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 기억 한번 볼까요? 줄무늬는 집 한구석에 도토리를 잔뜩 쌓아놨어. 자, 줄무늬가 이렇게 한구석에 도토리를 잔뜩 쌓아놓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성격임을 알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 우리 줄무늬가 굉장히 욕심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 니은 볼까요? 자, 우리 억울하지 않아. 내가 모은 만큼 내가 먹으니까. 자, 이 부분을 통해서는 우리 줄무늬의 성격이 어떤지 알수 있을까요? 바로 개인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디귿 볼까요? 약초 할머니가 첫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고통받은 줄무늬와 줄무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약초 할머니가 위로해주고 그리고 토닥여주는 모습을 보니까, 아, 약초 할머니는 굉장히 다정한 성격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3번은 1번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하윤이와 민호는 무엇을 떠올리고 있는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하윤이는 친구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어. 자, 이것을 여러분들 말풍선을 보니까 떠올리고 있고요. 자, 우리 민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 까미는 결국 맞아요. 물을 마시지 못하고 떠나버렸죠. 자, 그런데 괜찮을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하윤이와 민호 무엇을 떠올리고 있나요? 그렇죠. 바로 우리 이 인물들에 대해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8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9번 볼까요? 하윤이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윤이가 어떤 마음일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하윤이는 친구한테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 하윤이는 어떤 마음이겠구나. 바로 이 친구를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친구를 응원해주는 여러분들이 말을 적으면 이 서술형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달리기 연습을 열심히 하네. 내가 응원할게. 자, 또는 매일 달리기 연습을 하는 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게. 자, 이것처럼 응원하는 형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민호의 편지를 읽고 알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호가 쓴 편지가 있는데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먼저 1번 볼까요? 쓴 사람. 자, 쓴 사람 어디 있나요? 그렇죠. 우리 민호가라고 마지막에 쓴 사람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2번. 받는 사람. 자, 그럼 받는 사람이 편지 속에 드러나 있을까요? 그렇죠. 맨첫 번째 부분에 까미야, 잘 지내고 있니? 라는 걸 보니, 아, 까미에게 쓰고 있는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있었던 일. 그렇죠. 있었던 일은 바로 이 부분에 나와 있죠. 자, 날 더운데 물한 모금

못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 속상하고 안타까웠어.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아, 까미에게 있었던 일을 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볼까요? 전하고 싶은 마음. 자, 전하고 싶은 마음은 이 부분에 나와 있죠. 뒷부분에. 자, 너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까미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민호가 어떻게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은 찾아볼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 10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회 단원평가 2회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뒤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12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역의 변화 모습을 알수 있는 자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지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지역의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해 지역의 변화와 달라진 모습을 좀더 생생하게 알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제시되어 있는 것 바로 사진이지요. 인천광역시 송도의 옛날 모습과 오늘날 모습 사진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옛날과 오늘날을 쉽게 비교할 수 있지요. 자, 따라서 우리 1번 문제의 정답, 지역의 사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다음 그림과 같은 모습을 흔히 볼수 있던 곳의 지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보니까 말이 등장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말이 무엇인가를 먹고 있습니다. 아, 염물, 죽, 이런 것을 먹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수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 있는 지명 무엇일까요? 바로 5번. 말죽거리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2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어떤 이야기 또는 어떤 모습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 1번 종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곳에 시간을 알리는 종이 있었던 곳이었죠? 그래서 종로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고요. 자, 우리 2번 대평동. 자, 큰 대자에 평평할 평자. 아, 그만큼 넓고 넓은 평평한 땅이 있는 곳이다. 농사 짓기에 유리했겠죠. 그래서 이곳은 과거에는 논농사를 짓는 이런 땅이 많았다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자, 3번 병점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병이 떡병자죠. 자, 이곳은 과거에 서울에서 전라도, 충청도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떡을 파는 가게가 많았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떡을 파는 가게, 떡병자에 가게점자를 써서 병점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래가 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4번 염포동 같은 경우에는요. 자, 소금 염자에 우리 항구를 의미하는 포자입니다. 자, 그래서 아, 소금을 만드는 그런 항구가 있던 곳이라고 해서 염포동이라고 하는 지명이 남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동에 살던 사람들의 과거 모습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실이라고 하는 지명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잠실의 잠자는 여러분들 바로 누의 잠자입니다. 그리고 이 실자는 방실자입니다. 즉, 누에를 키우던 방이 어떤 곳이라는 뜻에서 잠실이라고 하는 지명이 유래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중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은요, 방금 전에 살펴봤던 문제에서 등장했던 곳이죠. 자, 떡을 많이 팔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지명, 바로 병점동이었죠. 자, 그 다음에 5번도 방금 전 문제에서 우리 등장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넓은 들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다. 자, 우리 대평동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대표적인 곳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4번도 한번 볼까요? 자, 사기 그릇을 많이 만들었다. 우리 이 사기 그릇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 경기도 광주에 가면 분원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름에 이렇게 분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이 분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 이렇게 도자기, 그릇 등을 만들던 이러한 기관의 이름을 분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광주시 분원리라고 하는 곳은 이러한 기관이 있었던 곳의 이름을 따서 짓게 된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 이렇게 다른 지역, 다른 선택지에 우리 숨겨진 뜻도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가

보도록 할까요? 자, 위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나루에 대한 것인데요. 과거에 우리 지역은 강에 이것이 드나드는 곳이었으나 현재는 강 위로 다리가 만들어져서 자동차가 다니고 있다고 하죠. 자, 마포나루. 자, 나루라고 하는 이름을 보니 아, 무엇이 드나들던 곳임을 알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나룻배가 드나드는 곳임을 알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4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들 나룻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 지역의 변화 모습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서 기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지역을 보니까요. 과거에 우리 지역은 떡을 파는 가게가 많았지만, 자, 현재는 떡을 파는 가게가 모여있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친구들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졌다.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위와 같은 지명과 옛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점두 가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지명과 옛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점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 정답. 보면 먼저 첫 번째,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지역의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을 통해서, 아, 옛날에는 이랬는데, 오늘날엔 이렇구나라고 하는 지역의 변화 모습을 알수 있다의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6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송도를 조사한 내용을 읽고 옛날에는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없어진 것을 찾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읽으면 찾을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송도라고 하는 곳에는 갯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994년 갯벌을 메웠다는 걸 보니 갯벌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겠죠. 자, 갯벌이 사라지고 그곳에 땅이 만들어져서 오늘날에는 거대한 국제 도시가 생겼다라고 하네요. 자, 옛날엔 있었는데 없어진 것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갯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광양시의 변화를 조사한 자료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자료를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을 보면 자, 아저씨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저씨에게 물어보는 이 자료 수집 방법. 자, 무엇일까요? 바로 증언이 되겠죠. 자, 이 지역에 오래 살던 어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변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8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9번 볼까요? 위와 같이 광양시의 변화 모습을 조사한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것, 자, 광양시 변화 모습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 어떤 것인지 아저씨의 말을 보면 옛날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바닷가에서 김이나 미역을 따며 살았지만 제철소가 생기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되었음을 알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 9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지역의 달라진 모습을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하는 단계, 자, 어느 단계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보면 조사할 주제를 정하고, 자, 그다음에 조사할 방법을 정하고, 조사할 내용을 정하는군요. 아, 조사할이니까 아직은 여러분들 조사하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조사하기 전 단계가 되겠는데, 자, 조사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조사를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하는 단계 몇 번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3번이 되겠죠. 그래서 10번 문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달라진 모습을 조사할 때 답사하기에 알맞은 곳 모두 고른 것. 자, 그러면 우리 답사할 때 알맞은 곳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요. 우리 지역의 달라진 모습을 조사한다라고 해요. 아, 우리 지역이
예전엔 이랬는데 오늘날엔 이렇게 됐구나. 그 변화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변화하는 모습을 공연장에서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을까요? 꽤나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자, 기억. 자, 정답에서 탈락. 자, 그럼 니은 볼까요? 지역 도서관. 그렇죠. 우리 지역 도서관에 가면 우리 지역의 역사를 담은 책들이 있겠죠. 따라서 우리 니은 맞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지역 문화원에 가도 여러분들 그 문화원이라고 하는 곳은 이 지역의 역사와 그다음에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그런 관련된 연구 자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디귿 역시 정답이 되겠고 리을 지역 박물관. 그렇죠. 박물관에서는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알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 11번 문제 정답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달라진 모습을 조사할 때, 자, 조사할 내용 두 가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조사할 때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첫 번째로는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 아, 옛날에도 이랬지만, 아, 오늘날에도 이런 것이 있어.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조사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옛날에는 있다가 오늘날에는 없어진 것. 자, 어떤 것이 없어졌는지 우리 병점동 유래에서도 보았었죠. 아, 옛날엔 떡가게들이 있었는데, 아, 오늘날엔 그런 떡가게들이 없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 옛날엔 있다가 오늘날에 없는 거 찾아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옛날에는 없다가 오늘날에 새롭게 생긴 거. 송도를 예로 들면 예전에는 큰 도시, 국제도시가 없었지만 오늘날엔 새로 생겼잖아요. 자,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조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 문제 12개까지 해결해 보았고요.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 최종 미션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최종 미션은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국어 시간에 마음을 담은 글 전달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마음을 담은 글을 짧게 써서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달한 후에 여러분들이 든 생각이나 그런 느낌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나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오늘 국어 5단원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사회 2단원의 세 번째 중단원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사회는 마무리되었고요. 수행평가 문제는 마지막 시간에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국어 6단원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차, 다음 시간은 수학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보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원소와 주기율표와 관련된 필수 탐구 문제를 확인해보고요. 이어서 내신 실전 문제 1번부터 12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탐구 활동이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지 필수 탐구부터 바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탐구 활동은 리튬, 나트륨, 칼륨의 유사성을 찾는 그러한 탐구 활동입니다. 우리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원소들의 공통된 특징을 뭐 이렇게 직접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에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해보도록 시켜라 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아마도 이런 실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리튬, 나트륨, 칼륨 이것들은 모두 다 어느 족 원소였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우리 첫 번째 세로줄에 있었던 1족 원소들에 해당하는 원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실험은요, 1족 원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험 과정을 한번 볼게요. 먼저 시험관에 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1족 원소들, 얘네들을 직접 조금씩 쌀알 크기로 자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넣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기체를 다른 시험관으로 모아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쪽에는 이렇게 물을 담아서 금속을 넣고 여기서 이렇게 기체가 발생을 했을 때 다른 시험관으로 그 위를 막아가지고 이렇게 모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리튬을 했지만 그 이후로 나트륨과 칼륨을 가지고 똑같은 과정으로 실험을 반복을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보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은 셋 다 모두 물이랑 반응을 해서 뽀글뽀글 기체를 발생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체가 어떤 기체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바로 조그마한 불꽃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성냥개비 같은 거 이러한 불을 갖다 대보면요, 이때 퍽 하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퍽 소리가 나는 성질을 가진 기체 누구죠? 맞습니다. 바로 수소기체의 성질이었거든요. 자, 이 결과를 보고서 아, 그때 모였던 그 기체가 수소기체였구나 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리튬, 나트륨, 칼륨은 모두 물과 잘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 원소들은 모두 1족 원소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정말 비슷한 게 맞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리튬, 나트륨, 칼륨은 1족 원소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동족 원소로 묶여 있고요. 우리 이것에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로 알칼리 금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우리 수소기체는 불에 타는 성질이 있어서 불꽃을 대면은 순간적으로 반응이 확 일어나면서 퍽 소리를 내면서 탄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탐구 활동인데요. 자, 이번에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 세 가지 원소의 유사성을 찾는 탐구 활동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나요? 이 세 원소는 어느 족 원소였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18족에 해당하는 원소들이었고요. 우리 여기에다가 별명으로 비활성 기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친구들은 사실상 반응을 잘 안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실험을 통해서 탐구 활동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사례를 조사해서 정리해보고 비교를 하는 그런 식의 활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교재에도 이렇게 사례를 조사해서 정리를 한 활동이 나와 있고요. 그 결과가 이렇다고 합니다. 헬륨은요, 잠수부의 호흡 기체로 이용을 한대요.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면 수압이 증가하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기체보다 굉장히 많이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산소나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일반적인 이 공기와 같은 것들을 흡입하게 되면은 산소 중독이나 질소 중독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헬륨은요, 다른 물질과 반응을 거의 하지 않아서 우리 몸속에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도 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는 호흡기체로 헬륨을 좀 많이 넣어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네온입니다. 자, 네온을 조사해봤더니 광고 간판이나 조명에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명 안에다가 이 네온 기체를 넣었을 때 빛이 굉장히 특유의 밝고 뭔가 더 쨍한 빛을 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곤도 조사를 해봤더니 전구의 충전 기체로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 전구 속에 필라멘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산소가 많이 들어있게 되면은 우리 산화반응이라고 하죠. 털이 녹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응성이 좀 적은 이런 아르곤 같은 기체를

제를 충전 기체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헬륨, 네온, 아르곤 모두 다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요,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공통점, 중요한 점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헬륨, 네온, 아르곤 모두 다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과 반응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 얘네들을 모두 같은 종 원소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정말로 비슷하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헬륨, 네온, 나르곤은 서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동족 원소로 묶고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특별히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바로 비활성 기체였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자, 이러한 활동을 한 다음에 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튬, 나트륨, 칼륨을 이용한 실험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방금 봤었던 그 실험이 나옵니다. 물이 들어있는 시험관 안에 조그만한 이런 알칼리 금속 조각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체를 모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트륨, 칼륨, 또 다른 알칼리 금속으로 똑같이 반복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이 기체 A, 모아진 기체죠. 이 기체 A에 성냥불을 갖다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우리 방금 정리를 했나요? 맞아요. 퍽 소리가 나면서 탄다.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요? 이 기체 A가 바로 수소 기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소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가 날 것이다 라는 결과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볼까요? 리튬은 물과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켰습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모두 다 물과 반응해서 같은 결과가 나왔죠. 이러한 리튬, 나트륨, 칼륨과 같은 이런 1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서로 비슷하다. 그러니까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헬륨, 네온, 아르곤의 이용 사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보니까 잠수부들이 가지고 들어가는 이 잠수통에 들어간 기체에 헬륨이 많이 들어있다를 나타낸 것이고요. 우리 네온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죠? 특유의 쨍하고 밝은 빛을 내는 이 기체를 이용을 한 간판입니다. 그리고 이 전구 속에 충전 기체로 아르곤을 넣은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1번, 헬륨은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다. 우리 몸속에 고농도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산소 중독, 질소 중독과는 다르게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잠수부의 공기통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헬륨, 네온, 아르곤 모두 다 화학적으로 안정해서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온, 아르곤은 전기 에너지를 가해주면 쉽게 반응할까요? 자, 이 친구들은 비활성 기체예요. 잘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쉽게 반응한다, 누구와 반응을 잘 일어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모두 다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OOX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내신 실전 문제 1번 문제부터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소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특징을 알고 있는지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 원소는 무엇이었죠?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재료들이 총몇 종류가 있느냐? 약 110여종이라고 우리는 정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주기율표에는 118가지로 딱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뭐 새로운 원소들의 발견 가능성이나 뭐 어떤 원소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논란 때문에 우리는 110여종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원소는 종류에 따라서 특성이 모두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정리를 했었고요. 그 많은 원소들 110여 가지가 되지만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금속 원소 그리고 비금속 원소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까지 발견된 원소 110여종이었는데 그중에 대부분 한 90여종은 자연에서 발견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자연이 아닌 인공적으로 합성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우리 방금 정리한 원소에 대한 내용이죠? 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제시문을 통해서 원소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다른 물질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데요. 맞아요. 원소들은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다른 물질들로 분해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다음 중 원소가 아닌 것을 골라라라고 바꾸어 볼수 있는 것이죠. 자, 수소, 산소,

나트륨, 탄소들은요, 모두 다 우리 원소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 성분들, 원소들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설탕은 어땠나요? 설탕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들의 이러한 원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설탕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3번 문제 볼게요. 금속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우리 원소를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누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분류해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금속 원소들이 갖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그 특유의 광택이 있다. 물론 산소와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금세 그 광택이 사라지긴 하지만요. 얘를 또 잘라보면은 순간적으로 광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과 전기를 굉장히 잘 전달한다. 이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럼 비금속은요? 이것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택이 없고요.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금속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에 대한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죠. 특유의 광택이 있고요.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기 때문에 디귿,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원소는 하고 원소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은색 광택이 있대요. 자, 광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 일단 이 친구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금속 원소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금속 원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요. 실온에서 대부분은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수은입니다. 자, 수은은요, 온도계나 압력계 등에 이용되는 물질인데요. 이 친구는 좀 특이하게도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다른 금속들은 우리 금속하면 뭔가 단단한 고체를 떠올리잖아요. 실제로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대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 수은만큼은 우리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예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1번 수은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원소에 대한 이야기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화합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화합물 정의, 우리 친구들 알고 계신가요? 화합물이란, 그쵸?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었던 그 원소들, 그 원소들을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결합해서 생긴 물질을 바로 화합물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다시 분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화합물이 아니고 원소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니은 보시면 여러 가지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이 고르게 섞인 것인가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은 혼합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화합물을 이야기할 때는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한 종류를 이루고 있는 순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디귿 구성 원소의 성질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물에 화학식을 써보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결합된 이러한 H2O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물은요,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안에 수소 기체의 성질, 산소 기체의 성질을 각각 따로따로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혼합된 물질들은요, 이 새로운 물질이 되어서 이 성질, 특유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도 틀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입니다. 6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라부아지의 물분해 실험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우리 물분해 실험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옛날에 라부아지에가 했었던 이 물분해 실험이 하나 있었고 오늘날의 과학실에서 좀 쉽게 할수 있는 전기분해 실험이 있었습니다. 둘다 결론은 똑같아요. 뭐죠? 물은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분해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물은

원소가 아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원소라 하면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어서 더 이상 분해가 되면 안 되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분해되었으므로 물이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주철관에 물을 붓게 되면요. 이 철에 산소가 달라붙게 되면서 녹이 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질량도 측정을 해보면은 더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수소 기체는 어떻게 되느냐? 따로 이 관을 따라 모여가지고요. 이 포집기에 수소 기체가 따로 모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이물 속에 들어 있었던 산소와 수소가 분해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알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기억, 물은 화합물이다. 맞죠? 물은 기본 성분이 될 수가 없고 두 가지 원소가 결합된 화합물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실험이었고요. 그래서 물이 산소와 수소로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디귿,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이 원소다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억을 보니까요. 철이 산소와 결합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산화철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산화철의 화학식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산소와 지금 철이 결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두 가지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소가 아니라 두 가지 원소가 결합된 화합물이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있는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화합물과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를 옳게 짝지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중에서도 좀 많이 물어보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들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설탕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설탕은요. 탄소, 수소, 산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의 화학식을 굳이 쓰자면은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많은 원자들이 달라붙어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설탕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정도로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는요. 자주 등장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 화학식을 써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산화탄소. 산소가 두개 붙어 있는 탄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탄소 하나에 산소 원자가 두개 붙은 CO2가 바로 이산화탄소의 화학식이었죠. 따라서 우리 니은은 맞는 것이고요. 자, 메테인은 무엇인가요? 메테인은요,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네 개가 붙어서 CH4라고 읽는 물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질소가 아니라 여기에 탄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있는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황산 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을 실리콘 마개를 씌운 빨대에 가득 채우고 전류를 흘려보냈더니 수소 기체 그리고 산소 기체가 각각 생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물을 전기 분해한 실험이죠. 자, 지금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황산 나트륨을 조금 넣어서 전기가 통하게 만든 다음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한쪽에는 수소기체, 한쪽에는 산소기체가 포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수소고 얘가 산소인 거 어떻게 아느냐? 바로 여기 막혀있는 마개를 통해서 주사기로 기체를 뽑아내서 우리 꺼져가는 불씨라든지 성냥불을 갖다 대보면은 알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수소기체는 우리 퍽 소리가 나면서 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산소기체는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잘 타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수소와 산소로 정말 분해가 되었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요. 이 실험도 마찬가지로 물이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되었기 때문에 물은 원소가 아니라 화합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실험의 결론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기억, 수소와 산소는 각각 화합물들일까요? 아니죠. 수소와 산소는 각각 기본 성분인 원소들이고요. 이러한 원소들이 조합해서 만들어진 물과 같은 것을 화합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니은,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다. 이 실험의 결과로 알수 있는 사실이고요. 디귿, 수소 기체에 불씨를 갖다 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퍽 소리가 나면서 탄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체가 누가 수소고

하이드로젠에서 앞에 글자 H를 따서 H라고만 썼습니다. 원자 번호 1번이었고, 우리 원자 주기율표에서도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가장 가벼운 원소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H 다음에 소문자 E가 나온 것은 무엇이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원자 번호 2번인 헬륨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1번은 틀린 보기고요. 자, 2번은 탄소. 맞습니다. 카본에서 C를 따서 C라고 쓰고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칼륨. 자, 요거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칼륨하고 칼슘은 우리 친구들이 계속 헷갈려합니다. 우리 K 이것이 바로 칼륨이고 CA라고 쓰는 것이 바로 이름이 비슷한 칼슘이었죠? 이 둘을 꼭 반드시 이번 기회에 더 정확하게 한번더 적어 두시고요. 따라서 칼륨은 CA가 아니라 K라고 써야 한다. 이것은 칼슘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소는 어떻게 썼나요? 우리 산소는 옥시전에서 대문자 첫 글자를 따서 O라고 썼고요. S는 황의 원소기호였습니다. 자, 구리는 어떻게 썼나요? 구리는 큐프럼에서 CU를 따왔고요. 이 CL은 클로라이드라고 해가지고 염소의 기호였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려하는 것들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헷갈리는 거 혹시 있었으면은 한번더 우리 노트에 정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그 이어지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원소기호 이제는 다 외웠다고 가정을 하고 선생님 계속 나아가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입니다. 표는 세 가지 물질의 화학식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인데요. 화학식으로 보니까 수소 원자가 두개 결합한 모습이래요. 아, 그러니까 이것은 수소 기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물을 보니까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한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염화나트륨, 소금이라고 하죠. 이 소금은 NaCl, 그러니까 나트륨과 염소 이온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화합물은 몇 가지일까요? 자, 우리 화합물의 정의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었거든요. 자, 종류로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 수소는요, 몇 종류예요? 한 종류죠. 종류로 따지면 수소라고 하는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소는 바로 원소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물은요, 수소와 산소 두개 함께 합쳐져 있기 때문에 화합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염화나트륨도 화합물이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결합된 물질, 물과 염화나트륨으로 두 가지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니은, 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수소와 산소 두 가지 맞는 설명이고요. 염화나트륨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일까요? 그렇지 않죠. 염화나트륨은 나트륨과 염소 입자가 함께 결합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이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나트륨과 염소로 또다시 분해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있는 1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물질의 이름과 화학식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흔히 등장하는 물질들의 대표적인 화학식 정도도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많이 등장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는, 네. 원자들의 거대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탄소 C 맞습니다.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이 나트륨 원자들이 막 자기들끼리 크게 결합을 해서 거대 구조를 이루면서 나트륨 덩어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맞고요. 염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염화수소를 한번 볼까요? 염화수소라는 것은 수소와 염소가 결합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올바른 화학식은요. HCl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메테인은요.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4개가 결합해서 CH4라고 읽는 이런 화학식이 맞습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보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참고로 CuCl2 이것은요. 염소와 구리가 결합한 물질로서 염화

0: 구리라고 읽는 물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번 문제 볼게요. 표는 N2, Cu, CO2, KCl을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물질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표를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볼게요.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다른 물질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기본 성분들을 우리 뭐라고 불렀었죠? 맞아요. 바로 원소라고 불렀었거든요. 원소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에 들어갈 수 있는 물질은요, 우리 원소 한 종류로 되어 있는 질소와 구리,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분해되면 다른 물질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합물들 CO2와 KCl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이산화탄소 그리고 염화칼륨을 아니온 칸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이번에는 구성 원소가 두 종류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결합된 물질, 즉 화합물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에요. 방금 위에서 물어본 질문과 정반대의 질문이죠. 따라서 정답도 정반대가 됩니다. 화합물, 즉,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 CO2와 KCl 염화칼륨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원소로만 구성된 것, 질소와 구리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올바른 예시를 짝지어준 것은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1번부터 12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13번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쭉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 영어. 자, 오늘은 241강. 자, 저희 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분사를 이제 공부할 건데요. 준동사 삼형제 중에 막내가 되겠습니다. 막내인데 가장 복잡하고, 자, 내용이 좀 가장 많죠. 여러분들이 좀 주의 집중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주의 집중력을 모으고 모아서, 자,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의 생김새. 몇 가지 언급할 내용이 있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자, 저희가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분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그 다음에 분사는 ing와 ed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정확하게라고 하는 이

부사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정보는 어설프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자, 분사의 차이점, ing와 ed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신 후에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시는 퀴즈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먼저 형태부터 한번 해보는데요. 요거는 90% 이상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분사는 일단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요. 요 분자가 무슨 분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뭔가를 분할하다라고 할 때 분자예요. 나눌 분자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분사는 이제 participle이라고 하는데요. participle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나누다의 뜻이 전혀 없어요. 자, 요 분사는 누가 만든 명칭이냐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점, 형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해서 준동사 중에서 형태가 두 개로 나눠진 건 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을 자, 강조한 명칭이 분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명칭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따져보면 명사 역할을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통명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해지지 않은 역할을 다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 이미 우리 앞쪽에서 여러 번 다뤘잖아요. 따라서 이 아이는 명칭의 일관성을 고려해 보면 이름을 뭐라고 짓는 게더 좋았어요? 동형용사라고 짓는 게더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동형용사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자, 뭐 이미 다 확정되어서 누구든지 다 분사라고 부르는 이 상황에서 저 혼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동형용사라고 부르세요 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동형용사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정도로 자, 강조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ing의 분사와 그 다음에 ed의 분사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ed의 분사는 모두 있죠? 불규칙 변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죠. break, broke, broken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뭐 어때요? provide, provided, provided 이런 식으로 그냥 3단 변화를 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아예 자, ed는 누구랑 조심해야 돼요? 과거형 동사랑 똑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점을 주목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제 이슈가 될 거예요. 문장 안에서 ed가 탁 나왔는데 얘 동사예요? 아니면 분사예요? 이런 이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어떤 ed가 동사고 어떤 ed가 분사인지 식별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불규칙 동사는 오히려 B와 C, A, B, C라고 했을 때, 1, 2, 3이라고 했을 때, 2번과 3번의 형태가 다르게 생긴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르게 생긴 거는 형태상으로 얘가 동사야, 분사야, 이렇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외울 때는 힘들지만, 실제로 문장 안에서 적용해 볼 때는 더 수월한 측면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ing는 이미 여러분들과 앞쪽에서 동명사편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동사 원형에 ing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랑 구별을 잘해야 돼요? 동명사랑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죠? 1, 2, 3 한번 대보세요. 1번 사용된 위치에 따라 명사 역할을 하면 동명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 자리에 들어와 있으면 분사라고 한다. 2번 사용된 자리가 근데 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호 자리 같은 경우에 특히. 자, 그런 경우에는 문맥을 활용한다. 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없으나 동명사로 해석해도 되고 분사로 해석해도 되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읽는 사람 마음이에요. 다만, 자, 현재 분사는 요 1, 2, 3번 중에서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1번과 2번 사용된 위치에 따라 구분한다. 자, 만약에 둘다 사용될 수 있는 위치라면 자, 그때는 동격 관계를 활용해서 자, 보호 자리에서는 좀 동격관계가 주어와 성립되면 명사니까 동명사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사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사 자, 두 가지 형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혹시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자, 요 얘기는 한번 다시 한번 하려고 해요. 동사의 3단 변화에서
provide

0: provided, 이런 거죠. 1번이 뭐예요, 여러분들? 현재 동사라고 부릅니다. 2번은 뭐라고 부르죠? 똑같이 생겼으나 과거 동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3번만 뭐라고 부르죠? 분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시면 자, 본격적으로 분사의 역할로 가보겠습니다. 자, 분사의 역할이 뭐죠? 그냥 한마디로 형용사 역할이에요. 형용사가 문장에서 뭐 하죠? MA 아니면 C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MA로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MA부터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는데, 옆에 있는 수식적 용법이라고 하는 저 이름은 기억하셔도 되고, 뭐 기억 못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뭐뭐 하는 의 의미로 보통 해석되고, 명사는 수식한다. 이럴 때 우리는 수식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수식의 동의어가 뭐가 있어요? 한정, 제한. 자,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두 번째 시간인가요? 예. 네. 자, 132강 정도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수식, 제한, 한정, 설명. 다 똑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그 명사를 수식하고 제한하고 한정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한정적 용법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한적 용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 강의 말고 다른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등장했을 때, 사용됐을 때 여러분들이 오, 나 저거 이해할 수 있어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수식적 용법. 뭐 하셔야 되죠? 예문 보셔야죠. 자, 일단 나머지 뭐 비동사 이하는 다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주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입니다. 그런데 자, existing이 이렇게 형용사 자리에 와 있네요. 존재하고 있는 법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existing은 자, 뭐라고 주로 번역한다라고 했어요? 기존의라고 번역한다. 이렇게 여러분께 앞쪽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요 예문이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예문이 아닙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한번 썼던 예문이기 때문에 자, 이해를 잘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식의 위치, 어떤 때는 앞에서 하고 어떤 때는 뒤에서 하기도 하는데요. 원칙은 뭐죠? 자, 그것도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으나 원칙은 뭡니까? 한 단어가 수식하면 앞에서 하는 거고요. 두 단어 이상이 하면 뒤에서 앞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일형식 동사의 ing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isting이 데리고 나온 수식어구가 없을 때는, 홀몸일 때는 저렇게 앞에서 뒤로 수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완전히 completely satisfactory. 만족스럽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우리 팔고 있는데요, 신발을. 자, 어떤 가격에 팔고 있어요? At a discounted price. 이렇게 되어 있네요. Discounted price라고 하면 요거는 할인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iscount는 명사로도 많이 쓰지만 동사로도 무엇무엇을 뭐 할인하다. 그죠? 가격을 할인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ED형으로 쓰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요런 예문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수식적 용법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C가 있다고요. 자, 근데 C는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요? 서술적 용법이라고 불러요. 이 말도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시죠? 예, 네, 그래요. 원래는 저 ing가 서술어인데 그 ing의 시제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혹은 ed가 서술어인데 ed의 시제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앞에 아무 뜻도 없는 비동사를 붙여서 우리가 시제를 표시한다. 형용사에서 형용사 보호에서 앞쪽에 형용사가 시제를 스스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비동사를 동원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예요. 자, 그래서 보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를 우리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한다. 비동사와 합쳐져서 하나의 서술어로 쓰이기 때문이죠. 자, 다만 이제 ing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ing는 쓰고 있다니까 당연히 타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출신이니까 이하에 목적어가 붙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쓰긴 쓰는데 어디에다 써요? 종이 위에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자, 지금 요거를 요 위에다가 쓰고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비동사가 보호인 것이고 writing 이하는 자, 분사의 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다 그랬어요? 이 be plus ing를 전체의 하나의 진행형 동사로 자,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자, 요 강에서 자,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요 강에서만 자, 요거를 갖다가 보호로 볼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요거를 동사로 취급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어순 하나 흐트러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차피 분사도 동사구조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목적어를 취하고 MD가 오는 것처럼 목적어와 MD가 이렇게 올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어로 사용된 케이스 ing 한번 보셨고요. 그럼 ed는 그러면 보어 안 하겠습니까? 하죠. ed가 보어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것을 수동태 동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얘가 특정 시제가 없으니까 앞쪽에 이렇게 비동사가 붙어서 지금 현재 전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수동태 동사로 역시 묶어서 볼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자, be를 동사로 보고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보호인 거예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자, 다만 display는 뭐뭐뭐를 전시하다의 타동사지만 이 아이는 이제 과거분사가 됐고 과거분사에는 수동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시가 되어져 있다고 수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동 구조로 쓰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부사구만 따라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some shirts are displayed for sale in the store.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 몇몇 셔츠들이 점포 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판매를 위해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가 되는 것이고요. 요거 두 개는 묶어서 수동태 동사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다. 앞쪽에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분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공통적 역할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된것 같고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차이는 뭐냐면요. ing에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요두 개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보다 위대한 이론은 없거든요. 저는 학생들한테 자, a sleeping boy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한번 외워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클래스에서도. 그리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렇게 풀어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sleeping boy 안에, 자, 저 뭐라고 해석해요? sleeping boy를? 과거에 잤던 소년이에요? 아니, 앞으로 잘 소년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자고 있는 이라고 하는 진행의 의미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능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구조도 볼까요? 아, 능동 구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ing 분사의 공식 명칭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재라고 하는 말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ing 분사라고 여태까지 거의 불렀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될것 같고요.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능동의 구조니까 앞쪽에 쓰인 동사가 일형식이냐 오형식이냐에 따라서 일형식과 오형식의 능동 구조에 있는 필수 성분들이 뒤쪽에 동반되어야 하는 동사 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Existing law. 자, 존재하고 있는 법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existing은 현재 분사잖아요. 그러면 시제가 현재예요? 예, 지금은 우연히 현재예요. 요건 지금 일형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뒤로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동사가 현재니까 existing도 현재인 거예요. 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법이 지금 만족스럽다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는 is가 was로 바뀌면 어때요? 그러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법이 과거에 만족스러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진행의 의미가 있는 것은 맞지만 진행의 의미가 반드시 현재를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라고 부르지만 현재의 개념이 ing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사와 같은 시점에 진행 상태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에요. 자, 이게 현재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이 현재 이러이러하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현재 개념이 있었다면 앞에 뭐하러 is를 씁니까?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런 논리예요. 자, 그래서 현재 분사 안에 현재 안 들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현재 분사지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강조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보호적 용법으로 사용된 라이팅은 이 아이 뭘 취했어요? 당연히 라이트가 타동사니까 삼형식 구조로 이 아이의 목적어와 부사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리 분사는 어때요? 자, 이미 앞쪽에서 다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자, broken window. 제가 무지하게 강조하잖아요. 예문보다 위대한 이론은 없어요, 여러분들. 끝.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완료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깨진 창문입니다. 앞으로 깨질 창문이 아니고요. 깨지고 있는 중도 아니에요. 진행도 아닙니다. 자, 완료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조도 뭐예요? 수동 구조죠. 수동의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이 아이도 이름이 과거분사인데 마음에 안 들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해석은 당연히 완료의 의미가 있으니까 뭐뭐 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삼형식에서 오형식의 수동 구조에 맞는 필수 성분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 2형식은 어떻습니까? 뭐뭐 당하는 명사가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명사 수식도 안 되고 수동태도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내용까지 정리하시면 예문으로 갈수 있겠습니다. 자, 할인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건 삼형식 동사의 지금 수동 구조이기 때문에 일형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도 삼형식 동사죠. 뭐뭐뭐를 전시하다. 따라서 수동 구조가 되면 일형식 구조가 되는 거니까 이 아이는 부사적 수식어만 이렇게 올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팔고 있어요. 뭐를요? 할인된 가격에 팔고 있는 거죠, 신발을. 그러면 마찬가지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완료된 것이다. 만약에 여기에 were가 와 있었다라고 하면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완료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완료가 여러분들 과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는 점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오늘 정리하실 내용들 ing와 ed 분사의 차이까지 정확하게 언급을 드렸고요. 자, 그러시면 마무리 퀴즈로 가겠습니다. 분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건 주관식으로 할줄 알아야죠. 형용사입니다. 두 번째, 명사 수식 못하는 게 누구예요? 뭐 당하는 명사가 없어요. 그러면 자동사가 돼야겠죠. 그래서 자동사의 ed를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3번입니다. 분사가 못하는 역할이 있어요.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누구 역할을 못해요? 당연히 C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려야 될 내용들 정리가 좀다된것 같은데요. 분사의 기본에 대해서, 자, 오늘 강의를 드렸어요. 아마 그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자, 좋은 복습을 통해서 내일 모레 반복 연습도 하시면 충분히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
1: AI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교도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지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5: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4: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6: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할 내용은 유량과 저량, 그리고 또 하나는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유량과 저량,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이 유량이고 어느 쪽이 저량일까요? 그냥 느낌으로. 느낌으로 어느 쪽이 유량, 어느 쪽이 저량. 그림의 좌측이 유량, 그림의 오른쪽이 그쵸? 저량이라는 느낌. 자, 그러면 왜 유량일까요? 아, 물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 그것보다는 이 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즉 시간적 의미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이미 통 속에 물이 다 받아진 상태죠. 이 상태는 저량. 즉 시간적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량과 저량을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읽고 시작할까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에 물을 계속 붓고 있습니다. 시간당 10리터씩 물을 부어서 현재

이제 100리터가 모였다고 전제합시다. 어느 쪽이 유량이고 어느 쪽이 재량일까요? 시간당 10리터, 이거는 유량. 현재, 자, 여기서 표현 한번 잘 보세요. 현재,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이거는 质량적 의미를 갖는 겁니다. 아, 유량과 质량 그런 의미. 따라서 일정한 기간 그러면 유량, 일정한 시점 그러면 质량. 근데 일정한 시점일 때는 대체로 그러죠. 26년 3월 현재, 26년 12월 현재. 그래서 현재 그러면 质량. 근데 시험 문제는 말입니다. 유량과 质량을 구분하라는 게 시험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을 하나 설정하고 가볼게요. 재무상태 표는 부동산과 결혼 곳곳에서 활용도가 높으니까 한번 구분을 딱 해보세요. 재무상태 표는 이렇게 제공됩니다. 재무상태 왼쪽, 차변이라 그래요. 차변 왼쪽에는 자산을,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대변 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 들어갑니다. 유량일까요? 절량일까요? 제공되는 정보를 보세요. 12월 31일, 그쵸? 현재.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제공되는 자산, 부채, 자본은 모두가 다 절량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까요? 아, 손익계산서는 이제 어떤 수익과 어떤 비용 외우지는 마시고요. 단지, 자, 손익계산서에 등장하는 계정 과목들의 특징을 보세요. 수익과 비용이죠. 비용, 이익, 수익, 비용. 자, 이들의 공통점.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가거나. 비용이라는 말은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갔다는 말이죠. 수익이라는 말은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가거나 들어오면 전부 다 유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정 과목을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필요 없는 것이고. 즉, 손익계산서의 정보를 보세요. 언제, 언제부터, 언제, 언제까지. 3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이런 개념이 유량. 자, 이제 여러분, 이 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시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시험, 대부분 그런 느낌이 그렇죠. 99.9%이 범위 안 벗어납니다. 설령 시험 문제가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게 출제되더라도 정답을 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합니다. 일단, 무조건 생자로 외우기가 불편하니까,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리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증가율입니다. 자, 이걸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표현해야죠. 24년 대비 25년 인구가 0.2% 증가했더라. 25년 대비 26년도에 인구가 1% 증가했더라. 시간적 의미가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나요? 24년, 25년, 26년 유량입니다. 근데 그 현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수, 이거는 절량이 됩니다. 인구수. 둘을 비교하면서 같이 기억합니다. 근데 결론은 말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절량의 변동분은 유량이다. 절량, 인구수, 그 인구수의 변동분이죠. 유량. 주택 재고, 이건 절량입니다. 재고의 변동,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절량의 변동분, 그래서 단어 속에 어떤 변동치를 내포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아, 그럼 다 이거는 유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는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수요량, 생산량, 공급량, 거래량, 건축량, 교환량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수요량, 생산량, 공급량, 건축량, 거래량, 교환량 다 동일한 표현들입니다. 다 유량. 우리가 유량과 절량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한 가지가요. 활동. 활동치를

가치가 유량이라면 그 결과치가 절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단순하게 표현하겠습니다. 10개를 생산했대요. 그 중에서 8개가 수요되었대요. 그럼 나머지 2개가 뭘까요? 그게 재고입니다. 재고. 그래서 주택 재고량은 결과치. 유량과 절량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한 가지가 생산. 활동이죠, 활동. 그러니까 생산했다, 수요했다, 거래했다, 활동치가 유량이라면 그것의 결과치가 절량이 됩니다. 그래서 유량과 절량을 구분하는 게첫 번째 내용이요. 자, 그리고 보급률. 자, 같이 묶어보세요. 이들 다 같이 묶어보세요. 이 전부 다 결과치예요. 보급률의 결과치는 뭘까요? 보급률의 결과치는 이거죠. 주택을 생산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멸실시켰다. 주택을 공급했다. 주택이 멸실되었다. 그 결과.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하고 멸실된 것은 활동치죠. 그 결과치가 보급률입니다. 이것은 절량. 외환 보유액도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자, 우리 기업들이 물건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들어오죠? 예,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외국 자산을 수출하는 거, 수출하는 거 이번에 수입을 하죠. 수입을 하면 돈이 나가죠. 달러가 나가죠. 이것이 활동치. 그 결과, 금고 안에 있는 달러의 양. 이것이 외환 보유량. 통화량도 마찬가지죠.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 결과치 통화량. 통화량은 지금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돈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몽땅 묶어서 다 결과치로서 정리하시죠. 같이 볼게요. 자산, 자본, 부채. 어디선가 본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것 같습니까? 정확합니다.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니까 모두 다 절량의 정보. 또 하나 보세요. 가격. 이거 물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가격입니다. 아파트 자리에 뭐가 들어가든. 자, 흔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요. 가격 얼마니?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아, 우리 아파트 가격 말이야. 25년 1년 동안 10억이었어. 이상하지 않나요? 26년도에는 12억이야. 이상하죠? 아파트 가격은 어떻습니까? 매번 변하는데요. 현재 10억. 그래서 가격은 절약. 신규 주택. 공급했다는 말이죠. 신규 주택은 공급했다는 뜻이니까 유량. 결과 남아있는 재고 주택은 절약. 별거 없죠? 절약 다 정리했습니다. 자, 유량 올라갑니다. 앞서 손익계산서를 설명할 때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다 유량이라 그랬죠. 보세요. 투자. 투자. 돈 나갔죠. 유량. 소비 돈 나갔습니다. 이름 정확히 기억하지 마시고요. 소득. 소득. 돈 들어왔죠. 수익이라는 뜻이니까. 임금. 급여죠. 급여. 돈 들어왔으니까 유량. 소득, 수입, 비용, 돈 나갔죠? 그러니까 결론은 투자부터 이자 비용까지는 모두 다내 수중을 기준으로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간 거예요. 유량입니다. 그러니까 유량과 절량, 단순히 생자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쉬워요. 자, 이 정도만 몇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다음은 경제 변수들인데 유량과 절량의 변수로서 옳게 묶은 것을 찾아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따져볼까요? 기업 통화량 어디 속합니까? 절량. 이자 비용. 자, 이 경우는 보세요. 연. 시간적 의미가 들어가 버렸죠. 너무 유치하게 그죠? 그냥 이자 비용만 나와도 유량입니다. 자본, 재무상태표 개정. 자산, 부채, 자본은 모두 다 절량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거래량,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건축량 다 유량. 신규 주택은 유량, 재고 주택은 저량. 그리고 재고량도 저량. 그럼 유량, 저량 구분했습니까? 그럼 정답은 5번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리할 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자, 그래프 하나를 잘 보시겠습니까? 이게 수요 곡선이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 형태는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우하향하는 형태의 곡선이 디맨드 커브라고 해서 D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래프의 의미는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소비자들은 더 많은 재화를 구입하려고 한다. 즉,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프 형태는 우하향하는 형태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림 하나를 잘 봐주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격이 P1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P1일 때는 얼마나 사겠답니까? Q1이죠. P1일 때는 Q1만큼 사겠답니다. 근데 이번에 가격이 P0로 하락하면 얼마나 사겠답니까? Q0. 오, 가격이 하락했더니 수요량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세요. P1에서 P0로 하락했더니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Q1에서 Q0로 변해요. Q1에서 Q0로 변했죠. 자, 이처럼 그림을 잘 보시라고요. 이것은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겁니까?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는 곡선 상에서 점, 곡선 자체가 움직인 게 아니죠.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 거죠. 그래서 곡선 상에서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잘 보세요. 자, 이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재료의 제목을 볼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곡선상에서 이제 정확하게 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 동일한 수요 곡선이죠.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을 수요량의 변화. 너무 길죠? 줄일게요. 키가 뭐냐? 곡선상입니다. 곡선상에서 이동하면 수요량의 변화. 자, 그럼 결론을 질문드릴게요. 왜 곡선상에서 이동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가격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 수요량의 변화란 가격의 변화로 인하여 곡선상 이동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계속 놓을 테니까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이 여기 수요 곡선입니다. D0라고 돼 있죠? 자, 그림 하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P1일 때 얼마를 수요하시겠습니까? 똑같네요. 가격이 P1이라면 Q1만큼 수요하겠답니다. 그 점을 편의상 A점이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가격이 P1일 때 소득이 증가했답니다. 그럼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림과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가격은 계속해서 P1이에요. 그럼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량이 어때요? 늘어나죠. 그래서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똑같은 이유입니다. 가격이 P0일 때는 Q0만큼 소비하겠죠. 근데 아무런 변화는

없었는데 소득이 증가했다고요. 그랬더니 더 많이 살려고 해요. 그 점을 B-라고 할게요. C-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A-, B-, C-를 연결하는 곡선을 하나 만든 거예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겁니다. 앞선 그림과 비교해 보세요. 앞선 그림은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경우, 이게 수요량의 변화였고요. 이번에는 곡선 자체가 이동했습니다. 이게 수요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겁니까?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 겁니까? 곡선 자체가. 이것을 뭐라고 정의한다고 했습니까? 수요의 변화다. 느낌이 어때요? 올 듯 말 듯 그러죠. 자, 이제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림을 하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대요. 자, 근데 이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프만 딱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A점이라는 말은 Q1만큼 소비했다는 말이죠. 이유는요, 가격이 P1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B점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나는 이제 Q1이 아니라 Q0까지 소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요량이 어떻게 된 겁니까? 많아졌네요.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된 거죠? 하락했죠. 동일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잘 보세요.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수요량의 변화에 정확한 플레임으로 정의한 겁니다.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이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점이라는 단어가 딱 빠지고 놓은 거예요.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 근데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항상 뭘 봤냐면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을 외운 거예요.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 또 시험 보러 갔는데 점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 거죠. 아하, 틀렸구나. 그래서 체크해서 많이 틀렸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를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키워드는 뭐 왜 중요하냐? 어떤 출제자가 출제하더라도 키워드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일한 이 단어가 빠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점의 이동, 점이라는 단어가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곡선상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그 지문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키워드로 잡아야 되느냐 하면 어떤 출제자가 출제하더라도 항상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만 딱 기억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까지만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고요.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는 뜻은 곡선 상에서 이동했다는 뜻인데 이유가 뭐라고요? 가격. 가격. 이것만 딱 기억합니다. 이 가격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게요. 이 가격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의 재화의 가격이다. 그럼 다시 표현했을 때 현재 보시는 이 그래프가 아파트 가격이라면 아파트 수요 곡선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당의 재화의 가격. 지금 이 수요 곡선이 콜라의 수요 곡선을 그린 거라고 한다면 콜라의 가격. 그것만이 곡선 상에서의 이동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정의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D0가 D1으로 이동했답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했죠.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곡선이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곡선이 왼쪽으로 가면 감소. 이런 수요이든 공급이든 의미가 똑같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왼쪽으로 하면 감소. 그런데 용어를 약간만 구경하고 갈게요. 우하향화.

0: 하는 수요 곡선입니다. 편의상 D0라고 할게요. 근데 수요 곡선이 D1으로 갔습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죠.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이죠. 근데 오른쪽은 오른쪽인데 그래프가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올라갔죠.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형태. 우상향.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상향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T0가 D2로 갔답니다. 자, 곡선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말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겁니까? 왼쪽으로 이동한 겁니까? 왼쪽으로 이동한 거죠. 좌측으로. 좌측으로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내려갔죠. 그래서 하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세요. 우리는 공급 곡선을 그릴 때 우상향이래요. 공급 곡선의 형태가 우상향. 이제부터 뒤죽박죽이 시작이 돼요. 아니, 수요가 증가했을 때를 우상향이라고 했는데, 공급 곡선이 생긴 모양이 우상향이래요. 뭐가 이상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림은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겁니까? 왼쪽으로 이동한 겁니까? 오른쪽이죠.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우측으로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우측으로 내려가죠. 보세요.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올라가죠. 근데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스타일이죠. 우하향이라고 해요. 수요 곡선의 형태가 우하향이죠. 수요 곡선의 생긴 모양이 우하향인데, 공급 곡선은 증가하면 우하향이래요. 이걸 적어놓고 암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뒤죽박죽 뒤죽박죽해요. 그래서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 이런 표현들은 신경 쓰지 맙시다. 상향, 하향 이런 표현들은 신경 쓰지 맙시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3해독, 4해독 하는 과정에 우연히, 나는 별 노력한 게 없는데 우연히 알게 되면 거부하지는 마시되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럼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 우차. 수요이든 공급이든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왼쪽으로 가면 감소.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공급량이 많아지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수요 곡선. 자, 오른쪽 갔습니다. 기존에 있던 수요 곡선. 새롭게 이동한 수요 곡선. 어디가 수요량이 많은지 보세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딱 필요한 것만요. 결론. 수요이든 공급이든.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다는 의미가 보이면 증가. 곡선이 왼쪽으로 갔다는 경우에는 감소. 그럼 지금 경우는 곡선이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이죠. 그럼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죠. 그럼 조금 더 들어갑니다. 왜? 왜 D0가 D1으로 이동했을까요? 왜? 어떤 이유가요? 소득이 증가했다. 또는요, 이게 아파트라면 내가 아파트를 예전보다 더 많이 선호한다. 선호도가 좋아졌다든지, 은행 금리가 하락했다든지, 등등등등. 자,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종류가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게 딱한 가지. 당해, 재화, 가격 이외. 부동산 가격 이외. 자, 앞서 그랬죠. 부동산 가격 또는 당해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곡선상 이동이고, 가격 이외가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그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하시겠죠? 결론은 각각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답은 찾아요. 여러분,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면 시험장에서 훨씬 불리해집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할 때첫 번째, 각각의 정의.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곡선상,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면 곡선 자체. 자, 두 번째는 원인.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온 원인은 가격.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의 재화의 가격 또는 뭐 해당 재화의 가격. 수요의 변화의 원인, 해당 재화 가격 이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해당 재화 가격 이외라는 것은 소득이 될 수도 있고 금리가 될 수도 있고 등등 너무 많으니까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이외를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은 마지막은 그림을 두 개를 동시에 표현해 왔습니다. 그림 딱 보시니까 답 나오죠. 좌측의 그래프가 수요량의 변화, 우측의 그래프가 수요의 변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왜 좌측이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거죠? 곡선상. 곡선상에서 이동하죠. 조금만 더 플랫으로 말해 볼게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 근데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선상, 그것만 기억하자고요. 우측에 있는 경우는 수요의 변화. 왜 수요의 변화죠? 곡선 자체. 자, 두 번째 갑니다. 근데 왜 곡선상에서 이동한 거죠? 좋습니다. 가격. 왜 곡선상에서 이동한 거죠? 가격 이외. 자, 각각의 원인, 그리고 정의. 이게 전부 답니다. 시험 문제는 이 내용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딱 결론을 내립시다. 범위를 확장시키면 안 돼요. 수요량의 변화다. 곡선상. 이유가 뭡니까? 가격. 단 그 가격이 왜 여기서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냐면 우리 시험 문제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그냥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라고 쓴 거고요. 말 아파트일 때는 아파트 가격이 되는 겁니다. 콜라일 때는 콜라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 또는 당의 재화의 가격. 반면에 가격 이외. 가격 이외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경우는 하나만 딱 봐야죠. 그래서 오로지 가격만 딱 확인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은 수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nglish.
4: 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국어 황아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함께 공부하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내용은요. 기출문제와 함께하는 산문문학 핵심 이론입니다. 산문문학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산문문학은 긴 글, 그 중에서 이제 소설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소설은 어떤 걸 소설이라고 할까? 소설은 그냥 허구, 뭐 픽션, 상상, 거짓, 만들어진 것 이런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있음직한 일을 바탕으로 해서 상상으로 꾸며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설에서의 어떤 주요 내용, 이론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소설은요, 시와는 좀 다르게 항상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라던가 혹은 내 내면에서의 갈등 요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막 아침 드라마라든지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또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있어야 좀 더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고 소설 그 구성 과정에서 조금 더 탄탄하기 때문에 늘 갈등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물 내부에서도 나타나는 것도 되고요. 아니면 인물과 외적

요소의 대립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 내적 갈등, 한 인물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얘기하는데, 오늘 내가 도서관에 갈지, 학교를 갈지, 피자를 먹을지, 뭐 치킨을 먹을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내적 갈등입니다. 그리고 외적 갈등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우리가 사회,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물과 인물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인물과 사회가 대립하기도 하고 인물과 운명, 인물과 자연 이렇게 이론이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죠. 나와 어떤 타인의 갈등, 나와 뭐 어머니, 아버지와의 갈등, 그래서 성격과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인물과 사회의 갈등은요. 사회의 윤리나 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인데 뭐 대표적으로 그 적서차별 제도 혹은 뭐 어떤 사회에서 차별되는 제도에 얽혀서 인물이 거기와 대응하는 혹은 갈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걸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인물과 운명의 갈등은요. 타고난 운명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춘향이 같은 경우 춘향전에서 어머니가 기생이기 때문에 딸이 이제 기생의 딸로 태어나서 그 신분 차이 때문에 괴로워진 어떤 운명이라던가 하는 이 사회와 운명은 인물과 인물의 갈등 다음으로 많이 출연을 하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인물과 자연의 갈등은요. 아주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인물이 자연과 맞서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인물과 자연의 갈등이 됩니다. 소설을 읽으실 때 아, 이거는 내적 갈등이구나. 이 부분은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는지에 초점을 두고 소설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소설의 복선입니다. 소설은 시보다 훨씬 긴 호흡을 가지고 읽어야 하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미리 짐작하게 하는 어떤 힌트, 장치를 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나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잖아요. 네, 이 작품에서 소녀가 난 보랏빛이 좋아 라고 하는 말을 하는 대사가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문학에서 보랏빛은요. 죽음, 비극적인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녀가 곧 죽게 된다라는 것을 작가가 힌트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밑줄이 그어져 있고 이 부분이 소설의 복선인지 알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소설의 시점인데 중요하죠. 시점은 거의 빠짐없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시점은 그건 이제 1인칭과 3인칭, 네, 2인칭은 없습니다. 1인칭과 3인칭 시점이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1인칭하고 3인칭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신다면 1인칭은 작품 속에 나나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 번이라도 나오면 네, 1인칭이고요. 3인칭은 이 작품을 보는데 나나 우리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뭐 인물 이름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만도는, 진수는 이렇게 나오면 3인칭이 됩니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이 있는데 말 그대로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으로 내가 내 이야기를 펼치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서술자. 서술자는 소설에서 말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하죠. 시에서는 화자라고 했고요.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인공이 아닌 등장인물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주인공은 아니고요. 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다른 주인공 한 명을 설정해 놓고 그 사람을 관찰하는 형식입니다. 즉, 나는 그냥 관찰자인 것이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는 서술자는 맞지만 주인공은 아닌 게 되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3인칭 시점에는요. 작가 관찰자 시점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습니다. 자, 작가 관찰자 시점은 똑같이 관찰자이긴 한데 조금 더 객관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1인칭 관찰자는 내가 등장을 해서 내 입장에서 관찰을 하기 때문에 나의 주관이 섞인다면 작가 관찰자는 제3자, 소설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이 객관적인 위치에서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은 고전 소설에 정말 많이 나오죠. 현대 소설보다

고전 소설은 갑오개혁 이전까지, 그래서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현대와 고전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쓰여진 소설을 말을 하는데요. 가장 그 대표적으로 정리를 한번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이 고전과 현대의 차이가 뭘까? 자, 이 왼편을 보시면요. 정보가 많아 보이지만 우선 고전은요. 흥부전, 춘향전,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착한 사람이 잘 되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다의 구조가 굉장히 명확한 편입니다. 마무리가 될때꼭 나쁜 사람이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걸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권선징악이라고 그걸 표현하게 되는데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라는 식의 주제 그리고 교훈적인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죠. 반면에 현대는 조금 다양하게 정리가 되죠. 꼭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이 복 받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뭔가 미해결된 구조로 끝나기도 하고 뭐 괴로워하는 구조로 끝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왼편을 더 기억을 해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공부하실 때. 자, 내용은 비현실적이겠죠. 귀신과의 사랑, 혹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조금 그 당시로는 어려울 법한 내용들이 많이 펼쳐지게 되고요. 결말은 무조건 해피엔딩입니다. 뭔가 비극적인 결말 있지 않을까?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죠.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가 되고, 인물들의 전형과 평면이라는 이 용어가 만약에 선지에 나왔을 때, 전형적 인물은 전형, 대표, 그 전체를 대표한다. 전체의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춘향이가 그렇죠. 춘향이 하면 이제 연령. 한 남자를 바라보고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여자. 그런 이미지로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전형적 인물이고, 평면은 평면 TV 생각하시면 돼요.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똑같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구성은, 평면적 구성은 시간 순서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대기도 마찬가지죠. 한 인물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시간 순서로 구성이 되는 것을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현대는 현실적이고 아주 다양하고 항상 어떤 집단을 대표하진 않죠.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요. 시간도 이 역순행적 좀 보시면 시간 순서가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현재에서 과거, 미래에서 과거, 현재 이렇게 이 고전 소설은 시간 순서로 진행되는 것에 반해 현대는 시간을 왔다 갔다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시점. 고전 소설은 99.9%가 사실 100%가 다 고전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모든 심리를 다 읽어주죠. 하지만 현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사건들은 굉장히 우연적, 약간 비현실적이고, 우연적이라는 것은 헤어졌는데 우연히 베트남에서, 베트남이 안 나오겠군요. 서울에서 만난다든지, 전주에서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비현실적이고 굉장히 막연한 배경에 여기 문어체가 있는데요. 이 문어체는 평상시에 쓰지 않는 말투, 하시옵소서라든지 우리가 평상시에 평민들이나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지 않을 것 같은 격식체라든지 한문투가 많이 쓰여져 있는 게 특징이고요. 현대는 그렇지 않죠. 구어체, 평상시에 쓰는 우리가 입을 통해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 문체로 적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고전과 현대 소설의 특징을 이렇구나라고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산문 문학에는요, 소설 외에 수필도 있습니다. 수필은 소설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소설은 지어낸 이야기에 가깝다면, 수필은 본인의 경험담을, 그 경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아주 자유롭게 적은 글을 얘기를 합니다. 즉, 자기의 경험담을 적는 거죠. 그래서 일기라든지 여행한 기행문이라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쓰는 편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설과 수필의 차이점. 그래서 수필은요, 자기의 경험담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녹아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인물을 만들어낸다면 수필은 나의 이야기라서 굉장히 개성이 드러나는 글이고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설은 이제 구성 단계가 있다면 수필은 아주 자유롭게 쓸수 있고 누구나 쓸수 있죠. 사실 오늘 이 시간에도 쓸수 있고 일기 쓸수 있고 비전문적인 글이고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고백적이라고 할수 있고, 자, 마지막 요 단어 잘 봐주시면은 신변잡기적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수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신변잡기란 자신의 주변을 잡아서 가져와서 쓸수 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글감이 되고 글의 소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수필의 특징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수필도 종류가 있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뭐 무거운 수필, 가벼운 수필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수필은 경수필, 무거운 수필은 중수필이라고 하는데, 가벼운 수필은 일기나 기행문, 편지와 같이 좀 가볍게 쓴 글이어서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신의 경험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은요, 사회적인 문제를 건드려요. 내 개인의 경험담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사회적인 문제, 뭐 공적인 문제들을 쓰기 때문에 칼럼이나 뭐 사회 비판, 평론에 가까운 글들이 중수필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문에서요, 수필이나 어떤 소설을 봤을 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차이점을 이 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필은 특징이 서술자라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수필이 나왔는데 서술자가 어떻다라고 나오면 이제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은 사실 서술자라고 따로 정해놓지 않고 글쓴이 자신이 자기의 글을 쓰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소설은 그렇지 않죠. 허구의 인물이 있고 그리고 서술자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또 수필은 아주 자유로운 형식으로 비전문적으로 쓰게 되지만 소설은 형식을 가지고 있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필은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이야기를 그냥 쓰는 거니까. 일기를 그냥 쓰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체험적이라고 하면 소설은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작가가 따로 있고 인물을 설정해서 그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적이고 허구, 그러니까 지어낸, 네, 상상에 기반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출문제로 어떻게 소설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좀긴 부분이 이제 그 시험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항상 소설을 읽으실 때,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인물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죠. 그래서 이 인물이 누군가를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대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대사가 누가 말하는 걸까를 꼭 유념해서 보셔야 헷갈리지 않고 내용을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만도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고요. 그리고 진수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도는 이 일제강점기 때 징용, 강제로 이제 끌려가서 팔한 쪽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6.25 전쟁 때 나갔는데 다리 한쪽을 잃어가지고 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 2대에 걸친 부자, 아버지와 아들에 걸친 순환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투리가 나와 있죠. 네, 사투리를 통해서 좀더 토속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거 누가 말한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들인 진수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를 지금 잃은 상태예요.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가 와 이렇게 부르시죠. 이래가지고 나 우째 살까 싶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아들이 지금 의기소침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태예요. 오히려 아버지보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위로를 하게 됩니다. 우째 살긴 뭘 우째 사는 거냐?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살수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위로하면서 오히려 힘을 북돋아 주시죠. 그러니까 아들이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위로를 나 봐라 나 팔뚝 하나 없어도 잘만 산다. 그냥 남들이 볼때좀덜 좋아서 그렇지 살수 있다. 왜못 사냐라고 또 위로를 하시죠. 그러니까 아들이 차라리 아빠 같이 그냥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다. 나 이제 다리가 한짝 없지 않냐.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가 없다. 너무 불편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또 위로를. 뭐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아니야. 안 그렇다. 그냥 걸어 댕기기만 하면 뭐해. 손을 또못 쓰면은 일이 뜻대로 안 되는데. 라고 계속 위로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성격을 사실 알 수가 있죠. 아버지가 조금 더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시구나. 아들이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아버지의 위로에 이제 힘을 얻어서 그럴까요?
라고 했더니 그렇다니까. 그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네가 다 하고, 왜냐면 이제 손이 다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면서 할 일은 다 내가 하고 그러면 되겠지라고 하니까 아들이 네라고 합니다. 사실 다리 하나가 없거나 팔이 하나 없는 건 굉장히 큰 시련일 수 있는데 이 만도라고 하는 아버지는 아주 긍정적으로 아들을 위로하고 있는 성격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중략 이후에 이제 내용이 생략이 된 거고요. 개천뚝에 이르르게 됐습니다. 그럼 이 장소가 나왔죠? 근데 시와 같이 소설에서도 상징성이 있는 어떤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는 그 시냇물이다. 자, 소설에서 작가가 글을 쓸때 그냥 쓰진 않겠죠. 어떤 장면을 넣는다던가 어떤 소재가 나온다던가 할때 분명한 상징성이 있고 이 상징적인 소재를 그 인물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거나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외나무 다리는 왜 중요할까요? 다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갈수 있어요. 다리가 다 있으셔서. 근데 진수가 다리가 한쪽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거죠. 자, 이러니까 이 둘의 위기 상황이 동시에 놓이게 되는 게 바로 이 외나무 다리라고 하는 상징적인 소재가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물론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 기출문제에 보면 소설에서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출제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문제를 보시고 다시 찾으려고 하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 어떤 내용이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지? 이 장면은 영상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조금 기억이 더잘 나거든요. 자, 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면요. 이 위기 상황에서 아들이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고등어가 있고, 자, 지팡이가 있어요. 한 손에 쥐고 있고, 각각. 아버지의 등으로 가서 슬그머니 엎혔습니다. 자, 엎혔죠. 아버지가 다리가 두쪽다 계시니까 이제 엎혀야지 건널 수 있겠잖아요. 그럼 이제 아빠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팔뚝을 뒤로 돌려가지고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안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떤 장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 볼수 있고 아버지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된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단단하게 붙들어라. 라고 이제 아들을 위로시키고 함께 하려고 하고 계시죠.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이 한쪽 눈을 찍 감으면서 왜 황송함을 느낄까요? 사실 이제 아들이고 아버지가 더 나이가 많으신데 내가 아버지에게 엎혀서 가야 된다니. 황송하고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두 팔로 자, 둘다 내리지 않았어요. 뭐 하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줄기를 부둥켜 안았다. 자, 안았죠. 만도는 이제 아버지는 힘을 내셔야 되니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끙 하고 일어났다. 아들을 이제 업어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되잖아요. 힘드세요. 여기 보면 아랫도리가 막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어갈 만은 했다. 자,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면서 만도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놈이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수, 네 신수도 참 똥이다, 똥. 자,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아들을 욕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안 되죠. 이제 안타까움이죠. 시대적 현실 때문에 아들이 시련을 겪게 되는, 나와 마찬가지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지, 속으로 막 아들을 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런 소리를 주워 삼겼고, 아버지의 등에 업힌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을 하며, 아, 나까지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다. 라고 속으로 이제 미안해 하는 거죠. 자, 대사, 혹은 속마음의 독백,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인물들의 어떤 성격, 그리고 작가의 의도 등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더라면 나았을 건데, 아들이 참 아버지보다 이제 마음이 좀 여리죠. 내가 죽었으면 나았을 텐데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고 중얼거렸다. 자, 그리고 이제 밑줄이 딱돼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그럼 출제가 됐다는 얘기고, 만도는 아직 술의 기운이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자, 이 부분을 왜 밑줄이 되고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요? 외나무 다리는 두 인물의 위기였거든요.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인물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결국은 이 둘의
부자의 위기 극복이 함께 하는 것으로서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의지,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째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용머리째가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의인법이 쓰였다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극복을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목, 소설에서 제목 중요하죠. 순한 이대라고 하는 것은 이두 명의 그 부자, 두 명의 시대 상황에 걸쳐서 시련을 입게 되는.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때 한쪽 팔을 잃었고요. 아들은 6.25 전쟁 때 한쪽 다리를 잃은 이 순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점은 사투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중략된 부분에 보면 사실 가끔 욕설도 조금 있습니다. 이제 문학에서의 욕설은 꼭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사실성과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생동감을 높이기 위해서 쓰이고요. 또 하나는 예쁘고 세련된 말보다 사투리나 비속어가 많이 나오게 되면, 아, 인물 자체가 좀 가식이 없고 되게 털털하고 소박하구나. 좀 거칠 느낌도 있겠지만, 네, 소박하구나라는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작품에서 다른 소설과 좀 다른 점은요, 시대 현실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뭐, 징용이라든지 그 시대 상황에서 쓰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강제 집행이라든지, 뭐, 일제 강점기라든지, 6.25 전쟁, 이런 사회적인 어떤 사건, 배경 등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나왔다. 그럼 아주 잘 보셔야 되죠. 자, 일제 강점기 때 만도가 한 팔을 잃게 된 것. 이 단어도 그렇죠. 그리고 진수가 6.25 전쟁 때 다리를 잃게 된 것. 그래서 시대 배경을 읽어낼 수가 있다. 자, 외나무 다리는요, 둘이 함께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왜냐면 다리 한쪽이 없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지만 이걸 업혀서 건너가는 모습이 결국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구나, 작가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기억나세요? 이 아들이 고등어를 하나 들고 있었거든요. 이 고등어는 아버지 만도가 아들 마중 나갔을 때 좋아해서 사가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고등어구나. 이렇게 상징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출 문제 내용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윗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 기억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일어나서 외나무 다리를 한발한발 건너가는 모습.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건너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대립 아니죠. 회피, 현실 회피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등장인물이 난관,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다.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 냉소. 냉소는 차가운 미소인데, 막 이렇게 차갑게 이렇게 썩소란 단어를 쓰면 좀 그렇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면서 건너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 단어 잘못돼서 답은 3번이 극복해 나가는 모습, 의지가 되겠습니다. 윗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요 문제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게 됩니다. 본문을 잘 읽었는지 보는 건데요. 우선 인물 관계죠. 인물 대사가 누가 말했는지, 인물 관계도는 어떤지. 만도가 진수의 아버지인데, 뭐 진수가 만도의 아버지라고 이제 읽어버리면 조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물 관계도 만도가 진수의 아버지 맞고요. 진수는 외나무 다리를 보고 난감해한다. 왜 그랬죠? 다리가 없는 게 네, 진수이기 때문에. 진수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만도의 등에 업혔다. 사실 빠르게 읽으면 이게 잘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읽으면 좋겠는데, 지팡이를 내려놓지 않았고 지팡이와 고등어를 둘다 들고 있었습니다. 든 상태로 업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린 내용, 3번이 답이고요. 만도는 한쪽 팔이 없고 진수는 한쪽 다리가 없다. 누가 다리를 잃었고 누가 팔이 없는지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윗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인물들이 사투리를 사용하였다. 그죠? 제가 사투리를 잘못 읽어서 그냥 읽긴 했지만 사투리 사용했고요.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이 작품에서 그 주어지는 다른 부분을 보시면 아버지인 만도가 본인이 팔을 잃었을 때의 그 끔찍한, 네, 그 과거를 떠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 회상하는 장면이 있고, 세 번째, 시점.

0: 언제입니다. 시점 꼭 나온다고 했죠? 1인칭 서술자가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1인칭이려면 본문에 나는 우리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나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았고 만도는, 진수는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1인칭이 아니라 네, 3인칭입니다. 답은 3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자, 네 번째, 시대적인 배경이 드러나는 어휘. 소설에서 시대 배경이 드러난다. 뭐, 6.25 전쟁, 뭐, 일제강점기, 뭐, 전투기, 뭐, 폭격,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시대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대에 주로 쓰였기 때문에 답은 3번, 시점,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산문 파트를 한번 공부해 봤는데, 어떻게 무엇을 중점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정리해야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설 작품이나 수필을 읽으실 때, 어떠한 내용이 나왔지라고 장면을 상상하며 읽는 것.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을 체크하시는 것. 왜냐면,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이죠. 누가 무얼 했고, 뭘 들고 있었고, 누가 일어났고, 인물 관계는 어떻고. 세부 내용에 중점을 두시고 꼭 읽는 연습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외나무 다리 혹은 뭐 고등어처럼 상징적 소재의 의미를 체크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시도 마찬가지지만 소설도 인물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워하는지 슬픈지 기뻐하는지 심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점인데요. 시점 문제 1인칭인지 3인칭인지 꼭 점검하시면서 소설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이번 시간 산문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안녕하세요. 이베스토에게 지성쌤입니다. 자, 오늘도 파트 2인데요. 오늘도 새로운 유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재미있을 겁니다. 항상 새로운 유형을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부럽네요. 저는 다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계속 똑같은 게 아니라 새로운 거 공부하시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십시오. 좋습니다. 오늘 선택의 명문. 선택의 명문은 A or B. or이 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형태가 될 텐데, 화자 의도에 맞는 정답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가다가 A or B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소재 자체가 의도가 되는 것이죠. Will you live now or later? 지금입니까? 나중입니까? 시점적인 소재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혹은 나중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점적인 답변이라면 정답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fter lunch time, 점심시간 이후에라는 것도 일종의 시점이 될수 있겠죠. 이렇게 의도를 잡아서 맞는 것을 골라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절과 절. 블라블라 가다가 단어 or 단어도 있겠지만 문장, 주어동사, or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두 개의 절에서 공통 소재를 캐치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주로 상반되는 의미의 단어이거나 유사한 의미의 단어가 주로 중심 소재가 되는 것이죠. 그죠? 뭐, 주어동사와 다른 주어동사. 의미가 반대인 경우가 일단 제일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리고 빈축 소재를 잘 익혀두시면 하나의 절만 듣더라도 나머지 하나의 절은 유추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or 앞쪽에 절을 못 들었다 하더라도 or 뒤에 두 번째 절만 잘 듣더라도 일단 의도 파악은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 Can you help me? 도와주시겠습니까? Or are you busy now? 지금 바쁘십니까? 만약에 앞쪽을 막못 들었어요. 막 Can you help me? 안 돼. 막 앞쪽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막 연필테로 막 사각 사각 사각 사각 아니면 뭐 기침테로 막 콜록 콜록 콜록 콜록 나올 수 있거든요. 양옆에 훌쩍이들이 막 훌쩍훌쩍 환절기 때 훌쩍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막못 들었어요. 그럴 때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차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으시면 나만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늘 발생되는 손실, 로스다 생각하시고 5월 뒤에 집중하셔가지고 지금 바쁘십니까? 이걸 들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쁩니까?의 반대말은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시간 괜찮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럴 때 이제 sure, what it is? 네, 물론이죠. 뭔데요? 여러분들, 이거 약간 예외적인데 일반적으로 단어 5월 단어일 때는 yes나 no가 안 되거든요. 그죠? 커피 드실래요? 물 드실래요? 응, 안 되거든요. 근데 절과 절일 때는 yes나 no의 답변 형태가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직접 할수 있겠습니까? 뭐, can you do it by yourself? or 아니면 뭐, need any help? 돈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yes, 네, please help me. 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으니까 무조건 yes나 no는 속아시면 안 되겠고, 단 아까 나왔었던 단어 or 단어에서는 yes나 no가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빈출 질문 패턴들 먼저 시점적인 질문 굉장히 많습니다. Can you review 이것을 오늘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서 아, 시점적인 소재를 묻는 거구나 판단하셔가지고요. 뭐 I'll get to it this afternoon 오후에 그거 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출됐었던 정답 형태들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I'm afraid I need more time.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어떠한 질문이든지 간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답변이 가능하겠죠, 그죠? It's alright. I have time. 괜찮아요. 시간이 있거든요. Can I do it tomorrow? 내일 해도 되겠습니까? 미루는 거죠. My schedule is flexible. 제 일정은 굉장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유연합니다. 괜찮다는 거죠. Can you extend the deadline? 마감 기한 연장해 주시겠습니까? 혹은 No rush. 급할 게 없다라는 그런 식의 답변들까지 표현적으로 모르는 것들을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닌지 바뀐지 이것도 자주 나오던 소재입니다. Would you prefer to sit inside or outside?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안에 앉기 원하세요? 밖에 앉기 원하세요? 라고 했을 때 항상 이제 그 장소 아니지 바뀐지라는 그 장소적인 개념은요 날씨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정답에서도 잘 출제가 됩니다. I'm feeling a little cold. 저 약간 추워요. 이렇게 약간 저 약간 추워요. 네, 바깥쪽에 앉기 싫다라는 거겠죠. Isn't it supposed to rain soon? 곧 비가 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시 밖에 앉는 거는 조금 리스키하다라는 그런 식의 답변이겠죠. Is it warm enough to go outside? 밖에 나가기 충분히 따뜻한가요? 이런 식으로써 장소라는 소재, 그리고 날씨라는 소재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죠? 업무 담당자,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이런 것도 역시 자주 쓰이는 건데요. Can you do it by yourself? 직접 할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비슷한 거예요. Or do you want me to help you with that? 아니면 제가 도와드릴 거라고 했을 때 Maybe Rosie 다른 사람을 대면서 can take care of it.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장 or 문장일 때는 yes라는 게 가능하다. 네, 이런 것도 역시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재고 조사, 잔량 확인. Do you have enough paper? 충분한 종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더 많이 주문할까요? 라고 했을 때 I think there's plenty.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고 묻는 거. 자, 그 다음에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 이거 역시 최근에 특히 많이 나오죠. Should I get the construction material at the store? 가게에서 살까요? 만약에 Should I get the construction material at the store? 이렇게 물었으면 이렇게만 끝났으면 그냥 그것을 사야 될지 아닐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한 거겠죠. 근데 지금은 or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인지 아니면 온라인인지 구매처가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lease pick them up from the store. 가게에서부터 픽업 하십시오. 아니면 Should send an email 보내드릴까 당신에게? 이런 질문도 마찬가지죠. Handouts would be fine. 이것도 마찬가지.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 그런 소재죠.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Handouts만으로 괜찮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요. 저는 그것에 사본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이메일을 모든 사람에게 보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역시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벽에 게시판에 붙이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답변들도 역시 기억이 나네요. 그 외의 기준 유형들, 당신 플라이트를 내일 또는 화요일 날 예약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요. I need a few days to prepare for the trip. 저는 여행 준비에 며칠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다라는 역시 시점적인 소재를 다른 문장으로 응답을 했고요. 자, Did you sign up for Thursday training session? 하셨습니까? 아니면 Fridays? 여기까지 물어봤다면 그냥 등록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한 건데요. 지금 5월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 거 하셨습니까? 아니면 금요일 거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둘 다 안 했다. I haven't registered yet.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식의 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선택의 부분은 빈출 정답 패턴들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싫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들. Both. 저는 둘 다 좋습니다. 네. I like each of them, all of them. 둘 다 괜찮습니다. Either will be fine. 둘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Anything will be okay.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Whichever, whatever. 보통 이제 whichever 정도 잘 쓰이겠죠. 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간에 would be fine. 괜찮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들 가능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관없습니다. I don't care. It doesn't matter.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서는 정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회화하실 때 I don't care. I don't care.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I don't care. 보통 외국인 친구가 뭐 점심 뭐 먹을래? I don't care. 나는 분명히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한 건데 상대방의 표정이 약간 일그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약간 좀 난 신경 안 써. 네가 알아서 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써. 약간 뭐랄까 나 관심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시험에서는요. I don't care.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들 가능하겠고요.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어떤 차이도 만들지 않습니다. 가능하겠죠. 그죠? They're about the same. 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I have no preference. 저는 선호도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죠? 둘 다 싫습니다. Neither. 네, none of them. 둘 다 아닙니다. 아니면 Do you have something else? 이렇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써 둘 다 좋다, 둘 다 싫다 이런 것들 역시 정답 패턴으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선택의 부분은 동어 반복을 소화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정답이 잘 됩니다. 실제로 선택하는 거니까 뭐 그죠? 커피 드실래요? 아니면 뭐 녹차 드실래요? 했을 때 저는 커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은 어떤 언어든 간에 공통적인 사항인데 그렇다고 막 억지를 부리진 않거든요. 커피 드실래요? 근데 커피를 반복해서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얘기하지? 저는 약간 검은색 계열의 음료를 좋아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바보도 아니고죠. 바나나 드실래요? 사과 드실래요? 이렇게 하면 저 사과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약간 긴 과일보다는 둥그런 과일을 선호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선택의 부분은 같은 단어가 반복이 잘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10번까지 집중해서 문제 풀어보실게요. 준비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1: Number 1. Are you going to present the new ad campaign today or tomorrow?
2: A. Use our company's public laptop. B. I'm going on a business trip tomorrow. C. Quite a few representatives.
1: Number 2.
3: Are we going to take a taxi or walk to the museum?
2: A.
4: I can't afford the expensive transportation cost.
2: B.
4: The local artists.
2: C.
4: It usually takes 5 days.
1: Number 3.
4: Do we have to submit the sales report this Monday or Tuesday?
2: A.
3: I couldn't participate.
2: B.
3: The deadline has been extended.
2: C.
3: Last quarter's sales figure.
1: Number 4.
5: Would you like to go to the botanical garden or drop by the cafe?
2: A.
4: Yes, I took the bus.
2: B.
4: Which one do you prefer?
2: C.
4: I don't think so.
1: Number 5.
3: Would you like to walk or take a bus to go to the convention?
2: A.
4: Is it close to here?
2: B.
4: It is located on the main street.
2: C.
4: No, the nearest bus stop is in front of the post office.
1: Number 6.
4: Did you book a grand ballroom or a smaller one?
2: A.
5: Many people are supposed to participate.
2: B.
5: That was a great event.
2: C.
5: We don't have enough time.
1: Number 7.
3: Should we go to the conference today or next week?
2: A.
4: In the morning.
2: B.
4: Which is more convenient for you?
2: C.
4: Sure, there is no problem.
1: Number 8.
4: Are you registering for the 2-month or the 3-month course?
2: A.
3: The 3-month course.
2: B.
3: He'll be out of town for 4 months.
2: C.
3: Ms. Park took the test.
1: Number 9.
5: Would you prefer to have lunch at the cafeteria or outside?
2: A.
4: I'd rather go somewhere outside.
2: B.
4: New clients from last month.
2: C.
4: Let's get 5 more dishes.
1: Number 10.
3: Would you prefer to park here or in the next zone?
2: A.
4: Let's go for a stroll in the park.
2: B.
4: I think here is closer to the entrance.
2: C.
4: I agree with you.
0: 자, 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확인 시간.
4: Are you going to present the new ad campaign today or tomorrow?
0: 자, today or tomorrow. 이거죠. 오늘인지 내일인지 언제 new ad campaign을 이렇게 발표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요. 자, A번은 시점적인 답변이 있나요?
5: Use our company's public laptop.
0: 지금 의도 자체가 시점입니다. 그죠?
5: I'm going on a business trip tomorrow.
0: 네, 그래서 내일 출장을 간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tomorrow라는 것이 이렇게 반복됐지만 선택의 문문은 원래 네, 특성상 반복 잘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C번도 시점적인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3: Are we going to take a taxi or walk to the museum?
0: 자, 이번에 의도는 뭐라고 볼 수 있겠죠? 교통,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택시를 탈 것인지 아니면 걸어갈 것인지라고 했을 때 역시 다른 교통수단도 가능합니다. 의도가 맞다면요.
4: I can't afford the expensive transportation cost.
0: 자, 보시면 afford라는 게 가격적으로 감당하다죠. 그 비싼 대중교통, 비싼 그 교통비를 저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비싼 교통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즉, 택시를 타기는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식의 우회적인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이 되겠고요. B번과 C번은 어떻습니까?
4: the local artists.
0: 네, 지금 교통수단에 대한 소재 잡으셨나요?
4: It usually takes 5 days.
0: 전혀 없었죠. 정답에 대해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4: Do we have to submit the sales report this Monday or Tuesday?
0: This Monday or Tuesday. 이번 주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역시 시점입니다. 그렇죠? 제출하는 동작인데 어쨌든 지금 의도는 시점에 잡혀 있는 겁니다. 역시 시간에 대한 표현들 잡아주시면 될 텐데
3: I couldn't participate.
0: 저는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는 안 되겠고요.
3: The deadline has been extended.
0: 마감기는 연장되었다. 마감기는 연장되었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역시 이런 시간적인 표현, 시점적인 표현의 정답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자, C번은요.
3: Last quarter's sales figure.
0: 지난 분기의 판매 수치. 역시 시점적인 답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Would you like to go to the botanical garden or drop by the cafe?
0: Botanical garden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카페에 들르고 싶습니까? 즉 어디로 가고 싶은지 가고 싶은 장소에 대한 소재를 의도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요.
4: Yes, I took the bus.
0: 자, 이런 식으로서 단어 or 단어 일때는 yes가 조금 어색하죠. 아니겠구나라고 판단하시고 뒤에 나오는 문장도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4: Which one do you prefer?
0: 어떤 것을 당신이 선호하십니까? 역시 선택 의문문에서 너는 어떤 게 좋은데? 한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답변이죠. 그죠? 너는 뭐가 좋은데?
4: Which one do you prefer?
0: 그죠? 점심 뭐 드실래요? 뭐 먹고 싶은데요? 저기 갈비탕이랑 곰탕 중에서 너무 아재스럽나요? 파스타로 바꿔볼까? 파스타랑 피자. 이거 너무 고전적인가? 마라탕이랑 뭐 어쨌든 한식 중에서 뭐 드시고 싶은가요? 넌 뭐가 좋은데? 서로 이렇게 끊임없는 창과왕패죠. 넌 뭐가 좋은데? 넌 뭐가 좋은데?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역시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 다음에
4: I don't think so.
0: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택의 면문에서 지금은 정답으로 되기 힘들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3: Number 5. Would you like to walk or take a bus to go to the convention?
0: 자, 역시 교통선이죠. 걷고 싶습니까? 아니면 버스를 타고 싶습니까?

0: 쉽습니까? 걷고 싶은지 버스를 타고 싶은지 교통수단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텐데요.
1: Is it close to here?
0: 역시 어디로 간다, 가기 위해서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거리에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Is it close to here? 네, 가깝습니까?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운지에 따라서 무엇을 탈지 결정하겠다라는 추가적인 되묻기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요.
1: It is located on the main street.
0: 어디 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냥 장소적인 답변이 되겠고요.
1: No.
0: No라는 것은 듣자마자 일단 소거하면 되는 대상이 되겠네요.
1: The nearest bus stop is in front of the post office.
0: 자, 6번 가보시겠습니다.
1: Did you book a grand ballroom or a smaller one?
0: 자, grand ballroom. grand ballroom이라는 것은 대연회장이죠, 그죠? ball이라는 게 party라는 뜻이 있으니까 grand ballroom, 네, 대연회장. 아니면 더 작은 것인지. 역시 대연회장인지 작은 곳인지 장소의 크기를 묻는 건데요. 역시 행사장, 장소의 크기는 무엇과 가장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네. 결혼식을 하실 때 여러분들 뭐 500명, 200명, 뭐 100명 정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걸 왜 결정을 하죠? 왜죠? 뭐 때문에?
2: Many people are supposed to participate.
0: 참석자들의 숫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은 작은 곳은 힘들다라는 그런 식의 답변으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 연습했을 때 이론 공부하실 때 나왔었던 것처럼 식당에서 안에 앉을지 밖에 앉을지라는 것은 날씨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행사 등에서 행사장을 큰 데로 잡을지 작은 데로 잡을지라는 것은 참석자의 숫자에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네, 그런 식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B번과 C번은 전혀 거기에 연관되지 않았었겠고요. 그 다음에 7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Should we go to the conference today or next week?
0: 자, 오늘인지 아니면 다음 주인지라는 역시 시점적인 질문인데요. 시점, 오늘인지 다음 주인지, 오늘인지 다음 주인지라고 했을 때
1: In the morning.
0: A번은 그냥 오전에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갈까요? 다음 주에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오전에 이겁니다. 오전에 무언가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일 텐데 오늘인지 다음 주인지라는 이 일을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시점과 전혀 맞지 않겠죠, 여러분들.
1: Which is more convenient for you?
0: 역시 선택문에서 어떤 게 당신에게 더 편리하시는데요? 당신에게 맞춰 드리겠습니다라는 네, 그런 식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C번은 지금
1: Sure, there is no problem.
0: 네, 물론이죠. 문제될 게 없습니다라는 것은 어떤 제안 같은 것들에 대한 수락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들어보실게요.
1: Are you registering for the 2-month or the 3-month course?
0: 2개월 혹은 3개월, 이거죠. 2개월짜리인지 3개월짜리인지 어떠한 기간의 코스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자, 그럴 때 정답으로서 나왔었던 것은
2: The 3-month course.
0: 3개월짜리 코스입니다. 역시 선택의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에 나왔었던 단서가 그대로 정답이 됐었죠.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선택의 부분은 동어 반복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리고요.
2: He'll be out of town for 4
0: 네,
2: months.
0: B번 he, 3인칭 대명사 듣자마자 소거하시면 되겠고,
2: Miss Park took the test.
0: 네, Miss Park가 그 시험을 쳤다라는 것인데요. 뭐 지금 뭐 course 이런 것에서 test 정도 연상이 될뿐 전혀 의미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Would you prefer to have lunch at the cafeteria or outside?
0: 자, at the cafeteria인지 아니면 야외인지. cafeteria는 보통 실내죠. 네, outside의 야외가 되겠습니다. cafeteria 여러분들, 그 카페가 아니에요. cafeteria는 구내 식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향긋한 커피 향이 나는 카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역시 한국인이 잘못 쓴 어휘 중에 하나인데, 물론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만의 문화대로 쓰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써도 됩니다만은 실제 카페라는 식당이라든지 그 학교라든지 아니면 병원 등에서 서버가 없는 네, 그런 구내 식당을 말하는 겁니다. 서버 없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팁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레스토랑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느낌의 네, 그런 네, 어감이 드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카페라인지 야외인지 라는 장소적인 질문인데요.
1: I'd rather go somewhere outside.
0: 저는 야외 어딘가로 가고 싶습니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동화 반복됐지만 장소적인 소재 정확하게 캐치했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 Would you prefer to park here or in the next zone?
0: 자, 주차하는 장소가 지금 소재죠. 여기 주차를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next 존에 주차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장소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1: I think here is closer to the entrance.
0: 여기가 입구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같은 방식으로 연습 좀더 해보겠습니다. 자,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풀어 보시겠습니다.

0: Are you going to use your laptop or the computer in the office for the video conference?
1: A. Internet speed is quite fast. B. Mine was broken yesterday. C.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conference that was held yesterday?
2: Number 12.
3: Should we rearrange the furniture or just let it be?
2: A.
0: I don't think it's an easy task.
1: B.
0: The shirts are hanging in the closet.
1: C.
0: I bought a wooden shelf 2 days ago.
2: Number 13.
0: Is the management fee paid monthly or once a year?
2: A.
3: On the last day of every month.
1: B.
3: No, a daily report.
1: C.
3: You can pay by cash or card.
2: Number 14.
1: Do you want to participate in a marathon or just watch it?
2: A.
0: I finished second in the marathon.
1: B.
0: Please take away those empty bottles.
1: C.
0: Actually, I'm worn out.
2: Number 15.
3: Should we give a presentation once or twice?
2: A.
0: I feel nervous in front of the audience.
1: B.
0: It represents our goal.
1: C.
0: Once is enough.
2: Number 16.
0: Should we take a break or keep working?
2: A.
1: A cup of coffee, please.
2: B.
1: I spend most of my time working.
2: C.
1: It's time to go home soon.
2: Number 17.
3: Do you want to have dinner at the Mexican restaurant again, or try somewhere new?
2: A.
0: Yes, we cooked it ourselves.
1: B.
0: Mexican food sounds great.
1: C.
0: Next to the cafeteria.
2: Number 18.
0: Should we hand these posters out or hang them up?
2: A.
3: Dominic agreed on it as well.
1: B.
3: We're supposed to do both.
1: C.
3: I posted my resume online.
2: Number 19.
1: Is this a special price reduction just for employees, or can our families get it as well?
2: A.
0: The fee should be deducted.
1: B.
0: She's due for promotion soon.
1: C.
0: Only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can.
2: Number 20.
3: Would you like to receive the result by phone or by text message?
1: A.
0: Yes, I'll wait for your call back.
1: B.
0: I prefer email.
1: C.
0: You can just check the directory instead.
4: 자, 잘 풀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11번 문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0: Are you going to use your laptop or the computer in the office for the video conference?
4: 조금 긴데요. 길어도 의도를 파악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
0: Are you going to use your laptop?
4: Your laptop인지 아니면
0: or the computer in the office?
4: 아니면 사무실의 컴퓨터인지
0: for the video conference?
4: 라는 것 중에서 어떠한 장비인지가 지금 질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정답은요.
1: Mine was broken yesterday.
4: 제 것은 어제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쓸 수 없다라는 그런 식의 답변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죠. 안 되는 이유, 내 것을 못 쓰는 이유,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들 역시 선택의 부분에 괜찮습니다.
3: Should we rearrange the furniture or just let it be?
4: 자, rearrange, 재조정할까요? 아니면 그냥 놔둘까요? 라는 그런 식의 질문이겠죠. 네, 그럴 때요.
0: I don't think it's an easy task.
4: 내 생각에 그것은 쉬운 업무야. 네, 그죠? 가구를 재정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역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이유죠. 그래서 11번은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는 이유, 12번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이유 이런 식으로서 이유를 얘기하는 것은 전체 파트 2를 관통하는 정답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도 확인해 볼까요?
0: Is the management fee paid monthly or once a year?
4: Monthly or once a year. 월간인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는 빈도죠. 빈도적인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요.
3: On the last day of every month.
4: 매달의 마지막 날짜라는 역시 빈도적인 답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Monthly라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14번도 확인해 볼까요?
5: Do you want to participate in a marathon or just watch it?
4: 자, 마라톤이냐 마라톤. 발음적으로 마라톤입니다. 자, 마라톤 참여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 싶습니까? 둘 중 하나가 되는 이유 혹은 둘 중 하나가 안 되는 이유.
0: Actually, I'm worn out.
4: Actually, I'm run out이라는 것은 나 완전 지쳐버렸어. 그래서 참여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식의 답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 확인해 볼까요?
3: Should we give a presentation once or twice?
4: Once or twice.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역시 빈도에 대한 질문이겠죠.
0: Once is enough.
4: 동어 반복 정답으로 가능합니다. 절대 속아지 마시겠고요. 16번.
0: Should we take a break or keep working?
4: 쉴까요? 일할까요? 라고 했을 때 쉴까요? 일할까요? 쉬면 좋죠.
5: It's time to go home soon.
4: 곧 집에 갈 시간입니다.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번은요.
3: Do you want to have dinner at the Mexican restaurant again? Or try somewhere new.
4: 어디서 먹을지 장소에 대한 질문인데요.
0: Mexican food sounds great.
4: 역시 동어 반복으로서 장소적인 답변 정확하게 캐치하셨고요.
0: Should we hand these posters out or hang them up?
4: Hand out. 나눠줄 거 아니면 그냥 그것을 걸까요? 라고 했을 때 정답은요.
3: We're supposed to do both.
4: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서 둘 다 해야 된다는 답변까지 가능합니다. 선택의 부분 둘 다 좋다, 둘 다 싫다, 둘 다 해야 한다도 마찬가지. 자, 19번도 지금 정답 C번으로서 오직 임원진들과 스텝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분들 질문이었었겠고요. 자, 20번도 지금 보시면 전화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메시지라든지 이렇게 수단이죠. 수단을 정확하게, 다른 수단도 괜찮습니다. 이메일도 의도를 정확히 했었던 정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 하시겠고요. 별로 안 어렵죠. 다음 시간 청이 형도 쉽습니다. 쉬우니까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6: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할 내용은 유량과 절량, 그리고 또 하나는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유량과 절량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이 유량이고 어느 쪽이 절량일까요? 그냥 느낌으로. 느낌으로 어느 쪽이 유량, 어느 쪽이 절량. 그림의 좌측이 유량, 그림의 오른쪽이 그쵸? 절량이라는 느낌. 자, 그러면 왜 유량일까요? 안부를 받고 있으니까요. 자, 그것보다는 이 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즉 시간적 의미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이런 개념이요. 그런데 이쪽은 이미 통 속에 물이 다 받아진 상태죠. 이 상태는 절량. 즉 시간적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량과 절량을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읽고 시작할까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에 물을 계속 붓고 있습니다. 시간당 10리터씩 물을 부어서 현재 100리터가 모였다고 전제합시다. 어느 쪽이 유량이고 어느 쪽이 절량일까요? 시간당 10리터, 이거는 유량. 현재, 자, 여기서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현재,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이거는

유량적 의미를 갖는 겁니다. 아, 유량과 처리한 그런 의미. 따라서 일정한 기간 그러면 유량, 일정한 시점 그러면 처량. 근데 일정한 시점일 때는 대체로 그러죠. 26년 3월 현재, 26년 12월 현재. 그래서 현재 그러면 저량. 근데 시험 문제는 말입니다.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라는 게 시험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을 하나 설정하고 가볼게요. 재무상태표는 부동산 학회론 곳곳에서 활용도가 높으니까 한번 구분을 딱 해보세요.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제공됩니다. 재무상태 왼쪽 차변이라 그래요. 차변 왼쪽에는 자산을,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대변 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 들어갑니다.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제공되는 정보를 보세요. 12월 31일 그쵸? 현재.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제공되는 자산, 부채, 자본은 모두가 다 저량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까요? 아, 손익계산서는 이제 어떤 수익과 어떤 비용 외우지는 마시고요. 단지 자 손익계산서에 등장하는 계정 과목들의 특징을 보세요. 수익과 비용이죠. 비용, 이익, 수익, 비용. 자 이들의 공통점.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가거나. 비용이라는 말은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갔다는 말이죠. 수익이라는 말은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가거나 들어오면 전부 다 유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정 과목을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필요 없는 것이고, 즉 손익계산서의 정보를 보세요. 언제 언제부터 언제 언제까지 3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이런 개념이 유량. 자 이제 여러분 이 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시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시험, 대부분 그런 느낌이 그렇죠. 99.9% 이 범위 안 벗어납니다. 설령 시험 문제가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게 출제되더라도 정답을 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합니다. 일단 무조건 생자로 외우기가 불편하니까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리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증가율입니다. 자 이걸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표현해야죠. 24년 대비 25년 인구가 0.2% 증가했더라. 25년 대비 26년도에 인구가 1% 증가했더라. 시간적 의미가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나요? 24년, 25년, 26년 유량입니다. 근데 그 현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수, 이거는 저량이 됩니다. 인구수. 둘을 비교하면서 같이 기억합니다. 근데 결론은 말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저량의 변동분은 유량이다. 저량, 인구수, 그 인구수의 변동분이죠. 유량. 주택 재고, 이건 저량입니다. 재고의 변동,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저량의 변동분, 그래서 단어 속에 어떤 변동치를 내포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아, 그럼 다 이거는 유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는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수요량, 생산량, 공급량, 거래량, 건축량, 교환량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수요량, 생산량, 공급량, 건축량, 거래량, 교환량 다 동일한 표현들입니다. 다 유량. 우리가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한 가지가요. 활동. 활동치가 유량이라면 그 결과치가 저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단순하게 표현하겠습니다. 10개를 생산했대요. 그 중에서 8개가 수요되었대요. 그럼 나머지 2개가 뭘까요? 그게 재고입니다.

시켰다. 주택을 공급했다. 주택이 멸실되었다. 그 결과,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하고 멸실된 것은 활동치죠. 그 결과치가 보급률입니다. 이것은 저량. 외환 보유액도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자, 우리 기업들이 물건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들어오죠? 예,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외국 자산을 수출하는 거, 수출하는 거 이번에 수입을 하죠. 수입을 하면 돈이 나가죠. 달러가 나가죠. 이것이 활동치. 그 결과, 금고 안에 있는 달러의 양. 이것이 외환 보유량. 통화량도 마찬가지죠.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 결과치. 통화량. 통화량은 지금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돈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몽땅 묶어서 다 결과치로서 정리하시죠. 같이 볼게요. 자산, 자본, 부채. 어디선가 본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것 같습니까? 정확합니다.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니까 모두 다 절량의 정보. 또 하나 보세요. 가격. 물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가격입니다. 아파트 자리에 뭐가 들어가든. 자, 흔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요. 가격 얼마니?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아, 우리 아파트 가격 말이야. 25년 1년 동안 10억이었어. 이상하지 않나요? 26년도에는 12억이야. 이상하죠? 아파트 가격은 어떻습니까? 매번 변하는데요. 현재 10억. 그래서 가격은 저렴. 신규 주택. 공급했다는 말이죠. 신규 주택은 공급했다는 뜻이니까 유량. 결과 남아있는 재고 주택은 저량. 별거 없죠. 저량 다 정리했습니다. 자, 유량 올라갑니다. 앞서 손익 계산서를 설명할 때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다 유량이라 그랬죠. 보세요. 투자 돈 나갔죠. 유량. 소비 돈 나갔습니다. 이름 정확히 기억하지 마시고요. 소득 돈 들어왔죠. 수익이라는 뜻이니까. 임금 급여죠. 급여 돈 들어왔으니까 유량. 소득 수입 비용 돈 나갔죠. 그러니까 결론은 투자부터 이자 비용까지는 모두 다내 수중을 기준으로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간 거야. 유량입니다. 그러니까 유량과 절량, 단순히 생자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쉬워요. 자, 이 정도만 몇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다음은 경제 변수들인데, 유량과 절량의 변수로서 옳게 묶은 것을 찾아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따져볼까요? 기업 통화량 어디 속합니까? 저량. 이자 비용. 자, 이 경우는 보세요. 연 시간적으로 이건 들어가 버렸죠. 너무 유치하게 그죠? 그냥 이자 비용만 나와도 유량입니다. 자본 재무 상태표 계정 자산 부채 자본은 모두 다 저량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거래량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건축량 다 유량. 신규 주택은 유량, 재고 주택은 저량. 그리고 재고량도 저량. 그럼 유량, 저량 구분했습니까? 그럼 정답은 5번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리할 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자, 그래프 하나를 잘 보시겠습니까? 이게 수요 곡선이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 형태는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우하향하는 형태의 곡선이 디맨드 커브라고 해서 D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래프의 의미는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소비자들은 더 많은 재화를 구입하려고 한다. 즉,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램프 형태는 우하향하는 형태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림 하나를 잘 봐주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게 P1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P1일 때는 얼마나 사겠답니까? Q1이죠. P1일 때는 Q1만큼 사겠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격이 P0로 하락하면 얼마나 사겠답니까? Q0. 오, 가격이 하락했더니 수요량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보세요. P1에서 P0로 하락했더니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Q1에서 Q0로 변해요. Q1에서 Q0로 변했죠. 자, 이처럼 그림을 잘 보시라고요. 이것은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겁니까?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는 곡선 상에서 점, 곡선 자체가 움직인 게 아니죠.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 거죠. 그래서 곡선 상에서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잘 보세요. 자, 이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재료의 제목을 볼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곡선 상에서 이제 정확하게 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동일한 수요 곡선 상, 동일한 수요 곡선이죠.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수요량의 변화. 너무 길죠? 줄일게요. 키가 뭐냐? 곡선 상입니다. 곡선 상에서 이동하면 수요량의 변화. 자, 그럼 결론을 질문 드릴게요. 왜 곡선 상에서 이동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가격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 수요량의 변화란 가격의 변화로 인하여 곡선 상 이동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 계속 놓을 테니까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이 여기 수요 곡선입니다. D0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림 하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P1일 때 얼마를 수요하시겠습니까? 똑같네요. 가격이 P1이라면 Q1만큼 수요하겠답니다. 그 점을 편의상 A점이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가격이 P1일 때 소득이 증가했답니다. 그럼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림과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가격은 계속해서 P1이에요. 그럼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량이 어때요? 늘어나죠. 그래서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똑같은 이유입니다. 가격이 P0일 때는 Q0만큼 소비하겠죠. 근데 아무런 변화는 없었는데 소득이 증가했다고요. 그랬더니 더 많이 살려고 해요. 그 점을 B-라고 할게요. C-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A-, B-, C-를 연결하는 곡선을 하나 만든 거예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겁니다. 앞선 그림과 비교해 보세요. 앞선 그림은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경우, 이게 수요량의 변화였고요. 이번에는 곡선 자체가 이동했습니다. 이게 수요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겁니까?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 겁니까? 곡선 자체가. 이것을 뭐라고 정의한다고 했습니까? 수요의 변화다. 느낌이 어때요? 올 듯 말 듯 그러죠. 자, 이제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림을 하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대요. 자, 근데 이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대요.

동안 이유가 뭘까요? 그래프만 딱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A점에서 A점이라는 말은 Q1만큼 소비했다는 말이죠. 이유는요, 가격이 P1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B점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나는 이제 Q1이 아니라 Q0까지 소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요량이 어떻게 된 겁니까? 많아졌네요.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된 거죠? 하락했죠. 동일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잘 보세요.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수요량의 변화에 정확한 풀네임으로 정의한 겁니다.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이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점이라는 단어가 딱 빠지고 놓은 거예요.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 근데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항상 뭘 봤냐면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을 외운 거예요.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시험 보러 갔는데 점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 거죠. 아하, 틀렸구나. 그래서 체크해서 많이 틀렸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를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키워드는 뭐왜 중요하냐? 어떤 출제자가 출제하더라도 키워드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일한 이 단어가 빠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점의 이동, 점이라는 단어가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곡선상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그 지문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키워드로 잡아야 되느냐 하면 어떤 출제자가 출제하더라도 항상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만 딱 기억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까지만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고요.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는 뜻은 곡선상에서 이동했다는 뜻인데 이유가 뭐라고요? 가격. 가격. 이것만 딱 기억합니다. 이 가격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게요. 이 가격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의 재화의 가격이다. 그럼 다시 표현했을 때 현재 보시는 이 그래프가 아파트 가격이라면 아파트 수요 곡선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이 당의 재화의 가격. 지금 이 수요 곡선이 콜라의 수요 곡선을 그린 거라고 한다면 콜라의 가격. 그것만이 곡선상에서의 이동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정의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D0가 T1으로 이동했답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했죠.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곡선이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곡선이 왼쪽으로 가면 감소. 이런 수요이든 공급이든 의미가 똑같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왼쪽으로 하면 감소. 그런데 용어를 약간만 구경하고 갈게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입니다. 편의상 D0라고 할게요. 근데 수요 곡선이 D1으로 갔습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죠.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이죠. 근데 오른쪽은 오른쪽인데 그래프가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올라갔죠.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형태. 우상향.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상향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T0가 D2로 갔답니다. 자, 곡선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말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겁니까? 왼쪽으로 이동한 겁니까? 왼쪽으로 이동한 거죠. 좌측으로. 좌측으로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내려갔죠. 그래서 좌하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세요. 우리는 공급 곡선을 그릴 때

우상향이래. 공급 곡선의 형태가 우상향. 이제부터 뒤죽박죽이 시작이 돼요. 아니, 수요가 증가했을 때를 우상향이라고 했는데, 공급 곡선이 생긴 모양이 우상향이래요. 뭐가 이상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림은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겁니까? 왼쪽으로 이동한 겁니까? 오른쪽이죠.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우측으로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우측으로 내려가죠. 보세요.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올라가죠. 근데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스타일이죠. 우하향이라고 해요. 수요 곡선의 형태가 우하향이죠. 수요 곡선에 생긴 모양이 우하향인데, 공급 곡선은 증가하면 우하향이래요. 이걸 정어놓고 암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뒤죽박죽 뒤죽박죽해요. 그래서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 이런 표현들은 신경 쓰지 맙시다. 상향, 하향 이런 표현들은 신경 쓰지 맙시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3해독, 4해독 하는 과정에 우연히, 나는 별 노력한 게 없는데, 우연히 알게 되면 거부하지는 마시되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럼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 우차. 수요이든 공급이든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왼쪽으로 가면 감소.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공급량이 많아지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수요 곡선. 자, 오른쪽 갔습니다. 기존에 있던 수요 곡선. 새롭게 이동한 수요 곡선. 어디가 수요량이 많은지 보세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딱 필요한 것만요. 결론. 수요이든 공급이든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다는 의미가 보이면 증가. 곡선이 왼쪽으로 갔다는 경우에는 감소. 그럼 지금 경우는 곡선이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이죠. 그럼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죠. 그럼 조금 더 들어갑니다. 왜? 왜 D0가 D1으로 이동했을까요? 왜? 어떤 이유가요? 소득이 증가했다. 또는요. 이게 아파트라면 내가 아파트를 예전보다 더 많이 선호한다. 선호도가 좋아졌다든지. 은행 금리가 하락했다든지 등등등등. 자,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종류가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게 딱한 가지. 당해, 재화, 가격 이외. 부동산 가격 이외. 자, 앞서 그랬죠. 부동산 가격 또는 당해,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곡선상 이동이고 가격 이외가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그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하시겠죠? 결론은 각각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답은 찾아요. 여러분,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면 시험장에서 훨씬 불리해집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할 때첫 번째, 각각의 정의.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곡선상.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면 곡선 자체. 자, 두 번째는 원인.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은 가격.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해 재화의 가격 또는 뭐 해당 재화의 가격. 수요의 변화의 원인. 해당 재화 가격 이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해당 재화 가격 이외라는 것은 소득이 될 수도 있고, 금리가 될 수도 있고, 등등 너무 많으니까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이외를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은 마지막은 그림을 두 개를 동시에 표현해 왔습니다. 그림 딱 보시니까 답 나오죠? 좌측의 그래프가 수요량의 변화. 우측의 그래프가 수요의 변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왜 좌측이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거죠? 곡선상. 곡선상에서 이동하죠. 조금만 더 플랫으로.

말해 볼게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 근데 너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선상 그것만 기억하자고요. 우측에 있는 경우는 수요의 변화. 왜 수요의 변화죠? 곡선 자체. 자, 두 번째 갑니다. 근데 왜 곡선상에서 이동한 거죠? 좋습니다. 가격. 왜 곡선상에서 이동한 거죠? 가격 이외. 자, 각각의 원인, 그리고 정의. 이게 전부 다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 내용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딱 결론을 내립시다. 범위를 확장시키면 안 돼요. 수요량의 변화다. 곡선상. 이유가 뭡니까? 가격. 단그 가격이 왜 여기서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냐면 우리 시험 문제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그냥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라고 쓴 거고요. 말 아파트일 때는 아파트 가격이 되는 겁니다. 콜라일 때는 콜라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 또는 당의 재화의 가격. 반면에 가격 이외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경우는 하나만 딱 봐야죠. 그래서 오로지 가격만 딱 확인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은 수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만 모으고 모아서 왔는데요. 오늘도 이 단어들을 이 10분 동안 완벽하게 암기하고 갈 준비 되셨죠? 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도 선생님이 여러 개 같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시험도 보죠. 집에서는 숙제를 하거나 예습과 복습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오늘은 공부와 학습 관련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학습 목표에서 본 것처럼 공부 그리고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 단어는 우리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만 꼭 필요한 homework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 우리 옆에 한번 같이 써볼게요. homework 어떻게 쓰죠? H-O-M-E-W-O-R-K 네, homework입니다. 이 단어는요, work가 들어있어요. work라는 건 일이나 공부죠. 근데 home, 집에서 하는 일이나 공부니까 숙제나 과제가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즘도 homework가 많아서 정말 바쁘죠. 나 혼자 homework를 하기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자, can you help me 라는 것은 날 도와줄 수 있니? 이런 의미죠. 그런데 무엇을 도와줘요? With my homework니까 나의 숙제를 도와줄 수 있니?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예문 하나 더 볼 건데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 이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Do one's homework. 자, do one's homework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얘는 어려운